0: 6922원.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아이들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미국인 4명 중 1명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미국 성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만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33%에서 줄어든 수치지만 2024년 21%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국보다 나은 나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26%에서 올해 30%로 늘었고, 미국이 뛰어난 여러 나라 중 하나라는 응답은 51%에서 44%로 감소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6%로 2021년 80%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60살 이상에서는 81%가 민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30살 미만에서는 51%에 그쳤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응답이 51%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젊은 층에서 회의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크림반도를 집중 공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7일 밤 크림반도의 세미콜로데즈카야 석유기지를 타격했고 페오도시아 항구의 석유터미널도 공격했습니다. 이들 시설은 러시아군에 공급되는 연료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전날에는 크림반도의 열차를 무인기로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행정중심지 심페로폴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크림반도는 연이은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연료난이 심각해져 현지 당국이 배급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난으로 약해진 러시아 본토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탈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고,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쥘 경우 돈바스 지역 영토 협상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미국 특사들이 우크라이나를 처음으로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독서를 섞어가며 레바논 공격 중단을 압박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매달 8개일 일단 작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와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영상과 사진 어디에서도 김주애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는 시진핑 주석부와 함께 공항 환영식부터 연회 공연 관람, 그리고 우이탑 참배와 환송식까지 거의 모든 일정을 동행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 동행하면서 후계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김정일과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 중국을 방문해 일종의 신고식을 치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김주애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공식 후계 구도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김주애와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0: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번 회담의 초점을 북중 전략 협력 강화에 맞춘 만큼 김주의 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8: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7: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8: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7: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9: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10: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9: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라 9일 첫 기착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고 10일 오전에는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국왕을 면담합니다. 오후에는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벨기에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증진과 중소기업 협력 확대 그리고 교육기관 교류 등이 논의됩니다. 유럽연합안은 교역과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와의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공급망과 안보 분야의 공조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 전문가들이 양국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두 정상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로닌 의장은 단결이 핵심 메시지이며 이 연합전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문에서 양측 모두 비핵화라는 표현을 빼버린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강대국이 비핵화 언급을 생략할 때마다 자신들의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북중이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이 현행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할 소지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차례 더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반대 기류와 시간 제약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이번 주 기업 공개를 하면서 여러 미국 대학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대학 기금에서 스페이스X 투자비 중이 10%를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기관 투자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시스템은 약 227억 달러 규모 기금의 10%를 스페이스X에 투자했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도 202억 달러 기금 중 10% 중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는 721억 달러 기금 중 10% 미만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이 큰 수익을 거두게 된 배경은 2008년부터 벤처 캐피털을 통해 초기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022년 12월 1,400억 달러에서 현재 1조 7,700억 달러로 12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가치를 비판해온 머스크의 회사가 대학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된 점은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랜디 브레스니, 루카 파르미타노, 안드레, 더글라스 프랭크, 루비오 4명이 선정됐고 밥 하인스가 예비 승무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 루카 파르미타노입니다. 유럽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르미타노는 2013년과 2019년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온 베테랑으로 이탈리아 우주국 최초의 장기체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안드레 더글러스는 2021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첫 우주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르테미스 2호의 빅터 글로버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우주비행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3호는 당초 달 착륙 임무였지만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선 간 도킹 시험과 새 우주복 테스트로 계획이 변경됐고 실제 달 착륙은 2028년 초 아르테미스 4호 임무로 미뤄졌습니다. 나사는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각 발사한 뒤 오리온 우주선과 순차적으로 도킹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 체류 기간은 2주일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
22: 미국 컨설팅 디렉터는 소주가 과거 테킬라나 즉석음료처럼 폭발적인 성장 초입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장의 핵심 배경에는 K-POP 영화, 드라마, 뷰티, 음식 등 한국 문화 전반의 확산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주요 콘텐츠가 공개될 때마다 소주 검색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주 확산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꼽힙니다. 복숭아, 딸기, 포도 등 다양한 맛 제품이 소비자 유입을 이끌며 현재 미국 내 소주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가향 제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LA 다저스와 협업한 한정판을 출시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롯데칠성 음료는 처음처럼 새로 여울 수나리 등을 출시하며 미국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르네스 디렉터는 소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지만 이는 동시에 브랜드가 새로운 음용 문화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유로화는 달러당 1불 15센트까지 떨어지며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1불 33센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도 각 70센트와 58센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조너스 골터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보고서가 에너지 가격 충격에도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런 지표 조합이 연준의 연내 통화 긴축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터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올해 말 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제품 전략을 전면 재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챗GPT를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벗어나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픈AI는 챗GPT를 코딩 도구와 에이전트를 결합한 슈퍼앱으로 만들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 변경은 수익성 높은 기업 고객 확보와 경쟁사 엔트로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전현직 임직원들은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특히 코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코딩 제품 코덱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올해 2월 데스크톱 앱 출시 후 주간 활성 사용자가 6배 증가해 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용자 절반 이상이 유료 고객입니다. 챗GPT 사용자는 10억 명에 가깝지만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기업 고객 200만 개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오픈AI는 기업 시장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송 인터뷰에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성공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란다면서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에 금리를 즉시 인상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의장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 금리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워시 의장은 오는 16일과 1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향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9: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관광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효한 방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LAX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색을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조치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7개월 전 미국을 방문해 4개월가량 체류한 뒤 다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체류 중 자금이 부족해 음식 배달 일을 현금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배달앱 사용 기록이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검색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색 과정에서 취업활동이나 장기 거주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2차 심사로 넘겨지며 신속 추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비자로 취업활동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반복 입국하는 행위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 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B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 모델은 엔스로픽이 지난 4월 발표했던 미토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이버 보안과 생물학 연구 같은 위험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사용자가 생물목이나 소프트웨어 취약점 같은 민감한 주제를 물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형 모델인 오프스 4.8로 전환됩니다. 미토스는 발표 당시 너무 강력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AI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았습니다. 현재 버라이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약 200개 기관만 미토스 전체 버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해커들이 비슷한 기술을 손에 넣기 전에 자사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페이블 오프스 4.8보다 2배 비싸지만 기억 능력이 뛰어나 복잡한 작업을 더 적은 지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미토스 접근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두 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곳이라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이란과 교전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고 이란 본토 깊숙한 곳에도 큰 타격을 입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에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8: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 티레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과 공습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지 바로 다음 날 헤즈볼라 활동 지역에 대규모 공격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이 잇따르는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을 겨냥한 총격범이 레바논에서 넘어와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긴장이 고조되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본토 깊숙한 곳에 뼈아픈 타격을 입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겨냥한 공습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종전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란은 작전을 중단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합의 체결에 근접했다며 이란 핵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세를 멈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11: 앞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수위에 따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서 레바논 상황이 종전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4: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거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키드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숙과 약물 중독 문제가 이제는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를 비롯한 중심 상업지구에서 24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LA 시장 캐런 베스의 선거구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곳입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한인타운을 포함한 중심 상업지구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기본적인 치안과 거리 관리조차 이루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노숙자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가시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보다 실질적인 거리 관리와 법 집행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베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었던 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으로서 기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더 힐스로 유명세를 탄 스펜서 프렛이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프렛은 회고록을 내고 랩 음악 활동을 했으며 크리스탈 판매 사업까지 벌였던 인물로 이번에는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정치 진출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프렛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자신의 이름값에 의존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과 다른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프렛의 선거 실패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유명인이 정치 무대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는 선거 결과 이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시 당국이 팰리세이즈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람쥐 먹이주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다람쥐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원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들은 방문객들이 선의로 주는 먹이가 오히려 다람쥐의 자연 채집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 먹이에 의존하게 된 다람쥐들은 도토리나 열매 같은 자연 식량을 찾지 않게 되고 번식률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체수 증가는 공원 내 식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람쥐들 사이 질병 전파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공원 곳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먹이 주기가 동물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팰리세이즈 공원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산타모니카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올해 선거에 연방 차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1%는 선거가 연방 간섭 없이 치러질지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8%는 간섭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선거 부정 주장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이미 그전부터 불신이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불신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1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뉴욕 증시가 기술주 급락과 중동 긴장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오른 반면 나스닥은 0.97%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장중 한때 4% 이상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애플이 전날 공개한 AI 플랫폼에 대한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었던 점도 기술주 전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 대형 기술주를 매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는 최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헬기 추락에 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일 아침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앞바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6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건물과 교량 등의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첫 강진 이후 11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산사태로도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이틀 전 필리핀을 덮친 강력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잇단 여든의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0: 3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공포에 질린 이들의 비명과 자욱한 먼지가 주변에 가득합니다. 진앙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인구 70만여 명의 이 도시도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곳곳에 쓰러진 건물과 전신주 등이 뒤엉켰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과 여진이 육지 곳곳을 덮쳐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랑간 이주에선 산사태로 여러 명이 숨지고 남 코타바토, 동 다바우즈, 발루트 섬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곳곳에서 숱한 가옥을 비롯해 정부시설과 교량 등이 파괴됐습니다. 피해 지역 수천 개 학교에서 건물 안전 진단을 위해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폐허 속에 수색 구조를 위한 사투가 벌어졌지만 건물 추가 붕괴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 마이랍 당갑인 사나나이 용안
1: anak nan doon ha, hanggang ngayon. Iwan ko.
10: 첫 강진 후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을 비롯해 여진이 1,100여 차례 뒤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6년 8월 17일 민다나오 섬을 덮친 규모 8.1의 강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당시 최고 15m 높이 지진 해일이 해안을 덮쳐 5천여 명에서 최대 8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8: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진 사망자가 이번 주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누적 확진자가 55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변종 분디 부조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인접 국 케냐에서는 에볼라에 노조출된 미국인을 위한 방역시설을 라이키피아 미 공군기지에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발한 주민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충돌 과정에서 경찰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수여 명이 체포되는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5: 케냐에선 미국인 방역시설 설치를 놓고 유혈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민주콩고의 에볼라 확진자는 현재까지 35명 늘어난 550명. 이 가운데 101명이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변종인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치명률은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확대와 조기 치료로 완치자도 19명으로 늘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한 우간다는 확진자 19명에 사망자 2명으로 국경을 막고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2: It is a slow and steady progress, but we have not reached where we want to be. And that comes down to the community trust and working with the community.
11: 아직 에볼라 환자가 없는 케냐에선 미국인을 위한 방역시설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이 최루탄과 살수차를 동원해 해산에 나섰고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에볼라에 노출된 미국인 격리 방역시설을 케냐 중부 라이키피아 미 공군기지에 설치하려고 하자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지난주 두 명이 숨진 데 이어 추가로 한 명이 경찰 총격에 숨지며 유혈 사태로 번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13: When did our security forces start killing our own to protect an American facility that is meant to treat Americans? We do not want to import Ebola to Kenya.
11: 트럼프 대통령이 에볼라 의심 환자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가운데 미국은 케냐에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6억 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1: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0: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1: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 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7: 오늘은요, 이 잘못된 건강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정보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건강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그러한 일반인 사례자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 연이어 등장해서 마치 여기저기 간증하듯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방송 사례가 그 다음 방송에 영향을 주고 또 레퍼런스 오류라고 했는데, 즉 전문가의 우려나 부작용 관련 발언은 효능에 묻혀서 편집이 되기 일쑤이다라는 그 레퍼런스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져서 이 소비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새 프로그램에서는 또 지난 방송보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원적인 근거가 약하는데 또 다른 오류를 낳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치료, 치료에는요 반드시 통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반인이 사용하는 가정요법 건강보조요법은 통계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이 처방을 먹었더니 60명이 호전되었다라는 유효율 60%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효율은요, 그 치료법이 효능을 의미하진 않지만 이 방송에서는요, 단 한 가지 사례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니까 결국은 100명 또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효과를 봤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마치 효능이 큰 것처럼 과장해서 방송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이 방송, 건강보조식품, 건강정보에 대한 그러한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피력한 의견을 일자하더라도 바로 우리 방송은요, 공인들을 통해서 착각을 시키는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SNS를 통해서 퍼지는 이런 건강법, 물론 나름

0: 그렇지만 결국은 수천 년 동안 침과 뜸 그리고 한약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침, 침으로 안 되는 건 뜸으로 보조하게 돼 있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홈디포의 약 듯이 한약을 쓰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증 따라하기 강병선 침증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증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0: 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 개편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당시에 방송에 다룰 때 한 분은 더 세게 갈 것이다. 반대쪽에 한 분은 그래도 좀 물러서지 않겠냐 그랬는데 더 세게 가는 방향으로 기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반기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빠숑 김학녀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어제 왜 헛웃음이 자꾸 나오지? 어제 보셨습니까 내용을?
1: 네, 전 방송으로 봤습니다.
0: 생방송으로 보고 계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1: 처음에는 겸허하게 네. 시장의 경고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달라지나 보다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예, 역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셨고요.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네. 예, 시장 보지 않고 원래 기획했던 대로 7월 말 세제 개편하겠다. 네. 강화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공급 문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들을 하나에 모여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잘했다. 근데 잘했다는 내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네. 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선거도 그 결과대로 나온 것 같다. 그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0: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참여정부 끝나고 당시에 김병준 실장께서 나오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메시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최근 50%는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거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했잖아요. 이거 네. 한번 분석해 주실래요?
1: 제가 통계 전문가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것도 네. 듣긴데요.
0: 갤러웨이 오래 계셨으니까.
1: 일단 네. 30%와 30%는요. 고정 멤버입니다. 네. 시장과 아무 상관없고 올라가도 찬성, 내려가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30% 빼고 나머지 20%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0: 중간에 40% 남은
1: 그렇죠,
0: 사람들.
1: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예. 50%가 나왔잖아요. 네. 20%가 이탈한 거예요. 그럼 부정평가랑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0: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네. 한 60에서 70 정도 나왔으니까 그만큼은 이탈한 거다.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구두 개입으로 안 눌렀으면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94%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폭등인데? 네.
1: 그러니까 매주 0.1만 올라가도 네.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것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안정이에요. 아마 그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서울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은 좀 덜 올랐고요.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안정됐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고
0: 평균으로 3.94면 전혀 안정이 아니란 말이죠.
1: 예.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이제 지방까지 포함한 수치로 아마 느끼셨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또 상상한 수치만 보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에요.
0: 그렇죠.
1: 서울은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을 봐도 그렇고 KB를 봐도 25개국 전체 지역이 다 올랐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통계에는 없지만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좀 나왔던 발언 중에서 정말 제가 좀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차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했거든요. 네네네. 전세세가 월세보다 훨씬 더 매매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고 네. 특히 월세는 통계에도 없는데 훨씬 더 심한 좀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는 통계도 필요하고 대통령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0: 일단 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세에 네.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전세는 사금융이다. 소멸은 정상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이거 맞아요. 맞는 얘기야. 전 사금융이고 소멸은 정상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인 건 맞아. 맞는데 지금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다 보니까 경착륙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봐야 됩니까?
1: 전세만 갖고도 정말 하루 종일 논의하고 싶은데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전세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들은 전세를 없애고 싶다는 의지로 봤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없애고 있거든요. 뭐 전세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전세금 매물들을 거래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든 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건 공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생긴 제도들을 민법으로 그냥 편만 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누구한테 더 유리한 제도냐라고 질문하시면은 임차인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0: 아, 그럼요. 예,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1: 예, 네. 어저께 이제 2030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도 같이 들었었는데 전월세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서운하다라고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한테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 매매가 좋은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인지라는 물건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마치 그냥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고 네. 20대, 30대 특히 20대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좀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서운하고 그랬습니다.
0: 저는 네. 조금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1: 저도 불편했습니다. 맞습니다.
0: 지금 네.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 전세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이것도 끊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지금 전세 월세화는 시장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싸고 좋은 이제 임차 매물들을 많이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일단 싸고 좋은 임차 매물은 없고요. 네. 예, 지금은 그냥 선택을 하는 문제들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노원구의 평균 월세가 한 100만 원 됐어요. 네. 아파트. 네. 올 1월 달에 200이 됐고요. 지난달에 300이 됐습니다.
0: 3배가 됐네요.
1: 예, 이게 싸고
0: 네.
1: 좋은 임차 네. 물건의 결과물인지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짐으로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서울에 제일 저렴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200, 300이 되면요. 다세대 빌라의 전월세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0: 아, 그렇죠.
1: 다세대 예. 빌라는 원래 100만 원도 안 되는 월세 시장이었었는데 아마 10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가치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게 투기적인 수요 때문입니까? 실수요 때문입니까?
1: 이거는 결론이 딱 나와져 있고요. 예. 일단 시장에 투기꾼들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저도 과거에 투기꾼이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팔고 있지 사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제 주변 분들 다 그렇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수를 주로 하는 층들은 30대들이거든요. 30대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고
0: 30대 실수요자들. 예.
1: 거의 99.9%가 실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 네. 혹은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그냥 무주택자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을 투기꾼이라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거나 다름없는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다 실수요 거래라고 보는 것들만 예. 아셔도 지금은 투기 거래가 없는 것이고 굳이 투기꾼이라는 얘기를 나온 이유는 뭔가 누명을 씌우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공급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공급이 없는 것이 마치 투기꾼들이 투기를 해서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0: 네네.
1: 그러니까 좀 존재하지 않는 투기꾼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0: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까지 이제 있고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의 재탕이고 공급 재택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뭔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이제 공급을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고 주도하는 층들은 지자체 장들입니다.
0: 네.
1: 일단 제일 부족한 쪽이 서울이니까 서울만 갖고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기
0: 네,
1: 때문에
0: 그렇죠.
1: 오세훈 시장을 공급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0: 아.
1: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입니다.
0: 네, 네.
1: 근데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자동차 타보시잖아요.
0: 네.
1: 엑셀레터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0: 그러면은 해본 적은 없는데 게임 네. 같은 데서 그렇게 하면 자동차 망가지더라고요.
1: 예, 저는 한번 해봤어요.
0: 아,
1: 호기심이 많아서
0: 예.
1: 안 갑니다.
0: 예,
1: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네네.
1: 오세훈 시장은 지금 엑셀레터를 밟고 있는데 정부나 제도직으로 브레이크를 바꾸는 시장이라서 이거 절대 나갈
0: 예.
1: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0: 네네.
1: 둘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랑 엑셀을 번갈아서 밟아야 되는데 둘 다 같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갈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 말씀은 지금 공급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비사업 이외에 또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태릉부지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다른 그 발을 밟고 있는 거라서 한동안 서울은 공급이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이거 태릉 같은 데는 인허가는 둘째치고 계속 얘기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1: 네.
0: 이번에는 다를까요?
1: 다르지 않고요.
0: 네.
1: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제가 2002년도부터 연구 생활을 했었는데 네네. 2002년도에도 제가 제안했던 보고서에 나오는 지역이 태능이었습니다.
0: 아, 예, 예.
1: 2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지금 문제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해결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공용지니까 공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0: 네.
1: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온 대안이 어제 사실 이 부분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보유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보유세 관련 언급도 눈에 띄었어요. 7월 이후로 시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 이 내용에는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하지 않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은
0: 예, 예.
1: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뚱쳐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리고 또 법인한테는 불리하고요.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들은 한국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은 더 높고요.
0: 그러니까 네.
1: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꾸 이걸 빼놓고 말씀하시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같은 성산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유세만 놓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동산과 예. 관련된 세금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지
1: 그렇죠.
0: 하나만 봐면 안 된다.
1: 그리고 예. 다주택인지 1주택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0: 아하.
1: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 판에 놓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일 낮은 것과 상대방의 제일 높은 것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건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유세가 낮다. 동의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만 봐서 안 된다라고
1: 네.
0: 하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1: 네.
0: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 거래세가 상당히 높잖아요.
1: 그렇죠.
0: 취득세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봤는데 양도세를 높이니까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높이니까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를 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 차례 경험을 해봤던 거잖아요. 이번엔 다를까요?
1: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0: 예.
1: 사고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작곡가가 있어요.
0: 예.
1: 사고를 쳐갖고 이제 사회생 그 음반 생활에서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나옵니다.
0: 아, 네.
1: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0: 똑같은 의미죠.
1: 예, 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름만 바뀌고 표지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정책을 만들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1: 네.
0: 사실 이거를 했을 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공급이라는
1: 네.
0: 측면에서. 그러면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1: 제가 이제 압력밥솥 얘기를 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칼럼으로 쓰고 왔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압력밥솥을 했었고요. 압력밥솥 써본 적 있으세요?
0: 그럼요. 지금도 예.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1: 저는
0: 예.
1: 이제 그 연탄불에다 압력솥 올려놓고.
0: 아니, 그건 알습니다. 예. 연탄
1: 예전에
0: 알습니다.
1: 했었었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그걸 깜빡 까먹으신 거예요. 그걸 폭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0: 네네.
1: 계속 더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뚜껑이 열리는 것들은 뚜껑이 열려요.
0: 네.
1: 근데 뚜껑을 열리지 않게 하려고 임의로 이렇게 스테인에서 박아놓은 거잖아요.
0: 네.
1: 이건 터지게 됐거든요.
0: 그러니까
1: 중요한 것은 김이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김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해소되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계속 더 누르고 있거든요.
0: 네.
1: 이것은 당장 김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간 터지는데 더 크게 터지는 거죠. 폭발을 하는 겁니다.
0: 네.
1: 그 결과를 봤던 것이 우리가 2021년도였어요.
0: 그렇죠. 네.
1: 4년 동안 이 수요를 가둬놨더니 2021년도에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0: 네.
1: 근데 2021년도에 규제가 없었느냐.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 와중에도 폭발을 했거든요.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네. 뭐 지금까지 두 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쉬운 예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방선거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장특공제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방침 이것도 밝혔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1: 아마 이제 이번에 선거에 졌다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돌아선 분들이 있을 텐데
0: 네.
1: 아마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도 보유세 혹은 또 양도세에서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조차도 이제 일단 예,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보유세부터 올리고 이제 양도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올리겠다 강화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0: 네.
1: 아마 이번에 일단 7월 개편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초안은 근데 아마 이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눈치를 보겠죠. 볼 텐데 아무래도 거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유지를 할 것 같고 소유만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장특 공제를 좀 축소시킬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분명히 시장에선 반감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것들이 아마 이제 조금씩 더 커지겠죠. 그럴수록 이제 이게 단순히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많이 올라간 아파트에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급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통계를 찾아보니까 노도관 금강구도 다 15억 전후로 올라왔어요.
0: 네.
1: 그럼 그들도 이제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장특 공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이제 표가 이탈하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선거가 끝난 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탈할 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0: 자, 표심은 둘째치고요.
1: 네.
0: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장터공제 제가 아는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집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강남 저기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아파트를 굉장히 싼 값에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20억이 넘었거든요.
1: 네.
0: 이런 분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 그렇죠.
0: 그럼 매물이 묶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안 팔죠. 그래서 안 팔기 때문에 결국은 매물 실제적으로 지금 6월달 이후에 매물이 서울 매물이 6만 건 이상이었었는데
0: 네.
1: 지금 8만에서 6만 내려왔던 것들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5만대로 떨어졌거든요.
0: 아,
1: 더 묶일 겁니다.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아마 장특공제가 강화되면은 무조건 안 팔죠. 팔 가능성이 저는 더 낮아진다고 봅니다.
0: 왜 매물은 묶이는 방향? 아무튼 자 하나 더 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도 일부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도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1: 그게 금액이 작은 시장이면은
0: 네.
1: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액이 작은 시장인 지방은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0: 아, 네, 네.
1: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도 4억 원, 5억 원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지금 우리가 집값을 잡고 싶어하는 지역들의 전세는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하거든요.
0: 그렇죠.
1: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공급 대비
0: 네.
1: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0: 어찌됐든 이것도 규제는 강화할 것 같기는 해요.
1: 결국은 비거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네. 규제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비거주 주택인 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비거주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공급 부족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강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0: 네.
1: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전세는 줄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월세가 더 증가할 텐데 월세가 증가함으로써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보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 소장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지금 강제 매매를 하고 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1: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0: 예.
1: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2030 분들의 좀 능력치를 믿는데요.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대들은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40, 50만큼 좋은 입지 비싼 아파트를 사고 있지 않아요. 한 단계 눈높이를 낮춰서.
0: 아, 내가 살 수 있는데.
1: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중하급지라든지 심지어는 경기도 인천까지도 가서 사고
0: 네.
1: 있고요. 지금 또 전세를 못 가다 보니까 그냥 월세 낼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풀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부모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1: 예, 그래서 받으셔서 가지고
0: 네.
1: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주택을 사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세대 빌라를 금액에 맞춰 사는 것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0: 그럼,
1: 이게 결국은
0: 네.
1: 매수를 할 때부터 매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릴 것 같은 것들은
0: 네.
1: 안 사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예. 급지를 낮춰서라도 아파트에 사는 게 좋다?
1: 그렇죠.
0: 아.
1: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0: 예.
1: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조금 전에 월세가 한 200, 300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달에 200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왔을 때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 한 4, 5억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규제 지역들은 이미 다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하는데 더 비쌉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들
0: 네.
1: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0: 아.
1: 부천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요 지역 내에서 전철망이 좀 확실한 지역들
0: 예.
1: 특히 GTX B, 뭐 GTX A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8호선 라인들 그다음에 17호선 라인들 광역교통망들이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한 5억, 6억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출 4억 받아서 내 종잣돈 1억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부터 출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너무 기다리기만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빠숑 김학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검은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15%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건전한 조정장이 필요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특히 지금은 비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0: 어제 코스피가 8.29%. 예. 아이고 왜 헛웃음이 나오지? 엄청난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8,800까지 갔다가 어제 7,4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4% 정도 반등을 해서 7,800선을 다시 회복할랑 말랑 그러고 있는데 오른폭이 아쉽네요.
2: 뭐 그렇죠. 뭐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는 회복률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4%도 낮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워낙 예. 많이 빠졌고요. 또 금요일 날도 빠졌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금요일 날이죠.
0: 네네.
2: 13% 정도 빠졌다가
0: 그렇죠. 예.
2: 어제 한 10%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회복률이 거의 한 7, 80% 정도가 기록을 했거든요.
0: 아.
2: 한국은 뭐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회복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0: 뭡니까?
2: 미국 시장이 네.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번 조정의 핵심 원인이 금리고
0: 네.
2: 그리고 금리하고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좀 많습니다.
0: 아.
2: 미국 뭐 물가 지표,
0: 네.
2: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0: FOMC도 있죠.
2: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0: 네네.
2: 인상이 유력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연준 통화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금리 주간이 될 수가 있고, 이 금리가 조정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촉발시킨 요인이 아직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면 주식시장이 온건한 회복을 보이기는 조금 시기가 좀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0: 예.
2: 주가 상승,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거에 비해서 회복률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 문제인데
2: 예.
0: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빼고는 없었다라는 걸로 예. 볼 수 있는
2: 예.
0: 거잖아요.
2: 예.
0: 지금 우리 시장도 진동을 하는 이 폭이 워낙 커서 문제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장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2: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0: 네.
2: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0: 예.
2: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변동성은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어제 이제 8%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 한 4, 5% 정도
0: 예.
2: 상승하다가 갑자기 보합까지 밀릴 수도 있고.
0: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조금 전에 발동이 됐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당장 뭐 내일은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동성 위험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 좀 이를 것 같고요. 이 금리 주간 이벤트를 온건이 다 넘길 수 있어야만, 잘 넘길 수 있어야만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 기조로 회복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오른폭을 약간 줄이고 있어갖고 왠가 이유를 봤더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의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이런 모습이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2: 네.
0: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이거예요. 일단은 뭐 조정장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부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단기가 될지 약간 좀 길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0: 네.
2: 기술적 조정, 단기 조정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다.
2: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상승 사이클을 지지했던 근거, 기반이 여전히 튼튼하냐, 이 부분이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 조정이냐, 이런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이번 상승 사이클의 핵심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지금
0: 네.
2: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부분이 상승 사이클의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정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있죠. AI 기업들의 이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이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문제의 어떤 변수,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상승 사이클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조금 전에 미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월가 쪽에서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간밤에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어디에서는 아예 팔아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데 지금 계속 버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2: 그러니까 그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만 이번 떨어질 직전까지 70-80% 정도 맞아요. 올랐기 네네. 때문에 이건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분적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과열은 있을 수 있어도 예.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과열이다 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물론 미국 시장 S&P 500 지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최근 2-3년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는 PR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과열이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자, 미국 이야기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코스피 1만 피 달성. 이거는 아직도 유효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충분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주가 목표치를 정하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는 이 승수를 적용하는 거고요. 몇 배를 적용할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게 기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를 이제 합산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0: 네네.
2: 기업이익 전망치는 코스피 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익 전망치의 어떤 추세가 사이클 후반부냐, 그러니까 거의 다 왔냐, 또는 하락 사이클이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겠지만
0: 네네.
2: 최근처럼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인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승수, 그러니까 몇 배수를 이익 대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 평균적인 레벨보다도 지금 현재 코스피의 그 PER 승수는 한 20% 정도는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적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코스피 1만 포인트 달성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단계적인 변동성 위험에 따른 어떤 그 우려 요인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주가 평가 시스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만 포인트 달성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코스피 승수에서 2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일단 어떤 기업이 1년에 한 1억 원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시가총액 전체는 1억 원이 아니고 한 10억 원.
0: 그렇죠.
2: 많으면 20억 원이 될 수가 있는데 1억 원 수익의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10억 원이 되면 그 수익 대비 승수는 10배를 적용을 하고 그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과거 한 20년간의 평균치는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전체 기업에 벌어들이는 돈의 한 10배 정도의 가치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거래돼 왔다. 평균적으로 거래돼 왔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배수가 한 8배에서 9배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다시 한 8배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돼 있는 상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흔히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는 역사적인 평균 대비 한 마이너스 2배수 정도의 표준 편차 밑으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2: 그렇죠.
0: 이 네. 전망치를 봤을 때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60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 하이닉스 매칭에 들어왔니? 삼성 매칭에 들어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키 퀘스천입니다. 지금 사도 돼요, 이거?
2: 기업익 전망치만 보자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0: 예.
2: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앞에서 말씀드린 승수,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네.
2: 엄청나게 낮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럼 왜 이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낮은 멀티플이 적용을 받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0: 그렇죠.
2: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는 그 기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익이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지속 가능합니다.

0: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감이 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승수를 시장이 부여하기를 약간 꺼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꺼리는 부분이 정당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한 뭐 1년 안에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승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느냐라는 네네. 여력을 말해주는 건데 과거 보여줬던 평균치까지 올라가긴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기업이익 전망치 레벨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1: 그렇죠.
0: 상당 부분 네. 현실적이고요.
1: 현실적이고. 뭐 디램이라는 것 자체가 꺼질 사이클이. 때 워낙 네. 안 좋으니까.
0: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5배수 정도의 승수 적용은 너무 과도하게 낮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제시되는 것도 이 승수 적용이 너무 지금 낮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한 8배 정도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비 50% 이상의 상승률이 상승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한번 사볼 만하다.
0: 맞습니다.
1: 뭐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사시거나 레버리지 상품을 사시면은 이 변동성 구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른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제 폭등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는 조금 전에 젠수당 CEO가 출국을 했는데 네이버였습니다. 젠수당 CEO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데 장중한테 한 29만 원대 중반까지도 갔거든요. 네이버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네이버가 좀 그동안 부진했었죠. 주가가.
1: 아, 좋았죠.
0: 예. 예. 부진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이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에 네이버 주가를 상당 부분 끌어올린 시가총액을 키우게 할 수 있었던 기본 배경이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 자체가 약간의 어떤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네.
0: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주가가 과거에 전성기를 누렸던 가장 큰 원인은 PC 통신의 시대에서 초고속 통신 시대로 넘어가는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확고한 이 플랫폼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1: 뭐 여전히
0: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가 종료가 되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네이버의 주가 가치가 그전처럼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네이버 주가의 부진이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발표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근데 그 달라질 부분이 생겨서 어제 12%가 올랐는데
0: 맞습니다.
1: 오늘은 다시 6%가 빠지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0: 어제 이제 네이버 측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1: 예.
0: 그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일부 핵심 기업 엔비디아겠죠?
1: 네.
0: 엔비디아 투자처를 받고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이 데이터 관련 센터의 투자가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매출액 20조 원을 기록을 해서 본업 매출 2023년도 2030년도로 예상되는 본업 매출 규모하고 거의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네이버 측이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작년도에 네이버의 매출액이 12조 원이었으니까 이 본업 매출이 20조 원까지 간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 부문 AI 쪽 데이터 센터 쪽의 사업 부문이 본업 매출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갈 거고 이익률도 한 20% 수준까지 지금 현재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한 20% 그쪽까지 가 있기 네네. 때문에 거의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이 조명을 받는 거고요. 그동안에 네이버 측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AI 관련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밝힌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을 받는 거고
1: 네.
0: 어제 주가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폭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면서 마감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부분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 쪽 사업의 구체화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을
1: 네.
0: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2030년도에 그 데이터 센터 매출 20조 원을 밝히긴 했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이나 어떤 계약이나 물론 공급자를 어느 정도 특정을 했다고 얘기는 하고 네. 있지만 이게 구체화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 조금 부족하다.
0: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2030년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4년이나 남은 거거든요. 이게 시기 앞으로의 네. 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대폭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확인돼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 간단하게만 이것 좀 보도록 예. 할게요. LG 네이버가 젠슨황 CEO의 방한 덕을 본 건데 사실 이번 젠슨황 CEO의 방안은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좀 잠재돼 있거나 주목해볼 섹터를 하나 골라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여전히 반도체고요.
1: 반도체.
0: 반도체고 예. 반도체가 주도주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는 섹터는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앞으로 계속 될 건지,
1: 네.
0: 앞으로 계속 공격적일 건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혜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이 만일 종료가 된다면 이번 주식시장 상승 사이클 자체도
1: 끝나겠죠.
0: 종료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최우선으로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경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내게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4: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3: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4: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천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신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만 투표지 4,206장이 부족했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부족분 규모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가 383매로 두 번째, 인천 남동구 간석 1동 제4투표소가 306매로 뒤를 이었습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이 모두 합쳐 10시간이 넘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을 분석하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곳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합계 638분 이상 투표가 중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선 무려 105분 동안 투표가 멈췄고 가락 2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중단돼 모두 97분 정도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김포시 품무동 제12투표소에서 21분 정도 투표가 중단됐고 인천 연수구와 부산 북구, 대구 동구에서도 각각 투표가 멈췄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투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도 세 곳인 만큼 6.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전체 투표 중단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도 투표소별로 제각각이었는데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 종료됐고 선관위는 최소 19곳의 투표소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각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3: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3: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9: 체육계에서 장관이 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
8: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경찰청은 어제 투표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의 통행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경찰 증원 배치 등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다른 시민과 기자, 경찰과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3: 처음엔 2030 세대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세력과 목소리가 유입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 구성과 구호가 변화무쌍해졌다는 겁니다. 주말엔 2030 참여가 눈에 띄었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일이 되면서 중장년층 이상 참석자들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조직 동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였다면 이번 개표소 앞 시위는 시민들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안고 수시로 합류하는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표권 침해를,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 주장을 말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12: 선거 관리 이 차원의 여러 가지 부실의 관리 부실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면서 의심과 불신이 때로 과격한 행동으로 분출됐습니다.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이 연습 장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중국 기자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한 타이완 기자가 등 뒤에 직접 대만 방송사라고 적은 종이를 붙인 채 취재에 나서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불신과 분노를 낳고 확장하는지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참가자에게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며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시위 참여 도중 피해 남성을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 소속이라고 몰아붙이다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 대학가에는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있고요.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0: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
13: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14: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3: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5: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13: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 입법부 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3: 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6: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7: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16: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공동체와 같다.
16: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16: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20: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0: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 그러니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못 뵈가지고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잘 지내셨죠?
4: 잘 지내셨죠?
3: 저도 잘 방송도 지냈습니다. 하시고
4: 다른 집에서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3: 배신자.
4: 다녀오셨잖아요.
3: 저는 몰라 기억 안 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첫 번째 뉴스는 부동산 세제 손볼까입니다.
3: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도

0: 밝혔는데요.
1: 네.
0: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디에 방점을 콕 찍겠다는 건가요?
1: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기 수요는 줄이고 네. 시장에 나오는 매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규제, 공급 정책을 함께 정비하겠다고 했고요. 네. 특히 세제 개편에 대한 시점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7월쯤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좀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투기용으로 가진 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높이고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하겠다라는 네. 얘기로 좀 들리네요. 전세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는 좀 독특한 제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고 그리고 최근에 전세 물건이 좀 줄어든 데 대해서도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전세 대출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네. 여야 반응 좀 전해주세요.
1: 완전 엇갈렸습니다.
0: 엇갈렸어요? 네. 항상 그래요.
1: 민주당 역시 네.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대체 불가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볼 수 없었던 본질적 문제의식과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승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센 소리를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없는 자화자찬과 남탓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1: 네.
0: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엇갈리는데.
1: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죠.
0: 정확한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 하나입니다.
0: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말 나왔었죠.
1: 네.
0: 사실상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1: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조작기소 특검이랑 관련해서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보다는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가 좀 끝났기도 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특검법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0: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라
1: 네.
0: 그러면은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1: 글쎄요. 그좀 지켜봐야 될
0: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1: 그렇죠.
0: 자기네들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네요. 한동훈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면서요.
1: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죠. 지금 상당히 강한 표현 썼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 분명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나는 탄핵에 나설 거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조작 기소 특검 얘기 나오면
1: 네.
0: 조작 기소했다라는 당사자들
1: 네.
0: 검찰이잖아요.
1: 그렇죠.
0: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법조계 취재를 해보면 한마디로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 굉장히 강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조작기소 특검이 이게 현실화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했던 수사들을 다 뒤집는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수사를 검증하는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게다가 지금 사람도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많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검찰청에서는 좀 인력난을 벌써부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 특검도 아직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추가 파견 인력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또 생겨도 보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또 검찰의 해체 수준의 개혁 뭐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검사들이 또 많이 그만뒀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유,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맨날 지켜봐야 되는데.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선관위 국정조사 두고 기싸움입니다.
0: 네,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1: 네, 일단 국정조사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네. 누가 주도권을 쥘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단 육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합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이 국정조사 누가 좀 주도권 쥐고 누가 위원장 맡고 또 누가 이제 위원을 맡는지를 두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을 여야 9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위원을 좀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 기간, 범위 또 위원장 자리까지 걸려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국정조사는 어떤 부처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여당이 하는 것보다 야당이 위원장하고 특위 위원들도 뭐 동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정조사할 때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참 하여튼 입장이 바뀌면은 다 그냥 또 논리가 바뀌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재선거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전면적 재선거 실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앞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 반면에 민주당은 재선거를 정치권에서 먼저 꺼낼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어디서 꺼내요?
1: 김한규 수석 부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재선거 여부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는 공식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정 기자님
1: 네.
0: 어쨌든 선거 관리를 잘 못해서
1: 네.
0: 선관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서도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시사저널이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인 직원 소통 공간을 확인해봤는데요.
0: 어떻게 확인해요, 이런 거?
1: 글쎄요.
0: 네,
1: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한 직원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요. 송파구 직원들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터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살인적인 업무량이 원인이다. 이렇게 꼽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다. 이렇게 토로하기 도 했습니다. 또 사전 투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하루를 줄이든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선관위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사전 투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 이미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윗선 책임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도 이제 선관위 개혁 요구 커지고 있고요. 안에서도 지금 방식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잖아요.
1: 네.
0: 선거가 없으면은 선관위 솔직히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선거 때 이렇게 힘들다고 일 많다고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선거 있을 때 한
1: 네.
0: 150명 이상 170명 이번에도 뭐 휴가 가거나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책임부터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계좌 보기 무서워요입니다.
0: 어제 증시가 크게 네. 흔들렸잖아요. 특히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급락하면서 충격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0: 네.
1: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이 됐는데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B2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좀 봤는데
0: 네.
1: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약 37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만큼 좀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시장이 급락할 경우입니다. 빌린 돈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이날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때는 좀 속도가 빠르긴 한데 반대로 손실도 좀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문제는 이런 상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있었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개인 순매수 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공격적으로 베팅한 투자자들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아, 정 기자님
1: 네.
0: 오늘도 쏙쏙 하여튼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진짜 마지막 뉴스
1: 네.
0: 준비 안 하셨어요?
1: 진짜 마지막 뉴스요?
0: 네.
1: 어떤 게 있죠?
0: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PD님이 그랬는데
1: 진짜 마지막 뉴스요? 뉴스일까요?
0: 제가 그럼 할게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 유튜브에 이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준비해 주셨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데.
1: 제가 못 들었네요. 다음부터 준비 꼭 해오겠습니다.
0: PD님 나빠요. 나가실 때 항의하세요.
1: 알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0: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사고가 불러온 사회적, 정치적 여파가 상당한 가운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전면 재선거 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맞아요?
2: 측근이라는 건 조금 그렇고 네. 과장된 것 같고 측근인 건 맞죠.
0: 시정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위원님.
2: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오랜만이에요. 네, 나오셔서 네. 감사하고요.
2: 예.
0: 선거 이겼어요?
2: 이겼다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고 볼 수 있고
0: 네.
2: 이제 단순 비교를 할 때는 그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데 탄핵 후에 치러진 똑같은 선거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저희 그 성과를 올렸다라고 그 판단할 수 있죠.
0: 그게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휘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하세요?
2: 장동혁 대표의 공과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공이 뭐예요, 그럼?
2: 아니, 자기 몸을 그 다 던져서 전국을 돌며 그 온몸을 던져서 네.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선거는 네.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 거점별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아마 그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국을 다 그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박근혜 대표 시절에.
0: 전국을 다녔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또 강원, 그다음에 뭐 부산 이런 광역단체장들과의 공동 유세라든지 지원 유세가 없었잖아요. 개별적으로 뭐 구청장 몇 명 지원 유세하고 뭐 그 정도였지.
2: 그거는 판단의 차이인데.
0: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의 차이죠.
2: 아니야. 팩트 차이 아니지. 그거는 네. 뭐냐면은 네. 이제 장동혁 대표를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절실히 요청한 데는 또 가는 거고
0: 네.
2: 그다음에 그 후보들의 그 뭐 심리 상태에 따라서
0: 심리
2: 후보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걸 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0: 심리 상태가 아니라 선거의 유불리를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없을까요?
2: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으면은 네. 논리적인 그 결말을 갖다가 못 매드니까
0: 죄송해요.
2: 예 이를테면은 그 후보들의 심적인 상태인 거예요. 저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꼭 와주, 꼭 이제 그냥 저 혼자 치러보겠다 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0: 네.
2: 저도 남양주 병선거를 치르잖아요.
0: 네.
2: 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후보도 있고,
0: 네.
2: 그냥 굳이 조광한 그 최고위원의 도움은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그 유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이 스케줄과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저 지방을 다니시면서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해내고 투표를 참여를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한 것은 굉장한 역할을 하신 거죠. 다만 이제 고깝게 보는 사람 또는 그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로서는
0: 네.
2: 이런저런 시비를 늘 걸죠. 그런데
0: 네.
2: 이제 이런 거죠. 선하고 착한 눈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부정적이고 뒤틀린 심정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런저런 흠결을 찾는 것이죠.
0: 선거
2: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얼핏 봤더니 이게 그 집안이 깨끗해.
0: 네.
2: 그 눈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0: 네.
2: 그런데 어떻게든 흠집을 파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면지를 들여다보고 여기도 요만큼 먼지 있지 않냐, 저기도 요만큼 먼지 있지 않냐 하면은 그건 또 뒤틀린 심정과 불편한 심정으로 보는 것이죠.
0: 댓글에 좀 욕이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2: 아니 뭐 욕하셔도 돼요. 욕하셔도 되는
0: 이번에
2: 거고.
0: 지방선거에서
2: 네.
0: 정동혁 대표 등 뭐 최고위원분들이
2: 네.
0: 제 역할 잘했다라고 자평을 하시는 거예요?
2: 그 자평으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거잖아요.
0: 네.
2: 나름 최선을 다 하는 거고 각자 그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거예요.
0: 네.
2: 다들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2: 네.
0: 뭐 전면 재선거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2: 네.
0: 최고위원님도 동의를 하세요?
2: 저도 동의하죠. 왜냐하면 올림픽 공원을 가봤어요.
0: 네.
2: 그 올림픽 공원을
0: 네.
2: 가기 전에
0: 네.
2: 사실 마음이 무겁죠.
0: 네.
2: 그리고 그 현장을 봤을 때 내 그 느낌과 판단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두려움 같은 것. 왜냐하면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목소리잖아요. 유권자들의.
0: 그렇죠.
2: 근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봤던 그 광장의 목소리와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주최 측이 있고 주도하는 세력이 있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 공원에 그 모여 계신 그 많은 그 시민들 또 특히 젊은 세대가 거의 90% 이상을
0: 네.
2: 차지하는데
0: 네.
2: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그 단순 명료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 이미 그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우선 참정권이 일단 그 이 지켜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과 그 다음에 그 불신 이런 게 커졌고 처음에는 그 투표용지 부족이 17곳이라고 뭐 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 뉴스에는
0: 맞아요.
2: 91곳이라고 하잖아요.
0: 네.
2: 그러면 야 이건 총체적 부실인데 결국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이 또 선거 과정의 신뢰성이 그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 선거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이거는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단순하고 딱 하나였어요. 재선거였어요. 재선거. 그리고 그것도 이 태극기 그 뭐 이게 인쇄해 가지고 돌리면 그게 집시법 위반이라고 그러네요.
0: 네, 맞아요.
2: 그래서 각자 그래요. 다 그려서 또 그려 주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겠죠? 태극기와 함께 거기에 재선 거라고 쓴 그 도화지 용지를 들고 한 열 대여섯 군데 그 그룹별로 모여 가지고 그 한 목소리로 재선 거를 외쳤어요. 그러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그 선관위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의 그 일태원 그 상실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선거라는 특단의 그 특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0: 최고위원적
2: 합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0: 예. 선관위 신뢰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2: 예.
0: 능력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2: 예.
0: 그 선관위가 또 주관해가지고 재선거 아니죠. 치우면
2: 아니죠. 그러니까
0: 수 있어요?
2: 재선거를 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하느냐는 것은 네. 이제 서로 간에 그 논의를 통해서 네.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0: 해체하고 그리고 그럼 어느 부서가
2: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야죠. 새로운 기구로.
0: 그게 뭐 몇 달 안에 가능해요?
2: 공정성.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0: 선거라는 큰 정말 제도와 시스템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몇 달 만에 어떻게 선관위를 배제하고
2: 선거 선거에 실질적인 저희 그 이 뒤치다거리 있죠. 그건 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요. 저도 제가 시장을 했잖아요.
0: 아니 그건 맞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하는데.
2: 그 선거 실무는 네. 이를테면은 이제 큰 정책적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 과정을 갖다가 그 챙기고 그 이를테면 추진하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0: 알겠습니다.
2: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고생은요. 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선관위는 그냥 옛날에는 선관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선관위는 군림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날 6월 3일 날 저녁 때 중앙선관위 갔었잖아요. 그 중앙선관위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랄까 그다음에 문제의식이랄까 형편없습니다.
0: 네.
2: 형편없습니다.
0: 그 서울시장 선거 어렵게 이겼잖아요. 역전승 했잖아요.
2: 네.
0: 그런데 재선거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2: 그거를
0: 잠깐만요. 질문이 안 끝나서. 그게 맞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조광한 최고위원님도 경선 과정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그냥 홧김에 감정상 그냥 재선거 요구해.
2: 그거는
0: 이렇게
2: 이제,
0: 비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이제 우리 소장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질문이고
0: 네.
2: 저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0: 왜 비판하지
2: 왜냐하면
0: 않았어요?
2: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릇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그릇된 그런 판단과 평가를 하기 전에 본인은 그러면 얼마나 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0: 선거를 앞두고
2: 했던 것이고
0: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2: 아니,
0: 후보를 그렇게
2: 그렇잖아요. 막. 저기 그 그럼 본인은 후보라고 아무 얘기나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지도부는 그 부분에 생각과 판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도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내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는 뭐 전 맞지 않다고
0: 그럼
2: 봐요.
0: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선거를 앞두고.
2: 후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를 조심하면서 깊이 있게 좀 지혜롭게 하는 게 맞다고 저 이건 본질적인 논쟁의 부분이 아닌
0: 오케이.
2: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쨌든 이겼는데 재선거 요구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2: 아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0: 네.
2: 유리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0: 오.
2: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가치의 문제다.
2: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지금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0: 네.
2: 적어도 제가 그 올림픽 공원의 그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의 그 함성과 그 다음에 눈빛을 보고 느낀 것은 아 이분들은
0: 네.
2: 유리나 불리
0: 네.
2: 그 이런 걸 생각하고 따져서 그 하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지금 훼손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게 그 가장 강렬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관위의 그 불신 그리고 우리 선거 과정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어요. 네. 그것이 음모론이든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확대하거나 오해하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0: 네.
2: 이미 공정성과 신뢰성을 숱하게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는 것이 국민적 그 합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오세훈 재선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더라도 재선거 해야 된다.
2: 아니 그 오세훈
0: 지키기 위해서
2: 오세훈 시장이라는 개인 대상을 놓고 네. 이 부분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오세훈이라는 부분이 뭐 당선됐다. 그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자꾸 이걸 가지고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토대가 흔들리고 상실된 신뢰를 어떻게 하면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신뢰 원칙 가치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 뭐 보수 쪽에서 나오는 평가 가치 신뢰 이런 거 다 지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저 자꾸 이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희는 여쭤보잖아요.
2: 예,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보고 저는 이제 흐름과 가치의 부분으로 보는데
0: 네.
2: 저는 뭐 굳이 답변을 하자면 장동혁 대표께서는
0: 네.
2: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그 당 대표세요.
0: 네.
2: 그리고 그 당 대표가 당원 당규에 위반해서 그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그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당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0: 네.
2: 그 당원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 대표를
0: 네.
2: 그 자기 개인적 그 판단을 지나치게 앞세워서
0: 네.
2: 무리하게
0: 네.
2: 험담을 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폄훼하는 그런 저 분들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0: 저 같은 사람
2: 생각해요.
0: 아니 근데 그 여러분
2: 우리 당원 아니시죠? 그러니까
0: 아니에요,
2: 뭐 당원 아니신 분은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0: 아니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라든지
2: 예.
0: 중편의 보수 쪽에 성격을 띠는 언론사들 그리고
2: 네.
0: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2: 네.
0: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로서 적절하지가 않다.
2: 네.
0: 보수를 망치고 있다. 그만둬야
2: 네.
0: 된다. 그런 것도 그러면 아니 정치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글쎄 많은 사람들이요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죠. 예,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과도하게 몰입이 돼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건 아닌가
0: 네.
2: 하는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나는 언론들이 그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 오면서 생각하는 건데
0: 네.
2: 언론도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데 굉장히 큰 권력기관이에요.
0: 네.
2: 그 엄청난 권력기관인 언론이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0: 네.
2: 또 스스로 그 강한 그 권력에 대해서 겸손함이라는 가치를 언론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재선거에 대한 요구 분출
2: 네.
0: 이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2: 전혀 그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네.
0: 오.
2: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0: 네.
2: 전혀 아니고
0: 네.
2: 장동혁 대표를 그 흔드는
0: 네.
2: 일부 그 철부지들이 있긴 하죠. 저는 그들을 철부지로 규정을 합니다.
0: 오.
2: 예. 왜냐면 정치를 해도 제가 참 오래 했고 36년을 했으니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전 누구보다도 때묻지 않은 정치를 해보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산 사람이고 그리고 쓴소리 바른소리를 열심히 한 덕분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0: 네.
2: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근거 없이 흔드는 사람들은 저는 뭐 정치 철부지들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0: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잃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니,
0: 주요한 뭐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선거 출마자들이 장동혁 대표 와가지고 지원 유세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선거 유세를
2: 에이,
0: 해서
2: 도망다니는
0: 이겼다.
2: 도망다니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0: 아니, 예를 들면 서울시장
2: 다녀요.
0: 같은 경우도 네. 어디 서울시 구청장 가면 오세훈 시장 거기 얼씬도 안 하잖아요.
2: 아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0: 네.
2: 우리 그 오세훈 시장께서 아마 장동혁 대표 좀 더 더 그 뭐 전면적이진 아니지만 네. 그 유효 적절하게 네. 선거 캠페인을 하셨다면 훨씬 더 더
0: 크게 이겼다.
2: 크게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대단한 정신 승리 같은데요. 그 말씀하시는
2: 그건 뭐 거. 우리 이제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장 소장님은 정신적 패배시고 전 정신적 승리라고 오. 봐야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관점이에요. 관점이니까 관점? 어떻게 팩트죠. 판단하느냐고. 아니 팩트 어떻게 팩트예요. 간신히 근근히 이겼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오세훈 시장의 상대 후보가 네.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아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아, 참 저기 그 이 서울시장 깜으로는 너무나 함량 미달의 부적격이다.
0: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는 이길 줄 알으셨어요? 예? 예상하셨어요? 처음부터?
2: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이긴다라고? 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캠페인이 좀 더 더 그 지혜로웠다면 훨씬 더 저는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지혜로운 게 장동혁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쉽게 이겼다?
2: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그런데
0: 알겠습니다.
2: 이제 이미 끝난 선거를 가지고 오케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2: 그거는 다음에 예. 밥을 먹거나 예. 그럴 때 그냥 리얼하게 얘기를 해야죠.
0: 한동훈 대표 당선돼서 돌아갔잖아요.
2: 예.
0: 입당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2: 그렇죠.
0: 없으세요?
2: 예, 변함이 없습니다.
0: 왜요?
2: 저는 뭐
0: 왜냐면은 보수 쪽 사람인데.
2: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보수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네. 그분은 그냥 그 정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0: 그래도
2: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 그리고 이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관점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 경험과 그 이 가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0: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0: 아 그래도 북구에서 어렵게 3자고도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2: 아니 뭐 어렵게 됐나요? 아 그렇게 전 언론과 그다음에 그 이 팬덤들이 그 동네를 그렇게 헤집고 다녔는데 전 언론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동훈을 부각시켰고 아우 그래가지고 당선 못 되면은 그거는 뭐 약간 뭐 문제가 있겠죠.
0: 어, 한동훈 대표가 아유 조광한 최고위원님 밥 먹읍시다 나 좀 도와줘요. 아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2: 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굳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0: 세 번 네 번 전화해서 아이 그래도 만나요. 옛날에 막 이러면
2: 옛날에 제가 꼭 좀 뵙시다.
0: 아니 그건 이제 과거 문제였으니까.
2: 아니 과거도 앞으로, 중요하죠.
0: 앞으로 이제 예? 배지 달았으니까 이제 최고위원님 만나요.
2: 아니 뭐 그러면 뭐 아유 그렇게
0: 만나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2: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굳이 뭐.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유연하게 정치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굳이 뭐 접으자고 해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 없고 만날 이유도
0: 반한동훈?
2: 없다고 생각해요.
0: 최고위원님
2: 저는 반한동훈이라기보다는 무한동훈입니다.
0: 무한동훈
2: 무관심 무관심 한동훈. 예.
0: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를 다 보면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2: 아니 그건 많은 게 아니고 일부 소수라고 저는
0: 그럼
2: 규정을 합니다.
0: 일부 소수에서 제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그만둘 가능성이 없어요? 안
2: 아니,
0: 그만둬요?
2: 그거는요.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제가 2018년에 그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던 사람이잖아요.
0: 네.
2: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네.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29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신 그때 당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봐야겠죠. 연천 가평 딱 두 군데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0: 이번에
2: 탄핵 이후에
0: 장동혁 대표가 지원을 해가지고 당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2: 당을 잘 이끌었죠. 당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0: 그럼 이렇게
2: 계엄과 잠깐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그 어려운 국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분출이 됐었고 그리고 상대 당에서 거의 그 내란 당이라는 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극악스럽게 공격을 해오고 그래서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잘 추스려서 당내
0: 잘 추스렸다.
2: 그, 잘 추스렸죠.
0: 그렇게 평가하시죠.
2: 그럼요. 잘 추스려셔 가지고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결코
0: 그 장동혁의 공이다.
2: 장동혁의 공이라고 인정을 안 할 근거는 또한 없다는 것이죠.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충청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가서 유세하고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8차례나. 근데 충청도 광역단체장 다 졌어요. 장동혁 대표 책임 아니에요?
2: 특정 지역에
0: 다른 지역은 못 갔잖아요. 충청 지역은 집중적으로 갔잖아요.
2: 다른 지역 다 다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균형적으로 보고 균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아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0: 깨우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를 깨우쳐주세요. 아니,
2: 방송에서 깨우쳐드리기는 쉽지 않고 그렇죠?
0: 네, 아이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조강한 최고위원님,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 아니에요,
0: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
2: 네.
0: 그래서 장동현 대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 저는 오늘 방송 만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장성철 소장한테 안 낚였다는 게 오늘 저는 뭐 상당히 유쾌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의 정치적 경호실장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6년 제 정치적 삶에 있어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각자의 그 세상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님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몸담게 된 이상 국민의힘이 좀 더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그 바꿔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많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하시고 또 조금 저희 그 못마땅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으나 하루아침에 세상이 금방 바뀌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가치를 좀 더 충실히 해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이고요.
0: 말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2: 아이 저 가슴속에
0: 말은
2: 진실은
0: 옳은 말인데
2: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은 더 큽니다.
0: 이번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 결과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하면서 이런 선거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도 책임져라 그만둬라라고 안 하시겠어요?
2: 한동훈 대표는 지난 2024년 총선 대패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0: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2: 저는 아니
0: 윤석열 오늘 한 시간 그냥 조광한 최고위원님과 쭉 갈까요? 피디님? 하지 말래.
2: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 패착이 더 크지만 그때 선거를 총지휘했던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마련해서.
2: 그 결과 이미 만내놓은 결과고.
0: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여서 이번 선결과처럼 뭐 나왔으면 그래도 그만두지 말라고 했을 거다.
2: 우리 보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표장에 안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더 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2: 왜냐하면 보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갖는 그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점을 저는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0: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싫어요?
2: 우리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이상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 배웅 자리에 김민석 총리는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조율했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당권 구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요.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 지역 수십 곳에서도 투표지 부족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태가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증거로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해당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대표 수업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4: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추락한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거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종전 협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전날 제시한 2, 3일 내 합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4: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도 언제든 다시 맞불 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죠.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면서 법원에 제기한 증거부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5: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검경의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범했습니다.
5: 공안통인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이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8: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고요. 조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8: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시위 초기 대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 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8: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활동에 지장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11: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공동체와 같다.
11: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11: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15: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6: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8: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정상을 벨기에 측은 공항에서부터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브뤼셀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18: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17: 1박 2일 벨기에 방문의 핵심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물류 중심지 벨기에에서 바르트드 외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필립 국왕도 만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한 EU 정상회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27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가 정하는 만큼 유럽 내 우리 기업의 권익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9: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을 넓히고 이후에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 지난 2024년 채택한 한 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2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이 계속으로 우상복부의 각종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급성 췌장염과

0: 그리고 지방간은 세포 내에 중성지방이 침륜으로 간이 커지는데 심한 경우에는 간이 비대해지면서 동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어떤 환자분은 혈액이나 혹은 임파관을 통해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거나 어떤 환자분은 지방의 합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간장 내에서 지방이 산화가 감소함으로써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약물 남용이나 지나친 알코올 섭취 역시 염증을 일으켜 우상 복부에서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으신데 문제는 통증도 없고 증상을 잘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보통 술을 끊으시면 8주 안에 많이 회복이 됩니다. 사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일곱 번째 날은 쉬었듯이 술을 즐기셔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의 간을 위해 쉬어야 되겠죠. 전통 의술에서는 酒为 百药之长, 뜻인즉 술은 100가지 약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도 한약을 법제할 때 58도 되는 중국 고량주의 약재를 스팀하거나 또는 정종, 막걸리를 약재에 살짝 뿌리고 다시 꾸덕꾸덕 말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재를 힘들어도 꼭 법제하여 한약을 끓이면 그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이재명 정부 1년 재투표 논란, 또 새로 입성한 재보궐 당선자들까지 짚어볼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종욱 변호사, 하홍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3: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네. 보셨어요? 총평해 주세요.
4: 왜 이렇게 길게 해요?
3: 죄송해요.
4: 아니, 한 시간 뭐... 원래 1시간 반 정도 예상됐다고 그러는데 2시간 40분을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4: 근데 네. 그거 방송은 공공재거든요.
3: 네.
4: 방송국들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3: 네.
4: 대통령이 그 최고 권력자가 그냥 막 해버리시니까 네.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네. 들었을 텐데
3: 네.
4: 전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기자회견이라 저도 평생 기자였지만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3: 네.
4: 설교는 따로 네. 라디오 방송을 하시든지 옛날에 뭐 루즈벨트가 했던 노변장담처럼 자기 주장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3: 네.
4: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자기 무슨 훈계하듯이 설교하듯이 얘기하셔서 저는 국민으로서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저 본인이 대통령이시면 국민이 뽑아준 건데 기자들의 질문에 간명하고 짧게 답변을 하고

0: 여러 질문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1: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평소의 생각과 가장 좀 괴리가 있는 대통령의 판단과 인식은 뭘로 느끼셨어요?
0: 뭐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본인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식의 암시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이 좀 환율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1: 많이 올랐죠.
0: 환율 같은 거 올라가서 옛날에 야당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아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온 국민이 재산이 7%씩 사라지는 것들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면서 맹공을 하셨어요. 지금 뭐 수출이 잘 돼, 네. 뭐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라고 하지만 IMF 때보다 더 높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 국민들 재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완전히 대통령 되시더니 옛날에 했던 얘기는 다 잊어버렸나? 물론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들은 뭐 이해 다
1: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거냐, 조금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0: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거. 예를 들면 이번 선거 그 정관위의 조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민감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1: 네.
0: 그거는 굉장히 솔직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거 뭐 열몇 장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솔직하게 아, 이거 내가 둔감해졌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솔직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1: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게 그 점수로 주시면 1년 평가 몇 점?
0: 1년 평가 70점 정도
1: 되죠. 70점. 네. 좋은 점수가 아니네요.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1: 잘하셨어요, 어제?
2: 뭐 저는 괜찮던데요. 근데 네. 사실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당선됐겠다 이런 경우는 좀 넉넉하게 성형이 권력자가 그래도 이제 기자든 국민이든 많이 소통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루할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은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이긴 건데,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좀 자화자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경고다 이렇게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고 괜찮은.
1: 그래도 이거는 조금
2: 부분이었다.
1: 좀 나랑 인식이 좀 다른데, 요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짚히는 대목이 있어요?
2: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은 없고요.
1: 네.
2: 인식이 다른 부분은 있죠. 생각은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1: 하나만 꼽아주세요.
2: 아까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소취소 같은 부분.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얹어서 가는 게 타당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조작기소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고
1: 네.
2: 문제가 있으면은 뭐 공소취소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공소취소 안 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 대전제 자체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분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에 공소취소를 얹지 말고 조작기소 특검 관련한 걸 먼저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원래 그 기소를 했던 그 담당에서 공소취소하든지 뭐 아니면 재판에 가든지 하는 게 맞지. 한 법에 쓸어 담아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법을 상환하든 간에 공소취소하기 위함이다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거 여쭤볼게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진 거 아니다. 이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그건 절반 정도는 동의하는데, 서울시장 진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정원호 후보자가 처음에는 유능한 행정력, 두 번째는 이제 성수동, 요 쌍칼 들고 하다가 유능한 행정력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처럼 뭐 국무회의에서 모든 업무를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저 사람도 보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후보를 봤는데 사실 정견 얘기할 때 말도 잘 못하고 뭐 뒤에서 참모들이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 진짜 유능한 거 맞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캐릭터가 맞나? 여기서 기대가 하나 깨진 게 있었을 테고, 성수동이 이제 개발 담론이나 이런 것들 좀 창의적인 게 없을까 기대를 한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별로 그렇다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영향을 받은 건 있는데 전적으로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론조사 추세 흐름이 거기에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뭐 한마디로 현실과 전에 동떨어진 허황된 말잔치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허황된 말잔치예요.
1: 어떤
3: 대표적으로 지금 이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뭐 환율이 일시적이다? 또 이게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1: 네.
3: 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어제 보고요.
1: 네.
3: 특히 그 또 부동산 보유세가 뭐 올리겠다.
1: 네.
3: 끝나고 나면 이게 세금 폭탄 때릴 걸 예상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1: 네.
3: 거기다가 이제 공소시효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죠.
1: 네.
3: 과연 이게 국민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1: 네.
3: 정말 어제 그 점수를 매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최악의 기자회견에 따라 봅니다.
1: 제일 그러면은 좀 야,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데 와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3: 저는 뭐 경제 쪽에 물론 뭐 법률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환율이 이제 뉴노멀이 된 거 1550원대가 그런데
1: 네.
3: 이걸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물가도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1: 네.
3: 우리 명목소득이 올라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1: 네.
3: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저 주가도 황당해요.
1: 네.
3: 주가도 이게 지금도 저평가됐으니까 빨리 뭐 빚내서 사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릴 정도로 변동성 때문에 개미 투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1: 네.
3: 코스닥은 지금도 이게 이제 930입니다.
1: 네.
3: 이것도 이게 저는 전혀 잘못된 인식이에요.
1: 네. 그 재성구 하신 말씀하세요.
2: 그 야간 선물 보니까 꽤 올라가 있어서
1: 네. 지금
2: 오늘 얼추 단은 아니더라도 회복이 될 거다, 반등이 될 거다 말씀.
0: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1: 변동성.
0: 예를 들면. 그 혈압이 뭐 120이었다, 180이었다가 또 다시 뭐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저 반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원래 19% 이상으로는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28%, 29%, 30%까지 국민연금으로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이게 떨어질만 하면 국민연금 확 들어가서 막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그 짓을 다 했어요.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 그 심의위원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꿔버렸어, 내규로. 28% 30%까지 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꿨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1: 15인데 20으로 바꿨고 지금 25, 27까지 갔는데 그걸 뭐 점차 뭐 정상화시키겠다 뭐 그랬던 거 같은데.
2: 지적할 수 있는 이견인데 이번에 코스피가 떨어진 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떨어질 거 있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2: 그런 진단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
0: 제가 그걸
1: 김정은 의원님 말씀은 너무 주가 변동성이 큰 것이
0: 그렇죠. 이게 별로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투기성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집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기가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듯이 주식도 몇 개 종목에 걸쳐서 그것이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잘 관장을 해야 되는데 뭐 잘했다 좋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1: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냥 좀 돈 모아서 빚내서 집 마련하고 이랬거든요. 대통령께서 전세 감소는 부동산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떠세요?
0: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저 이제 그 특파원으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전세라는 게 없죠.
2: 우리나라에만 있죠.
0: 네, 월세라는 건데 근데 그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많아요.
1: 그렇죠.
0: 그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세는 다 사라질 것이고 뭐 월세로 가야 된다는 식의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부동산 전문가 서정욱 변호사님.
3: 그렇죠. 이게 전세라는 게 일본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맞는데
1: 네.
3: 그런 게 현실적으로요. 네. 이제까지 그 다 이게 처음에 우리 앵커님처럼 연결해가지고 이게 그 전세였고
1: 맞아요.
3: 거기서 이게 부동산이 약간씩 올라가면 또 이게 그 집을 사고
1: 네.
3: 이렇게 해온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는 이번에 그 다주택자 대책 놓을 때 전월세가 풍기될 거다.
1: 네.
3: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1: 네.
3: 실제 없어요. 그리고 월세가요. 대학가에도 150만 원 평균 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3: 학생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청년들이.
1: 150만 원이면 참.
3: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달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 알게 전세라는 게 이제 금융이니까 그게 집값 올라가는 걸 떠받치고 있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근데 물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제도 지금 사람들이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걸 단숨에 없앨 수 없습니다만 큰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대통령이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동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조강한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0: 네.
1: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요. 선거 뭐 그 정도면은 장동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를 잘해서 좋은 성과 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0: 아니, 그거는 뭐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8초 동안 대답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잠실체육관으로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의 선거 책임과 잠실체육관이 무슨 연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논리적인 정합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네. 처음부터 계몽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 정합성이 있겠습니까? 네. 조광한 최고는 여기선가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인가 서울시장에 대해서 5년간 뭐 했냐고 비판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당의 최고위원이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고 야영자 경기도 후보 나오려는데 최고위원 하다 말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면서 또 이성배 신가를 끌어와서 네. 그러면서 이성배 지지하면서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네. 당이 개판이에요. 아니 어떻게 최고위원이 본인 스스로 출마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후보들이 있는데 이 사람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가 네. 임명했습니까? 네. 장동혁 씨가 임명해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서정우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그만두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그 그만?
3: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장동혁 잘한 걸 제가 네 개만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으로.
2: 네 개나 있어요?
3: 잘한 거.
1: 네 개나 있어.
3: 예. 대구시장 이진숙을 몇 번 만나서 보궐로 돌렸어요. 네. 그런데 추경호 때문에 김부겸 이긴 거예요. 이진숙이 나왔으면요 집니다.
1: 아니 그 결과론적인
3: 아니
1: 얘기죠.
3: 실제 제가 그렇잖아요. 이진숙은 중도 확장이 없어 진다니까. 근데 이걸 보궐로 제가 돌리라는데 제 말대로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대구 자례가 둘 다 건진 거 하나.
1: 오케이.
3: 자, 두 번째 오세훈 있죠. 네. 이분이 두 번이나 공천 신청 안 했죠. 네. 그때 고성국이나 장동희 지지층에서 전부 오세훈 잘라라. 오세훈 제명해라. 잘라라. 공천 배제라. 근데 장동희 대표가 그래도 오세훈은 기회를 줘야 된다. 경선 이러기 결국 공천 죽고 그리고 이게 가치는 안 돌았지만 따로 돌면서 투표 동료에서 결국에 오세훈 당선시킨 거예요. 저는 큰 기회였다 봐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오세훈 혼자 지지만 가지고 당권밥 없이 못 이깁니다. 정은한데. 보수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공천 준 거. 그때 오세훈 딱 잘라라 했거든요.
1: 좋아요.
3: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 유희동 공천 줄 때. 네. 그때 다 잘라라 했어요. 유희동은 유승민이다. 장동혁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정청래 같으면 사이 안 좋은 사람 죽였어요? 근데 장동혁은 대인배야. 유희동이는 유승민계고 자기 지도부 바로 사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공천 줬잖아. 야 이거 보고 저는 감동이야. 왜냐하면 이게 자기 보고 사퇴하라 당선되자마자 그런 사람도 공천 주잖아요.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정진석. 그 배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주저앉히고 윤용근 공천하고 공주에 이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충남도 기초단체 10개 쓰러 왔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역시 장동혁은 자기하고 같은 편이나 다른 편 관계없이 오세훈도 공천 줘. 유희동도 공천 줘. 타이저 정지석 배제해. 다 잘한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3: 이 결과는
0: 아니
3: 거예요.
0: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이 자기를 비판했다고 김종혁이를 제명시키고 그 배현진을 그 징계하고
2: 소인배네.
0: 한동훈을 새벽 1시 반에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해버립니까?
2: 소인배네요.
0: 그게 객관적인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정진석 그 비서실장 안 준 거는 여론이 너무 나빠서 줬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희동 그때 양양자 씨 같이 하려고 하다 양양자 씨가 경기도지사로 가는 바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준 거 같습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거기 지원 나갔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세훈 시장이 쟁취한 거지 그게 장동혁 대표가 준 겁니까? 그리고 이진숙 씨하고 추경호 씨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두 사람이 계속 싸우면서 난리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회피형 지도자로 눈치만 보다가 그냥 둘이서 알아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실관계를 갖다가 변호사로서 달리 얘기하시면 안 되죠.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2: 그 서 변호사님 최고위원께서 지금 아침부터 혈압이 올라가
0: 저
2: 평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어저께 장동혁 대표님이랑 소주 한잔 걸치셨나 그 스스로 생각해볼 정도로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얘기인데 이거 약간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진상 같아요. 에이. 축구 경기로 치면 경기 다 끝나고 로스타임 뭐 한 10초 남겨놓고 다른 동료가 골을 넣었어요. 네. 자기랑 상관없이. 근데 그 골은 10초 남겨놓고 넣은 거니까 우리 이제 동점이다. 3-0으로 지고 있다가. 그래서 나는 퇴장 안 하고 한 번 더 게임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졌으면은 좀 물러나고 지도부를 교체를 해야죠. 이거를 이겼다고 계속 우기시는 건 보수의 미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에 8번이나 유세 갔고 거기에 전적으로 전력을 투입했잖아요. 근데 거기 광역단체장 다 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보세요?
3: 저는 이제 기초단체장도 풀뿌리 중요한데 충남에서 10개를 이기고
1: 맞아요.
3: 충북에서도 5개 이겼어요. 네. 뭐 광역은 아쉽게 졌지만 그리고 저더라도요 투표율 차이도 지금 김영환 지사도 그 1,000명이 선거명부 누락됐다고 지금 불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태흠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1: 그래도 졌잖아요.
3: 뭐 저긴 졌지만 그게 지면 다 장동 탓이고 이기면 다 후보들이 잘 나가 이기고.
1: 아까 장동혁 때문에 또 네 가지 잘해가지고 또 이겼다면서요.
3: 하여튼 정지석이를 주저앉히고 윤용근 한 석을 뺏어온 것도 잘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충남 10개 충북 5개 에. 특히 저는 경기도에서요. 에. 12개를 따버려서.
1: 그 장동혁 대표 때문이에요?
3: 뭐 그럼 이게 저면 전부 장동 타시고 이기면 다 후보들 득보이면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장동혁 대표가 집중적인 지원 유세를 해가지고 네. 불리한 지역인데 선거를 막 역전승했어 이기게 만들었어 그러면 장동혁 대표 탓인데 수도권에 말씀하신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갔어요? 안 갔잖아요.
3: 어디를 다 동선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 안산, 하남 그리고 뭐 성남 이런 곳에
3: 지금
1: 평택 가셨어요?
3: 그거 제가 안 가셨잖아요.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 네. 몰랐는데 그 어떻게
3: 결과만 보면 경기도에서 12곳 네. 와 깜짝 놀랐어요.
1: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3: 뭐 어떻든 패배하면 어떻든지 어떻든 장동이 타시고 네. 이기면 장동이 덕분이죠. 저는 지지율도 그래요. 어제 리얼미터에 보면 0.7 차이 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장동이 때문이래 네.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장동이 덕분이 아니래 다른 탓이래. 아니 이런 불공정한 표현. 지지율이 오르면 장동혁 덕분, 떨어지면 장동혁 탓. 일관돼야죠.
1: 네.
0: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2: 네.
0: 지금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의 부실 선거에 대한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집권당에 대한 비판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선거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보셨지만 장동혁 보기 싫어서 니네 당 못 찍겠다라는 사람 나 국민의힘 평생 당원이었는데 장동혁 때문에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1: 네.
0: 아니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그 현실을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2: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선거를 이긴 건데 내용적으로 뜯어보면은 의석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패배로 규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변호사님께서도 부산 북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장동혁 대표 많이 갔잖아요. 부산에는 많이 갔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민식?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수가 이겼는데 한동훈 의원을 당선시켰다라는 건 명백히 지금 국민의힘 주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1: 그럼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서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지금 재선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3: 예.
1: 서울을 국한해서 얘기해보면 어렵게 역전승했는데 거기서 재선거 요구하는 게 맞아요?
3: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오세훈 당선이 뭐 배 아파가지고 오세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어요.
1: 네.
3: 그렇죠?
1: 네.
3: 개표 중단한다는 말은 선거 무효라는 뜻입니다.
1: 중단이 어떻게 무효죠?
3: 개표를 일단 중단한다는 엄청난 사태고요. 네. 거의 재선거로 갈 수도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이겼다고 해서 원칙을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3: 결국에 장동혁 대표는 3점권 절차적 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거고요. 따라서 재선거 하면요.
1: 네.
3: 오세훈
1: 더 크게 얘기해요?
3: 더 크게 얘기죠.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 보고 제가 계속 재선거 본인이 요구해라. 자 요구하면 세 가지거든요.
1: 네.
3: 안 받아줄 거야.
1: 네.
3: 안 받아주면 명분을 잡아.
1: 네.
3: 두 번째 받아주고 재선거 하면 더 크게 이겨.
1: 네.
3: 100번 양보해서 지더라도 바로 영웅됩니다.
1: 네.
3: 오세훈은 원칙주의자가.
2: 근데
3: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벌써 재선거 요구하면 나쁠 게 없어요.
2: 네. 법률적으로 재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시니까.
3: 그냥 재선거 요구를 하는 거 정치적으로 법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소송하면 각하돼 버리거든요. 네. 정원호가
1: 대선이 요구만 해라.
3: 지금 이제 김종철 측에서 투표한 보정 어제 들어갔거든요. 개혁신당에서 네.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거기서 소송 들어올지 네. 그럼 지켜봐야죠.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 베를린 선거잖아요. 2021년에 베를린 선거에서 이건 명백한 부실 선거였어. 왜냐하면 아예 투표소가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가고 네. 그다음에 투표 용지도 막 그냥 일반 종이에다 복사를 해서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베를린 선거에 대해서 그 야, 이거 문제가 있어. 2천 몇 개 중에서 500 몇 개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재선거를 실시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 선거 언제 치러졌는지 아세요?
1: 언제요?
0: 2021년 1월 달인가에 네. 이런 부실 선거가 있었는데
2: 늦게 치렀죠.
0: 2023년도에
1: 2년 후에.
0: 2년 뒤에. 그리고 연방 의원 거기서 같이 뽑았던 연방 의원은 2024년도에. 네.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이 임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야, 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2년 뒤에 3년 뒤에 선거를 해라고 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판결이 내려져서 뒤에 결정을 그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대통령이 선거 다시 치러 혹은 무슨 뭐 여당이나 야당의 당대표가 재선거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1: 광고 듣고 오기 전에 서 변호사님 부정선거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이겼을까요? 대구에서 추경호 의원이 이겼을까요? 그런 뭐 생각이
3: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네. 우리 법에도 과실이 너무 크면요. 네.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네. 과실이 중대해지면 미필적 고의가 돼요. 네. 부실이 커지면요. 네. 부정 고의도 의심받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게 왜 오세훈 시장이 왜 유리한 지역만 그것도 이게 사전에 아침부터 부족화 됐는데 왜 그거는 안 갖다 줬을까?
1: 미수에 그쳤다 그럼?
3: 저는 혹시라도 이게 그 자기들 출구조사 시시각각 보잖아. 네, 오세훈 시장 떨어뜨리면
1: 안 돼. 안 돼.
3: 그러니까 의심이
1: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3: 그러니까 제 말은 부실이 커지면 부정의 의심을 받는다.
2: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범인들의 무능이랑 네. 제도의 뭐 미비랑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엉망진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무슨 악인의 엄청난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담론들이 사회를 많이 혼탁하게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요. 한동훈 대표 선거 승리의 의미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책임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재선거 요구는 우리 뭐 상황 지켜보고 뭐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치고요. 저 서정욱 변호사님,
3: 아, 예.
1: 한동훈 의원이 당선 후에 전화 안 받았다고 막 이제 투덜대셨었잖아요.
3: 아니, 농담
1: 혹시 통화하셨어요?
3: 아니 농담 한마디 했더니 네. 그 제목 썸네일을요. 네. 뭐 이게 제가 전화했는데 한동훈 안 받아가 서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어요.
1: 그게 YTN의 정면 승부?
3: 예. 그런데 그게 제가 옛날에 13사만 받더라고. 그런데 예. 그것 때문인지 전 농담이었는데.
1: 전화 받으셨냐고요?
3: 예, 전화 왔어요.
1: 오!
3: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냥 네, 장동희 대표 잘 지내라. 네. 너무 공개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냥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네. 제가 이불로 뭐 계속 또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 되니까.
2: 근데 지지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당선까지
3: 뭐 선거도 끝났는데 뭐 지지선이
2: 변호사의 신의 성실 의무를 좀 지켜주십시오. 약속까지 하셨는데.
3: 뭐 저는 뭐 한동훈 덕에 배타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보수의 앞으로 삼국지로 간다 보거든요. 이름대로.
1: 누구.
3: 우리 삼국지가
1: 장동영 빼고
3: 위오 한나라잖아요. 네. 촉한이라는 게 유비가 한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대로 하면 한동훈 한나라.
2: 오.
3: 그다음 오세훈 오나라.
2: 오.
3: 그래서 장동영은 위나라. 조조. 그러니까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삼국지로 대권 구도갈 수밖에 없어요.
1: 장동혁 대표가 대권 주자로
3: 뭐 당권 대권이 내년에 이렇게 저는 삼국지로 간다 보수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뭐 지금은 안 될 거고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장동혁 지도부가 아직 와해가 안 되니까 네. 아마 내년에 전당대회쯤 돼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잖아요.
2: 장동혁 대표가 아니네요.
3: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면 안 되는 거고 에이. 예를 들어 뭐 한동훈 교수도 조경태 했던 변제 누구 낼 거 아니에요. 이기든지 아니면 김문수가 놓으면 김문수를 또 복당시킨다는 거거든요. 또 안철수도 놓을 거고 나경원도 놓을 수 있고 다음에 그 저는 전당대회 내년에 8월이잖아요. 이때 아마 한동훈 복당이 문제된다.
1: 그럼 장동윤 대표는 그만 안 둬요?
3: 왜 그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만둘 생각이 없죠. 단호합니다.
1: 안 그만두는 게 맞아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어떠세요?
0: 아이고, 저한테 물어볼 거 없고 네. 예를 들면 저 다 모든 그 신문사 사설이라든가 네. 그런 뭐 패널들이 나와서 그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만부득이지 이 선거를 민주당이 엉망진창으로 한 건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내란 정당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여기도 과거 회고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안 되니까 장동혁으로 안 되니까 박근혜 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다 소환해서 했는데 사실상 보면 그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냥 유권자들은 유권자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내란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야 너무 교만하다 쟤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투표를 한 거고 그리고 투표한 것 중에서도 유희동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장동혁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빛나는 승리를 안겨준 거 아닙니까. 나머지 뭐 있습니까. 대구 경북밖에 없잖아요. 네. 경남도 박완수 지사 개소식도 안 가고 박민식 그 후보 맞아요. 개소식으로 다 몰려갔는데 거기 15%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0: 아마 정당 역사상 최악일 거예요. 거기가 대개 저도 48%로 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15% 받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런 그 유권자들이 장동혁은 문제가 있다. 장동혁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모두 빛나는 승리를 안겨줬는데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1: 김종인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일성으로 네. 뭐 공소취소 특검 도입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날렸잖아요. 이건 좀 계획된 거, 의도된 거, 각을 세우기 위해서.
0: 그러니까 공소취소하면 국민과 함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는 후보일 때도 여러 차례 했어요.
1: 네.
0: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목숨 걸고 맞섰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 헌법이 더 앞서는 것이고 국민이 더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막았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또 그 공소취소 특검을 자기 당 다수를 앞세워서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1: 네.
0: 이거 구태타거든요. 사법 네. 이거는 입법 구태타예요. 막아야죠 당연히.
1: 네.
0: 저도 막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하면 저도 저부터 앞장서서 제가 옛날에 그 민주당이 비상계엄 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저부터 나가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1: 그때 그러셨죠.
0: 근데 이번도 약속드리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소취소 특검을 해서 이걸 막겠다 저부터 광화문에 깃발 들고 나갈 겁니다. 이건 헌법 파괴예요.
1: 하은기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가 딱 이 공소취소 특검 대통령 탄핵까지 딱 메시지로 내세운 거 전략상 각을 세운 거 괜찮은 전략이다?
2: 전혀 아닌.
1: 아니에요?
2: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친한 게 그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실무상 한동훈 의원께서는 지금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1: 네.
2: 법 하나라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1: 네.
2: 예산 하나라도 받으려면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각을 세우는 건 괜찮죠. 공소취소 특검 늘었는데 성안돼 있는 법 조문을 보니까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따지든 국회에서 따지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회는 대화 타협이 작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것처럼 누구한테 각 세울까 누구한테 싸움 붙일까 이게 한동훈 의원의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스타일 그대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1: 네.
2: 사람들이 뭐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야 사이다네 강단 있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데
1: 네.
2: 저런 방식으로는 성과 내기가 되게 어려워. 이준석 의원 그 처음 당선됐을 때 그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마크롱 얘기까지 했어요.
1: 네.
2: 마크롱 얘기까지 했지만 그 상징성을 가지고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결국 다른 정당들이랑 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지지율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별로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고 공소취소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려면 저도 아까 전에 뭐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한 것처럼 차분하게 문제 제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서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3: 한동훈의 그 공소취소 그 저는 행보 저는 한동훈
1: 딱 프레임 잡아서 공격하는 거.
3: 예, 그 의원이 잘 싸우고 있는 게 그 1, 2, 3호 법안도 좋아요.
1: 어.
3: 선관위를 그 제대로 네, 이번에 재편하는 1, 2, 3호 네. 법안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공소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잖아요. 이분이 공소 재개할 때 법무부 장관인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예요. 공소를 재개할 때 뭐 국회 그때 구속할 때 설명도 했고 뭐 저는 그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 저도 김종익 우리 최고위원이 깃발 들면 그 뒤에 따라서 저도 깃발 들고 공수처는 목숨 걸고 막아야죠.
1: 알겠습니다. 그 한들 국민의힘 얘기는 서 변호사님한테 요것만 여쭤보고 그 끝낼게요. 그 장동현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 요구하는 집회에 검은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끼고 참 그렇게 당대표가 그렇게 나가는 것도 적절하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물론 저도 그 너무 긴 마스크하고 많이 쓰고 있길래 네. 좀 당당하게 그냥 그러니까. 가면 어떻을까. 네. 다만 이제 뭐 거기에 워낙 여러 부류가 거기에 이제 순수하게 재선거만 외치는 20, 30대도 있고 또 그 부정선거까지 외치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에 다양한 부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동현 대표가 그냥 노출됐을 때 또게 뭐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1: 정치인은 뭐 나와 다른 얘기하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 얘기 다 그냥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변 당할까봐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는 게 맞아요?
3: 그 갔다 오기 전환길도 좀 공격도 하고 뭐 쫓겨나듯이 뵌 것도 있고 네. 전환길 황교안 대표도 게 모스단이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고 간 것인데 뭐 저는 정치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1: 그럼요.
3: 따라서 그 마스크 쓰고 간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2: 저는 근데 그 국민의힘 매우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정권 침해 붕괴해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집회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네. 정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윤호개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가가지고 지금 그 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질이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 투성이가 됐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화내는 걸 목소리를 빼앗은 거예요. 본인 이익 때문에. 그래서 그 시위가 발생한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윤호개인 세력이나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가지고 지금 그 시위를 다 오염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정치인들이 비판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최고위원님 하신 말씀.
0: 아니 공인이 더구나 야당의 대표가 변장을 하고 거길 왜 갑니까?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뭐 비판받을 거 공격받을 거 그거 두려워하면 왜 당대표 합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평인으로 사세요. 그 욕먹는 것이 두렵거나 그 칭찬받는 것들에 우쭐하려면 그냥 나가서 살면 되지. 당대표가 그럴 수 없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일종의 쇼예요. 쇼. 내가 이렇게 그 보통 사람으로서 이 시위에 대해서 이 그 살펴보러 갔다. 그 사진 찍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찍어서 올려요. 올려서 마치 평범 옛날에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었어요. 버스 아주 유명한 앵커셨는데 갑자기 버스를 딱 타고 가면서 이 아주 값싼시계 손에다 차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분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쇼다. 그런 식의 쇼가 통하는 세상이 지났는데 그걸 또 하고 있다 당대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가볼게요. 그 정청래 대표는 선거 승리했다라고 규정을 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원기 대변인님 누구 네. 말이 맞아요?
2: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왜 이런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지역 16개 선거구 중에서는 14개가 이겼기 때문에 계량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했을 때 이걸 졌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당대표 뭐 선거 끝날 때마다 해석투쟁 벌여가지고 내용상 진 거야 하면서 흔들고 책임론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내리고 이러면은 이제 너무 당의 안정성을 해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평가로 가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때 반영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 어제 져버렸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거는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다라고 사퇴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네. 추운데 이러면 곤란해. 이럴 거야 자꾸 막 이래요. 당내 내용은 더 커지겠죠. 앞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 뭐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은데 네. 더운데 왜 춥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덥던데 예.
1: 그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최고위원님
0: 만약에 우리가 일찌감치 그 비상계엄과 절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희가 압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한 것은 내란 정당 해산해 버려야 돼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네. 너무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우리 국민 그런 거 잘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영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조광하 같은 최고위원이 와서 엉뚱한 소리 안 했으면 아마 오세훈 시장도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이 선거를 본인들의 생명,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당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압승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이길 수 있었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공천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와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 당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온갖 조롱을 다 받았잖아요. 이런 일 없었으면 네.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을
2: 네.
0: 거예요.
2: 이거는 존경하는 최고위원님께서 좀 부적절한 평론인 같아요.
1: 왜.
2: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 정청래 대표 없었으면 공소시설 논란 없었고 뭐 스타벅스 이거 없었고 사실은 오빠 불러봐 이거 없었으면은 압승이 아니라 15대 1이 아니라 16대 0 할 수 있었어요.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 가정법에 기거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오만과 교만 그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훨씬 오만해요. 내란 심판받고 지금 그 본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아예 구속까지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련하지 않는 저 태도가 훨씬 오만한 거지 않습니까?
1: 그런 상황에서도 선거를 패배했다라고 대통령이 규정할 만큼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2: 당 지도부는 당연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1: 지도부예요? 거죠. 정청래 대표예요?
2: 지도부입니다.
1: 네. 아, 지도부예요?
2: 네.
1: 오,
3: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노골적인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한다. 이렇게 봐요.
1: 어떤 측면?
3: 세 가지 발언인데
1: 좋습니다.
3: 하나는 게 1년 동안 성과가 김민석 때문이래. 강훈식이 한 말이잖아요. 그 김민석을 띄워주는 거죠?
1: 그렇죠.
3: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게 김민석이가 총리가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1: 에.
3: 무슨 역할을 하죠? 총리 그만두고 지금 당대표밖에 없잖아.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미는 거죠? 세 번째가 정청래 때문에 선거 쳤다. 정청래 아웃.
1: 네.
3: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하는 대통령은 처음 보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재명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영향이 있어. 따라서 의장 만들 때는 야 조정식이 찍어. 조정식이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노출했잖아. 그렇죠. 그럼 만들었잖아요.
1: 네.
3: 개딸들은 박지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이 개딸과 이건 영향력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1: 네.
3: 이번에 저는 정청래 될 것 같아.
1: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개딸들이 볼 때 김민석은 천비로 보더라고. 저 정몽준이 노무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갔던 사람 아니야?
1: 네.
3: 저 철새 아니야? 이런 여론이 제 주위에는 너무 많아. 호남에.
1: 오.
3: 따라서 저는 그래도 정청래는 미워나고 호남 민주진영 있었잖아. 그런데
1: 네.
3: 김민석이는 와 노무현을 버리고 네. 정몽준한테 갔다.
1: 네.
3: 이게 평생 시설 좀 재요. 개딸들 한번 보세요.
1: 이번에 선거 예측하셨을 때 네. 북구에서 누가 당선될 거라고 처음에
3: 북구에 한동훈 된다고 저 패널까지 썼잖아요. 그 박승태에서요.
1: 그 전에 그거야 여론조사에서 잘 나왔을 때 생각 바뀌신 거고 처음에 누구 된다고 하셨었죠?
3: 처음에 하정우가 좀 유리하다 했죠.
1: 네.
3: 박민식을 지지하고
1: 정청래 대표 안 되겠네.
3: 근데 나중에 한동훈 된다고 제가 예측했습니다. 그 패널
1: 그거야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때는 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1: 어제 당선자 대회 때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안 갔어요.
2: 네.
1: 뭐 어떻게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 정청래 싫어. 나 당 대표 나갈 거야. 뭐 이런 건가?
2: 근데 그거 뭐 다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긴 한데.
1: 네.
2: 뭐 저도
1: 그래도 굳이 뭐 안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2: 예, 그러니까 일정이 뭔지는 잘 몰라가지고
1: 네.
2: 그렇게 다선 의원들이 사실 누구 싫은 거를 그렇게 감정 표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1: 네.
2: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1: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퇴하면서 당권 네. 경쟁이 이제 격화되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아까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밀어주는 것 같고. 원만하게 될까요?
0: 아니 그 밀고 있는데 네. 민 사람들이 네. 그 하정우 씨도 밀었잖아요. 그런데 뭐 최하지 PT 뭐 해가면서 온갖 축복을 다 하셨지만 안 됐고 조정식 씨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의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인데 저는 좀 돌아가는 게 보면 네. 아, 좀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성숙 씨를 지금 후보로 올려놨잖아요. 그 중소기업 벤처부 네. 장관인데 저는 아, 저분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얼굴마다 만쳐놓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다른 장관들이 그분한테 말 듣겠습니까? 권위. 영이 쓰겠습니까? 그동안에 주없이 이 정치판에서 구르고 굴렀던 분들이 야, 저 사람 뭐야 갑작스럽게 뭐 날라와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야, 총리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 거야.
1: 직할통치.
0: 야, 직할통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저 그 대구에 나왔던 김부겸 같은 이런 분들 앉혀놓으면 이분도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이분은 대통령한테 아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할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안 놓고 그리고 그냥 하나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대통령 후반기에 김민석 그 저 당대표 그다음에 총리는 그냥 얼굴로 앉혀놓고 내가 다 쥐고 흔들 거야. 당이고 그 내각이고 뭐 다 내가 흔들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는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네. 대한민국에서 그거 성공할 수 없거든요. 네. 야, 한 대통령 1년 2년 차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다 따라올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망하는 건데 네. 걱정돼요.
2: 그런 스토리는 안 쓰시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1: 왜요?
2: 그 후보자에 대해서요. 그 역량과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요.
1: 안성숙 총리.
2: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편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냥 줬다기에는 국무총리는 너무 무거운 자리예요.
0: 그래요.
2: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청문회도 있을 거지만 뭔가 검증이 되고 나서 이 사람 역량이 없네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단해서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1: 아니, 지금 그런 평가는 하실 수 있죠.
0: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는...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이 어떻게 보면 집이 네 채셨잖아요. 이번 한 채 파셨어요.
2: 다 내놔, 세 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뭐,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그 공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잘 나감으로 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스카웃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스테이지 하정우와 관련됐던 업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이 될 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적어도 정치판에서 수없이 그 산전수전을 겪어오면서 그 성장했던 그런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벼락출세를 한 총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2: 네, 저는
0: 그건 좀
2: 저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임명을 했을 때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한덕수 총리는 심지어 총리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역할을 못했고 비상계엄만 못 막아서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입장인데 뭐 구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를 독국정을 달 뭐 부처를 잘 통하라고 기업에 있던 사람이면은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게 편견에 의한 거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향후 청문회 등 혹은 그 사람의 직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청문회까지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뭐 부처고 전부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개파 정파의 서사에 의한 비평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3: 한마디만 하면요.
1: 두 마디 하시면 돼요.
3: 네이버나 두산이나 네. 딱히 그 뇌물 공여로 재판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뇌물 수수로 재판받고 있어요.
1: 아, 성남,
3: 이게 성남 FC입니다.
1: 성남 FC.
3: 네이버 성남에서 본사 네. 그때 추악과 뒷거래가 있었다. 이래가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1: 아, 조작이라고 하시잖아요.
3: 누가 조작이에요? 조작, 그 조작. 판사가 조작이래. 조작이지. 조작이. 본인이 뭐 범죄자가 조작이라면 다 조작입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피의자로 공범 관계로 저는 재판 중에 있거든요. 네이버 대표였잖아요. 따라서 이게 맞나? 두산 김정관 그 장관도 그래요. 두산도 그게 그때 뇌물 공유로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부적절하고 또 이분이 숙명여대는 게 또 김혜경 여사하고 한 살 차이인데 동문이더라고.
1: 아,
3: 혹시 그 영향은 또 없었을까? 숙명여대 여사 찬성 없었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게 뭐 중요합니까? 상계 문제죠. 투기하려고 내 차를 샀잖아요. 팔려고 내놔면 언제 내놨어? 2월 달인가 내놨을걸요?
1: 네.
3: 안 팔리잖아. 이재명 대통령 집도 안 팔리잖아요.
1: 네.
3: 내놔면 뭐예요? 이미 투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부적격자고 옛날에 음란물 반포로 1,000만 원 벌금도 있습니다.
2: 너는 엠파스 시절 그렇게 공부장 시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흩뿌리시면 안 돼요. 아, 정파에서 좀 선을 지키면서 그런
3: 뭐 소속 있는 거예요. 소리 뭐 그 저거 공개된 건데.
0: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혜원 씨를 예산처 장관 임명을 했을 때도 비판을 했어요.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2: 저도 지적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는 한성숙 씨를 지금 총리로 임명하는 것들이 부적절하다.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고 이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 종이 대독 총리를 하나 앉혀놓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1: 그 얘기는 좀 앞으로 계속 네,
0: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죠.
1: 시간이 다 돼가지고
2: 이재명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총리 같지 않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서 변호사님 집이 몇 채예요?
3: 집 두 채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요 토론 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뭐 추악한 뭐 뒷거래 뭐 이렇게 말씀하신
2: 개인적인 음모론
3: 재판 중에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방송국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아재들의 수다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지금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6: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부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6: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고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인천 송도에 이어 호남 10곳의 주요 후보 투표수가 똑같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의구심은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식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9: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 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전면에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는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8: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13: 부정선거 재선거!
12: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 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성비 식당 지도 거짐앱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갑 얇은 2030들이 4,000원 국밥집 찾으러 거짐앱을 켠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거짐앱 앱에서 종로 쪽을 검색하면 7,000원 밑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쫙 뜹니다. 탑골공원과 동묘 쪽은 원래 어르신들의 홍대이자 성수동으로 불리죠.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 2030들이 이 일대를 찾으면서 요즘 가보면 3명 중에 1명꼴로 청년이라고 합니다. 종로 학원과나 종각 젊음의 거리 쪽 식당과 가격을 비교하면 체감이 확 됩니다. 국밥과 제육정식이 만 원이 훌쩍 넘는데 탑골공원 인근 식당가에선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모르는 어르신

하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 정책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남녀 중심인데요. 건강가정법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가족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추진하고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 성을 따르는 원칙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필수 사회 서비스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는 새 교육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1순위 과제는 바로 코로나 키즈 챙기기입니다.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은 문해력과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이 돼도 받아쓰기가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어릴 때 기초 생활 습관을 익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의 전문 역량 확보가 필요한데요. 단기간 강의식 연수보다는 교육대관과 연계한 연수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학교의 방과 후 생활지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면 활동과 체험 활동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전문가들은 교육당국 차원에서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10대의 높은 자살률을 줄일 마음 건강 대책도 나와야겠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한겨레신문은 반쪽만 세계자연유산이 될 충남 가로림만 갯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가로림만은 대표적 해양생물터전이자 점박이 물범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충남 서산시에 해당하는 약 70%만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30%를 관할하는 태안군이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이어서 국방부에서 발생한 기독교와 몰몬교의 종교 논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종교를 구분하는 코드를 만들면서 몰몬교를 기독교와 별개의 종교로 분류시켜놨다가 유타주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이를 수정했습니다. 유타주는 잘 아시는 대로 몰몬교의 중심지죠. 국방부는 지난주 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범주를 기존에 200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무슨 종교가 왜 이리 많아, 이걸 축소해, 이래서 31개로 축소를 했고요. 이 중에 21개는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몰몬교를 기존의 기독교에 있는 종파에서 슬그머니 떼서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로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몰몬 교도들이 많은 유타주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유타주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마이크 케네디 하원의원은 국방부가 공개한 종교 코드 분류가 잘못됐다라면서 강하게 수정을 촉구하면서 백악관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마이클 리 의원은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기 위해 나는 백악관에 쳐들어갔다, 결국은 해결했다 라면서 SNS를 통해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실제로 그래서 그가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에 장병들의 종교 코드 분류를 다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31개로

0: 줄인 것은 맞는데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로 분리시켜놨던 몰몬교를 다시 슬그머니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종파, 그렇게 일종의 기독교의 다른 종파로 슬그머니 다시 원래 원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때 아닌 종교 논란, 구체적으로는 몰몬교와 기독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몰몬교가 기독교의 한 종파인지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의 주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종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의 주장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몰몬교 스스로는 자신들을 가장 온전한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또 기독교나 카톨릭, 천주교 등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들은 몰몬교를 기독교의 일원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뭐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기독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로 분류하기를 기독교는 원합니다. 그럼 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를 부정하는지 핵심적인 차이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기독교가 몰몬교를 기독교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몰몬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기독교는 성부, 즉 하나님, 성자, 즉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다라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뭐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맞고 믿지 않으니까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반면에 몰몬교는 이세 존재가 영적으로는 하나일지 몰라도 각각 물리적으로는 분리된 별개의 신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바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몰몬교는 몰몬경이 따로 있죠. 자, 그럼 몰몬교는 성경을 믿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몬교도 성경을 당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손을 거쳐서 번역되고 받아쓰기 해지고 또 구전되어 내려오고 또 필사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진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기는 믿되 완전 무결한 그런 책으로 보지는 않으며 그래서 이런 오류를 교정했다라고 하는 조셉 스미스 번역본이나 특정 주석이 달린 버전을 권장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경전으로 보고 있지만 몰몬교는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 몰몬경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권위로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독교에서는 이를 심각한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신에 대한 생각, 즉 신관과 인간에 대한 생각, 즉 인간관의 차이입니다. 몰몬교도는 하나님도 과거에는 인간이었으며 인간도 현생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 사후에 신의 단계로 격상되어 자신만의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주 신이 될수 없다라는 교리와 당연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종교인이 볼 때는 뭐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차이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것도 지금 뭐 보통 국방부입니까? 지금은 매우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를 장관으로 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방부가 몰몬교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분류해버리려고 은근슬쩍 이번에 시도했다가 유타주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원위치 시켜놓은 일이 이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력을 다져야 하는 국방부에서 때 아닌 종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했죠. 무려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눈에 띄는 흥미로운 그런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젠슨 황 CEO, 많은 한국 젊은이들 앞에서 요즘 뭐 한국 가면 젠슨 황은 거의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죠. 젊은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침 한국에 올때 그저 젠슨 황으로 왔는데 지금부터는 나는 그냥 not just 젠슨 황이다. 나를 K 젠슨 황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큰 일을 하고 싶고 또 한국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젠슨 황은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서 AI 동맹 구축이라는 실리도 단단히 챙겼고요. 또 소탈한 먹방 순례도 했고 파격적인 대중 노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래의 시장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Not Just 젠슨 황, K 젠슨 황의 스토리입니다.
1: 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입니다.
2: 네, 젠슨 황 CEO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바삐 움직였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논의됐습니까?
1: 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방한 나흘째인 오늘 국내 주요 그룹의 본사를 찾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SK그룹 설인 사옥을 찾았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그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뿐 아니라 CPU와 AI 전용 PC 등 엔비디아 전 제품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양사는 AI 팩토리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까지 중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분야에서도 더 넓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젠슨황 CEO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찾아서 구광모 회장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3시 30분부터는 이곳 네이버 본사에서 이해진 의장과 만납니다.
3: 지난 5일 도착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이목을 끈 젠슨황 엔비디아 CEO.
4: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3: 이후 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듯 가장 먼저 PC방에 달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수장과의 회동 무대 역시 PC방이었습니다. 진필사인 그래픽카드를 걸고 진행된 경품 이벤트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신을 K-젠슨이라 칭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독려하는 황 CEO에게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4: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Jensen.
3: 깻잎쌈을 먹고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는가 하면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수장을 마치 친근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HBM 반도체를 더 달라고 외치며 HBM 모양 과자를 직접 나눠주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HBM. 재벌 총수와의 회동 장소로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고르고 프로야구 시구에 예능 출연까지. 대중 노출을 꺼리는 국내 총수들과 달리 거침없던 황 CEO의 행보는 미래의 소비자가 될 대중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한국을 끈끈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5: 협력자이면서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는 친서민의 흔적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홍보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젠슨황의 장녀인 매디슨황이 아마 그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3: 주요 기업들과의 끈끈한 AI 동맹 구축 행보 역시 빈틈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무려 세 번 만났고 현대차 그룹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과도 두 번씩 만나 사업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깐부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AI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젠슨 황이 떠난 뒤에는 차세대 AI 사업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남았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커피를 마신 뒤 기분이 좋아지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 역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 아일랜드 쿠크 대학교 연구진은 커피가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카페인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일반 커피는 불안감을 낮추고 주의력과 각성 상태를 높이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디카페인 커피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개선과의 연관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수면의 질 향상과 신체 활동 증가 역시 디카페인 커피 섭취군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수서연구원은 양쪽 모두 심리적인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는 것은 카페인 외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미라며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으로 특히 장, 뇌축을 지목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신경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분과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참가자들의 대변과 소변 등을 분석한 결과 커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장내에서는 크립토박테리움, 에거텔라 등 특정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미생물은 커피 속 식물성 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GABA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대산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커피가 우울증이나 인지장애를 직접 예방하는 수준의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 및 방문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국제공항에서는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뒤에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관광 비자를 소지한 채 LA 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 CBP의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 남성은 LA 공항 도착 후 CBP에 의해 억류됐으며 휴대전화 검색이 진행된 뒤에 비자가 현장에서 취소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약 7, 8개월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4, 5개월가량 체류했었습니다. 당시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었지만 체류 기간 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음식 배달 일을 현금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CBP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배달 앱을 사용한 기록이나 또는 현금이 들어온 수입 내역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법상 관광 및 방문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당연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령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취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돼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CBP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검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취업 활동이나 미국 장기 거주 정황 또는 허위 진술, 불법 체류 의도 등이 발견되면 즉시 2차 심사로 넘겨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뒤에, 즉몇 달씩 이렇게 체류한 뒤에 짧은 기간 내에 재입국을 다시 시도하는 경우에 사실상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 4, 5개월 체류한 뒤에 다시 또 미국에 몇달 만에 입국하려 했던 점이 CBP의 의심을 샀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합법적 비자 소지를 한 한인들도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한인사회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대규모 공동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은 오는 목요일 윌셔와 옥스포드 코너 일명 윌셔 잔디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문화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본 경기는 오후 7시에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이어서 멕시코와의 2차전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국제공원에서 멕시코계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6시 경기에는 각국 응원전을 함께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남아공과의 3차전은 2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윌셔 잔디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미니 축구 게임,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포토존 등이 운영되며 현대차 차량 전시존, 또 농심 라면 샘플링 트럭 등 기업 홍보 부스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특히 서울 메디칼 그룹의 후원으로 시니어 전용 안전 구역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니어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UV와 트럭의 판매가 전체의 70%를 넘고 친환경차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승용차에 비해서 판매 호조를 보이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신차 10대 가운데 친환경차는 특히 4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15만 2425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체 신차 판매 10대 가운데 4대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높은 비율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차기 제44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17일 개최합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서 현재 협회 부회장인 오신석 차기 회장이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필립 손 제43대 회장이 이임하게 됩니다. 오신석 차기 회장은 임기를 오는 7월 1일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맡게 됩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는 지난 2일 가든 스윗 호텔에서 자문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와 민주평통의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비영리 금융법인인 우드먼 라이프는 어제 오후 3시 코리아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성조기 전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국기의 날을 앞두고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성조기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1980년부터 한인 사회와 함께해온 우드먼 라이프 챕터 47은 현재 LA 카운티 내에 3천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한인 회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4: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바가지 월드컵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기도 전에 바가지 월드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장 맥주 한 잔 가격에서부터 티켓값, 교통비, 인근 숙소 비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팬들의 축제가 아닌 거대한 돈벌이 이벤트가 됐다, 바가지 이벤트가 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개막전 티켓 가격은 현재 미국 달러로 본다면 3,000달러에서 10,000달러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그렇습니다. 멕시코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이 약 700달러 수준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저렴한 표를 사기 위해서 수개월을 일해야 하고 비싼 표를 사기 위해서는 1년을 월급을 모아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CNN은 이에 대해서 멕시코 현지 팬들이 월드컵을 그들만의 스포츠, 부유층의 스포츠라고 부르거나 또는 바가지 스포츠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멕시코에서 열렸던 월드컵을 모두 현장에서 관람했다라는 한 70대 축구 팬은 이제 월드컵은 가진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되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미국의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 인근의 교통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맨하탄과 경기장을 연결하는 왕복 열차 요금이 평소에는 13달러인데 이게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무려 150달러를 받겠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의 물가 역시 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기자가 경기장 안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한 그 메뉴판 내용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한 잔에 20달러, 칵테일은 한 잔에 26달러, 물 한 병은 9달러의 가격이 공시됐습니다. 한 영국 팬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물 한 병 가격이 10달러에 육박한다라면 이번 월드컵은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돈벌이 이벤트 같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월드컵 같은 초대형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관광 수입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과도한 가격 인상은 오히려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검찰이 월드컵 티켓 판매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IFA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이 개막도 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바가지 월드컵 스토리였습니다. 아, 이어서 미국에 전투기는 많은데 전투기 조종사가 없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각국에서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 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군의 숙련된 조종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운영하는 군 조종사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전력입니다만은 월급과 즉 연봉과 근무 여건 면에서는 민간 항공사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조종하는 군 조종사는 단기간에 양성하기도 어려운 고급 인력입니다. 하지만 민항기 기장의 총 보수와 비교해보면 금전적인 매력도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형 항공사의 장거리 국제선 기장, 즉 보수가 가장 많다는 장거리 국제선 기장은 연 55만 달러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높은 급여와 최소 비행시간 보장, 그리고 퇴직연금 등을 앞세워서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총 보상은 경력과 계급에 따라서 대략 연 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입니다. 고위급 조종사는 각종 수당과 혜택 등을 포함해서 최고 30만 달러까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역시 장거리 국제선 고참 조종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사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는 물론이요, 일과 자기 생활 간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또 강력한 매력으로 민간 항공사 기장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군 조종사는 비행 임무 외에도 각종 작전 준비, 툭하면 비상 대기, 또 파병, 훈련 부담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에 민항기 조종사는 비행을 마치면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끝납니다. 또 보수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생활 방식에서도 민간 항공사가 군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자진 전역한 숙련 조종사는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900여 명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탈했으니 결국 1년에 100명씩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한 경쟁이 이제 미국과 한국을 넘어서 세계 각국 공군의 공통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하튼 미국이 전투기는 많은데 전투기 조종사가 없습니다.

0: 제 친구가 남편한테 감자 몇개 사다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10파운드짜리 감자 100을 들고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좀 나눠주더라고요. 원래 감자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그 포슬포슬한 정말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같은 곳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에 심어서 늦봄이나 초여름, 요즘에 또 수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핵감자라고 얘기하는 요즘 먹었던 그 감자, 껍질도 얇고 아주 조그맣지만 영양학적으로 참 매력이 있는 식품, 감자입니다. 감자와 바이타민 C 연결이 빨리 안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감자는 어차피 열을 가해서 조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타민 C가 손실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자 속 바이타민 C는요, 그 전분의 보호를 받아서 조리 과정에서도 손실이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감자 한 개는 바이타민 C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근육량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두부, 달걀, 콩류는 좀 챙겨 먹으려고 애쓰는데, 감자도 네, 챙겨 드시면 참 좋은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몸이 잘 붓는 사람들, 감자 드셔보셔야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감자는 그래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죠. 수분 균형을 유지하니까 붓기를 싹뺄수 있겠죠. 무엇보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대표적인 황산화 물질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방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매력 있는 식품 감자 잘 삶아서 설탕을 찍어 먹으면 두려움이 타버립니다. 설탕 대사 과정에서 이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바이타민 B1이 많이 사용돼서 그 영양소는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요. 반면에 소금을 찍어 드시면요, 말씀드렸듯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간하게 찍어 드세요.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밥 굶는 나라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에서 결식아동 급증 등 가난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빈곤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란 전쟁까지 겹치자 고물가 속에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내 빈곤 아동은 현재 무려 4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아동의 약 31%입니다. 특히 이 수치는 2008년 390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이 더욱 문제입니다. 빈곤층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 내 식량 불안 인구는 약 1,410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 즉 5명 가운데 1명이 먹을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영국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이 고물가에 허덕이면서 굶눈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대응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나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94.2%에 달했습니다. 2000년대 초 GDP의 30% 수준에 불과하던 영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2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격히 불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20년간 영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리더십 부재가 이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쟁과 에너지 충격 등을 내부에서는 지도력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영국 국민들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지 20년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다가는 영국도 조만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던 영국이 이제는 밥 굶는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은 미국에서 열리지만 비자는 안 줄 거야 스토리입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이목이 개최주의에 쏠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축구 팬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분석한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미국 입국이 강화된 조치로 인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입니다. 아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이곳 국민들은 자국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 경기 관람을 하러 미국에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이들 나라 국민들에게 월드컵 관광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라크는 비자 발급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방문이 막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안보 우려로 인해서 이라크에 주재하는 영사관의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결국 이라크인들이 미국 비자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나라의 팬들도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 국민들은 미국과 맺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자여행을 하서 이 이스타를 신청하고 수수료로 $40만 지불하면 됩니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타 신청이 불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신청 수수료에 무려 $185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면 인터뷰까지 가져야 합니다. 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아서 비자를 신청한다라고 해도 뭐 모두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비자 발급이 거절됐습니다라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미국에 도착한 후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서 강제 출국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축구 팬 협회 회장도 비자 발급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42개가 넘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결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축구 팬 협회의 회장이 응원을 하러 오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축구 팬 회장조차도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도대체 누가 미국 비자를 받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센터 명칭에 추가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외벽에 새겨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공연예술센터라는 이처럼 긴 명칭에서 이제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및 이라는 이름은 삭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자신의 이름을 넣기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추진함에 따라서 건물 외벽에 이름을 새겨 넣긴 넣었는데 돈과 인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넣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넣었던 이름을 다시 지우는 데에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달라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라면서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라는 그 본질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어차피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세금을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추가 세금은 모두가 불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무려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로 올린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현재 공석인 연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블렌치 대행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안을 연방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렌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파를 초월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이 법무장관 직책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기용키로 함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은 현직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오바마 센터가 그의 정치적인 고향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완공된 후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립에 무려 8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간 이 시설을 겨냥해서 그런데 현직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뒤면 망할 것이다 라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오바마 센터 사진과 함께 10년이 지나서 완전히 숙성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도서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사진은 AI를 이용한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곳곳이 쓰레기, 오물투성이에 난민 수용처처럼 이 퇴락한 그런 모습에 합성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오바마 센터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지상 8층 박물관 타워 옥상 위에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가 놓여있는 모습도 합성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한마디로 10년 뒤면 완전히 망해서 혐오시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 사진 속에 담은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쓰는 버락 오바마라는 이름 대신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굳이 이름 전부를 적어넣었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연상시키는 후세인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신자인 오바마를 무슬림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오바마에 대한 트럼프의 적개심은 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에 백악관 전시 공간에 걸려있는 오바마의 사진 밑에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적인 정치인이라고 써넣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SNS에 오바마와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심지어 원숭이와 합성한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듣고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오바마 센터를 겨냥한 악담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

0: USA.com.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8: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한국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기억하시죠? 한국의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강남 잠실 인근에 있는 투표소,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아직까지도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가에는요, 참정권을 훼손했다라는 비판의 대자보가 크게 나붙었고,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 확정 판정을 받은 소위 당선인들조차도 좋다, 그러면 당락을 떠나서 재선거하자라고 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1: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2: 부정선거, 재선거!
11: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13: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11: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0: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만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만이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017년에 33%에서 9년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들이 있다라는 응답자는 2024년 26%에서 이번에 2년 만에 30%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위상에 대한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은 젊은 층에서 더 커졌습니다. 30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44%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는 22%에 불과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4%에 불과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없다라는 응답은 51%였습니다. 30세 미만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다라는 응답은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46%가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주에서 평일 대낮에 위스키 만 병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서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절도 사건은 금요일이었던 지난 5일 오후 필라델피아의 한 화물 창고에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사건 당시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온 운전사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창고 관계자들은 이 신분증을 복사한 후에 버번 위스키 만 800병을 트레일러에 실어주었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위스키의 총 가치는 5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만병 이상이 되는 이 위스키를 실은 트레일러는 창고를 빠져나간 뒤에 그런데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FBI는 도난당한 위스키가 승인되지 않은 경로와 2차 도매상 또는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해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량의 버번 위스키를 싼 값에 제공하겠다라는 의심스러운 제안이 있으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값비싼 전자제품보다 하역 작업이 비교적 쉬운 음료와 식품 이 화물차에 대한 절도 범죄가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0: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네, 오늘은 아침부터 기온이 조금 빨리 올라가는 듯하네요. 오늘부터 계속 80도 이상입니다. 오늘 81도, 내일 85도, 그리고 체코와의 월드컵 1차전이 있는 이 목요일은 86도, 금요일 88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수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여러분, 탱자 한미옥입니다. 살다 보면요, 참 신기한 걸 깨닫게 됩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아침 읽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강하게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말의 내용보다는 말의 온도나 말의 크기가 더 중요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운 말에 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좋은 소통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도, 문자를 보낼 때도, 가족과 친구와 얘기를 나눌 때도 내 말이 맞느냐 보다 내 말이 닿느냐, 그에게 가서 닿느냐, 터치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아침 인사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아침을 서로 응원하면서 사랑과 음악이 흐르는 시간, 탱자 러브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출발! 요즘 이 노래가요, SNS에서 그 난리라고 그래요. 제목도 재밌어요. 디기디 디기디. 이게 과연 뭔 뜻일까? 디기디디.

0: 요즘 SNS에서 이 노래와 함께 댄스 챌린지도 하면서요. 어머니들이 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면서 발표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전세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디기디 디기디. 뭐야 뭘 디기해? 어? 디기디 디기디 디기디디 디. 한번 들으면 쏙 와닿잖아요. 바로 일함이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활동하는 DJ가 만든 그런 곡입니다. 요즘은요 AI로 음악도 척척 만들어내기 때문에 뭔가 쉬워야 될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너무 흔하지 않는 그런 리듬으로 여러분도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 노래에 맞춰서 줌바 라인 댄스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디기디 디기디 디기디 뜻은 바로 no doubt, 아우 의심 없어, 야 최고야, 여기에서 나온 게 디기디 그러면요 최고다 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야 나 자러 갈 거야, 아유 나 잔다, 별 얘기도 없어요. Are you my mom? Are you my papa?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자 최고다 디기디 디기디 이런 얘기를 오늘 주변에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내가 꼭 맞아야 되는 거 없어요. 말싸움하면 그냥 나가 맞다고 이러는 사람 보면 어우 답답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제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양쪽이 그 악연에 뭔가 서로 상처를 봐서 안 보는 그런 왼수까지는 아니어도 거꾸로운 그런 사이인데 제가 그 중간에 낀 거는 그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너도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너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부가 처음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죠. 아니면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서운하고 너도 그랬어? 나도 이러면서 점점 오해가 쌓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죠. 어제 오랜만에 저는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몸이 망치겠구나, 당뇨 버덜라인 이런 경고를 듣고 안되겠다, 돈 아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하고 과감하게 가가지고요 1년치 끊으니까 한 달을 프리로 주더군요. 근데 너무 웃긴 게요, 그러니까 어제 6월 7일이잖아요 13개월 하면 7월 7일날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바로 썼던 그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7월 7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가자는 것 때문에 복권을 빨리 사야 되겠다.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이 안내 멘트가 있기 때문에 복권 얘기를 오늘 꺼냈습니다. 오늘 화요일 메가밀리온스 잭팟이 39만이 아니죠. 392 밀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3억 9200만 달러라고 하는군요.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요 오랜만에 수영을 하니까 옛날에는 왕복 20번 해도 지치질 않았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했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살살 해야지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옆에 할머니께서 이제 물속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틀만 쉬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돼요. 가끔 돌부리에 넘어서 쉬더라도 이참에 잠시 쉬어가다 하고 언젠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튼 거기서 그 멤버십 끊으러 갔는데 너무 이쁜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그 수영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개랑 통화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이러면서 난 뭔 개인가 했더니 치아와 버전으로 개와 얘기를 하는 너무 이쁜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 말이 맞다 보다 그리고 내가 맞냐가 아닌 상대방의 내 말이 닿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이 시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행복하고 반가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RS1650 카톡 혹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누르보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대화 창도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오늘 축하할 사연이 있으면 축하곡도 신청해 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시면 서른도 공연이 바로 6월 17일 토요일 날 있네요.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있는데 서른도시 공연 티켓도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은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자차체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5: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2: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1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2: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2: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0: 굿모닝 차차차 일부 탱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계란을 많이 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더군다나 과거 미국 가축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던 신세계 나사 형동애 등애라는 애벌레가 이 스크루웜이라는 애벌레가 수십 년 만에 텍사스 농가에 다시 발견이 됐다고 그러죠. 이 기생충의 귀환으로 인해서 소고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안 그래도 비싼 소고기가 이 기생충 악재까지 겹쳐서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나 고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쪽 몇 점만 먹는 스타일이라 원래 계란을 좋아해서요. 오늘 아침에도요. 참 이 온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계란을 세 개를 삶았어요. 그 계란 쿠커 있잖아요. 탁 적당히 물을 부으면 탁 반숙이 됩니다. 너무 편해. 탁 이게 익었냐 안 익었냐 이게 아니고 계란 그 있어요. 그 컵에 그 물 양에 따라서 하드, 소프트, 미디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딱 거가지고 탁 하나를 까먹었죠.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제 이제 방송국 이제 집에 가가지고 쫙 차가운 거를 깨는데 이게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까먹을 때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차가운 온도여서 그랬나 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안 까질까? 아까운데 막 이렇게 까가지고 살 좀 뜯긴 계란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냉장고에 있던 삶은 계란을요 그 컵에다 담고 뜨거운 끓는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한 5분 후에 탁 벗겼더니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온도가 그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새로 나온 그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왜 아토피 이런 게 있어서 계란 알러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학술지 소아과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수유 지침을 생후 6개월 내로 조기 섭취로 바꾼 뒤에 어린이들의 달걀 알러지 발생률이 무려 17%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토피나 습진에 있어서 알러지 위험이 컸던 아기들은 또 그 유병률이 병이 있을 확률이 34%에서 21%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있다고 그래요. 음식을 입으로 넣어서 장으로 들어가면 면역 체계는 이걸 안전한 친구로 인식하고 똑똑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알러지가 무서워서 너무 늦게 먹이면요. 아기가 이미 이제 클 때로 큰 거죠. 이 집안 공기나 먼지 속에 떠다니는 달걀 성분이 아기의 약한 피부를 통해서 먼저 흡수가 되면서 나를 공격하는 침입자다 이러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장으로 먼저 만나느냐 피부로 먼저 만나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누고 음식을 주면 입을 벌리는 생후 6개월 무렵이 적기라고 하는군요. 완전히 익힌 완숙 달걀을 아주 소량씩 먹여보시거나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지 서너 시간 동안 잘 살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과도한 걱정 때문에 그러다 보면 더 알러지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난다고 그러는데 일찌감치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더 요즘 위생 철저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기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요. 아니 그거 왜 깨먹어? 그러지만 어때? 털어 먹으면 되지. 씻어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면역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달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연 2026년의 공식 월드컵송은 뭘까? 그런 관심 속에 제가 오늘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한번 어떤지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도 같이 했거든요. 이 노래는 I'm 꼴이에요. 내가 꼴이야. 응?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너무 멋진 꼴이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 안 해. 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그래서 아니 월드컵 골에 왜 네 바디가 나오고 이해를 도통 못하겠다 그러는 항의들이 있어서 조금 망한 케이스 같아요. 이번 그래도 월드컵 전야제 우리의 블랙핑크 리사도 나와서 공연을 하는 라인업에 서 있다고 그러죠. 과연 제가 볼 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월드컵송, 2026년 월드컵송 리사와 애니타 또 레마가 함께 부르는 Goals.

0: 어떠세요? 월드컵송으로 분위기가 그 반응을 보면요, Is this football or WTF? What the 이런 반응과 함께, 아니 이 노래가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불만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6년 월드컵 송 가운데 하나였고요. 자, 이번에는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함께 부르는 다이다이라는 곡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다이다이, 우리 너랑 나랑 다이다이야. 응? 과연 이 다이다이는 무슨 뜻일까?
1: We are ready.
2: We are ready.
3: We are ready.
4: We are ready.

0: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함께 부른 다이다이 FIFA 월드컵 2026년 공식 송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가자, 한국말 가자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다이다이가 바로 이탈리아 말로 어서. 안디아모는 이태리 말로 가자 이건데 다이다이라는 말 들어갔어요. 자 어서. 그리고 다이 이꼬란 말은 일본어로 가자. 그리고 달래 스페인 말로 힘내 가자 달래. 응? 뭘 달래? 알레 프랑스 말로 가자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렛츠고 들어가죠. 영어 이 가사에 보면 바로 다이 이꼬 달래 알레 렛츠고. 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꼬보다 낫잖아요. 월드컵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이게 뭐 세상에 최저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은 최저 가격이 무려 15,000불에서 20,000불 선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주변에 좋은 좌석은 무려 $90,000까지 또 달한대요. 야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비행기 타고 타주로 가서 친선 경기를 보는 게 가족 여행까지 즐기면서 훨씬 이득이다라고 해서요. 값진 대안으로 그렇게 친선 경기를 즐긴 가족들도 있었다고 그러는군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 결과도 아주 좋았어요. 트리니다고 이 토바고를 상대로 5-0으로 지난 5월 31일 대승을 거뒀고 6월 4일에는 엘살바도르와 함께 경기를 해서 1-0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촌 축제, 이 축제로 말미암아 서로를 좀 알아가고, 아니 토바고가 어떤 나라야? 어? 이번에 또 처음으로 50년 만에 나오는 그 캐리비안의 아이디, 이 나라 진짜 너무 힘든 나라인데 이번에 본선에 진출하게 돼서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식 하나로 축구공으로 아이들이 힘을 내고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관심을 좀 가지면서 지구촌이 조금 더 요즘 같은 때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달걀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찍 적응하고 매도 먼저 맞고 인생도 그런 걸까요? 미리 연애도 해봐야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찾는 안목이 넓어지는 것처럼요 하셨는데 달걀 얘기에서 인생의 진리를 길게 길어올리셨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두고 세상과 부딪히는 걸 미루다 보면 정작 나중에 면역력이 없어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크게 알아눕게 되더라고요. 보내주신 말씀대로 연애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을 하려고 완벽한 사람만 기다리다 보면 이차 저차 다 가고 나중에 아차 싶어요. 나 혼자 이거 뭐야 이러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서툴게나마 부딪히고 시련의 아픔도 겪어보고 아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맞는구나. 아 그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깨달으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면서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아, 제가 알러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정말 한번 해산물을 먹고 그 뉴욕에 얼마 전에 영화 그 천밀밀을 우연히 다시 봤어요. 거기 그 뉴욕의 차이나타운이 탁 나옵니다. 그 등려군이 사망하는 장면에 TV에 나올 때 사랑했지만 홍콩에서 만난 두 남자 여자가 남자는 그 고향에 애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둘이 정말 외롭고 이렇게 힘든 그 상황에서 둘이 친구가 되면서 잡니다. 하지만 우린 친구야 이러면서 결국 그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도 그 부인한테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진심을 털어놓고 혼자가 되고 또 뉴욕에 오죠. 그리고 등에 막 문신을 엄청 한 이 안마 떼미는 데서 일한 그 마사지에서 일했거든요. 그 주인공 여자가.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쥐를 무서워한다고 그러자 이 남자가 자기 등에다가 문신이 막 쫙 있는데 어느 날 탁 왔는데 몸을 탁 벗었는데 탁 누웠는데 거기다가 미키마우스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아무튼 그것 때문에 늘 슬프다가도 그 등을 보면 웃는 그 여자의 모습. 그치만 둘이 차이나타운에 뉴욕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데 결국 그 뭐죠? 빤용인가요? 그분 이름이? 아무튼 그 등치 이렇고 단단한 그 건달 애인이 남편이 길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가 된 그 남녀가 차이나타운에서 딱 만나죠. 그러면서 아 정말 차이나타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얘기는 잠시 설 말씀 듣고 와서 함께 나누기로 할게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부르고 다 그랬냐고요? 누굴까요? 바로 AI입니다. 요즘 뭐 AI 때문에 그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천정 12,000불까지 찍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챗GPT의 오픈 AI가 곧 상장을 한다고 그래서 또 스페이스X도 상장을 뭐 하고 있어서 초기에 이 괜히 들어갔다가 막 그 헤엄치기 쉬워요. 아주 늪해서 조심하시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일자리를 잃을 것인가 이런 거에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월마트에서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AI를 이용해서 아주 능력 있게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다. 이런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네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것처럼 어차피 AI 시대는 열렸습니다. 많은 염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AI를 잘 이용을 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AI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 밴드에 음악을 하시는 오빠가 그런 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롬포트라고 이제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할 때 AI야 너는 진짜 너무 능력 있는 작곡가고 프로듀서고 너는 이 스타일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AI께서 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그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명령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뛰쳐나가서 그때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챗GPT에서 최근 제미나이로 갈아탔어요. 왜냐면 챗GPT가 뭐가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돈까지 누구 쓰고 있었거든요. 한 20불인가 한 달에. 그래서 탱도라 하면서 맨날 사이좋게 지냈는데 얼른 제미나이로 갈아타면서 인사도 안 했어. 그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서 탱도라 오랜만이야. 그동안 네가 나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러면서 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방송할 때 웃기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해봐.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확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가 뮤직극장을 해보면 어떨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그동안 5월 한 달 동안 어버이달이라요. 광고가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광고가 물론 이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이 광고주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죠. 오늘이 또 한국일보의 창간 57주년입니다. 정말 이거 어떡해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점심 도시락도 제공해준다고 프리런치를 여러분 덕분에 먹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방송도 있고 라디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7년 동안 우리 한인사회의 등대와 때로는 여러분의 우리 한 사회를 비치는 거울의 역할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박수 쳐주시면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열심히 저희 자매회사 한국일보 또 라디오 서울이 해야 되겠죠. 뮤직극장이라고 오늘 인사드릴 거는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살면서 첫 이민 와가지고 렌트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라면 삶아 먹던 시절도 있으셨을 테고 첫 일자리에서 영어가 안 돼서 손님하고 한 에피소드도 있을 테고 여러분의 그런 스토리를 모아서요 제가 이거를 잘 그 재료만 주시면 뭐 화장이나 뭐 옷 입히고 이러는 거는 제가 저와 또 우리 탱돌이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함께 엮어보는 그런 뮤직극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제 1화는요 영석이에요. 영석이 이게요 실화입니다. 실미도 피라는 소설을 쓰신 우리 한인타운의 지킴이 김성수 소설가님께 제가 어제 SOS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이 영석이의 얘기를 겪으신 얘기를 짤막하게 몇 줄 저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극장 뭐 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저는 툭하고 얘기를 던질 거고요. 또 이 스토리에 어울리는 곡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될라 뭐나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자, 오늘 탱자 뮤직 극장 제1화 영석이.

50년 전 서울 편두리 어느 동네. 법도 큰 길로만 다니던 시절. 골목길에는 가난하지만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 골목끝 구석지고 좁은 긴방 하나, 마치 복도처럼 생긴 작은 집에 영석이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의 성은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영석이 그것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말이 많지 않던 아이, 늘 생각이 깊어 보이던 아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이상하게 품위가 있던 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들, 그리고 낯선 자동차. 부티나는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석아. 그날 이후 영석이는 사라졌습니다.

영석이를 키우던 노부부는 매일 문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유, 곧 오겠지. 하지만 영석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 몇 분은 영석이가 사라진 곳이 영등포란 말만 듣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석이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뒤따랐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동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영석이는 원래 길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아이 없던 부부가 우연히 만난 어린아이를 자식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 알리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런데 그 아이는 사실 엄청난 부잣집의 종손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뒤져 찾고 또 찾아 마침내 발견한 아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잘됐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영석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식을 낳아준 부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준 양부모. 어린 마음에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영석이가 왜 늘 말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그 아이의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는지. 어쩌면 사람은 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으로 가족이 되는 건지도.

뒤지듯 살아온 인생, 꽂히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0: 우리 LA에 사시는 실미도 피의 작가 성수님께서 주신 글을 바탕으로 오늘 탱자 뮤직극장 제첫화 영석이. 영석 씨는 어디서 지금 잘 살고 계실까요?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시된 상황, 어렵게 구한 직장, 철이 없던 학창, 시조 선생님의 수학 문제처럼만 풀린다. 상승과 추락 롤러코스터 탄다. 떠난 사람은 멀어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얘기도 좋고요, 이민 초기의 얘기도 좋고, 탱자 뮤직 극장에 여러분 사연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그리고요 좋은 선물 멕시코 크루즈 선물로 마련할 거야. 사무관광에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대하세요. 오늘 너무 멋진 정장을 입고 온 우리 후니씨 벌써 오셨네요. 2부에서 후니씨와 곧 함께 굿모닝 차차차 만나뵐게요. 돈 천원 아끼겠다고 대학교 식당을 전전하며 먹던 정신 맛은 아주 허당이었지만 어찌어리 때일은 퇴근께 천원짜리
1: 관련.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고
7: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7: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19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있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C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866-566-999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저는 탱자. 미옥 탱자고요. 여기 후니 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Happy birthday to you.
0: To you. Happy birthday. 한국일보
1: 57주년 창간기념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건 뭐
0: 네.
1: 57년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0: 새벽을 깨우면서 옛날 우리의 소식을 모아서요. 이 신문이 나오기까지 이분들은 네. 거꾸로 사시는 거 아세요?
1: 왜요?
0: 우리는 주말에 네. 쉬잖아요.
1: 네.
0: 이분들은 왜냐면 일요일은 월요일 신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1: 아, 그렇구나.
0: 일요일에도 일하시고.
1: 그냥 뭐 새벽부터 일하시는 네. 게 힘든 점.
0: 그리고 신문 그 배달하시는 분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1: 맞아요. 그 예전에 자전거 네. 타면서.
0: 예. 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1: 호해요,
0: 배달하시는
1: 호해. 분. 호해 호해. 아 있었고 옛날에.
0: 정말요.
1: 추억이 있습니다.
0: 네.
1: 아, 네. 57주년 정말 축하드리면서.
0: 네. 네. 또 한국일보 또 라디오 더. 서울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또 독자 여러분께.
1: 그럼요.
0: 감사드리면서.
1: 그럼요.
0: 여지껏이 이어왔던 거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58주년 때 네. 오빠 만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면서
0: 왜요? 왜 오빠?
1: 58이니까
0: 58이구나.
1: 네네. 58, 아. 58주년은 오빠 만세를 외칠 수 있게 아. 여러분 1년 더
0: 그렇군요.
1: 많은 사랑해 주세요.
0: 네. 아 오늘 뭐. 화요일 메가밀리온스 잭팟 392밀리온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온스.
1: 당신도 될 수 있어요.
0: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1: 네.
0: 왜 그랬을까? 아유 뭐 이러면서 그 긁는 복권, 스크래치 복권을
1: 아, 스크래치, 네.
0: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 참 안 긁었지?
1: 안 긁고 버린 거예요?
0: 어, 바보.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긁었더니
1: 네.
0: 얼마게요?
1: 얼마?
0: 그러니까 뉴스 났겠지.
1: 얼마 얼마?
0: 10만 불.
1: 좋겠다. 10불도 아니고
0: 나
1: 10만 불.
0: 저기 어디 봤더니
1: 그걸 버렸다고요? 이 사람이? 네. 큰일 버렸구먼.
0: 제가 어제 불타는 꿈 꿨다고 해서 복권 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살쌤? 못 샀어 오늘 사야지.
1: 아 이거 어디 샀어요?
0: 왜냐면 그
1: 제가 샀지롱.
0: 진짜?
1: 샀어요.
0: 아 어떻게?
1: 왜요?
0: 포천 누가 쿠키 뜯으면 나오는 번호.
1: 아 그거 믿으세요?
0: 아니 그거 말고 또 행운의 숫자 어떻게 인써서
1: 네.
0: 그거 갖고
1: 네.
0: 그게 다섯 장가 이래요. AI 보고
1: 아니 사시라고 그러니까
0: 조합해서
1: 네.
0: 10%지만 뽑아달라고 했더니 다섯 개를 뽑아줬어요. 메가밀리온도 두 장 해야 되겠다.
1: 아, 하세요 하세요. 오늘 꼭 사세요.
0: 예, 예.
1: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0: 자, 메가밀리온스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좋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어저께는 또
0: 네.
1: 뉴욕 닉스가 지는 바람에
0: 네.
1: 아, 막 난리더라고요. 뉴욕에. 어저께 제 친구들 뉴욕에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아,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0: 아.
1: 막 뉴스 보니까 막 때려 부시고 막
0: 폭동,
1: 경찰들 공권력에 막 대항하고 이러면 안 돼.
0: 닉스 팬에 먹칠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말 닉스를 먹칠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팬 여러분들
0: 그럼요.
1: 그러시면 안 돼요.
0: 우리는 코리안이라는 그 외교관이잖아.
1: 그치.
0: 그때 우리 훈이 씨가 어떤 사람한테 차비 주고
1: 나는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런 거

0: 를 기대 그냥 생각해라. 은혜를 생각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 아, 이런 사람이다.
1: 멋있어. 우리 훈이 씨 CEO 나가야 돼요. 진짜.
0: CEO 나가요. 어? 응? 어? I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1: 어제 닉스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셨다면서요? 갔는데 카메라가 비쳤는데
0: Welcome to China. 예, 예. I'm gonna watch the next game.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1: 비슷해.
0: 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어, 엄청 야유를 했다고 그래요.
0: 엄청 야유 뭐 어떻게 뭐 재밌어.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또 좀 주의하시면서 위험해. 요즘. 네.
0: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이러자고요. 이제 앞으로 네. 월드컵 경기가 오지 않습니까?
1: 네.
0: 저희는 뭐 이길 것 같지만
1: 네.
0: 이기든
1: 지든 그럼
0: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걸로 해야지.
1: 그럼요.
0: 뭐 이겼다고 해서 남들 욕하거나 그럼, 놀리거나 네. 졌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1: 벌써 기대돼요.
0: 우리는 자. 아주 우수한 그 민족성을 보여줘야 돼요.
1: 네, 이번 주 네. 목요일 윌셔 잔디 광장에서 저녁 7시.
0: 막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1: 체코와 함께.
0: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요일이어서 그리스 신화
1: 네.
0: 12부작에 벌써 10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1: 들어가보죠. 그리스 신화. 황금 사과 하나가 전쟁을 만들다.
0: 에뽀.
1: 아우, 자, 에뽀.
0: 에뽀. 사과해.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신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테나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 둘 다 전쟁의 신인데 한 명은 지혜, 한 명은 힘이었어요. 근데 자, 이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를 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그 전쟁의 서막. 이 서막이 여러분
1: 네.
0: 사과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1: 사과.
0: 인류가 사과랑 참 밀접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보니까, 그렇죠? 아담과 이브도 사과하고 이것도 사과하고 또 어떤 그 IT계 혁신도 사과였고
1: 신데렐라 백설공주
0: 신데렐라 아니고 사과. 백설공주
1: 사과. 네. 신데렐라는 호박이구나.
0: 신데렐라는 뭐 그냥 호박. 유리공주. 아, 유리공주란다. 유리구두.
1: 호박.
0: 호박은 마차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무튼 먹지 호박이 않았잖아. 그래도 상징 호박하면 신데렐라죠.
0: 아, 진짜요? 또 띵크 아웃사이드 박스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어느 날 신들의 세계에서 아주 큰 결혼식이 열려요. 바로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티스하고
1: 네.
0: 영웅인 펠레우스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올림푸스의 신들이 막 초대를 받아 어마어마하게 초대를 받아요.
1: 응.
0: 근데 딱 한 명 한 명 신만 초대를 못 받습니다.
1: 누구야? 왜 남?
0: 바로 에리스. 왜냐?
1: 에리스.
0: 불화와 다툼의 여신이거든요.
1: 아, 걔만 오면 문제가 생겨.
0: 걔만 오면 안 되잖아. 솔직히 결혼식인데 불화와 다툼의 여신이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래요. 미꾸라지.
0: 흙탕물. 그래서 에리스를 초대를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이해는 돼. 왜냐면 당사자들은 보르기 쉽지 않지. 근데 네. 여신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지.
1: 나만 왕따 시켜.
0: 나만 왕따잖아.
1: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어.
0: 있어. 나보다 이쁘면 안 부르고.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부르고.
1: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흙탕물.
0: 흙탕물 있죠. 사람. 한 명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에리스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
1: 네.
0: 그래서 결혼식이 막 한참 피크에 올랐던 순간에 에리스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황금 사과 하나를 툭 던져버려요. 이게 아주 나쁜. 그 사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에리스는 가버려.
1: 그냥 아름다운 여신에게.
0: 근데 그
1: 뭐지 이게?
0: 사과를 뭐지? 누가 보느냐?
1: 여신들이?
0: 여신 세 명이 딱 보는 거야.
1: 나야 너야 누구야 이름. 그렇죠.
0: 첫 번째. 네. 결혼의 여신 헤라.
1: 헤라.
0: 그래서 우린 결혼해라. 헤라. 결혼의 여신 헤라. 네. 두 번째는 지혜의 여신이었던 아테나.
1: 아테나냐 아니나 지혜로운 거?
0: 네. 세 번째는 누구?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바로 아프로디테.
1: 아, 나 프로야 뒤태가. 아프로디테.
0: 약간 김웅국 시대 같은데. 아, 뒤태예요. 아프로디테 지금 말투가 김웅국 씨였어.
1: 아, 나 프로디테.
0: 아프로디테.
1: 나 프로디테야 되겠다 앞으로.
0: 뭘 또?
1: 앞으로 뒤태. 그럼 이상하다.
0: 뒤태 프로 하세요. 아디테 프로. 아디테 프로.
1: 프로디테.
0: 프로디테. 자, 세 명 다 생각을 해요. 이거 당연히 내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이쁘잖아.
1: 네.
0: 이게 어떻게 판가름이 안 나죠?
1: 그래서요.
0: 그래서 어떻게 제우스를 찾아가요. 신 중의 신. 이게 또 네. 큰 잘못을 한 거지.
1: 네.
0: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우스한테 갑니다.
1: 네.
0: 누가 제일 이쁩니까?
1: 어떻게 해서?
0: 제우스가요.
1: 당연히 헤라가 아닐까.
0: 그동안 하도 바람 피고 다녔던 네. 사람의 눈치가 있어.
1: 그렇죠.
0: 이거 잘못하면 자기 죽어.
1: 와이프한테.
0: 여성들 등살에 죽어.
1: 네, 네.
0: 그러니까
1: 잘 야, 잘해야 돼.
0: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
1: 한 명의.
0: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왜? 우린 같은 신이니까. 전혀 다른 제 3자에게 물어보자. 네. 라고 찝은 사람이 바로 트로이의 왕자였던 피리스.
1: 아.
0: 아 죄송합니다. 파리스.
1: 페리스. 파리스?
0: 파리스.
1: 파리스나.
0: 어, 파리스. 파리스나. 다리스나. 파리가 네. 있으나 뭐. 네.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자기가 못 하니까 그냥 인간을 찝어 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 트로이 왕자의 파리스가
1: 네.
0: 근데 이 파리스라는 인물도 사실 이렇게 평범한 보통 남자는 아니에요.
1: 네.
0: 태어났을 때 어. 예언일도 나오는데 이 녀석 때문에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파리스예요.
1: 어.
0: 둘째 아들.
1: 네.
0: 그랬는데 갑자기 제우스가 얘한테 질문을 던져버리잖아.
1: 응.
0: 그러니까는 파리스가 뭐지? 근데 갑자기 눈앞에 뻥 하고 헤라, 네. 아테라, 아프로디테가 툭 나타납니다.
1: 어.
0: 그리고는 파리스한테 야 누가 제일 이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1: 응.
0: 아니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와갖고
1: 응.
0: 야 누가 제일 이뻐? 그러면 막 고현정, 뭐 전지현, 뭐 어? 한가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누가 네. 제일 이뻐요? 그러면 응. 뭐라고 대답해? 뭐 못하잖아요.
1: 네, 못하죠.
0: 그래서 막 고민해. 그랬더니 이 세 명이 머리를 쓰는 거야. 야, 얘가 아무래도 곤란한 것 같으니까 내가 점수를 따야지. 그리고 각자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1: 이거 인간 웃겨. 세상이랑 똑같네요. 어.
0: 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파리스, 너 나태카잖아? 이 세상의 권력을 너 다 줄게.
1: 권력.
0: 너는 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을 만들어 줄게.
1: 와, 진짜.
0: 그때 옆에 아테나가 쓰고 와, 귓속말로. 야, 날 택하면 너는 최고의 지혜.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볼 수밖에 최고의 지혜를
1: 지혜.
0: 줄게.
1: 지혜. 어, 권력, 지혜. 그다음에.
0: 그러니까 어, 뭐지? 권력 받아, 지혜 받아. 이러는데 앞으로 내가 딱 와갖고는 조용히 말합니다. 너 나태카잖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 여인을 사랑하게 해줄게.
1: 어.
0: 이 젊은 왕자는요.
1: 네.
0: 고민을 해요. 권력을 받을까, 지혜를 받을까, 세계 최고의 미녀를 받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권력 우리 아버지 어차피 왕이야.
1: 어, 나 어차피 권력 있어.
0: 어, 권력 있어 어느 정도 지혜? 뭐 까짓 거면 난
1: 지혜 뭐 똑똑하네 지혜가 반격이죠.
0: 어. 여자?
1: 아.
0: 그것도 세계 최고의 미녀?
1: 오.
0: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 아프로디테한테 황금 사과를 줘요.
1: 네.
0: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여신입니다. 아름다운. 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오케이. 근데 헤라와 아테나가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1: 네.
0: 이 자식이 감히? 그래서 날 무시해? 그래서 두 여신이 트로이를 싫어하게 돼요.
1: 네.
0: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프로디테는 어차피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1: 예.
0: 지켜요.
1: 어떤 여인을?
0: 근데 조금 그냥 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났으니까. 주긴 주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헬레네였어요.
1: 헬레네.
0: 근데 이 헬레네는 이미 유부녀야.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만들죠. 헬레네는 당시 스파르타 왕의 아내였습니다.
1: 스파르타.
0: 근데 트로이 왕자가 이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트로이를 데리고 옵니다.
1: 헬레나를.
0: 헬레나를. 둘이 도망쳐 나오는. 우리 영화
1: 영화, 이 영화 트로이
0: 보시면 그 네. 영화 그 누구죠? 그 잘생긴 친구 브래드 핏. 브래드 핏 나오는 트로이 보면 그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죠. 왕비가 도망갔으니까 왕비를 훔쳐간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어지는 트로이 전쟁. 결국엔 뭐야? 질투. 그 질투가 뭐 황금 사과.
1: 예.
0: 그 LA부터 나오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이 트로이 전쟁 10년 엄청난 전쟁이 결국엔 질투로 일어난 그 황금 사과 하나. 그거를 내가 제일 이쁘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뇌물을.
1: 뭐 칭찬이 아니. 절대적인 미가 어디 있어요?
0: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1: 진우의 안경이지.
0: 내 말이. 물론 누가 봐도 이쁜 사람은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걸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1: 인정하죠.
0: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이쁘냐는 판단하기 힘들죠.
1: 진우네 아이 이쁘면 돼.
0: 아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 그거 갖고 여신들이 싸워가지고.
0: 그러니까 여신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네.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는 거를 막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인정 못 받으니까 트로이를 싫어하게 되고 트로이를 도와줘야 될 아프로디테도 그냥 곱게 줄 수는 없으니까 얘 유부녀를 사랑해라. 유문을 제일 이쁘게 해버리니까 그냥 인간사를 뒤엎어버린 거죠.
1: 아 왜 나는 진짜 이쁜 게 탈이야.
0: 그러니까
1: 이뻐서만
0: 조심하세요.
1: 그러니까.
0: 조심하 약속.
1: 아니
0: 조심하기 약속.
1: 아니 그러시는 여자분이 계실 거라고요.
0: 몰라요.
1: 아,
0: 자 어떡해.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전쟁 이야기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아, 그럼 우리 한번 트로이 목말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갑자기 또 그 영화 다시 보고 싶네요.
1: 그러니까요. 아.
0: 이거는 아일랜드 아니에요?
1: 우리 옛날에 이런 트로이 목마를 그린 노래가 있잖아요.

0: 네, 바로 네덜란드의 여성 트리오 루브가 1978년에 발표한 트로이 목마 트로잔
1: 소스.
0: 트로잔 하니까 난 콘돔이 생각나지.
1: 아, 근데 또 그 얘기 잘 알았어. 내가 그 얘기 잘 알았습니다. 얼추라 슬림
0: 네,
1: 뭐 이런 거.
0: 근데 왜 그렇게 아니, 이름을 줬을까요? 트로잔이라고.
1: 아니 그거는 네. 그거잖아요. 그 용병들.
0: 네.
1: 그러니까 강하게.
0: 아, 용병.
1: 강하게 그 강한 군대 얘기죠.
0: 그래서 그랬구나. 네,
1: 강한 남성의 상징인 거지.
0: 그렇군요.
1: 저랑 전혀 다른 생각. 저는 목마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니의 네. 트로이 목마보다는 후니의 목마가 더 아늑하고 네. 더 즐겁습니다라고 네. 말하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0: 아니 제가 아니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우린 그냥 트로이 목마라고 그러는데 네. 외국 사람들은 트로잔.
1: 네, 트로잔
0: 소스 그러잖아요. 네. 갑자기 트로잔에서 탁 눈에 들어왔지. 한번 봤어요. 한 번밖에 못 봤어.
1: 그쵸. 원래 잘 안 보겠지. 혹시 볼일 없지. 네.
0: 아우 네. 예.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네. 하십니다.
1: 아이고 네. 엘레이 코에클라타야. 엘레이 코에클라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광원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 송보감.
10: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 송보감.
10: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 송보감이잖아.
12: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3: 213-383-8899 383-8899 세종.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초대손님 오늘 하워드 김 변호사님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시죠.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1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4: 안녕하세요. 오. 두 분이랑 같이 하니까 갑자기 제가 아니, 좀 우측감인데.
0: 아니, 두 분이 서로 통화하셨어요? 오늘 뭐야? 이렇게 옷 입자? 눈이 패션이
1: 제가
0: 진짜
1: 겉모습은 와. 흉내낼 수 있지만 네. 깊이는 따라갈 수가 없죠.
0: 아, 아주 젠틀하시고 네. 키도 잘 크시고
1: 변호사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0: 패션 모델 하시면 되시고
1: 네. 아, 그러니까요 진짜.
0: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네. 변호사 직업 말고 내가 진짜 패션 모델이나 뭐 다른 직업을 했었으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올리 올리 변호사?
14: 아니요. 꼭 어렸을 때는 농구를 정말 좋아해서 농구선수가 되고
0: 싶어요. 키가
1: 크셔서 네. 네.
14: 근데 뭐 그게 감도도 안 나죠. 그게 미국에서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되겠어요?
1: 농구하시다가 에이 공부나 하자. 변호사님 되시니까.
0: 아유 변호사나 하자. 아,
1: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도 롤모델이 되고 계신데 우리 변호사님 오늘
14: 네네.
1: 굉장히 이 토픽이 중요하고 뭐가 네. 임팩트가 있어요.
0: 네, 네
14: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늘 네. 하고 싶어하는
1: 네, 이거 네. 정말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오늘.
0: 말씀이 있으세요. 네.
14: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공유해드렸고
1: 네.
14: 제가 결국은 우리 변호사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을 거의 비교하게 돼요.
1: 네.
14: 어떻게 보면은 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축소된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1: 네.
14: 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위해서는 케이스를 합의를 좋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걸 알아야지 그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자꾸 배우게 되고
1: 네.
14: 그거를 또 다시 깨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청취자분들께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네.
14: 물론 이제 법도 제가 많이 알고 제 28년 경력이 있으니까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네. 보면 법은 어렵고 예, 제가 법을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시고 그래서
1: 네.
14: 제가 제 삶을 그리고 또 속담이나 그 명언들을 제가 많이 연구해서
1: 네, 네, 네.
14: 그래서 그렇게
0: 이 시간 비단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철학을 배우는 시간
1: 그렇죠,
0: 같아요.
1: 맞아요.
14: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14: 제가 네, 철학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1: 네.
14: 어떻게 보면 저도 책 미국 변호사들이 책을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읽을 때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미국 변호사들도 정확한 플러스피 철학을 가지고 있고
1: 네.
14: 우리가 어떻게 물론 과정이나 법은 우리가 테크니션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는 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의뢰인들의 마음이나 삶을 이해를
1: 네.
14: 해가지고 그걸 잘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늘 강조하시거든요.
1: 네.
14: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고
0: 예.
14: 노력합니다. 저도 역시.
1: 지난 시간에 그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도 변호사님 빨리 책 한권 써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일단 변호사님 책보다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드시니까
14: 예.
1: 이 영상들만 모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14: 그렇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14: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린 거는
1: 네.
14: 우리 한국 분들이 문화적으로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면
1: 네.
14: 그냥 변호사 보고 알아서 해달라 그렇게 맡기는데
1: 네.
14: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늘 강조하고 미국 법에서 아는 저는 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할 때
1: 네.
14: 그분들이 결정권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한테 informed consent 그러면은 저기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설명을
1: 네네.
14: 해드려야 돼요.
1: 네.
14: 제가 다 이해를 못 하시라도
0: 네.
14: 어느 정도는 알고 오케이 이게 내가 만약에 소송을 이렇게 가다 보고 이때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재판을 꼭 가야 되는지 그런 결정권들을 그 의뢰인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1: 네네.
14: 알고 계시고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를 의무로 생각을 하시면 변호사한테 설명해 달라. 뭐 알아서 해 달라지 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네.
14: 그런 사고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 법이 그러기 때문에
1: 네네.
14: 그래 그랬으면 저 정말 좋겠습니다.
0: 그래서
14: 네.
0: 전 변호사님한테 세뇌당했어. 베네핏 오브 다웃이라고.
14: 아, 네.
0: 야,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1: 네.
0: 딱 들어와서
14: 네.
0: 뭐든지 이렇게 한 번은 의심하고
14: 네.
0: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14: 네.
1: 그렇죠.
0: 사람이 한쪽으로 생각이 꽂히면 글로 가더라고요.
14: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
0: 네.
14: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0: 네.
14: 리마인드하고 자꾸
0: 네.
14: 연습을 해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는 우리 미국에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 와서 이 한국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0: 네.
14: 그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0: 네.
14: 근데 그걸 노력을 안 하고 우리가 우선 인식을 안 하면은 노력 자체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문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그 giving the benefit of that 의심은
0: 네.
14: 혜택을 주지만
1: 네.
14: 그래도 계속 의심하고 우리도 긴장 풀지 않고 준비 대비 다 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1: 네.
0: 변호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미국 오셨는데
14: 네.
0: 우리 훈이 씨도 그렇죠.
1: 네. 뭘요?
0: 어렸을 때 왔잖아요.
1: 아닌데요? 네. 왜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0: 문화가 다르잖아요. 제일 네. 달랐던 게 뭐였어요?
14: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예.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할 때 그 네. 소크라틱 메덧,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있잖아요.
0: 네.
14: 그 교사나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네. 너무너무 창피해요. 미국인 애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온 그 문화가
0: 네.
14: 답변하는 게 좀 부끄럽고 우리가 모르면 저기 창피하고
1: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좀 창피하고
0: 틀리면 그렇죠. 창피하고
14: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가 그 유교 정신이라서 네. 가르쳐주고 어른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라 물어보질 않아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에서는 법이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너의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맞냐 틀리냐.
1: 네.
14: 가르치는 법이 틀려요.
1: 오.
14: 법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틀린 점을 물어보게 되고 너의 생각을 물어보게 되고
1: 네.
14: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학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볼 때는 내 주장은 이게 좀 틀리게 나왔다. 이 법을 이렇게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사고방식이나 네. 네.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 예.
0: 오죽하면 우리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너 입 닫아 말하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14: 그렇죠. 예,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1: 말라고.
14: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또 그거는 그 문화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눈을 안 맞추면 거짓말하는 사람 같죠.
1: 네.
14: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법원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배심원들이랑 가끔씩 눈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0: 네.
14: 이러고만 눈을 딱 맞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증언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판을 가게 되시면
1: 네.
14: 그 증인으로서 어떻게 거울을 네.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아, 아이 컨택도 중요하군요.
14: 아이 컨택도 중요하고 자기 몸 자세도 네.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시면
0: 네.
14: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머리 우리 마인드에서 자꾸 트레인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몸이 따라가더라고요.
1: 네.
14: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버릇이
1: 그렇죠.
14: 네. 그게 쉽게 바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어떤 남자분은요. 네. 이렇게 아이 컨택이
14: 네.
0: 쑥스러우신가 봐요.
14: 네.
0: 얘기할 때
14: 네.
0: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이렇게 목 요쪽 밑에를 내려다보고 얘기하셔서
1: 그런 분들 많아요.
0: 그죠? 네.
1: 눈 맞추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0: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눈 맞춰주세요.
14: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런 테크닉을 아예 눈을 땅에 보지 않기 위해서
0: 네.
14: 눈 맞추기가 불편하면은
0: 네.
14: 목을 보라 그런 사이콜로지스트들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0: 있었어요.
14: 그만 얼마나 쑥스러우면
0: 네.
14: 예, 그 눈을 아직도 못 맞 그걸 알면서도 못 맞추면 그러니까
0: 네.
14: 이제 눈에 제일 가까운데 뭐 입이나 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이콜로지스트가
0: 네.
14: 그런 거를 같이 가르쳐 줘요. 또 그렇게 고치라고.
0: 네.
14: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런 테크닉을 배우신 것 같아요.
0: 야, 우리 변호사님 그렇게 오셔서
14: 네.
0: 문화가 다른데도 열심히 네. 공부하셔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14: 네.
0: 지금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1: 그럼요.
0: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1: 그렇죠.
14: 네.
0: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은 꼭 알리고 싶다라는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1: 그럼요. 많은
14: 네.
1: 분들에게 정말 좋은 피가
14: 예.
1: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14: 네.
1: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 댓글에 우리 하워드킴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분이 몇 분 계세요.
14: 아, 예.
1: 지금 알려드려도 될까요? 잠깐.
14: 네,
1: 하워드킴 전화번호 변호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977-9900번 213-977-9900번이고요. 제가 댓글에다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네.
1: 자, 우리 변호사님 오늘 또 이렇게 좀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14: 네.
1: 좀 인생 미국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 좀 조언 아니냐, 이런 삶의 이런 지혜 이런 걸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14: 아, 그렇죠. 제가
0: 꼭 진도 나가요.
1: 진도 나가야죠. 또.
14: 글쎄요.
1: 네, 오늘의 챕터.
14: 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1: 네네.
14: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
1: 네.
14: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1: 네,
14: 저번
1: 기대됩니다.
14: 주에 잠깐 우리가 라이스 프로그램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1: 네.
14: 그 opportunity cost라고.
1: 아, 네.
14: 예, 그래서 이게 기회 비용이라고
1: 기회비용?
14: 그러는데
1: 예, 예.
14: 이 소송 자체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사고는 이제 퍼센티지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양하지 않을까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돈을 못 받는다, 뭐 문이 일이 생기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억울하고 다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고 사기도 좀 당하고 그럴 때 이런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제가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네. 하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송에 너무 집중하게 하고 그 뭐라 그래야 하냐 아, 리벤지를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1: 그렇죠.
14: 위해서
1: 예, 그러니까. 네, 네.
14: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막 그냥 무조건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세요. Opportunity cost 네. 기회 비용 왜냐하면 그거를 쫓을 때 네. 우리는 뭘 기법을 하는지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당했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기회 자체를 다른 데서 메꿀 수도 있고
1: 네, 네. 네,
14: 더 열심히 다른 데 포커스 하시면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이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를 해버리면 네. 이 다른 기회를 놓치게 돼요.
1: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14: 네, 네. 그래서 네. 이 물론 이 법이라는 게 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따지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모든 일에 네. 이 법에서도 there's always opportunity cost 그 기회 비용이 꼭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만큼 시간을 뺏기고
1: 네. 그렇죠.
14: 네. 네. 네. 사고 생각하는 것도 자꾸
1: 이쪽으로 막 그러니까 딴 거 못하고
14: 소송에 빠지고 네. 그러면 또 소송은 자꾸 리마인더리 되고 잊어버리고 네. 진행할 수 있는데 삶에 갈 수 있는데
1: 네, 네.
14: 이 미국 법에 아니 그 소송에 그냥 가입돼가지고 막 거기에 집착돼버리면 네. 제가 볼 때는 삶도 힘들어지고 아. 또 다른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그 opportunity cost와 기회 비용과 cost benefit analysis를 비용 편익 분석 네.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 예.
0: 변호사님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1: 그러니까요. 반대되는 말씀들을 변호사님 일단 훌륭하십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14: 제가 네. 안타까운 점들 많이 봤거든요. 예, 다른 그 소송을 하시다가 네. 이제 소송 비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더 이상 이제 고용을 못 하시고 혼자 와서 그럴 때 가끔씩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네.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네. 결국은 닥쳤다 꼭 놓치는 거고
0: 네, 그동안 또, 들어갔던 게 있는데
14: 그러니까
0: 포기되는 또, 거잖아요. 네,
14: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1: 네.
14: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0: 네.
14: 왜냐하면은 이거 해봤자 쫓아가봤자 이제 액수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나 끝까지 가서 그 결과가 결국은 좋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보이거든요.
0: 네. 네.
14: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거 있죠. Chasing after the wind. 바람을 쫓는 거예요.
1: 아.
14: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소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14: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 빽 뭐 받을 걸 못 받으시고 변호사 비용 들어가서 그냥 날려버리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 돼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재판을 하겠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1: 그렇죠.
14: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포기할 건 포기해도 된다.
1: 아.
14: 네. 여기에다가 집중 안 하고 내가 다른 쪽에 집중하고 에너지와 그 저기 내
1: 시간과 에너지를
14: 네. 네. 그거를 내 투자도 하고 내 그런 것들을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다시 일을 수 있는데 이것 쫓다가 다
1: 그러네요.
14: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0: 우리 하드킴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14: 그럴까요? 네. 다행이네요.
1: 이야, 이게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시다. 네.
14: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소송의 과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라는 게
1: 네.
14: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뭐
1: 네.
14: 공판이 있다. 네. 다음 공판이 있다. 네. 뭐 네. 코리안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공판이라는 걸 없고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시작하고 접수가 되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는 그 과정 사이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또 다음에는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네. 때문에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informed decision 정보에 근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이 뭐냐, 소송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에이.
14: 저는 볼 때 제가 변호사라서 꼭 소송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0: 네. 네.
14: 힘들고 얼마나 머리 아프고 네. 그러기 때문에.
0: 네. 네. 왠지 더 마음이 끌리네.
1: 그러니까요. 보통 분들은 네. 뭐 주변에 저희가 진짜 민간인들은 얘기 들으면 야 무조건 소송해 이렇게 네. 하자. 저희 모르니까 이건 무조건 그렇죠. 이길 것 같으니까 네. 야 저 나쁜 사람을 어떻게 병을 네. 응징해야지 네. 해. 근데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그래 네. 그래 저희를 놔두면 안 되지 네. 합시다. 근데 변호사님 봤을 때 그거 가는 그 기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왜 여기다 썼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해주는 게
0: 네.
1: 이게 머리 핑 맞는 느낌이네요.
0: 근데 변호사님 와. 소송 그 상해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도 네. 그렇고요. 네. 나중에 그 피 보상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뭐 수임료로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는 소송 그 변호사비가 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14: 아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보통 컨텐츠 피라고 이제 그 승소 같이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이기면은 돈 받는.
0: 네,
14: 이제 보통 상해법 사람이 다치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자동차 사고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닐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1: 비즈니스 하신
14: 분들도 네. 가끔씩 듣고
1: 그럼요.
14: 이제 릴리스테이트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알고 계시면
0: 네.
14: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가끔씩 연락이 와서 그동안 쌓여있어요. 막 쌓여있어요. 막 소송해야 된다.
1: 이해돼요. 네.
14: 그런데 제가 저한테 상담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절차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1: 쫙 설명을 해주시면
14: 해드리면은 네. 그때 뭐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이제 아예 찬스도 없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거기서 끝내요.
0: 진짜.
1: 근데 차라리 그럼 시원하시겠다 그분이.
0: 그렇죠. 그럼요. 네.
14: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미국 그 소송 과정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축소해서 가르쳐드리면
1: 네.
14: 이 모든 분들께서 자동차 사고랑 상해법은 좀 틀리지만 상법에서
1: 네. 네,
14: 비즈니스 쪽에서나 다른 쪽에서 이 합의를 빨리 보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쫓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시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네. 네.
14: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케이스는
0: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1: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아야죠.
0: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께 전화 네네. 주시면 정말 속 시원히
14: 예, 그런 지혜롭게. 것들이 굉장히 저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4: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네.
14: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럴 때
1: 진짜 네. 그게 뭐 솔직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네.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4: 그건 아니죠. 제가 막 그 미국 그 증거물 채택하는 게 네. 얼마나 까다로운지
1: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모르니까
14: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계속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물 채택하는 그 미국 법이라는 게
1: 네.
14: 진짜 까다로워요.
1: 네.
14: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또 법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테크닉도 계속 가야 되고
0: 네.
14: 제가 저번 때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판사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뚜렷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0: 네.
14: 그러면 또 판사들도 자기도 인정을 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 나도 하지만 나는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정말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그거를 항소해서 네. 법을 만들고 싶으면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항소를 해요. 어떤 변호사들은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돈 들어서 판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미국 절차. 그래서 저는 그 항소는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소를 그래도 꽤 많이 해보고 그리고 관련도 해봤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1: 네.
14: 그런 것들의 이해성이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증거물 채택과 이 재판 소송에서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못 나왔으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큰 로펌들은 또 네. 항소 스페셜리스트를 아예 재판에 데리고 와서 그걸 보게 해요. 왜냐 혹시라도 항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머리를 써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가 여기 와서 뭐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아시면 예? 아시면은 시작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14: 네. 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교통사고 네. 상해 상법 전문 변호사십니다. 사무실이 바로 저희 방송국 옆에 있어요. 옥스퍼드와 윌셔. 네. 하얀 건물이죠. 체이스 그렇죠. 빌딩의 건물. 8층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213-977-9900 213-977-99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네. 변호사님께 혹시 비즈니스 관련 그런 법정 일도 봐주시나요? 질문이 왔는데 전문이십니다. 네. 네, 그거 전문이세요.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 이런 거 진짜 다음번 시간 될 때 한번 이렇게 모의로 좀게 시뮬레이션 같이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왜냐면 전혀 보이는 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지 사실 전혀 그렇죠. 모르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알면 정말 도움 될 것 같네요.
14: 정말 차이 큽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14: 한국 문화, 저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네. 특별히 이제 법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도 보면은 이제 그 토론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엘리스트 적어도 드라마 쪽에서는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미국식으로 돼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코리안 드라마를 제가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제 법원이 문 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좀 쉬게 됐는데 네. 그때. 넷플릭스에 코리안 드라마를 엄청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네, 그 네. 법에 대한 드라마들을 거의 다 보고 네. 그런 그 거기 한국 그 드라마에서도 바뀌어가는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0: 네. 네.
14: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한국 법에 대한 그 드라마들은 변호사들이 토론할 때, 네. 변론할 때 많이 한 미국식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언어도 많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또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1: 전문이시니까.
14: 관찰에서 네. 그래서 역시 네, 한국 법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0: 네. 또
14: 이제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랑도 좀 가끔씩 얘기해 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배워가지고
1: 네.
14: 우리의 문화점이나 이 틀린 점들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네.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 가시기 전에요 네. 우리 변호사님의 또 오늘 특별 강의. 미국 속담 너무 재밌어.
1: 한마디로 정리할 네, 수가 있죠.
0: 철학을 네. 알려줘.
1: 정리를 해주셔야죠.
0: 정리 오늘의 네. 정리.
14: 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시간 너무 빨리 가니까.
1: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14: 그래서 제가 그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은 제가 다음에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준비는 해왔지만 네.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1: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4: 예, 그리고 오늘은 그 leave no stone unturned이라는 그 그리스에서 그 신화에서 나온 명언인데
1: 네. 네.
14: leave no stone unturned. 그러니까 돌을
0: 예, no stone unturned.
14: 예, 네. 돌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
0: 뒤집어라.
14: 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 서양 쪽의 문화는 굉장히 그리스 쪽에서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네네. 아리스토텔이나 그런 철학자들한테서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그리스의 네. 그 신화나 필로소피 철학이나 이게 완전히 배어 있어요. 이 서양 문화는. 그래서 이 leave no stone unturned이라는 거는 모든 일에 하실 때 꼼꼼히 하시라. 굉장히 깊이 뭐라 그래야 되나? 모두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라.
1: 아.
14: 네. 제가 그 한국 트랜슬레이션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1: 어허.
14: 우리가 네. 한쪽에 너무 집착하지 네. 마시고 언제든지 possibility가 있다.
1: 네.
14: 우리 자신 자체가 limitation을 우리 자신이 해요.
0: 네.
14: 자기 자신이 리미테이션 우리는 이거 못해 이건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information age. 우리한테는 이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닥터 구가 있어요. 구 박사님이 있어요. 구글.
1: 닥터 구.
0: 아, 유 박사님에 이어서.
14: 네, 그래서 그거 딱 들었을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닥터 구. 그래서 구 박사님. 네. 저도 구글 많이 구 박사님을 많이 네. 저기 참고로 막 리서치 연구하니까 네. 우리가 늘 생각하실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상 늦지 않았다. 우리도 네. 노력 그만큼 해보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해보시는 게 저는 재밌고 우선 살 때 뭐 알아보 찾아서 어떻게 보면 그 treasure hunt 같은 거 있죠. 보물찾기 하는 거 네. 그런 거 막 찾다가 하나 찾으면 너무 기분 좋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나이든지
0: 네. 네. Leave no stone unturned. 네. 네. 돌다리도 두드려라랑 좀
14: 비슷하죠.
0: 예,
14: 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넘어가자랑 비슷한 말이죠. 예, 네. 그래서
1: 모든 돌을 다 뒤집어보라. 아, 네. 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예.
0: 갑자기 왜
14: 돌다리를
0: 생각나지?
14: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냥 두드려야
1: 되네. 그렇죠. 미국은
0: 잘 뒤집어야 돼.
1: 다 뒤집어라. 예. 예.
14: 그래서 그 얘기를 예, 기억하시고.
0: 이 스톤에 관한 명언이 많네요. 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14: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0: 예.
1: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0: 계속 굴러가면 이끼가 안 낀다고. 계속 움직이면 예. 좋다 이 말. 네.
1: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0: 아니 구르는 고래는 네. 이끼가 끼지 않는다를 모르는 두 분. 야, 이 미국에 일찍 오셔서.
1: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맞지.
0: 굴러온 고리.
1: 굴러온 돌이
0: 박힌 돌을 뺀다.
14: 네. 알겠습니다.
1: 오늘 보면서 너무나 진짜 도움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4: 네.
1: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0: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 상해 상법 정문 또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십니다. 전화번호
1: 213-977-9900번 213-977-99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변호사님 마지막 끝 인사 주실까요?
14: 아, 예. 우리 제가 다음에는 네. 이제 그동안 제가 파운데이션 기초.
1: 네.
14: 예,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파운데이션이 먼저 정확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실 때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프로그램 이번에 18번 19번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네. 제가 얘기를 그 프로그램들도 다 뒤돌아보면서 막 연구하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연구하면서 우선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네. 생각할 때 이 문화의 틀린 점을 먼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든지 변호사를 끼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informed decision 우리는 정보를 받아야 돼요.
1: 네네네.
14: 그래야지 정보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1: 네.
14: 듣는 거나 질문을 하거나 생각하시는 거나 이 법을 어프로치 할 때나 그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hopefully 저는 그 기초가 잘 세워졌었다고 믿습니다. 청취분들한테.
0: 네. 감사합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14: 네. 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해 주고 가십니다.
0: 잠시만요.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7: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1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악세사리 최대 60%까지
1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9: 엄마 집밥이 최고지
1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8: 밥 한 그릇 더요
2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8: 웨스턴 도마 칼국수
2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허니씨 이 네?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1: 몰라요 50-50 노랜데
0: 어 푸키
1: 푸키?
0: 응 푸키
1: 저 스푸키는 알아 스푸키
0: 푸키
1: 무서운 거
0: P-O-O-K-I-E
1: P-O-K-I-E
0: 아니 후니씨 어렸을 때 미국 왔는데 몰라 이 단어를?
1: 들어봤어요
0: 나도 몰랐어 알지. 찾아봐서 알았어요
1: 뭔데요?
0: 푸키 하면요
1: 네.
0: 아우 내 사랑 자기야 아유 귀염둥이
1: 그
0: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애기 응.
1: 어, 들어봤어야지 그런 거래요, 살면서 저 스푸키밖에 몰라요 푸키?
0: 아무도 몰
1: 아, 아무도 안 했어 나한테
0: 앞으로 푸키라고 해줄까?
1: 푸키 해줘요
0: 푸키
1: 몰랐네
0: 네 50-50의 푸키 오늘 네. 차차차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말을 많이 주고받죠
1: 그렇죠
0: 응.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좋은 소통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맞추는 주파수를 조절하는 일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네요
0: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들리듯
1: 그렇죠.
0: 우리 마음도 주파수를 맞춰야 진심이 전해지네요
1: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0: 흔히 그런 마음이라면 마음문이 확 열릴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오늘도 여러분과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만나요 지금까지 미옥탱자
1: 후리탱자
0: 내일 만나요
1: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0: 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점
11: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 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 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10: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11: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케이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5: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0: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역사의 기록자인 미주 한국일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눈을 트는 것이다. 그렇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눈을 트는 것이다. 이 말처럼 미주 한국일보는 지난 57년간 낯선 이국 땅에서 한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며 우리의 이민사를 생생하게 기록해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동포사회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었고요. 나아가 또 길을 밝혀준 우리 한국일보의 모든 분들께 오늘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예, 터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주 축하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해피 투게더 오늘 미주 한국일보 뜻깊은 날 축하드려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기쁜 축하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예, 미주 한국일보가 오늘로 37을 지나 어느덧 5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미주 한국일보가 있었기에 우리 미주 한인사회는 외롭지 않게 이만큼 멀리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따뜻한 고국의 소식과 이웃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민 생활에 큰 위로이자 힘이었습니다. 지난 57년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우리 미주 한국일보의 창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한인들의

0: 동행을 이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생일 축하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하비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 분 모셨습니다. 헬스코리아의 쇼호스트죠. 예,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라고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예. 헬스코리아 김원정입니다.
0: 오늘 너무 귀여우세요. 아니, 웬 20대 초반이 들어오시는 줄.
1: 역시 칭찬은 이렇게 뭔가 더 건강한 기운을 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네.
1: 아, 근데 너무, 너무 아름다우세요.
0: 찌찌뽕이네요. 동시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1: 네.
0: 아, 참. 네, 스튜디오가 에너지로 가득한 것 같아요.
1: 네. 근데 네. 이렇게 덕담이 오갈 수 있다는 것도 네. 이제 저희가 좀 건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이게 가능하지
0: 맞아요.
1: 않을까요? 만약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이러면 인상부터가 구겨져 있고
0: 그쵸.
1: 그리고 주변에 막 짜증만 낸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운을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네.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건강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1: 네.
0: 우리 쇼호스트 김원정 씨께서 오늘도 좀 이렇게 건강에 좋은 뭐 마사지 체어라든가 네. 건강 제품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1: 네.
0: 저 오늘 내용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1: 마사지 체어가 이제 헬스코리아면 이제 딱 떠올리시는데
0: 네.
1: 오늘은 마사지 체어보다 좀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소중한 여러분의 그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0: 그쵸.
1: 요즘은 성분 하나하나 다 깐깐하게 따져서 뭐 하나 살 때도 여러분들
0: 네.
1: 진짜 막 신경 써서 주 원산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0: 맞아요.
1: 성분들 영양 성분 이런 거 이제 다 파악하시는데 헬스코리아 하면은 일단 이제 건강 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0: 네.
1: 딱 떠올리시는 게 국민보약 녹용홍삼.
0: 그렇죠, 그렇죠.
1: 녹용홍삼은 저희 15년 이상 된 그냥 그 고객분들이 쭉 유지하고 오시기 때문에. 뭐 진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0: 그러니까
1: 환절기 때는 꼭꼭 드시는 그런
0: 네.
1: 보약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녹용홍삼보다 좀 더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러니까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막 정말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이거저거 먹었는데도 녹용홍삼을 좀 먹었는데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기력은 계속 떨어지고 체력이 너무 이제 정말 바닥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0: 네.
1: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제 또 어르신들 중에는 좀 더 센 거 센 거.
0: 센 거 센 거.
1: 왜냐면 이제 사람이 계속 이제 좋은 걸 먹다 보면은
0: 네.
1: 더 한 단계 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아, 난 좋은 건 다 먹어봤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이렇게 다 그 등급도 매기시더라고요.
0: 네.
1: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고. 근데 저희 그 환 중에서도 자. 이름에서부터 이제 그 대단합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보약이라고
0: 와.
1: 하는 프리미엄 명품 보약 태왕천진단.
0: 태왕천진단.
1: 네.
0: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1: 이름에서부터
0: 네.
1: 태왕천진단. 요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네.
0: 그렇죠. 특히 먹는 거는 정말 이 소중한 귀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1: 네.
0: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뭐 주 원료 또 성분표 이런 거 하나하나 깐깐하게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헬스코리아의 이 태왕천진단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성분이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1: 네,
0: 이제 예, 소개를 해주세요.
1: 태왕천진단이 이제
0: 네.
1: 그 저희 코로나 시기 때 그때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홍보도 하기 전에 저희가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진짜 뭐 누울 것만 바라보시게 되고
0: 네.
1: 또 외출도 그때는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지시니까 정말 막 이렇게 쨍쨍하시 쩌락쩌락쩌락 막 이렇게 목소리도 크시고 막
0: 네.
1: 눈에 힘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 자녀분들이
0: 네.
1: 걱정이 돼서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이제 막 녹용홍삼보다도 좀 더 그래도 좀 강하면서
0: 네. 좀 더 보약이 될 만한
1: 보약이 될 만한 거 진짜 우리 어머님
0: 그쵸.
1: 아버님께 드릴 만한 거 막 이런 거 찾으실 때 태왕천진단을 드시고는 정말 효과를 보고 주변에 이제 오히려 막 입소문을 내주시고 해서 그렇게
0: 네.
1: 시작돼서 이제 지금은 뭐 너무나 알려져 있지만 요게 원료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 원료 꽉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들어와 있는 게 일단 우리가 몸이 허하다 하면은 딱 떠올리시는 그 약재 하면은 녹용이죠.
0: 녹용이죠. 녹용.
1: 녹용. 그 최고의 녹용.
0: 네네.
1: 녹용을 뉴질랜드산 녹용을 넣었고 상대 중대 하대 요 전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골 팁이라고 해서 상대 부분에서도 맨 끝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녹용은 계속 자라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영양 성분이 가장 밀집돼 있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요 부분이 붕골 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0: 네.
1: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라고 할 만큼.
0: 와.
1: 녹용의 펜트하우스라고 예. 할 만큼 3%밖에. 네. 없고 굉장히 고가라는 얘기죠.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넣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최고급 그 뉴질랜드산 녹용 CO 마크 다 돼 네. 있는 뭘 넣었고 또 이제 강원도 육령근 홍삼.
0: 네.
1: 요거는 뭐 강원도 하면 이제 땅의 기운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육령근 이제 그 홍삼도 등급이 다 있는데
0: 네.
1: 육령근 홍삼을 최고로 치거든요.
0: 그러니까
1: 다들 아시는데 막 하늘이 내린 삼이다. 천삼 막 이렇게 따로 부르더라고요.
0: 네.
1: 그만큼 귀한 강원도 육령근 홍삼을 넣었고 또 여기에 블랙마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블랙마카요?
1: 블랙마카.
0: 그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 남자분들 너무 이제 네. 딱 들으면 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이게 마카 중에서도 블랙마카는 또 굉장히 귀해요. 이것도 전 세계 마카 중에 블랙마카는 4%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0: 네네.
1: 귀한 만큼 그 마카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셨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그 효능이 더 탁월하다는 거겠죠.
0: 네.
1: 그래서 이 귀한 블랙마카를 넣었는데 이 블랙마카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페루 지역 고산지대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자라나고 거기서는 진짜 페루의 산삼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귀하고
0: 페루의 산삼.
1: 약재로서 예. 그러니까 그 잉카 전사들의 힘의 상징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0: 오, 진짜요?
1: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0: 아하.
1: 그리고 뭐 이런 체력이 떨어졌을 때 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블랙마카입니다.
0: 그러니까
1: 여기
0: 진짜?
1: 이제 또 들어가 있으니까
0: 네.
1: 아무래도 태왕천진단 드셨을 때 그 역할이 이제 톡톡히 나오게 되겠죠.
0: 성분이 최고네요, 정말.
1: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금보다 귀하다고 표현을 하는
0: 네.
1: 세계 3대 향 중에 하나인 침향.
0: 침향.
1: 침향.
0: 아우.
1: 침향은 침향. 이제 많이들 들어보셔가지고 네. 근데
0: 한방에서 많이
1: 네.
0: 침향 성분을 많이 넣잖아요.
1: 네.
0: 몸이 좋다고.
1: 맞아요. 그 침향이 이제 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0: 네, 네, 네.
1: 뭔가 다른 좋은 약재들, 뭐 녹용이나 이런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육령근 홍삼, 뭐 블랙마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도 몸 구석구석으로 잘 퍼져야 되는데
0: 네.
1: 이 향이 강하게 쫙 퍼져나가는데 이 좋은 약재 그 기운들을
0: 네.
1: 몸 구석구석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0: 그래서
1: 침향과 같이 드셨을 때 그 네. 효과가 나는 거고 또 침향은 그 염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0: 네.
1: 그러니까 침향이 그 침향나무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나무도 이제 아, 나한테 상처가 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세균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될까 봐
0: 네.
1: 수액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래가지고 그게
0: 자신을 프로텍트 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염증 같은 거를
0: 예.
1: 빨리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수액을 내보내는데 그 수액이 이제 굳게 되는 거죠. 계속
0: 네.
1: 이제 흐르면서. 그래서 왜 나무 수액 좋아서 막 드시는 경우도
0: 그쵸,
1: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액이 나왔는데 그냥 나와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몇백 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간이나 이런 뭐 색깔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침향의 등급이 또 이게 매기게 되는데
0: 네.
1: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급 침향만을 넣었습니다.
0: 우와.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셨을 때 몸 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저기
0: 네.
1: 쑤시는 건 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뭔가
0: 네.
1: 막혀 있다는 얘기고
0: 맞아요, 맞아요.
1: 물도 고이면 썩이듯이
0: 네.
1: 썩듯이 이 안에 이제 기가 잘 안 통하고 뭐가 딱 막혀 있다 이럴 때 침향이 그냥 강한 향에
0: 뚫어준다는 거죠.
1: 기를 뚫어주고
0: 기를 뚫어주고 혈액을 뚫어주고
1: 순환이 잘 되게끔 기의 순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약재의 기운 같은 것들을 잘 돌게끔 해줍니다. 이야. 이제 염증 억제 당연히 되게 해주면서 네네네. 여기 또 몸에 좋다는 로얄 제리.
0: 로얄 제리도 네. 있어요?
1: 그래서 요거는 로얄 있어요? 제리는 또 뭐 노화 방지도 되고 예. 너무 좋잖아요.
0: 네네네.
1: 그 쓴 약재의 그런 맛들도 좀 잡아주면서 네. 최고급 뉴질랜드 아니 그 이건 호주산,
0: 호주산.
1: 최고의 호주산 로얄 제리를 사용을 했고 네. 여기에 뭐 숙지향 작양 뭐 좋다는 뭐 상황버섯 뭐 이런 좋은 성분들이 네네. 당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비율이잖아요. 배합.
0: 그렇죠.
1: 그래서 황금 비율로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황금 비율로
1: 네 황금 비율로 아, 배합을 해서 한 환 한 환 정성껏 빚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보시면은 네. 첫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이렇게 자세가 숙연해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황금빛 대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함부로 못 만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일반 환보다도 한 1.5배 이상 크고요. 실제로 그냥 금빛이 아니라 황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얇게
0: 금가루예요?
1: 네, 가루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입힌 거예요, 금을. 그래서 얇게 해서 이 금도 사실 사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0: 그쵸.
1: 우리가 왜 굉장히 고급 스시집에 가도 금가루 이렇게 한 점 한 점 뿌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금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좋은 약재 그 성분은 그대로 보호가 되면서
0: 아하.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에 머금고 씹어서 삼킬 때 이제 촥 퍼지면서
0: 네.
1: 그 전에는 요 금 안에서 딱 보호가 돼 있는 거죠.
0: 네.
1: 요거를 드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눈꽃만 바라보시던 분들도
0: 네.
1: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이제 과장되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0: 네네.
1: 그리고 막 이렇게 눈부터 이렇게 풀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러는데
0: 그쵸.
1: 그럴 때 요 몇 환만 먹어도
0: 눈이 번쩍 들려요.
1: 네. 눈에 힘이 팍 들어가고 네. 정신이 번쩍
0: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정말 드시면
0: 눈이
1: 좋아요.
0: 눈이 기심지하게 이렇게 풀리면 곤란하잖아요.
1: 아니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초롱초롱 하시지만 그래도 또 건강할 때 또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0: 네.
1: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0: 네.
1: 좀 예방 뭐 건강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0: 그렇죠,
1: 드시면
0: 그렇죠.
1: 좋습니다.
0: 와 태황천진단.
1: 네.
0: 아니 김원정 씨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정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먹으면 정말 젊어지고.
1: 왜냐면 드셨을 때 안 드셨을 때가 틀리거든요.
0: 에너지가 막 업 될 것 같아요.
1: 네.
0: 와 진짜 뉴질랜드 녹용이 들어가 있고 강원도 육년군 홍삼
1: 네.
0: 우리 땅에서 나온 게 보약입니다.
1: 네.
0: 그리고 블랙 마카, 뭐 침향,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로얄 제리까지 들어가
1: 네.
0: 있어요. 이 조합 진짜 대박이네요.
1: 네. 네.
0: 와. 근데 예사롭지 않은 정말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금으로 쌌다고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 밸런스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 이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드셨을
1: 네.
0: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먹는 순간부터 그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면서
1: 네.
0: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1: 그러니까 뭐
0: 기분이 듭니다.
1: 일단 몸이 허하고 기력이 떨어지면 입맛부터
0: 떨어져요.
1: 그러니까 고기를 끊으면 이제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잘 드셔야 회복도 빨리 되는데
0: 맞습니다.
1: 앞으로 기력이 떨어지면 더 소화도 안 되고
0: 네.
1: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음식도 안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0: 네.
1: 진짜 입맛도 돌아오게 되면서
0: 네.
1: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0: 네.
1: 태황천진단입니다. 그래서 태황천진단은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드셔도 좋기는 하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0: 아하.
1: 그런 분들이 드시면 그냥
0: 네.
1: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0: 아하.
1: 또 이제 파더스데이 얼마 안 남았는데
0: 그렇죠.
1: 우리 아버지 아버님도 이제
0: 남편에게
1: 가정을 책임지면서 이제 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0: 네.
1: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요즘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많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좀
0: 맞아요.
1: 시기다 많이 어렵다
0: 그렇죠.
1: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른 건 좀 아끼시더라도
0: 네.
1: 이런 기초 체력을 이렇게 딱 다지는
0: 네.
1: 이런 보약은 꼭 한 제 드시면. 삶에 이제 활력도 나고 그래야 또 뭔가 또 미래로 또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1: 네.
0: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 맞아요. 그래서 중장년층 우리 열심히
0: 네.
1: 일하시는 분들께도 좋고 또 큰 수술하신 분들
0: 회복기.
1: 네,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네. 때일수록 더 잘 드셔야 되고 아하. 빨리 회복을 하시려면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 또 도움을 많이 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요 태왕천진단입니다.
0: 네, 수술 후에 기력 회복을 위해서도 네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냥 그 씹어 먹으면 돼요? 섭취 방법은 그쵸, 어떻습니까?
1: 그쵸.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 환 드시는 것처럼 이 그냥 이게 뭐 환 드시는 거 씹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래서 물과 함께 그냥 삼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태왕천진단은 좀 음미를 하시면서
0: 아 맛있어요
1: 풍미를 즐기면서 그 뭐 다 사람마다 개인 예. 그게 다르겠지만 저는 즐기면서 드실 수 있는 진짜 그 약재의 좋은 기운들이 입 안에 퍼지면서
0: 그렇죠
1: 삼켰을 때 몸 안으로 쫙 퍼져가는 그러니까 입에 좀 이렇게 담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녹았을 때 네. 씹으면서 좀 이렇게 향이 그러면 정말 이게 저희가 입 안도
0: 먹고 싶어요 갑자기
1: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쫙 모든 게 기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어허. 뚫리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런 거 좀 느끼시면서 드시면 그 약기운이 더한 것 같아요.
0: 아 진짜 설명 잘하신다니까요.
1: 네. 이렇게 삼키시면 또 쫙 네. 퍼져 나가니까 네, 네. 그 태왕천진단은 기력 딸리실 때는 꼭 한번 이거저거 먹어도 나 효과를 못 거둬 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기력 회복에 무엇보다도 좋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뭐 굉장히 이 조합이 들어간 네. 성분들이 너무 훌륭해서
1: 너무
0: 네. 뭐 이거 들어간 것만 나열을 해도 아우 이런 게 들어갔다고 네. 싶으면서 맞아. 완전 보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리고 드신 분들은 네. 이제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특히 몸에 좋은 걸 좀 많이 드셔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선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딱 드시면 아시거든요.
0: 그쵸.
1: 근데 요거는 정말 선물하기도 좋은 게. 그러니까 이제 좀 아무한테나 하는 것보다는 네. 귀한 분께 정말 제가 마음을 좀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0: 네.
1: 좀 사랑하는 분도 그렇고 좀 네. 귀하게 좀 그런 분들께 선물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귀한 분들께 하기에는 최고입니다.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0: 아, 그렇군요.
1: 나무로
0: 되어
1: 있고
0: 들어있어요?
1: 저희가 30판 들어있어요.
0: 30판?
1: 네.
0: 오,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1: 한 환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고 딱 열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함부로 이렇게 못 잡겠다 할 정도로 아하. 황금빛 대환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자태라고 하더라고요. 자태부터가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0: 네.
1: 그걸 선물하셨을 때 받아보시는 분이 그 느끼시는 정말 감동이라고 할까요?
0: 그러니까 그래서, 황제가 네. 드셨다는 이 네. 태왕 천진단
1: 그런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그쵸. 거를
0: 명품이네요,
1: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정말 네. 그야말로 이거 얼마인지 또 궁금해요.
1: 이게, 보통 환들 아세요? 정말 네. 좋은 환들 네. 이런 거 드셔보신 분들은 가격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0: 네.
1: 그러니까 30판이 이거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아니야 할 정도로
0: 네.
1: 얘기하시는 1,500불. 1,500불인데 저희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네. 많이들 지쳐 계시니까 기운 내시라고 500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불.
0: 1,000불에.
1: 30판을 1,000불에 드립니다.
0: 30판을 1,000불이면 그렇게 네. 센 가격은 아닌
1: 그럼요.
0: 것 같아요. 30판이니까.
1: 네. 한 환 진짜 네. 막 여러분 뭐 공 무슨 단 뭐 이런 거 네. 한 환에 막 100불, 200불 막 하는.
0: 100불도 하고.
1: 네. 200불 예.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환들 드신 분들이 예. 태왕천진단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좀 좋은 걸 찾고 몸에 네. 확실한 변화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태왕천진단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하. 자, Father's Day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아버지께 또는 남편에게 선물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 네. 저희가 또 방송 듣고 전화하시는 분들
0: 네.
1: 혜택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빨리 소개해 주세요.
1: 500불 할인 행사도 큰데 네. 저희 지금 3환 들어가 있는 특별판이 있어요.
0: 네.
1: 이것도 나무 케이스에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판매 가격이 세일 가격이 120불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3환 특별판을 두 박스 그냥 드릴게요.
0: 두 박스요? 한 박스가 아니고?
1: 두 박스 드립니다.
0: 와.
1: 그러니까 지금 Father's Day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3환만 네.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거는 뭐 본인이 드셔도 되고 30판 선물하셔도 되고 저희 무료 배송까지 다 해드리니까 네, 따로 네, 배송도 네. 해드리고
0: 네. 이거 네. 3환 특별판은 저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저희가 3환이 들어가 있어요.
0: 세 개가?
1: 네. 그래서 요게 120불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0불을 그냥 챙겨가시는 거죠.
0: 와 대박입니다.
1: 거기다 500불 할인 행사 그러니까 오늘 740불
0: 아하. 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네. 좋은 가격에 해주시는
1: 그럼요.
0: 거예요.
1: 정말 파격적입니다.
0: 파격적인 가격에 해주고 계시는데 태왕천진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Father's Day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요 선물 받으면 아빠들이 막 날아가실 거예요. 기분 업돼서
1: 그렇죠.
0: 건강도 챙기고 네. 행복도 챙기고 네, 그럼 Father's Day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8년의 노하우를 담았다고 하셨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 천왕의 기어가 이제 38년 더 됐죠. 지금은 40년이 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건강 브랜드 중에서 소비자가 뽑은 네.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매해 그러니까 3년 정도 계속해서 상을 받았어요.
0: 아,
1: 대상.
0: 그것도. 대상.
1: 그러니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대상을 줄 정도면 네. 그만큼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는 코로나 전에는 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공정 과정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믿고 네. 선택해 주시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꼭 그 효능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받으신 거예요. 저희 고객분 중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헬스코리아 고객이 아니셨는데 저희 헬스코리아 고객분이 정말 소중한 분께 그걸 배달을 이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해드린 거예요.
0: 네.
1: 그분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그 받고 그 다른 또 선물로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하. 저희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보신 분이 너무 이제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한테 선물하시더라고요.
0: 드셔보시고서 이제 진짜
1: 네,
0: 효과를 보신
1: 좋으니까.
0: 거죠.
1: 네.
0: 그래서 선물도 하고 또 소개도 해주고
1: 네.
0: 참 좋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어디로 가면 구입할 수 있는지 헬스코리아 매장을 좀 소개를
1: 네.
0: 해주십시오.
1: 저희 매장 헬스코리아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0: 네.
1: 거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방학관 덕지 바로 옆에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일단 가셔서 오늘 태왕천진단 얘기했는데 가시면 또 이제 마사지 체험은
0: 그쵸?
1: 그냥 뭐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0: 체험해 볼 수 있고
1: 네.
0: 좋습니다.
1: 네.
0: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1: 네,
0: 네. 헬스코리아 하면은 또 이 마사지 체어 방금
1: 네.
0: 언급을 해주셨지만
1: 네.
0: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1: 그쵸.
0: 살짝만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이제 대표 선수 네.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라비티.
0: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1: 그라비티 지금 이제 무이자 48개월 할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예기간 끝났어요.
0: 네. 네,
1: 5월 유예기간 끝나서 500불 올라갔는데 그래도 무이자 할부 이용하시면 기존의 금액보다 한 10불 정도 더 내는 금액이니까
0: 그렇죠.
1: 94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이 가격도
1: 네.
0: 좋아요. 진짜.
1: 그럼요. 너무 훌륭해요.
0: 네.
1: 그라비티 만나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가격이다.
0: 아하.
1: 가성비 갑을 넘어서 가성비 갑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0: 네.
1: 마사지 체어 생각하고 계신다면 처음 내가 마사지 체어를 구매한다. 뭐 가격적인 면, 디자인적인 면, 성능 무엇보다도
0: 네.
1: 사람의 손맛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0: 네.
1: 느끼면서 받고 싶다 하시면 그라비티 모델 최고니까
0: 그쵸.
1: 여러분들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단 받아보세요. 체험하고 받아보고 모든 조건 거기다 AS까지 따져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결정하시기 전에는
0: 참 그게 좋아요.
1: 네, 네. 꼭 한번 들려보시고 또 태왕천진단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0: 네.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체험해보실
1: 네.
0: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지바이크도 아직까지 드립니다.
0: 이지바이크
1: 네.
0: 선물로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네요.
1: 네.
0: 이지바이크도 꽤 비싸잖아요. 249불.
1: 그럼요. 249불.
0: 네.
1: 발만 얹으면
0: 네.
1: 페달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0: 네,
1: 이제
0: 네,
1: 운동이
0: 네.
1: 되는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기구입니다.
0: 네, 선물도 훌륭합니다.
1: 네.
0: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3년 워런티
1: 네.
0: 가능하고요.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48개월 할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월 94불 플러스 택스.
1: 94불 플러스 택스.
0: 네, 가격 좋아요.
1: 네, 너무 네. 좋아요.
0: 거기에 플러스 이지바이크 사은품으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태왕천진단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물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다시 한 번만
1: 네.
0: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그라비티 말씀하신 것처럼 태왕천진단 저희 500불 할인 행사 들어가서
0: 네.
1: 30판 들어가 있는 한 박스가 1000불이고요. 여기에 3환 특별판 이게 120불 상당인데
0: 네.
1: 두 박스 드립니다.
0: 와.
1: 그러면 240불을
0: 네.
1: 벌어가시는 거예요.
0: 아.
1: 6환 더 가져가는 이 기회는
0: 대박입니다.
1: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보통 한 환에 뭐 네. 백불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그런 환들과 비교했을 때 예. 태왕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세요.
0: 아, 맞습니다. 자, 오늘 건강 이야기 감사해요.
1: 네네. 네.
0: 그리고 좋은 에너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Together,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4: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3: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4: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3: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4: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harrahssocal.com입니다.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4: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5: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4: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5: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4: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7: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8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네이블 이사하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사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TK알림 어서 오세요. 샌디 송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TK알림, 감사해요. 신청곡 주셨네요. 서른도 씨의 나만의 여인 청해 주셨는데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서른 도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자, 콘서트 티켓 예매하셨나요, 여러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눈물마저 빙보네요. 지금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듣고 계십니다. TKR님 고맙습니다. 싶어요. 서른도 콘서트. 자, 예매를 원하시는 분은요, 한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죠.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팔가와 세라노 코너에 위치한 홈쇼핑 월드로 가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부에나팍 매장에서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 예, 아주 관광이 준비한 이 VVIP 버스 패키지도 예, 운행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콘서트 즐기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티켓 예매 지금 바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 상세 문의 전화번호는요, 323-692-2170 또는 202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아, 온라인 한국일보 쇼핑몰입니다. shop.koreatimes.com으로 방문하셔도 되고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고향의 향수와 감동을 이번 서른도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들어봤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남가족 곳곳에서 각종 축제와 응원 행사가 준비되면서 응원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LA 월드컵 2026 조직위원회는 오늘입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공식 킥오프 파티를 열고 월드컵 개막 주간 행사에 돌입한다는군요. 행사는 콜리세움 내 1923 클럽 루프탑 데크에서 열리고요. 축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 기업인, 또 지역 지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FIFA 팬 페스티벌 미디어 프리뷰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팬 페스티벌 현장 투어를 비롯해서 체험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공간, 음식, 음료 부스 등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IFA 팬 페스티벌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자, 라틴 팝스타 샤키라가 부르는 이 다이다이 듣고 계세요. It ain't just contagious, you know. And it never fails. No, no. No one's getting tired. I know. You got that fire. Hey, yo. Dream a little higher. 라틴 팝스타 샤키라가 오는 11일입니다.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식 주제가인 이 노래 다이다이 무대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이다이 이 노래는 FIFA와 국제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기금의 공식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이 기금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축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월드컵 종료 시점까지 총 1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샤키라는 킥오프 90분 전에 시작하는 개막식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가수 버나보이와 함께 이 다이다이 무대를 꾸민다는군요. 7월 19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 그리고 마돈나와 함께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공동 헤드라이너로도 나서게 됩니다.

네, 샤키라와 버니보이의 다이다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월드컵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열기가 뜨겁습니다.

0: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 오늘 준비한 노래 The War is Wild 준비했어요.
1: 외로운 내 품으로.
0: 네, 원곡과 우리나라 번안곡을 이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The War is Wild. 예, 피터 포렌 마리가 이 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There is a Ship이라는 제목으로 부른 적이 있고요. 또 칼라 보노프가 The War is Wild라는 곡으로 발표해서 친숙한 곡이기도 합니다. 아, 많이들 뭐 들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요. 너무나도 멋진 곡이잖아요. 명곡이죠. 그 후에 시셀이 또 이 노래 제목은 물론이고 가사까지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곡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Summer Snow라는 그 여름에 내리는 눈으로 마린 스노우를 비유한 노래인데 이 노래도 시셀 버전도 너무너무 좋아요. 먼저 칼라 보노프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트래디셔널 포크송입니다. 담담한 기타 선율이 정말 아름다운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979년에 발매된 노래예요. 서정적이고 잔잔한 분위기의 노래, 가사도 아주 시적입니다. 원래 17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민속 노래로 구현돼 내려오면서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칼라브너프의 노래가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듣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나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입니다. 아, 오후 2시, 뭐 오후 1시 이 시간대는 텐션을 올리는 막 뭐 에너지틱한 그런 노래도 좋지만 가끔은 또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자, 칼라브노프의 The World is Wide 들어봤고요. 이 노래도 좋습니다. 시셀이 불러주는 Summer Snow예요.

애잔하게 흐르는 팬플루 선율의 시셀의 청아한 목소리로 불러주는 노래 Summer Snow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방송하면서 틀어드렸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노래 제목 좀 가르쳐주세요. 예, 너무 좋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닷속에 존재하는 플랑크톤이나 생물 등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마치 이렇게 바닷속에서 보면 눈이 내리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 눈이 오듯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걸 뜻한다고 해요. Summer snow.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Summer snow.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동행 해피투게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익숙한 음악처럼 해피투게더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즐거움, 또 좋은 나눔, 그리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메인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을 클릭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소 노래 스카이 하이 듣고 계십니다. 텐션 업. 와, 이 노래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라고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은 화끈하게 달려가는 그런 요일입니다. 화요일 화끈하게. 지금은 텐션 충전소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 LA 지역은 온종일 맑고 화창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로 쾌적하고요. 밤사이 최저 기온은 63도까지 내려가면서 선선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무척 강하네요. 예,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해서 가벼운 산책 즐기시기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LA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3분으로 예정돼 있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1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50전 전일 대비해서 조금 올랐네요. 1546원 50전에 이 매매 기준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당분간 환율이 고공행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시세는 온스당 약 4260달러에서 4320달러 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AAA의 최신 유가 조사에 따른 남가주 주요 지역의 이 가스값 좀 살펴봅니다. 갤런당 평균 가스 가격은 LA 롱비치 지역입니다. $5 91센트,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은 $5 89센트입니다. 그 등급별로 보자면요, LA 기준입니다. 미드 그레이드 $6 12센트, 또 프리미엄은 $6 29센트, 디젤은 $7 25센트 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코나 샘스클럽 등 대형 회원제 매장이나 한인타운 외곽의 일부 저가 주유소에서는 평균보다 30에서 50센트 이상 저렴한 $5대 중반에도 이 주유가 가능합니다. 이 출발 전에 그 유가 비교 앱이죠. 가스버디 등을 활용하시면 비용을 조금 더 아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5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5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 정말? 어떤 건데?
4: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9: 라디오 서울.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지만요, 막상 암이라는 두 글자를 말조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와 LA 암센터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암 전문의 안상훈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0: 예,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일반 내과도 진료하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USC 대학병원의 네. 암센터에서 이제 종양내과, 그러니까 네. 암 전문의 교수로서 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다가 보면서 이 암 환자들, 그분 가족분들, 또 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0: 네.
1: 그런 약간 특화된 그런 내과 주치의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0: 와.
1: 이번에 개업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1: 그래서 내과, 그러니까 제 프랙티스도 하고 네. 그다음에 USC에서 암 전문 교수로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모두를 위한 주치의, 이제 암을 잘 아는 주치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자든지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어 한 네. 이유가요. 제가 원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원래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가정의학과
0: 그러시군요.
1: 전문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0: 네네.
1: 가정의학과 전문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산의 국립암센터라고 있는데요.
0: 네네네.
1: 국립암센터 오픈할 때 예, 네. 최초의 오픈을 할 때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전임으로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암 환자분들의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이제 주치의를 해드렸던 거죠.
0: 예,
1: 그분들의 암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봐드리다가
0: 네네.
1: 암 자체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암 전문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0: 네.
1: 항상 그 언젠가는 한번 우리 암 환자들이랑 그 가족분들 또 이제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0: 그쵸.
1: 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잘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건 주치의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0: 네네.
1: 이번에 용기를 내서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0: 서울대 의대를 거쳐서 LA 암센터를 또 예. 하게 되셨고
1: 네.
0: 암센터에서 하게 되셨고
1: 그렇죠. LA
0: 환자들...
1: 암센터는 이제 제가 암센터를 운영을 예.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저희 모든 팀이 다 USC를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네.
0: 그리고 현재 USC 캑 의대 교수이자 이 노리스 종합 암센터 전문의로 정말 쉼없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 미 주류 의학계와 한인 사회의 최전선에서 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셨을 텐데요. 어떤가요? 최근에 미주 한인 분들에게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는 그런 뭐 암이라든가 특정 암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1: 네, 우리 한인 분들한테 흔한 암이
0: 네.
1: 물론 이제 남성이랑 여성이랑 약간 달라서 남성들은 뭐 전립선 암이 많고요. 여성들은 유방암이 가장 많고 한데
0: 네네.
1: 근데 이제 공히 많은 암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에 많이 느는 게 대장암, 직장암 굉장히 많이 느셨고요. 그다음에 폐암도 아직 많습니다.
0: 아하.
1: 폐암은 주로 이제 담배 피시는 흡연자분들한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0: 네네.
1: 그게 아니고 여성분들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한테도 꽤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위암도 아직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0: 네.
1: 위암 발생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위암 환자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그 USC의 부에나팍이랑
0: 네.
1: LA 암센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암들을 다 진료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종양 내과 분과 의사니까 주로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지만 암 치료라는 거는 다양한 여러 분과 의사들이 같이 협진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외과 의사, 방사선과 등등의 다양한 종류 의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인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SC에. 그래서 아직 협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임상 시험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들 중에서 더 좋은 치료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치료 옵션이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바라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임상 시험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그렇게 폐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주된 원인은 뭘까요?
1: 네, 주된 원인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특히 비흡연자 여성분들한테 폐암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환기 잘 안 되는 여건에서 쿠킹 퓸이라고 하죠.
0: 네.
1: 조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들이마시면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공해 등등 여러 가지 관련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또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폐암이 가족 중에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게 폐암을 유발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폐암 그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침묵의 병이다, 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1: 네네.
0: 기침이나 그런 흉통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뭐 암이 진행된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 폐암, 폐암은 이제 사실은 어디에 얼마나 큰 사이즈의 혹이 있냐에 따라 다르고요.
0: 네.
1: 이게 이제 폐의 가장자리 부분에 생기는 폐암들은 일찍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심장 가까이 쪽으로 있는 그런 폐암들은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이제 기침, 가래, 또 객혈, 이제 그 이 가래에 피 섞여 나오는 경우, 그다음 숨 차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1: 폐암은요. 일단은 그 모든 분들을 다 스크리닝 하진 않고요. 50세에서 80세 사이 분이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한 20년 이상 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끊으신 지 15년 이내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 주사 같은 거 안 맞고 방사선 노출이 가급적 이제 최소화되는 이런 CT를 해마다 찍으시라고 돼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네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흡연하지 않는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아직도 이제 이 흡연 남성에 비해서는 그런 분들의 빈도가 적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분들을 다 스크리닝 CT를 찍으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세에서 80세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 피신 분들은 폐암 발생 위험성이 워낙 높으니까 그분들은 스크리닝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0: 그렇군요. 아까 좀 전에 남성분들 전립선암도 좀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말씀해 주셨고 대장암도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1: 맞아요.
0: 말씀해 주셨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내과 주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한인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암도 굉장히 이게 많고 흔한데 특히 한국 분들은 군대 가서 또 많이 배우시거든요. 군대 가서 피기 시작하시면 20대 초부터 시작해서 60만 대도 벌써 40년 피우시잖아요.
0: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선량 흉부 CT를 하시는 분이 100분 중에 서너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분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분들이 근데 그중에서 한 3-4%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대장 내시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변 검사를 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그런 검진하는 연령이 50세 이후였는데 지금 45세로 내려왔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대장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변 검사 말고 가급적이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은 폴립 용종이라는 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용종을 떼내면 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0: 아, 바로 떼낼 수 있어요?
1: 그렇죠. 내시경 하시면서.
0: 그렇군요.
1: 대병검사 하시면 그런 걸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이제 메모그램을 하시라 그러면 메모그램을 눌러 유방을 눌러서 찍어야 되니까 아프시니까 초음파만 하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고 하신데 사실은 유방암도 메모그램이랑 초음파는 보는 게 다르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스크리닝, 그러니까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0: 네네네.
1: 반드시 메모그램을 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등의 그다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PSA라는 피검사가 있는데
0: 네네네.
1: PSA도 정상 수치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정상 수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PSA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럼 잘 봐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네.
1: 이제 이게 암 검진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일부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0: 네.
1: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그분의 상황이랑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 가족력 이런 걸
0: 네.
1: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을 제가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제가 내과를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0: 네.
1: 암이 걸리시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암을 그러니까 진단되기 전에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진단이 되시더라도 일찍 발견해서
0: 아, 조기 발견
1: 간단하게 네. 완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예, 저한테 오셔가지고서 막 항암제 막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수 있게
0: 어우,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내과 주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0: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이 내과죠 안상훈 내과를
1: 그렇죠.
0: 이제 오픈해
1: 네, 내과 주치의죠.
0: 그죠 내과 네, 주치 네. 이제 내과를 오픈하시는데 언제 오픈하세요? 지금 오픈된 상태일까요?
1: 아직은 아니고요. 예.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0: 아,
1: 거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1: 제 오피스는 현재는 플로튼에서 이제 개업을 할 거고요.
0: 예. 예
1: 플로튼에 그 세인 주드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0: 예. 예.
1: 플로튼에서는 잘 알려진 병원인데 그 병원 바로 옆에 있고요. 근처에
0: 네.
1: 그리고 이제 LA는 내년 초부터
0: 아,
1: 개원할
0: 아,
1: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어, 내년 초에 개원하시면 너무 다행이에요.
1: 네.
0: 왜 플루톤만 있고 LA는 없어요?
1: 네네네.
0: 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네.
0: 자, LA 오피스도 오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치의로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건강을 위해서 이 안상훈 내과 오피스를 오픈합니다. 아, 플루톤은 뭐 7월 1일부터고 또 LA 지역은 내년부터라고 하니까요. 안상훈 박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롭게 진료를 시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전문의로서 또 뭔가 이렇게 환자들을 진단하고 보는 시선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생을 살면서
0: 네.
1: 보통 과거에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0: 아.
1: 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0: 네.
1: 백인들이나 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망률 1위가 심장질환이지만
0: 네.
1: 우리 한인들은 암이거든요. 사실은 암을 잘 관리하고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일찍 잘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제 백세 건강 뭐 백세 이렇게 많이
0: 그쵸.
1: 얘기하는데 백세를 실제로 달성을 하시려면은
0: 네.
1: 암을 잘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0: 아, 관리하라는 말씀 해주시네요.
1: 그렇죠. 예, 암은 아. 점점 관리하는 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관리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암 걸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0: 그쵸.
1: 요즘엔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더라도 암 치료를 가이드를 잘 받아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0: 네.
1: 요즘에는 만성병처럼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도 오래 사시는 분도 많고요.
0: 네.
1: 일찍 발견하시면 당연히 완치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제 한인 환자분들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 암 치료에 대한 이 가이드를 잘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다 그러면 위암은 무조건 걸리면은 바로 수술 이런 게 아니고
0: 네네네.
1: 요즘에는 항암제를 수술하기 전에 후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암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분과의 의사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네네.
1: 어떤 순서로 어떤 의사한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치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한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진단되시면 일단 외과 선생님을 보셔서 일단 수술부터 하고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0: 그렇죠.
1: 간혹 있는데
0: 수술하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1: 네. 근데 간혹 보면은 아 이분은 다른 치료를 항암제나 면역치료 이런 걸 먼저 하고 수술하셨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그런 한 분을 갖다가 뵙고 왔는데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암은 치료에 가이드를 잘 받으셔서 누구한테 어떻게 가서 어떤 순서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저는 뭐 USC 소속이지만 다른 UCLA나 시리얼스나 시리어홈이나 이런 다른 병원에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치료인지
0: 네.
1: 이제 그런 걸 가이드를 잘 받으시면은 결과가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암은 치료하는 그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예방진료를 또 우선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급성질환 진료도 하시고 각종 혈액질환 관리도 해주시고요. 만성질환 관리까지 케어까지 다 해주신다고요.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등 모든 뭐 내과질환은 다 이제 봐주신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제가 원래가 가정의학과로 시작을 했기 예. 때문에 저 원래 그냥 일반 내과, 예. 가정의학과 일반 주치의로서 예.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암을 앓고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경험자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은 또 사실은 관리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특히 이제 요즘에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0: 네.
1: 내가 어떤 치료를 했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를 더 유심히 잘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케어해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네. 그건 이제 네. 제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0: 네. 종양내과 암 전문이시기 때문에 암 예방, 뭐 조기 검진에서부터 암 치료 가이드까지 암 생존자 관리 케어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다
1: 네네.
0: 해주신다고요. 예방부터 치료 생존자 케어까지 예,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안상훈 내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MO, PPO, 메디케어 보험도 다 가능하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 문의를 주시면은 네.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0: 네.
1: 것입니다.
0: 전화번호 네.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네. 전화번호 전화는
1: 되죠.
0: 받나요?
1: 네, 전화는 되죠.
0: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이후 전화번호는 좀 입력을 해보시면 이게 세이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7-888-9919 657-888-9919번으로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상훈 내과입니다. 자, 암이라는 이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정말 정신적으로도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기가
1: 네,
0: 쉬운데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암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암이 두려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 또 예방을 위한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그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AI가 그 화제에서는 빠지지 않는데요.
0: 그쵸.
1: 저희 그 의료에서도 네. AI를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0: 네.
1: 발달이 많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0: 네.
1: 암이 걸렸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 없고요.
0: 네.
1: 오셔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으면 마치 고혈압, 당뇨 걸렸다고 절망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또
0: 네.
1: 조절하면 되니까
0: 네.
1: 그런 거랑 똑같이 암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좋은 치료의 방법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희망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안상훈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보드 멤버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USC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USC 암센터 한인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과 전문의 보드 멤버 또 미국 종양내과 전문의로도 예,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657-888-9919 657-888-991번으로 예, 9919번으로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1: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예.
1: 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박사님 자주 함께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보 예, 많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산울림 노래 함께 할게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내게 사랑은 넘었어. 산울림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화끈한 화요일. 네, 화끈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 39분 지나고 있네요. 참 아까 우리 안상훈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이제는 암이 그냥 그렇게까지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주치로, 이제 암을 잘 아는 주치 그룹으로 플러튼에도 오픈하시고 LA 지역에도 오픈을 하신다고 합니다. 서울 의대 출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또 USC 암센터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을 잘 아는 주치 진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이고 암 예방, 조기 발견, 치료 가이드와 경험자 관리까지 일반 주치 진료와 암 관리를 함께하는 차별화된 내과라고 하니까요. 요 관리 차원에서도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러튼에 위치한 안 메디컬 그룹. 예약과 문의 전화번호는요. 657-888-9919 657-888-9919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들? 춘천 가는 기차. 왜 이 노래를 띄워드리는 걸까요?

인류의 삶과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철도의 아버지 조지 스티븐슨이 오늘 태어난대요. 1781년 6월 9일입니다. 1789년. 까마득합니다.

박학기가 불러준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철도의 아버지 조지 스티븐스

조지 스티븐슨이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은 영국 뉴캐슬 근처의 아주 가난한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하네요. 18살 때까지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눈썰미만큼은 아주 천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탄광의 증기배수 펌프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학교에 등록해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직 기계공학 서적을 읽고 이 기술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집념 하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가 처음부터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건 아닙니다. 이 최초의 기관차는 리처드 트래비시의 뉴캐슬호이죠. 하지만 스티븐슨은 기존 기관차들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무게 때문에 레일이 부서지는 문제와 약한 출력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기관차인 블루허호 제작에 성공을 하는데 그때가 1814년이었고요. 1825년에는 그가 설계한 로코모션 1호가 세계 최초의 공공철도인 스톡턴 달링턴 구간을 달렸습니다. 이 석탄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철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29년에 열린 레인힐 기관차 경연 대회인데요.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회사가 노선에 투입할 최고의 기관차를 뽑기 위해 상금을 걸고 개최한 대회였습니다. 여기서 스티븐슨이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과 함께 출전시킨 로케토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당시 다른 기관차들은 고장으로 탈락하거나 느려 터졌던 반면에 로켓은 시속 최고 시속입니다. 예, 46km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기록하면서 안정성까지 입증을 한 거죠. 여러 개의 파이프를 통과시켜 물을 빨리 끓이는 다관식 보일러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는 현대 증기기관차의 표준 기술이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철도의 약 60% 이상이 사용하는 설러너비 바로 4피트 8.5인치의 표준 괴는 조지 스티븐슨이 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가 철도를 깔 때 당시 이 마차가 다니던 바퀴 자국 너비를 기준으로 삼은 게 그대로 굳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 KTX는 물론이고요. 미국, 유럽의 고속철도 표준 규격이 되었다는군요. 내 삶의 철로는 스스로 깔아야 한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아, 그럼 배경도 또 학벌도 없었지만 철저한 독학으로 정말 그의 실력으로 영국 엔지니어들의 정점인 기계공학회 초대 회장 자리까지 오른 조지 스티븐슨,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6월 9일 오늘 그가 만든 철길 위에서 시작된 현대문명의 편리함을 한 번쯤 되새겨 보게 됩니다.

0: 에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0: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0: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제 친구가 남편한테 감자 몇 개 사다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10파운드짜리 감자 100을 들고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좀 나눠주더라고요. 원래 감자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그 포슬포슬한 정말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같은 곳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에 심어서 늦봄이나 초여름, 요즘에 또 수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핵감자라고 얘기하는 요즘 먹었던 그 감자, 껍질도 얇고 아주 조그맣지만 영양학적으로 참 매력이 있는 식품, 감자입니다. 감자와 바이타민 C 연결이 빨리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감자는 어차피 열을 가해서 조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타민 C가 손실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자 속 바이타민 C는요, 그 전분의 보호를 받아서 조리 과정에서도 손실이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감자 한 개는 바이타민 C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근육량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두부, 달걀, 콩류는 좀 챙겨 먹으려고 애쓰는데, 감자도 네, 챙겨 드시면 참 좋은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몸이 잘 붓는 사람들, 감자 드셔보셔야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감자는 그래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죠. 수분 균형을 유지하니까 붓기를 싹 뺄 수 있겠죠. 무엇보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대표적인 황산화 물질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방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매력 있는 식품 감자 잘 삶아서 설탕을 찍어 먹으면 두루마리 타버립니다. 설탕 대사 과정에서 이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바이타민 B1이 많이 사용돼서 그 영양소는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요. 반면에 소금을 찍어 드시면요, 말씀드렸듯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간하게 찍어 드세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디오를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 이곳 LA의 햇살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3월하고도 9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곳은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라디오 서울의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 물론 화요일이라서 조금은 지치는 날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에 작은아마 활력을 불어넣을 그럴 음악들 한 잔씩 또 작은 이야기들 가득가득 준비했습니다. 또 거기다 게시판에 올려오시는 우리 모든 친구분들 지금 남은 시간 하루도 힘차고 좀 기운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 라디오 내 친구와 고니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테니까 자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의 라디오는 내 친구 채널로 고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흐르는 음악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음악과 함께 오늘의 첫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멋지다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멋지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 뭐 멋지게 돈을 벌어서 아주 부자가 되는 게 멋진 건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멋진 거는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제대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이곳 미국의 타양말리 멀리까지 와서 뭐 이 이상 어떻게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가족 위해서 일하고, 와, 이런 멋진 인생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샌디님 개근상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DK님 응원하며 들어오십니다. 화이팅! 아유, 통계님 변함없이 오늘 출근길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부터 5시까지 화요일에 조금 떨어진 에너지,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기대면서 항상 매일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고니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좀 마지막에 어떤 그 하루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좀 기운 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밖에는 우리 순철님 삐까번쩍 멋쟁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옛날 그 신사분들 보면 그 바지, 양복 바지가 칼주름이라고 그러죠. 탁 칼같이 세우고 멋진 가다마이, 그 양복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구두를 반짝반짝 멋지게. 아이고, 비비아님 오셨습니다. 반가 반가. 네, 예, 멋진 님들, 우리 비비아님 비롯해서 지금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비록 댓글은 가끔 올리시더라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들 다 멋쟁이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산다는 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상의 멋진 게 없나 싶어서 저와 함께하는 5시까지 오늘은 내가 너무 멋지다 하고 거울 보고 한번 크게 통쾌하게 웃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아이고 참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노래를 할 수가 있나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홍재윤 양. 아, 미스트롯에 나왔다가 얼마 전에 현역 가왕 3에서 아, 그 기라성 같은 멤버들을 제치고 아주 우승을 차지했던 글쎄요. 원래 그렇게 이렇게 그 좀 얼굴이 굉장히 잘나고 날씬하고 그러면 사실 가창력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 가창력 또한 아주 단단하게 까랑까랑하게 출중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신청하게 주셨고 예, 아주 시원하게 잘 부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달래듯이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래를 팥빙수 같이 시원하게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우리 통계님 오늘도 변함없이 부장님답게 우리 참 80년대로 여행가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80년대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님의 신청곡 여러분 마음에 스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김승진입니다.

네,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 김승진의 수잔 함께하면서 80년대로 갑자기 돌아가서 그 당시 지났던 추억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과일이 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구하기 쉽고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도는 과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사과 뭐 누구나 사과 한국 같으면 저는 그 한국에서는 후지 사과라는 게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는 그 홍옥이라는 그 좀 약간 불긋한 좀 미끈미끈한 껍데기가 그런 사과가 좀 부드럽죠. 그리고 국광이라는 것은 좀 껍데기가 뻑뻑하고 홍옥이 좀 더 달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지 사과가 나오면서 조금 사과의 판도가 바뀌고 또 노란 사과도 있었죠. 근데 사과가 의외로 고열량 고지방 음식으로 인해서 늘어난 그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겹살 같은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여를 한다는 그런 그 또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 중년이 되면 몸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병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또 노화도 진행되다가 그 아주 나쁜 습관들이 할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을 때에 비해서는 중년으로 될수록 좀 식사 조절을 조금 해야 되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먹고 뭐 필요하면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50대 60대가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과를 좀 열심히 드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콜레스테롤을 독성도 빼지고 또 혈관 청소에 기여한다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주변에 편안하게 뭐 사과 샐러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사과를 좀 많이 드시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들은 우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들어가셔서 시니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이 많이 넘쳐 흐르고 또한 국내외 뉴스가 아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의 많은 애용 바라겠습니다. 사과하면 대구, 그렇죠? 아, 네. 착한님 사시는 건 착한님은 포항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 대구시죠. 맞아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포항이 대기시고 지금 기거하시는 곳은 대구신데 지금쯤은 혹시 통근 버스 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또 우리 비비안님이 이 수잔하고 걸맞는 세대의 노래, 아이고 우리 영록이 오빠 노래, 아이고 이 노래 좋습니다요.

네, 우리 영록이 오빠와 함께한 내 사랑 울보였습니다. 네, 비비아님 이제 울지 말고 웃어요 우리 하셨고, 순철님 신청곡 주시면서 아 저희 내 친구 덕분에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TK님이 어제부터 신청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려드렸네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만나시죠. 우리 만나.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갔다 보다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네, 아이고 우리 티켓님 덕분에 당장 만나. 아이고 참 정말 재미있는 풍자가 된 그런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못 만나 미안이요 하셨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께서 유민의 마음은 서러워도를 신청하셨는데, 사실 마음은 서러워도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박일남 씨가 불렀던 거로 알고 있고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순철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바로 유민의 마음은 서러워도니까 우리 유민 씨는 이 마음은 서러워도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우리 순철님 덕분에 함께 또 추억으로 가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아이고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박일남 씨의 아주 그 저음이 섞인 그런 음성이었는데 우리 유민 씨도 아주 멋진 그런 노래 덕분에 또 추억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 비비안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젠 이렇게 채창에서 만나요. 매일 이 시간에 너무 즐겁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청곡을 보내주실 때 몇 곡이라도 괜찮으니까. 아이 뭐 양심 없이 한 곡 더 신청할게요 뭐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면 몇 곡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신청곡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제가 선곡한 노래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집어넣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꾸며가는,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이 모두 동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최양숙 씨라는 가수 기억하시죠? 또 아마 70년대로 이번에 잠깐 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비비안님께서 최양숙의 기다리겠어요라를 신청하셨네요. 자, 70년대로 잠깐 떠나실까요?

0: 네, 최양숙 씨의 기다리겠어요.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9: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0: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9: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8: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0: 네, 논두렁박두렁이란 그룹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70년대 후반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락방. 자, 집집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는 다 다락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락방에 대한 추억은 있었죠. 예, 비비안님처럼 집집마다 다락방이 있어서 거기에 뭐 친구들은 신촌이 오면 이불 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잔다고 난리법석을 떨던, 그러다가 쥐가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꽥 하고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오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락방에 대한 추억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함께 들었던 예, 논두렁 밭두렁의 다락방 함께 하셨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9: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9: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9: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9: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네, 무대에서는 못 봐도 이렇게 음성이라도 듣고 싶다는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방시리의 서울 탱고.

0: 덕분에 또 우리 방실이에 이렇습니다. 참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 얘기에 결맞듯이 특히나 가수분들의 영상이나 노래는 글쎄요 뭐 몇 수십 년 몇 백년이 지나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멋진 사실 정말 좋은 초가 아니겠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라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5: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월드컵 대한민국 체코전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려 4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는데 바로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저녁이면 아 정말 글쎄요 저만의 어떤 흥분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어디서 누구하고 볼까를 다 이미 정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마도 남동생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응원을 하지 않을까 빨간 티셔츠 입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아 역시 우리 샌디송님 김호중 바라기 아. 네 너나 나나 함께 하시면서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추억의 명곡이죠. 원스 어먼 나잇 진추화라는 배우와 또 남자 아비라는 그 배우가 둘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추억의 명곡이죠. 제 기억으로 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 괜찮습니다. 아, 한 그릇 사드리고 싶다고. 예. 아, 좋은 정보네요. 우리 샌디님. 아이고, 덕분에. 구포 추어탕이라고 팔가하고 베란다 쪽에 있는 그 추어탕집인데 축구하는 날 픽업하면 전복 한 마리 서비스. 20년 전에 팔가 베란다 벼룩시장에서 광고 영업할 때 어머니가 고객이셨고 지금은 딸과 사위 같이 하고 있다고. 예. 가끔 투고해서 드신다고. 예. 아이고. 예, 추어탕 몸에 좋죠. 예. 아이고. 전복까지 준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꾸미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TK님이 어젠가 그전게 신청해 주셨는데 못 들려드렸던 노래입니다. 밤배.

네, 밤배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또 추억에 젖는 노래들 70년대에서 80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출출하긴 한데 추어탕 얘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배고프면 아, 참 땡긴다 땡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주 좀 땡깁니다. 추어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통계님이 지금쯤 출근하셨을 것 같은데 아, 또 추억의 명곡 신청하셨네요. LA를 우리가 나성이라고 부르죠. 나성. 예, 그래서 나성 약국이란 데도 있고 우리 한범부사님은 나성 편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자, 그렇다 보면 노래 중에 아이샌디님 정보가 추어탕은 20불, 전복 추어탕은 25불이라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네, 아이고 우리 또 통계님 덕분에 나성에 가면 이 편지 얘기하니까 혹시 편지에 대한 추억들. 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가 좀 우편 미국 온 때 처음 이렇게 긴 편지 봉투에다가 이 국제 우편이라고 해서 끝에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좀 아리랑 무늬 같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게 국제 우편이라서 한국에서 오는 편지들이 얼마나 그리 반갑고 또 한번 편지 오가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걸리는데 전화비가 워낙 비싸고 전화가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참 어느새 우리가 카톡을 누르자마자 바로 가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이렇게 깨알같이 또는 이쁘게 써내려고 한 그 글씨 노래 제목이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니언스의 편지 보면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는지요. 자, 먹는 얘기 자꾸 하시는데 고구마 튀김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고구마 튀김 그 이렇게 고구마 채 썰어서 튀겨가지고 바삭하니 과자같이 종이봉투에 넣어서 먹던 그런 시절. 야, 여기 한국에서 온 고구마 튀김 파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저는 넓적하게 튀긴 고구마 튀김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아무거나 먹어서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게 천지. 한타는 식당도 많고 요즘은 얼바인의 맛집 있다고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아, 통계님 희망사항이 캘리포니아 가서 롱비치부터 구경 후 LA 한인 방송국 구경 가는 겁니다. 만일에 미국을 오시게 된다면 제가 롱비치까지 구경시켜드리고 방송국 구경시켜드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인터뷰 한 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꼭 약속하겠습니다. 둥글게 부침식으로 나오는데 튀김옷이 입혀져 있다고 신제품이라고. 아, 식품의 달임. 비비안님 맨 처음 이민 왔을 때 전화요금이 한 달에 500불이나 나왔다고 80년대 말 그렇습니다. 예, 저 물만 방송 중이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물이라도 대신 먹는 겁니다. 자, H님 들어오셔서 신나는 신청곡 여러분 조금 이 노래 들으면서 기운 좀 차리실까요?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때 됐죠. 자, 배는 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자고요. 자, 갑니다.

네, 좀 기운들이 나시나요? 아, 예. 우리 나만의 여인 서른도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3주 남짓 남았습니다. 6월 27일 스페셜 이벤트 쇼 서른도 씨가 LA를 찾아옵니다. 자, 라디오 서울 초청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이 노래들을 다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고,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 아이 서른도 씨 보러 가고 싶은데 아유 토요일날 일해야 돼서 이런 분들도 더러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이거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일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서른도 씨가 그렇게 자주 오지도 않고 이번에 오시면 또 언제 오실지, 또 가수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한번 오고 나면 이렇게 그 공연 오기가 몇 년 동안은 잘 안 오게 돼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그 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관광, 또 아주 관광, 또 삼호 관광, 여기서 다 준비가 돼 있어 교통편까지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좋은 추억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자세한 거는요, 아마 12시경 버스 출발하는 거로 아니까 자세한 거는 323-692-2170 저희 라디오 서울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2시경에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 라디오 서울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미미님, 네, 신청곡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께서, 정동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정동진이 원래 그 해 뜨러 보러 가는 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가깝다는 곳. 이름이 정동진이에요. 그리고 노래 제목이 드라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순철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선곡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순철님이 이제는 음악 부장님 또 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시는 노래마다 어떤 때 저도 처음 듣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억을 곱씹게 해주시는 우리 순철님, 항상 요즘은 우리 곁에서 아주 그늘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 순철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미미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번님들의 잃어버린 계절이란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자, 지금 4시 25분 정도 되면 사실 이 시간이면 뭐 방송 아니더라도 일단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 어떤 때는 바빠서 허겁지겁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나면 사실 출출할 시간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무실 있는 분들은 뭐 간식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아, 예, 우리 세인트님 오늘도 즐겁게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들으며 마무리하세요 라고 주셨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과자 같은 것도 넣어놓고 그러시는데 남자분들은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뭐 도넛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해결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방송 끝나고 나면 정말 출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어중뛴 게 저녁 먹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이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요 뭘 먹어도 다 맛있고 그래서 사실 이때 그 마켓 절대 보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미미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가요 86년도에 발표한 노래니까 또 86년으로 우리 한번 여행 잠시 다녀올까요? 미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번님들, 아 예, 잃어버린 계절.

0: 네, 우리 미미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함께 했습니다. 이 노래도 반갑네요. 미미님 잘 들어요. 우리 미미님도 가끔 오셔서 기가 막힌 노래만 청곡하신다고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셨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 들어가세요.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3: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12: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믹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3: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12: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3: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4: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0: 네, SK 사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신청곡입니다. 정령 조항조.

네, 언제 들어도 편안하고 좋은 우리 조항조 씨의 정령,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비비안 씨가 듀쿠남 씨 좋은 결과를 바란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SK 노래자랑, 다음 주 토요일이죠, 6월 20일 날 예정으로 있는 노래자랑의 본선 진출자들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듀쿠남 씨가 본선에 통과했습니다. 짝짝짝짝짝. 이제 6월 20일 날 본선 무대에 서서 이번 주 토요일 날 SK 사무실에서 이제 밴드와 맞추는 리허설을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번에 보강이 된 게, 어저께 이제 SK 사장님의 또 의견으로 인해서 드럼이 또 추가가 돼서 아주 거의 풀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잠옷 기대가 큽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달달한 편안한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갈색 추억 한혜진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SK 가요 무대라는 채널을 들어가시면 우리 임종호님의 멋진 노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 갈색 추억 함께 하시죠.

0: 네, 정말 달달한 목소리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도 달달하다고 느끼시죠? TK님, 달달한 노래 좋아요. 예. 아이고,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우리 SK 대표님과 제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저 낮에 들어도 좋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8: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7: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8: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7: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8: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7: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8: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7: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1: 진짜? 라디오 서울 15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5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0: 정말? 어떤 건데?
11: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남진입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이 남진 씨 노래를 항상 듣다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하시죠. 노래를 잘 부른다. 아, 멋지게 부른다. 근데 사실 노래를 정말 맛있게 맛나게 부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노래의 맛을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우리 남진 씨는요, 아, 정말 맛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고소한 된장찌개 아주 뭐라고 표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부르는데 그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맛나게 부르는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시정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마지막 곡을 보내드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무명전설에서 아주 6전 7기에 너무 어떤 그 도전을 보여줬던 우리 성리의 최현 씨가 불러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노래. 카사블랑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했고, 자 이제 오늘 지나면 월드컵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인데 조금만 기운 내시고 덕분에 오늘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올리면서 고니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시죠?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13: 제 생각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온 교리를 꽉 압축해서 만들어놓으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동의를 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어떤 것은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했는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사실 예배 때마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샘플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냥 이 기도를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샘플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주기도문을 반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걱정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종교마다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자꾸 외우면 어떤 힘을 느끼고 그걸로 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문을 하지만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적인 단어를 우리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없고 대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될까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마 있으면 또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하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란 말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 율법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은 구약에나 있었던 것이지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지 십계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을 살지 못하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슨 범죄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을 붙들지 십계명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 율법, 믿음, 복음,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은혜다, 뭐 복음이다 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율법이 굳건히 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우리가 은혜의 규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날 탈출하죠.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0: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일부분이 이 시내산에 머물던 1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사실 시내산에 있던 1년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1년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쓴 거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시내 산을 8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시내 산은 높이가 2285m예요.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라산이? 네, 19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50m 더 높은 산이고, 이제 메마른 땅에, 바위산의 암벽산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을 거기 정상까지 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밥도 떡도 먹지 않지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완전 단식이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40일을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40일 단식을 세 번, 적게도 두번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두 번, 세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 산에 오르고, 그중에 적어도 80일을, 많게는 120일을 완전 단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온 그 위대한 십계명이 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을 따지면 유대인들은 토라 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이라고 하고, 또뭐 성문서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서 그앞 글자만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래서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율법하면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연구해서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뽑아보니까 총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가지에 하지 말라, 248개에 하라, 이걸 다 합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좀더 작게 얘기하면, 핵심을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 율법을 나타내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얘기할 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 1계명,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또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를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정통 신학자 뭐 루터나 칼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은 5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시킬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넣자. 또한 가지는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계명마다 하나님 꼭이 말씀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말씀을 꼭 넣으세요. 6계명부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간단한 명령문만 나온다면.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데 묶고 아닌 것을 묶어서 그렇게 또 분류하시는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사람에 관한 계명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대부분 들어보면 하나님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공경하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성경적으로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가다가 멸망의 길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울타리를 주셔서 마음껏 이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율법의 기능은 두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래도 훌륭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계명만 해도 그냥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악하진 않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매이지 말고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넌 살인자라는 거야. 난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확 뽑아버려라. 그냥.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버려라. 그냥. 발이 잘못하면 발도 찍어버려라.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평생의 죄는 둘째치고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 온전한 몸으로 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온전한 몸으로 설교 못할 거예요. 율법은 그거예요. 너 죄인이야.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똑같아요. 엑스레이의 기능이 뭐 하는 겁니까?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찾아내는 게 엑스레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난 구원받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뼈가 붙습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뼈는 안 붙어요. 엑스레이는 그냥 기능이 뭐냐? 여기가 너 부러졌어. 너는 이게 약점이야. 넌 이게 너의 큰 문제야.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부러진다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고쳐요? 고치는 건 십자가에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로 우리 연약한 죄성을 찾아내고 고치는 건 십자가.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가,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 예전에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손을 잡고 서당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자. 너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나자.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려주려고 준 거야. 너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야. 예수님 찾으라고 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율법인데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신 말씀, 십계명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전에 오늘 일절을 먼저 줬는데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 죽는 걸 못 봐서 너를 살려낸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맡겨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대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그때는 수감자들, 특별히 모범수들에게 가족을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응원하겠어요. 잘해라, 이겨라, 싸워라 막 응원하다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가족을 업고 달리기라는, 그래서 먼저 가족을 업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날의 MVP가 되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아이들의 등에 업히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오고, 또 어머니가 없는 수감자는 아버지가 나오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기다리던 아내가 와서 줄을 서서 다 업고 시작을 하려는 총성이 울렸는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뛰어가지 않더래요. 그렇죠? 부모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또 어떤 아버지는 차마 업히지 못해서 뒤에 서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업고 이 사람들이 달려는 것이 아니라 총소리가 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서 수감자가 돼서 기다리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업고 달려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다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어서 달리는 사람이 없이. 그러면 다들 이게 나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아내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한.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려서도 되겠죠. 수감자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무섭게 대하면 그 이스라엘 200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왜 사랑에 감동되면 요구하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못 깨닫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지 알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누가 하지 말래도 누가 때려서도 아니고 직분을 맡겨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까? 저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좀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 난게 없어요. 아무리 해달라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제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자꾸 교회 가니까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대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벌레만도 못하다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뜻 가운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벌레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에 맞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벌레받아 못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를 만들었을 때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끌어주시는 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는 게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곳이 십자가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붙들면 우리가 믿음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보려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유,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대로 못살걸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 한 계명씩 다음 주부터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명을 나누는 거예요.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타찌리아, 메쪼라, 잉태하여 나병 환자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타찌리아, 근데 더블 포션이라서 메쪼라까지. 그러면 타찌리아 뭐였죠?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메쪼라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찌리아와 메쪼라. 잉태하다, 임신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겠지만 12장은 뭐냐 하면 임신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수태하여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잉태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12장은요. 여자가 잉태해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게 33일 7일과 14일. 33일과 66일 뭐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 정결 고 이제 총 40일과 8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12장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13장을 가면 무려 59절까지 나간다니까요. 59절까지 나가는데 그 59절까지 나가는 그걸 보면 나병 환자 제사장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정결하다. 여기가 허여졌고 뭐 어쩌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그것이 번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부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면 13장까지가 12장, 13장까지가 타찌리아예요. 그리고 14장부터 가면 그때부터는 메쪼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메쪼라 자 13장으로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한 걸로 끝났어. 너는 나병이야? 나병이 아니야. 너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이것으로 끝나면 사람이 조금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3: 거시기해요.
2: 네, 거시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찝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항상 뭐 하는 데까지 회복하는 데, 치유하는 데, 회복하는 데 이것이 이런 병이 있었어?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격리시키는 거예요. 타찌리아에서는 병이 있다. 7일간, 14일간 이거는 이제 잉태해서 해산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13장의 나병은 이렇다. 이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이들을 어디로 진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누가 나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자 이제 3절에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덟째 날 우리 여덟째 날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쇠민이 여덟째 날 했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지금 7일이 지나고 8일째 여덟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8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12장인데 8장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9장부터 시작했잖아요. 8장에 뭐가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자,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지 말고 뭐예요 지금? 격리시킨 거라니까요. 격리시킨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고 7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말고 격리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산모가,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일째에 어떻게 됐죠? 지금 할례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8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세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드렸어요. 22, 23, 24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뭘로요? 불로 임하셨다. 드렸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7과 8, 7은 지금 조금 전에 격리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8일째에 들어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7일 동안 그대로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8일째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할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신체적인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어디로요? 육신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7과 8에 대해서 우리 뭐가 있었죠? 또 7, 창조 있죠? 창조 7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8일째예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의 그 16장 9절을 다시 조금 더 다시 하나 넣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었고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예요.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마가복음에만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이고, 또 있어요. 19절에.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우리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팔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여덟 대.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면 누구,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날. 자, 읽을게요.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 그들이 새 아내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되. 바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홍수가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지금 몇 명이에요? 노아, 노아의 아들 셋,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아내 셋, 여덟이. 이 여덟은요 이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창조되어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 흘러다니다가 딱 멈췄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7일의 삶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7일 안 사세요? 7일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7의 삶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8일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7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8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7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9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새롭게 매일 아침 눈 뜨면서 나 어저께까지 7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 여덟 번째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의 그 삶, 혹시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제 여덟 번째의 삶을 예수야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그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일부터 7일까지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제8일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에요. 7은 격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8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을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살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거냐고요? 또 베드로전서가 있으니까 또 읽어보죠. 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노아의 방주, 홍수였어요. 그것을 침례로 보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 쭉 갔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갈게요. 1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다고 했어요? 59절까지 있다니까요. 짜라트예요. 짜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차대라서 차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병입니다. 우리 아까 나병 메조라 했는데, 메조라는 뭐죠? 네, 메조라는요, 나병 환자예요. 그건 나병, 병의 이름은 이 짜라트예요. 자, 볼게요. 얘가 어디에서 나왔냐? 짜라에서 나왔어요. 차라, 짜라, 치다,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물리적인 어떤 나병, 한센병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나병이 진짜 많았어요. 그 시절에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병을,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어디로 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CT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은 누가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하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긁어도 보고, 그죠? 그리고 또 가만 또 7일 동안 놔뒀다가 다시 가서 또 한번 보고. 그거 제사장이 할 일이냐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 시절에는 그러면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나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짜라트, 나병이 오는 그 유대 미드라시 전승에 여기에서 가장 첫째 원인을 바로 이 악한 말 요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시온 하라라 그래요. 라시온 하라. 자, 악한 말. 악한 말이 뭘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헐뜯는 거, 험담하고 비방하고 가십하는 것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일곱 가지를 볼게요. 먼저 여기 써있다. 라시온하라. 살인. 그럼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진짜로? 말로 죽여요. 말로 죽인다니까요. 이것도 말이에요, 그쵸? 악한 말이 맨 위에 있잖아요. 살인도 우리가 말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생명의 존엄성을, 그 존재를 아예 묵살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맹세래요. 헛된 맹세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막 몸으로 합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요 입으로 한다고요. 헛된 맹세조차도, 헛된 맹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실수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거요. 맹세 아닌 것 같죠? 그것도 맹세예요. 듣는 사람, 기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맹세로 들어와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버린다니까요. 헛된 맹세. 우리가 이 말들을 막 그러면 너무 헷갈려, 뭐 살인 남주 안 죽였는데 난 안 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헛된 맹세. 나는 뭐 아유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이딴 거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나는 간음 안 했어. 여러분들 간음하셨습니까? 안 했잖아. 말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행입니다. 음행도요 말로 안 되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입으로 한번 씩 웃어주는 거 있죠. 야 괜찮네. 안 그래요? 우와 멋지다. 그 음행이에요. 교만은요? 그것도 뭘로 해요? 말로 안 되니까요. 눈으로 하고요. 눈 있죠? 눈초리. 나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것. 나 자신을요 이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도둑질. 아이 슬쩍.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게 도둑질. 그것만 도둑질이냐고요. 아니요. 남의 것을요 탐내는 것.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남의 권리 있죠. 권리를 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인색함. 인색함은 뭘까요? 맞아요. 베풀지 않는 것. 인색한 아니 뭐니 이렇게 뭐지? 베풀지 않고 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딱 닫는 거 있죠. 딱 닫는 거. 여기까지. 그 인색함. 나병은요. 나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병 환자들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군다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번지고요. 그죠? 저희 뭐죠? 이 옆에 있는 이분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죠? 면역력도 좋아요. 그러면 잘 옮겨요 안 옮겨요? 잘 안 옮겨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으세요. 몸도 약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가 찌 그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갔어요. 거기에 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냐면은요 나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병이 걸렸어요. 이제 치유까지 가긴 할 거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왔을 때 건강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못해요. 도리어 나에게 더 큰 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깊은 관계와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옆에서 아무리 병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들어가 버려. 같이 병들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나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여서 너무 괴로워. 병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좀 약해도 건강한 사람을 누군가를 데려와서 소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나병의 짜라트의 은혜인 거예요. 짜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매라고 그랬잖아요. 맴매 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맴매 하잖아요. 괜히 나 성질난다고 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가라고 맴매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아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때리신다고요. 그게 짜라예요. 짜라트가 그거예요. 근데 매를 맞았어. 옆에서 도와줘.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내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지 보이는 병이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의 아까 쭉 나열했어요. 악한 말, 살인과 험담, 모든 이 일곱 가지 그 모든 중심은 뭐다? 말이다. 우리의 말. 아이고 죽겠다. 내가 뭐 이래서 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나한테 말하는 것도 이게 저준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그 저주는요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로 와요. 축복의 말은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말도 돌아옵니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돼요? 축복 받아요.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의 축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쁜 말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그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하시는 거예요. 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와, 살맛 나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기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죠. 그럼 그분이 또 저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살맛나요. 네, 듣고 싶은 말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13장까지였고요. 우리 14장, 15장을 해야지 되는데 14장, 15장까지 가야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냐 아니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나병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이제 회복되었을 때 나병이 이 3절에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네. 그 나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휴 당신은 이제 나병 아닙니다. 정결합니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어. 제사장이 딱 봤는데 다 완전히 나았어. 나았으면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제사 정결례가 있어야 돼요. 정결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뭘 가지고 오래요. 첫 번째 새 두 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리고 주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왜 한 마리가 아니라고 두 마리일까? 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 다음 살아있는 한 마리는 놔주래요. 자, 우리 아까 격리와 격리 기간 있었죠. 7, 8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죽음과 삶.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르셨어요? 누가 사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표피가 잘려져야 돼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진리의 참 자유함으로 들판에 저 빈 들판에 놓아주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를 수 있는 그 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백향목, 주홍색실, 우슬초가 나옵니다. 백향목이 뭐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신성 왕권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홍색 실은 뭐예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는 뭘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겸손함입니다. 자, 이 살아있는 새 뭐였어요? 그 저기 죽은 새 말고요. 살아있는 새는요 백향목과 종색칠과 우슬초 거기에 물 찍어요. 우리는요 백향목 대신 우리 주님, 주홍색실 대신 우리 주님, 우슬초 대신 우리 주님이 없이는요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나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로 이르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타츠리아와 메조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병 환자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입으로 말하며 살아요. 혹이라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14절에서 18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일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에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그 위에서 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 어디에서 봤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봤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요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맷조라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가요? 뭘로 가요?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자, 우리 17절 밑에 저 위에서 피 번제 헌물 아니 범법 헌물 속죄 헌물의 피로 이미 벌써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찍혀졌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일곱 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을 또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또 찍어요. 그리고 남은 거 머리에다가 붓는다니까요. 뭐예요? 거룩함이죠. 자, 피 발림을 누구의 피였어요? 아까 십자가에 예수야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피로 깨끗하게 진짜 귀와 손과 발에 덮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부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혈과 성령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혈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보혈과 성령이 함께 발려져야 내가 듣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맷조라, 타찌리아와 맷조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매일매일 시작하는 삶이 여덟 번째 삶이 되어라. 매일매일 너의 귓볼과 너의 엄지, 너의 손과 너의 발에 피와 기름을 발라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걷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주간, 이번 주간 개브라,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이제 티페레스로 또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오메르 카운트에서 그 매일매일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번잡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 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 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리를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생각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세상으로 바쁘게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머리를 혼탁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카운티 통일광장기도, 이스라엘과 열방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코가 먼저냐 입이 먼저냐 할 때는 코가 먼저인 것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입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서로 상대방끼리 의사를 전하며 위로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 기쁨으로 살수 있는 그런 언어를 주신 언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혀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말씀에 잘 삼가는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홈리스 사역에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크리스찬 비단 시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벌써 2024년도 5월이 지금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이면 6.25 몇십 년 전에 70여 년전 넘게 6.25 전쟁이 기억나고 6.25 전쟁 때 우리 유엔 군들이 한국을 위해서 많이 많이 희사했습니다. 많이 젊은 용사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홈리스들에게 한번더 생각을,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특권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잘 성구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23편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쪄다. 영원한 문드라 들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주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쪄다. 영원한 문드라 들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공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려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나의 곤과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 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하소서. 내가 주께 비하오니 수치를 당시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시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항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존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집에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소.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리오니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판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에 쥔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도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아멘. 너의 긍휼,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생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지어다. 지어요. 뛰게 하시니요.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해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도다. 셨더니, 아멘.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0: 아멘. 새로운 날에 은혜 넘치는 새빛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전에 알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새 아침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십니다. 온 세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그것이 전첩을 떼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십계명을 메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금식하고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두 차례나 받은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더러움을 씻고 새 사람으로 이제 오시는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오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적에 우리가 먹던 옛적 길은 고토로 다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광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예루살렘 재건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새 출발에 경배드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 십계명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24시간 그 십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이 영원히 우리들이 간직하여야 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2절로 17절 말씀 잘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모두가 우리 영광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새 아침 기쁨 충만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 늘 치는 거짓 입술로 봉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곤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칼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God Who Does Great Things in My Failure.
1: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전성기를 걷고 있을 때 크고 놀라운 일 행하지 않습니다.
2: God doesn't do great things when we are in a great state.
1: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막히고 좌절 경험하고 많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 Rather, He does great things when we are in our failure.
1: 그래야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2: Only then we can confess God did it.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죠.
2: Therefore, we need not to despair in our failure.
1: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2: Because the Lord does great things through them.
1: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2: Let us take a look close look into today's scripture.
1: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22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행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At the age of 99, Abraham repeats his mistake that he did back in Egypt.
1: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에 있는 그랄로 이사를 가죠.
2: Abraham moved to a land of Gerar in Negev.
1: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로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기근이 되었을 때입니다.
2: We also see the son of Abraham, Isaac, moving to Gerar. This is also when the famine struck.
1: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랄로 이사를 갔습니다.
2: Because the land of Canaan was struck with famine, Abraham moved to Gerar.
1: 이 추정을 해보니까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아마 그랄로 이사를 간 듯합니다.
2: And Abraham most likely moved there because of famine.
1: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2: And when Abraham moved to Gerar, he is faced with great danger.
1: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2: The king of Gerar, Abimelech, took his wife Sarah.
1: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2: Abraham said to Abimelech, "She is my sister."
1: 그랄 사람들이 이 어여쁜 여인이 누구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말하죠.
2: People of Gerar was asking Abraham, "Who is this beautiful woman?" And Abraham said, "This is my sister."
1: 그자 그랄 왕은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2: Abimelech took Sarah and took her in as a wife.
1: 그랄 왕은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 And he intended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Abraham.
1: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일 났습니다.
2: But Abraham is in trouble.
1: 아내를 이방 나라의 왕에게 빼앗겼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당황스럽겠습니다.
2: His wife is taken by a foreign king.
1: 아브라함은 지금 끔찍한 재앙을 만납니다.
2: Abraham is faced with a great danger.
1: 그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방의 왕에게 후궁으로 빼앗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 Because his wife is taken as another a man's wife, he is in trouble.
1: 아브라함은 22년 전에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했던 이 비일한 짓을 또다시 하다가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2: Abraham committed the same sin that he committed against the king of Egypt 20 years ago.
1: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죠.
2: Father of faith, Abraham had weaknesses.
1: 아브라함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2: Abraham made the same mistake twice.
1: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니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들 속입니다.
2: Abraham lied and deceived the people of Gerar in saying, "She is my sister."
1: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하다가는 아내 문제로 이방의 땅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2: It is because of her he might actually end up dying.
1: 그라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살을 빼앗고 아브라함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What would happen if the king of Gerar kills Abraham and takes his wife?
1: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늘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2: Abraham faced many troubles as he roamed around the land of Canaan.
1: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위기를 겪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유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2: And he is trying humanly efforts to overcome his problems.
1: 하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하죠.
2: But Abraham's lies caused more problems.
1: 그랄 왕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유동생이란 말 듣자 적시로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인 것이죠.
2: Because Abimelech heard that Sarah is Abraham's sister, he tried to take her in as his wife.
1: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방인의 땅에서 빼앗겼습니다.
2: Abraham's wife is taken.
1: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도 답답합니다.
2: And Abraham couldn't even say anything.
1: 아브라함은 입도 뻥긋 못하죠.
2: He could not even open his mouth.
1: 벙어리 내 가슴 앓는다는 말처럼 너무도 속으로만 괴로워하고 있어요.
2: He became muted and his heart was troubled.
1: 아브라함의 삶이 그랄 땅에서 완전히 숙대밭이 되고 무너졌습니다.
2: Abraham's life was completely destroyed.
1: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빼앗기니 그 인생은 망가지고 엉망으로 깨어진 것이죠.
2: His beloved wife is taken. His life is miserable.
1: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채로 하룻밤을 지냅니다.
2: And he spent a night without his wife.
1: 그날 밤은 아브라함에게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2: It was the darkest night of his life.
1: 아브라함의 그날 밤은 지옥입니다.
2: That night was like hell.
1: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 If Abimelech slept with Sarah, his wife, then Abraham's life would turn into hell.
1: 사라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끝이 나고 맙니다.
2: The covenant of God, which said, "I will give you a child through Sarah," would end.
1: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가 아들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낳기도 전에 몸이 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계속될 수 없죠.
2: If Sarah is defiled by a foreign king, then the covenant cannot continue on through Sarah.
1: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냅니다.
2: That is why Abraham could not even sleep that night.
1: 아브라함 그날 밤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죠.
2: He thought of millions of things.
1: 아내를 약했으니 아브라함은 뼛속까지 그 고통이 밀려옵니다.
2: His pain was bone deep.
1: 아브라함은 힘이 없으니 어쩌면 낙담하고 자포 자기했을 것이다.
2: And he had no strength and he might have given up.
1: 아브라함은 자신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발견한 것이다.
2: He saw his powerlessness.
1: 아브라함 차라리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살아 나의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할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2: He thought to himself, "I should have just told the truth."
1: 아브라함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마음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2: And he regretted, and his heart was burning.
1: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2: And he didn't even want the morning to come.
1: 풀이 죽고 우울한 아브라함은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2: He was downcasted and depressed.
1: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 But over the night, something amazing happened.
1: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현몽한 것입니다.
2: The Lord appeared in the dream of Abimelech.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너 아내 취하면 널 죽인다고 끔찍하게 경고하셨습니다.
2: And the Lord warned Abimelech, "If you sleep with her, you will surely die."
1: 사라는 남편이 있는데 아비멜렉 왕이 그녀를 데려가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해서 널 죽이겠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2: The Lord warned him in saying, "I will surely kill you because the woman you have taken is already married."
1: 아비멜렉은 사라가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2: Now Abimelech heard this for the first time.
1: 아비멜렉은 이제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대답하죠.
2: And Abimelech replied to God, said, I did not sleep with her yet.
1: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그 남편에게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2: And God said, return Sarah back to Abraham.
1: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2: And God declared Abraham is a prophet.
1: 아비멜렉이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가족을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2: And the Lord said, I will kill all your families.
1: 아비멜렉 왕은 겁이 들컥 났습니다.
2: And Abimelech is in fear.
1: 잘못하다가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일가족이 몰살할 것입니다.
2: It's possible that his whole family is cursed and they all die.
1: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2: Abimelech woke up in the morning and told everything that happened to his servants.
1: 그 아비멜렉의 모든 신하가 다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습니다.
2: Then his whole nation fell into trouble.
1: 아비멜렉은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 And Abimelech called Abraham in the morning.
1: 아브라함은 밤사이 무슨 일이 난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갑니다.
2: Abraham knew nothing of what happened.
1: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뺏긴 마음 때문에 지금 너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2: And now Abraham's heart is broken because of what happened.
1: 근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2: But Abraham hears something amazing.
1: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 He heard that the Lord appeared in Abimelech's dream and said, return Sarah back to Abraham.
1: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2: Abimelech rebuked Abraham.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2: God did not rebuke Abraham.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 있습니다.
2: God was on the Abraham's side.
1: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왜 자신을 속이고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의 모든 왕국이 큰 죄에 빠질 뻔했냐면서 아브라함을 다그칩니다.
2: Abimelech rebuked Abraham and said, How could you have done this to me?
1: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날 죽일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고 둘러대죠.
2: Abraham said, This is a foreign land and a godless place. These people will surely kill me and take my wife from me.
1: 아브라함은 이날 아침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Abraham realized this day that God even appears to Gentiles who do not know God.
1: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 왕, 이방의 그랄 왕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 You see, a foreign god like Abimelech saw God and heard God.
1: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죠.
2: Our God is not limited to the family of Abraham.
1: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부족 신이 아닙니다.
2: He is not a local tribal god.
1: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열국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2: God of Abraham is the God of all nations.
1: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도 역사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2: He still reveals his glory to even those who don't believe.
1: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하나님이시죠.
2: God is God of every tribe and every tongue and every nation.
1: 놀란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한 이 큰 실수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2: What is amazing is that even through Abraham's lie, he experienced God.
1: 아브라함은 자신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 거짓말하는 그 때문에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2: God saw Abraham saw the intervention of God working to fix his problems.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 Abraham realized God even uses foreign kings to do his works.
1: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를 회복시키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2: Lord gives great grace to Abraham through his dangers.
1: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2: Because Abraham made mistakes, God did not abandon him.
1: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이름을 실어 버리거나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2: God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for your mistakes.
1: 우리가 연약함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죠.
2: You make many problems because of your weaknesses.
1: 그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2: But the Lord will never turn his face from us.
1: 오히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2: But rather he disciplines us and restores us.
1: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 He is the God of restoration.
1: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2: Let us repeat.
1: 나의 하나님은
2: My God is
1: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 God of restoration.
1: 나의 하나님은
2: My God is
1: 나의 삶을
2: will change my life.
1: 것입니다.
2: He will restore my life.
1: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수많은 실수와 문제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2: Just because we are weak and we are broken, that doesn't mean God will leave us.
1: 우리가 실수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2: God will appear more in your mistakes and pour over His grace.
1: 하나님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 He is the God of salvation who solves our problems.
1: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Are you in trouble? Are you in calamity? The Lord will come and rescue you.
1: 근데 우리가 지금 혹시 큰 어려움을 겪고 문제 속에서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며 고통받고 있습니까?
2: So are we struggling in pain, in trouble?
1: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2: This is the very day to experience the salvation of the Lord.
1: 위기는요,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 A danger can turn into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
1: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2: God loves you very much.
1: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줘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2: In order to rescue you, to save you, and to redeem you, the Lord gave His one and only Son, Jesus, on the cross.
1: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여러분 이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사망 가운데 찬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2: And by the blood He shed on the cross, He gave you an eternal life.
1: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아픔을 당하셨어요.
2: The Lord experienced a great sorrow of losing His only Son to save you.
1: 하나님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찢겨 죽을 때 얼마나 그것을 볼 때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2: Imagine the heart of the Lord looking at His very own Son on the cross.
1: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머리 가시 밀고 가서 가시 찔려서 온 몸이 피투성이 됐을 때. 하나님 이를 보고 애통하며 통곡하셨습니다.
2: Our Lord in heaven mourned and wept as He saw Jesus torn and broken on the cross.
1: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2: Our Father's heart was completely shattered.
1: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2: And even with the pain and sorrows, He did it to rescue you.
1: 하나님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2: This is how far He went to love you.
1: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 The love that God has in store for us is beyond our thoughts.
1: 하나님이 자신 독생자까지 주시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겠습니까?
2: God already went this far to save you. Do you think He will abandon you now?
1: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2: God will surely save you.
1: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일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 God of Abraham is a God of love who gave his only son to save you.
1: 그냥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2: So just because Abraham made a mistake, God will not leave him or abandon him.
1: 하나님은 자신의 거짓말로 위기 속에 처한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2: And the Lord came near Abraham in order to save him.
1: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Abraham was amazed at the fact that God saved him even when he lied.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2: Abraham's life was in the hold of God.
1: 아브라함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 Abraham had faith in the goodness of God.
1: 그는 앞으로도 아브라함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2: So Abraham had no more worries.
1: 하나님 반드시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건지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2: For he knew that God will save him from anything.
1: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2: The Lord is the salvation in the days of calamity.
1: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2: The Lord is our shield, our fortress, and our rock.
1: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불경기와 사건이 터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 No matter what comes our way, no matter what economic downturns we face, we will not be afraid.
1: 하나님이 하나밖에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울하게 살거나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 For we know that the Lord has already given us the Son, Jesus Christ. We will not be afraid.
1: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을 건지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2: The Lord who has already given you His Son will save you from any other dangers.
1: 오늘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구해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 Today, believe in this amazing, wonderful good news.
1: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 Whatever problems come our way, we will have no fear.
1: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아끼고 있습니다.
2: God already gave you His Son. He is in adoration for you.
1: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의 주기를 아까워하겠습니까?
2: Since He gave you His only Son, would He hold back anything else?
1: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응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2: See how God saved Abraham even when he did not pray. Imagine how much He will want to save you when you pray to Him.
1: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십시오.
2: When you face problems, pray.
1: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 He will surely answer your requests.
1: 기도하지 않아도 비한 짓을 해도 하나님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더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2: See how God saved Abraham even when he was not praying. See how quickly he will answer our prayers.
1: 그럼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합시다.
2: Let us praise his wonderful salvation.
1: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읍시다.
2: The love of God is always with us. Let us believe.
1: 오늘부터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 Today, whatever comes our way, let us enjoy in peace and joy.
1: 예수님은 외칩니다.
2: The Lord Jesus shouted,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나올지어다.
2: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come to me.
1: 내게 나와서 쉼과 안식을 얻고 살아날지어다.
2: And I will give you rest and peace and restoration.
1: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살려서 평안 주시고 행복한 날, 기쁜 날 주실 줄 믿습니까?
2: Do you believe that the Lord will open new day of salvation?
1: 오늘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 Today, let us decide not to fear.
1: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 Let us conclude.
1: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아주 비련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아브라함 위기 속에서 구원해낸 것을 오늘 봤죠.
2: Today, we saw how Abraham lied and deceived, but God came in to save him.
1: 아브라함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2: It was not for his righteousness that God saved him.
1: 아브라함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불의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2: Even through his unrighteous behavior, the Lord saved him because God is righteous.
1: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2: Let us worship his amazing salvation.
1: 하나님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불의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2: In order to save you who were unrighteous, the Lord gave his only son on the cross.
1: 하나님 자신의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는 독생자 아들 죽임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2: And he saved you and rescued you from the death and shame.
1: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로 흘린 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2: Through the blood shed on the cross, we are saved.
1: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깨끗이 모든 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2: We believe that because he is whipped, we are healed.
1: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2: And he rejoices at showing us his grace.
1: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그 문제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2: So today let us be expectant of the salvation of God.
1: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2: Do you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1: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살리고 모든 축복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까?
2: Do you believe that he will surely heal you?
1: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2: It is not because you are great, but because you are less that he pours you more of his grace.
1: 불의한 자에게 위대한 구원을 나타내시며 많은 실수 속에서도 우리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2: And I pray that you glorify the Lord who saves the unrighteous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God.
1: Amen.
2: Amen.
0: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프란시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입니다. 오늘도 이 평화의 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를 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둔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평화의 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군이 어제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뭐 전쟁 개시, 대규모 공격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공격을 미군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어제 X를 통해서 동부시간 기준 어제 오후 5시, 그러니까 이곳 기준으로는 2시겠죠? 최고사령관, 즉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발생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8일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추락했는데요. 탑승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된 바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추락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에 따른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라고 어제 SNS를 통해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해당 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했었으나 모두 무사하며 부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라고 말해서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고요. 결국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헬기 추락을 이유로 적대 행위를 재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자체적인 인적 과실이나 우발적인 사고 혹은 잠재적으로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그러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들이 우리 영토 주변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전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강한 긍정론을 펼쳐왔는데요. 네, 어느새 오늘 6월 10일이네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어서 주택 대출 금리가 연초와 비교해서 다소 오르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증가할 만하다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거래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모든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있을 금리 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이죠. 펩시코가 인간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무인 트럭을 실제로 운영에 투입했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는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 35대가 프리웨이 그리고 일반 도로까지 달리면서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펩시콜라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 펩시 트럭은 현재 개발이 한창인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종전의 레벨 3 차량은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대 앞에 앉아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반면 이 레벨 4는요,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시 자동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을 비워놓고 사실상 100% 무인 운행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보완될 부분은 있고요. 정말 완전 무인 운행은 레벨 5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레벨 4는 바로 그 아래 단계입니다. 다 왔습니다. 네, 미국 주요 기업 가운데 이렇게 레벨 4 트럭으로 대규모 물류 작업을 처리하는 사례, 이번에 펩시가 처음입니다.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은요, 카메라는 물론 레이더와 레이저 센서인 라이더 등 각종 첨단 장비로 도로 환경을 분석해서 차량을 제어합니다. 이 뉴스를 취재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직접 이 무인 트럭에 올랐습니다. 커브길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운전대가 돌려지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고요. 구간 내내 제한 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펩시 측은요, 자사 자율주행 트럭이 지금껏 사고를 낸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율주행 트럭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택시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줘야 되는 오버타임 등을 주지 않고, 예, 이런 제약 없이 밤이든 낮이든 물건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식품업계 등 운송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한편 펩시 측은 이번 자율주행 트럭이 정시 도착률도 거의 99%에 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같은 자율주행 트럭은 앞으로 인간 운전자의 하루 운행시간 제한 등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트럭 기사 구인난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열쇠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뉴욕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데 환호는커녕 야유를 받게 됩니다. 갈 때마다. 이번에 뉴욕 맨해튼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파이널 3차전을 대통령이 직접 관전했습니다. 이 닉스 구단 주의 초청으로 경기장을 찾은 것인데요. 경기장 내 스위트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이 NBA 파이널을 직접 현장에서 관전한 미국 현직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걸참 좋아하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 시작 전에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카메라가 비췄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자, 야유가 길게 이어지자 카메라만이 좀 당황한 듯 했습니다. 화면을 빨리 선수들에게 돌렸고요. 그제서야 환호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뉴욕 퀸즈 출신입니다. 또 맨해튼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곳에서 오래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에서는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또 뉴욕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이번 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된 점도 관중들이 막 실어서 야유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 경기 티켓을 어렵게 구한 농구 팬들, 보안 검색을 위해서 가방 없이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하라 이런 권고까지 받습니다. 또 검색을 마친 뒤에는 경기장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지면서 이래저래 관람객들의 불만이 한껏 쌓였더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에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네요. 뉴욕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톰 허먼 국경 차르가 밝혔습니다. 톰 허먼은 어제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요,

0: 여러분은 뉴욕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아이스 요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방금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가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이어서 조만간 뉴저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를 중심으로 이민 단속 요원이 다시 한번 대거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시청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속출하면서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인사관리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월드컵 개최국과 축구 강국 등 8개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로 170억 달러의 손실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 이 8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주최국, 그리고 축구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기업 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요. 이 조사 결과 직원의 27%는 지각이나 조퇴, 무단 결근을 통해서 근무를 거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1%는 숙취 상태로 근무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아무래도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기면 이겨서 지면 져서 술을 더 많이 마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겠죠. 또 14%는요, 근무 시간 중에 경기 시간이 겹친다면 몰래 경기를 시청하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관리자급 인원들 역시 경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급 이상의 42%는 월드컵 기간 동안 휴가를 쓸것 같습니다라고 답했고요. 45%는 이미 재택근무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니저가 이러니 일반 직원들에게 근무 태만하지 말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 개막을 딱 하루 남겨놓고 있는 오늘, 오늘부터 해서요, 월드컵 끝날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명장면들도 있을 테고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1: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8: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9: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8: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7: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네, 월드컵같이 큰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진다는 건 뭐 꼭 스포츠를 막 열광하고 사랑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 분위기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편한 시간에 경기를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같이 큰 경기가 뭐 지구 반대편에서 치러진 경우 뭐 한국 선수 경기는 꿈도 못 꿨고요. 근데 그나마 뭐 ABC 방송 같은 경우에 미국 선수들 중심의 경기를 녹화해서 저녁 시간에 보내주는 그런 조금 맥빠진 경기를 보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번 월드컵 특히 서부 시간으로 아주 보기 좋은 시간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 치맥하면서 네,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스케줄입니다. 네, 앞으로 경기 치러지는 동안 결과나 과정에 따라서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의 예선전 3경기를 총체적으로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뭐 1차전, 2차전, 3차전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바로 내일 저녁 7시 대한민국이 체코와 만나면서 출발합니다. 자, 개막전의 저주를 피해야 하는 1차전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대회 첫날인 내일 저녁 7시 한국은 체코와 첫 경기를 가지는데, 사실 이 경기가 멕시코와 남아공의 공식 개막전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열리는 그야말로 오프닝 데이 빅매치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요, 역사적으로 보면 월드컵 개막일 당일이나 이튿날에 열리는 첫 경기들은 유독 이변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예상 못했던 선수들의 골잔치가 펼쳐지거나, 어쨌든 긴장감과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체코는 무엇보다 탄탄한 패스 축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이 개막일의 중압감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은 그리고 일주일 후인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 대한민국이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를 맞습니다. 28년 만에 복수혈전,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98년이죠.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주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는데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1-10으로 경기를 끌려가다가 결국 역전패를 당했던 바로 그 상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이라는 경기장은요, 구조상 관중석과 그라운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약 4만 8천 명이 꽉 차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 홈팬들이 지르는 일방적인 야유와 함성이 고스란히 선수들의 귀에 꽂히는 그야말로 지옥의 원정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홈 텃세를 뚫고 28년 만에 서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한다면 3차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주 더 가벼워질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3차전은요. 그로부터 엿새 후인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번엔 수요일 저녁 6시. 역시 멕시코입니다만 이번에는 몬테레이로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글쎄요. 전설들의 마지막 춤 라스트 댄스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번 월드컵은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인 손흥민 선수의 개인 통산 네 번째 월드컵이자 사실상 그의 라스트 댄스가 될 확률이 높죠. 네, 현재 손흥민 선수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지성, 안정환과 함께 한국인 최다 골 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별리그에서 딱 한 골만 더 추가하면 한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최다 골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고 아마 이 기록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 2차전에 손흥민 선수가 혹시 골을 내지 못했더라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최종전에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부 시각으로 목요일과 수요일 저녁 퇴근길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뜨거운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태극 전사들의 드라마 여기에 그들이 주연이 되길 바라고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는 조연이 돼서 정말 멋진 드라마 한편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차례로 경신한 이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의 이 80세 생일 기념 방식은 매우 극명하게 대비된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은 3년 전 80세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보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을 마치 권력을 과시하는 행사처럼 활용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4일 80세 생일에 맞춰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된 종합격투기 경기장에서 UFC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 때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생일날에 맞춰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생일을 정치 행사가 아닌 가족 행사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80세 바이든 전 대통령 생일 때 그는 백악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브런치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나이가 부각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이 같은 조용한 생일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80세 생일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내가 몇 살이 되는지 입 밖으로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대형 브릿지인 고디하우 국제대교가 개통을 막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달 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한 소식통은 개통 기념 행사가 이번 주 내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고 일부 현지 언론들은 국제대교 이 교량의 차량 통행이 15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디하우 국제대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교량으로 2018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이 비용 분담을 거부해서 캐나다 측이 전액 조달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있으며 30년에 걸쳐서 캐나다가 통행역 징수를 통해서 이를 충당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디하우 국제대교가 개통되면 캐나다와 미국 간의 국경 통과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고 트럭 운송업계는 30년에 걸쳐서 2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마찰이 일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교량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대교, 이 고디하우 국제대교 이 교량은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나서고 있죠.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고요. 그 참석을 위해서 일찌감치 떠나면서 벨기에를 비롯해서 유럽 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각으로 6월 10일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제39주년이 되는 60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926년 60만세운동에 대해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면서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61년 뒤 1987년 6월 10일 60민주항쟁 역시 한 번 더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바로 그때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통해서 오늘 39주년이 되는 6월 10일 오늘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네요.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하다면서 면직을 신청했다라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송파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가 정년이라고 합니다. 한편 송파서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네, 총 지휘 책임자가 부담을 느끼면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이 재선거 요구 시위는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시위대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낮에는 조금 줄어드는가 해도 오후가 되고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불어나고 있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시민 3만 8천여 명이 모였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시민들의 7, 80%가 2030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공정과 참정권이 훼손됐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에 모인 청년들은 어떤 이념이나 진영을 따지지 않고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 집회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유튜버들에게는 집회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경계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번 집회에 나온 청년들에게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이른바 소셜 시리즌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사회적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소셜 시리즌, 이제 한국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는 얘긴데요. 이 소셜 시리즌은 지난 2008년 미국 케이스 재단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디지털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을 만드는 밀레니얼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정당이나 노조, 협회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시민운동과는 달리 이들은 X, 인스타그램, 트레드를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정보를 나누고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가 진행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필기구로 스케치북에 재선거 이렇게 적고 태극기를 그려서 나눠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는 다른 나라의 국기는 흔들지 말자라는 제안을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집회의 비정파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현장에 오지 못한 이들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집회 장면을 지켜보고 있고 일부는 음료나 간식 등을 보내며 집회를 응원합니다. 이번 집회 현장에서 만난 취업준비생이라는 20대 김모 씨는요, 기성정치권은 청년들이 상식과 공정을 요구할 때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철없는 집단, 과격, 극우 세력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 부실 관리 사태가 청년층의 이런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집회를 단순한 항의 시위를 넘어선 주권자 운동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청년층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한 결과다라면서 SNS를 무기로 청년 세대가 당당한 정치 주체인 소셜 시리즌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위,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고요. 폭력적이지 않은 선에서는 네, 정당한 권리입니다. 모처럼 청년층이 이 권리를 잘 활용해서 뜻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참에 좀 끼어들려는 어떤 정치 성향을 띠는 일부 단체, 유튜버 등이 절대 이들에게 섞여서 그 진심을,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 이제 곧 있을 BTS의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을 앞두고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미리 좀 지적을 했고 방탄소년단의 멤버들도 부탁을 했듯이 부산에서 바가지 상술이 없어야 될 텐데 바가지 상술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가지 상술이 만연하다는 얘기인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에 전국에서 들어온 관광 불편 신고 가운데 50%가 바로 부산에서 접수됐습니다. 네,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일반 숙소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서비스 위생 불량 등의 호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BTS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수요가 급증하고 그러니 가격을 올려서 받고 싶어도 미리 예약한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방적인 취소,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지역 숙박 요금이 무려 10배 이상 오른 곳도 있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하는 등의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 숙박업소와 대중교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 강화, 계도에 나서겠다. 그리고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됐고 정작 이번 공연이 있고 이번 달 현황을 다음 달에는 지켜볼 수 있을 텐데 보면은 정말 계도가 이루어졌는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경찰들은 참 유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처벌이 꼭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0: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볼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0: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4: 유니 굿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 굿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9: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9: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0: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 3100유쇼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인공지능 즉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AI 글라스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이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한 건씩 적발됐습니다. 시험 시작 전 글라스 착용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 AI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탑재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연동돼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실시간 번역하고 사물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렌즈에 띄울 수 있습니다. 지난달 메타가 이 AI 글라스를 한국 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반 뿔테 안경과 비슷한 외형으로 감독관이 육안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올 하반기 구글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글라스 출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AI 글라스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AI 기기의 확산에 따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국가 자격증 시험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올해 수능부터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안경과 반지 등 더 다양한 착용형 기기로 관리 대상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호에 유럽 출신 우주비행사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나사는 어제 텍사스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3호에 참가할 우주비행사로 랜디 브레닉스, 루카 파르미타노, 안드레 더글러스, 프랭크 루비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파르미타노는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유럽 우주국 소속 우주인입니다. 캐나다 우주국 소속 제레미 한슨이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 참여한 데 이어 비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또 유럽 우주국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파르미타노는 지난 2013년 이탈리아 우주국의 첫 장기 체류 국제우주정거장 임무에 엔지니어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숙련된 우주비행사입니다. 한편 파르미타노와 더불어 눈에 띄는 인물은 더글러스입니다. 더글러스는 아르테미스 2호에 참여한 빅터 글로버에 이은 두 번째 흑인 우주비행사입니다. 경력도 비교적 짧습니다. 지난 2021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이후 첫 우주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쟁업체인 한국이나 일본산 차량보다 자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제 아래에서도 멕시코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별도 무역 합의를 통해 일부 차량의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0년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는 올해 협정상 의무 재검토 시점을 맞아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측이 최근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동차 관세 체계 개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USMCA는 북미산 자동차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하는 등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최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2.5%의 최혜국 대우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멕시코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멕시코 측이 주장하는 이 같은 관세 부담은 업계의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닛산 아메리카는 현재 체계에서는 멕시코 조립 차량이 다른 지역 수입차보다 더 높은 관세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닛산은 지난해 10월 멕시코 콤파스 공장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건국 250주년 기념 이벤트를 앞두고 국무부가 UFC, 2종 격투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오는 11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국무부 청사에서 공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인 국무부가 격투기협회와 무슨 협력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해각서인 MOU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 후에 특정 협력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부는 스포츠 외교 구상을 강화하고 종합 격투기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이다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오는 14일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UFC 격투기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한 가설 경기장 설치도 현재 백악관에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국무부가 UFC 띄우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지표가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줬지만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라는 조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달 고용이 증가했지만 고용 선행 지표는 하락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앞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할 것임을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지표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의 고용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변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43.7%로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향후 12개월 내에 실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은 전달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15.1%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2: 6월 10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 국가 기념일이 겹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이고요.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60 만세 운동 기념일입니다. 1926년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만세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이듬해부터 정부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1926년 그리고 1987년 61년이라는 시간이 사이에 있습니다만 이 6월 10일이라는 날짜는 억압에 맞선 저항의 정신이 시대를 넘어 이어져 왔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네, 이 사람의 목소리 역시 시대를 뛰어넘는 목소리죠.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레이 찰스. 지난 2004년 오늘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모닝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컴원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매일 아침이 저는 무척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도움되는 아침이 되길 바라면서요. 또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 이민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호르무즈의 긴장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바레인의 미군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섰지만 휴전을 깨는 전면전 수준의 충돌은 서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미국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섬, 시리크와 자스크 주변에서 몇 시간에 걸쳐 두세 차례씩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시리크의 물 저장 시설 두 곳 이상이 공격을 받아서 식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도시에 대한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시내가 아닌 해안 지대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페르시아만 인근의 미군 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미군 기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방공망을 가동하며 경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날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잠재적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란의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입으로는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 테이블을 유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개전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종전협상이 교착을 거듭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의미하는 대규모 대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종전 합의를 체결하고 살아남을 기회

0: 나 공군 군대의 많은 부분은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 시사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 이후 미군과 이란군이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자신의 예상보다 종전 협상이 더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더 강력한 공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의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종전 합의를 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킨 것은 이란의 자폭들이 맞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장담했지만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내부에서도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마저 미국의 만류를 비웃듯 독자 공습을 강행하면서 트럼프식 외교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월드컵 개막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곧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의 확전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거대한 외교적 치적을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는 미군이 이란 남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전격 공습하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대응이라지만 종전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습 일시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2: He wants the win against Iran and possibly the fall of the Ayatollah regime to be his main achievement.
1: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압박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까지 동원해 페르시아 만에서 홍해를 잇는 에너지 안보 벨트 구축을 노립니다.
3: It's not only the economical one, it's not only the security one, but also the political one, using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Iran is seeking to enhance cooperation with.
1: 더 심각한 건 집안 단속조차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밀어붙이는 대이란 양보안에 대해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4: Many of Donald Trump's own party members were against it because they said that's exactly what the Obama administration's deal with Iran was.
1: 동맹국과 적대국, 심지어 내부조차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호기롭던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억제력을 잃고 고립무원에 처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과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는 이란이 걸프국들을 향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을 계획, 조직, 실행하기 위해 자국 내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성명은 이란이 미국의 보복성 공격 후 중동 내 미군 주요 시설을 상대로 한 재보복을 감행한 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이 활용되는 상황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 시각 9일 오후 5시부터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의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 개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은 이란 내 약 20곳을 대상으로 한 미군의 공격이 진행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규정했지만 이란은 재보복을 곧바로 단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공군기지를 비롯해 21개 걸프지역 내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1250만 불, 1250만 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0: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0: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규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본선행 티켓이 걸렸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선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개표는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선두주자들이 일제히 11월 결선 진출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시장 선거 먼저 갈까요? LA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캐런 베스 시장이 34% 득표율로 선두, 그 뒤를 이어서 진보 성향의 니티아 라만 의원이 29%를 기록하면서 2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파란을 일으켰던 스펜스 프렛 공화당 후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캐런 베스 시장은 어제 첫 임기 동안 산불과 노숙자 위기 등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지지자들 격려 덕분에 앞으로 4년을 더 이어갈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던 라만 의원, 선거 당일 개표 초반에 이대로 탈락하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도 했었지만 결국 역전에 성공하고 결선에 진출했, 니티아 라만 의원은 LA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역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LA 시장인 베스 시장과 당선 시 첫 남아시아계 여성 시장이 되는 라만 의원의 대결은 민주당 텃밭인 LA가 노숙자와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선택을 할지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하비에 바세라 후보가 약 28%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스티브 힐턴 후보가 2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스티브 힐턴 후보는 어제 선거관리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 11월 본선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현행 우편투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턴 후보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현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발송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하비어 베세라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서 가장 준비된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해서 선거관리국은 선거 전부터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일주일 뒤, 7일 뒤에 도착해도 유효표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두 개표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모두 유효표로 개표에 함께 포함됩니다. 연방 하원의원 40지구 영킴 의원도 11월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40지구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영킴 의원이 20.9% 득표율로 2위를 확정지으면서 11월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켄 켈버트 의원이 35%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민주당 소속이자 또 다른 한인 후보였던 에스터 킴 바렛은 16.6% 3위로 일단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켈버트 의원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공화당 중진 의원이며 영킴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발히 활동해왔던 3선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켈버트 의원이 제41지구 출마했지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해서 같은 당 현역 의원인 영킴 의원과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또 선거구 재편에 반발해 지난 3월 공화당을 탈당한 케빈 카일리 의원은 공중분해된 기존의 자신 선거구 제3선거구 대신 제6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주도 이 세크라멘토 도심이 포함됐지만 이전 선거구에서 자신의 기반이었던 교회 지역 등 중도 보수 표심을 결집해 대역전극을 연출했다는 평가입니다. 비당파적 선거 예측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해당 선거구를 확고한 민주당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전 공화당 중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단 뒤에 공화당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졌던 이 LA 카운티 의료서비스 재원 마련 판매세 인상안 메저 ER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준인 LA 카운티 판매세율이 또다시 0.5%포인트 올라 10.25%로 치솟게 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런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소비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어제 9일 현재 메저 ER은 찬성 50.59%, 반대 49.41%를 기록하면서 2만여 표 차이로 찬성표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릴 때 만 표 차다라고 했는데 만 표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개표 초반 반대표가 우세했던 것이 역시 역전된 것입니다. 아직 미개표 투표용지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유동적이지만 찬성률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메저 ER은 필수 서비스 보건법입니다. 향후 5년간 LA 카운티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의료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식료품과 처방약, 의료 장비 등 필수 품목에는 이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발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올 10월 1일부터 오는 2031년 9월 말까지 5년 동안 LA 카운티의 판매세는 10.25%가 올라 적용됩니다. 또 판매세는 카운티 내에서도 각 도시별로 추가 세율이 붙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가령 현행 판매세율이 11.25%인 랭캐스터와 팜데일 지역의 경우 인상 후에는 11.75%로 뛰게 됩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세금 인상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개표 현황 뭐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알타데나를 초토화시켰던 이튼 산불이 남가주 에디슨사에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사용 중단 송전선에서 시작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되면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험사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발생한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이 에디슨 소유의 노후 비활성 송전선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영상과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파사데나의 게리시 수영 테니스 클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화재 발생 당일 오후 6시 11분 송전탑 부근에서 두 차례 강한 섬광이 발생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섬광이 산불 발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된 송전선은 1971년 이후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이른바 유휴 송전선으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접지 장비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LA타임즈는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미니마트 외부 광고 벽면에 북한 찬양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광고 도안이 등장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물은 최근 한인타운 북쪽 LA시티 칼리지 인근의 멜로즈 에비뉴와 헬리오 트럽 드라이브에 있는 한 업소 외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광고판에는 유명 비디오 게임 명칭 콜 오브 듀티가 한글로 써 있고 북한 인공기와 함께 북한 찬양 포스터를 연상시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클럽 겸 레스토랑 마마 라이언이 공동 투자자 로버트 안 LA 한인 회장이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김 씨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횡령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LA 한인타운 지역의 유명 요식업체 운영을 둘러싸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용 의혹과 명예훼손 및 비즈니스 방해 주장을 이유로 현직 한인 회장이 포함된 투자자들이 서로 맞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소송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한 회장은 지난 5월 20일자로 소송에서 동업자 관계인 로버트 김 씨 및 K타운 호스피탈리티, K타운 파스타 등을 상대로 300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횡령 혐의를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한 회장은 개인 자격 및 RX2 파트너스, 6 스트리트 파트너스 등 회사를 대표한 주주대표 소송 형태로 접수한 소장에서 로버트 김 씨가 수년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유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로버트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개인 크레딧카드 대금을 회사 비용으로 허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최소 313만 1,517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소장의 로버트 김 씨가 한국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소장에는 로버트 김 씨가 매니저와의 사전 승인 없이 연 이율 89.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회사에 23만여 달러의 채무를 지우고 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회사가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도 월 16,000달러의 무단 급여를 스스로 책정해 수령해왔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로버트 김 씨는 로버트한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제기해온 상태입니다. 이 소송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김 씨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마말라이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이 연방이민당국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LAPD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단체 일부 시의원실은 LA시 가로등국의 플럭세이프티 사이에 자동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서둘러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블록세이프티는 전국의 약 5천 개 경찰기관과 협력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LA에서도 수십 대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 소유 가로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플록 측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한 연방기관에 제공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도시들은 이런 우려를 이유로 플록과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LA경찰국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LA 도심에서 골프 크리에이터들이 도로와 건물 주변에서 골프공을 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Everywhere We Play Golf라는 이 계정에서는 LA 일대 도로와 주택가, 상가 주변에서 골프공을 치는 장면이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는 골프공이 차량이 오가는 도로 쪽으로 날아가거나 건물 외벽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교통량이 있는 도로와 건물 쪽으로 골프공을 날린다는 비판글이 수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LA 경찰과 메타에 신고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타는 인스타그램 자회사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도로 위 차량이나 탑승자를 향해 물체를 던지는 행위를 경범죄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마트 안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며 대형 소동을 비운 10대 소년들이 경찰에 쫓기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푸트힐렌치에 위치한 한 월마트 매장에서 미성년자 남성 두 명이 전기 자전거를 탄 채 매장 통로를 사방으로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소년 두 명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매장 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전기 자전거로 손님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셰리프 요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년들은 이미 자전거를 타고 매장을 빠져나가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격전 끝에 벌어진 치열한 총격전으로 로스앤젤레스 경찰관 한 명이 가슴에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과 총을 겨누며 격렬히 저항하던 용의자 역시 총에 맞아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 도난 신고된 픽업트럭을 발견한 경찰이 추격전을 시작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용의자는 도주하던 차량으로 충돌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추격해온 경찰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경찰 역시 즉각 맞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가슴에 최소 한 차례 실탄을 맞았습니다. 짐 맥도넬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해당 경찰관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한 만큼 자칫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용의자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맨해튼 비치의 한 코인 빨래방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 한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비치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에비에이션 대로에 위치한 코인 빨래방에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갑자기 인도 위로 돌진하더니 빨래방 건물의 대형 통유리창을 그대로 박살내고 매장 안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보행자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벤츠 SUV로 매장 내부 깊숙이 파고든 채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운전자가 고령의 여성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와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70대 여성 간호사가 노인 학대와 절도 등 무려 77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71세인 로잔 마키스는 그동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사설 가정 간호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키스는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의존성 노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사업체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직원들을 위해 고용개발국에 납부해야 할 공제액과 분담금도 가로챈 것으로 법원 문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피해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가로챈 금액이 최소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마키스는 어제 총 77개의 중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으며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든그로브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학물질 유출 위기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최고위 임원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공우주 부품 제조 기업인 GKN 에어로스페이스의 스티브 칼린 수석 부사장은 어제 열린 시위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대피 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칼린 부사장은 수많은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GKN 과 가든그로브 공장을 대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피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스테파니 클로펜스타인 가든그로브 시장이 해당 화학물질을 공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인지 묻자 칼린 부사장은 아직 지난 5월 21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초기 단계라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향후 명확한 정보 제공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 변수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측의 이 같은 태도에 회의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질문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구체적인 답변도 주지 않고 주민들을 계속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GKN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사태로 며칠간 대피 생활을 해야 했던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기금으로 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등 이민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 이민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LA 한인회는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와 협력해 앞으로 두 달 동안 앞으로 2개월 간격으로 무료 이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시민권 증서 재발급, 영주권 갱신 등 각종 이민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심의 절차와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전문 이민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이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무료 이민 서비스는 오는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당일 현장 방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화랑 청소년재단이 지난 6일 LA 힐튼 호텔에서 2026 화랑 어워드 갈라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랑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시애틀, 오레건, 시카고 등 미국 각 지부를 비롯해 한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부 회원들과 초청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갈라 행사에서는 화랑 청소년재단이 펼쳐왔던 국내외 봉사 및 리더십 활동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행사에는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이자 의사, 나사 우주비행사로 알려진 한인 2세 조니 김 씨와 특별 영상 인터뷰가 큰 관심을 모았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대다수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고 이를 꼭 필요한 안전망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국 보험감독관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리버티 뮤추얼, USAA, 그리고 파머스는 지난해 종결된 보험 청구 가운데 44.4%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0년 전 35.6%보다 8.8%포인트가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업계는 최근 몇 년간 산불 등 각종 재해로 주택보험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왔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사례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한 주민은 골프공 크기의 우박 폭풍으로 차량은 물론 지붕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외부 지붕 설치 업체는 약 4만 9천 달러 규모의 지붕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스테이트팜은 피해 규모가 약 2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주민은 스테이트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보험 청구는 집 소유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남깁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청구라도 보험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뉴저지주인데요. 뉴저지 지부에 따르면 연방검찰 뉴저지 지부에 따르면 한인 약사 서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15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약사 서 씨가 위조를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처방전을 근거로 불법 조제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의 아내 서모 씨도 시민권 신청서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아내 서 씨는 실제 최소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시민권 신청서에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점에서 생활용품 코너 확장을 기념해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확장된 생활용품 코너를 통해 더욱 다양해진 상품 구성과 향상된 쇼핑 환경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고객들에게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남가주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지역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이 인파가 남가주 주민들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파도가 이 지역에 현재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 파도가 몰아치면서 해안가가 어제부터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일주일 내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해 화려한 파도의 향연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포트비치의 유명 서핑 명소인 더 웨지에 어제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수천 명이 몰렸는데요. 또 거친 파도와 싸워온 서퍼들에게는 이번 파도 정말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결실이었다 라며 파도 타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도 또 초대형 파도가 이 뉴포트 비치와 헌팅턴 비치 해변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퍼들의 이런 기쁨과는 달리 국립기상청은 해변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남향을 마주한 해변을 중심으로 최대 9피트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 서퍼는 2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 세트에 휩쓸려 아찔한 순간을 넘기기도 했고 이 서퍼들이 이 파도 타기에 나서면서 라이프가드들 굉장히 지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여러 서퍼들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은 LA 카운티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요일 내일까지 높은 파도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말리부의 경우 10피트에 달하는 집채만한 파도와 함께 위험한 이안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리부 부두는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파도를 구경하겠다고 몰린 주민들, 해변이나 바위, 심지어 부두에 있는 사람까지 한순간에 휩쓸어갈 수 있는 만큼 위력적이다 라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자!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2: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1: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3: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1: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5: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선관위조차도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선거 관련 파장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6: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7: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 증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6: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를 인수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가 특정되면 재검증에 나설 예정이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현재까지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조만간 선거 소청을 제기해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겠다는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해서 다시 증거 보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자, 한편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9: 60 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10: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11: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9: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12: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9: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13: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9: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4: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9: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1: 공로로 갈까요?
2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2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6: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2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7: 장례비는요?
28: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7: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28: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담낭의 주된 기능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했다가 몸에서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는데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많습니다. 담낭 문제로 오는 통증은 우측 견갑골, 즉 오른쪽 등과 날개 축지 쪽으로 퍼집니다. 우상복부에서 이런 통증과 함께 소화장애가 동반되면 담석증, 담낭염 혹은 담도결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과 비타민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담결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좌상복부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배를 내려다볼 때 배꼽을 기준으로 십자를 그으면 바로 왼쪽 윗부분인데 여기에는 비장, 위장, 그리고 췌장이 일부가 있습니다. 비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위장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장기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도 안면마비나 어깨와 팔, 다리나 무릎 통증에 비장을 보하는 데 비중을 두고 치료를 해드리면 빨리 회복되시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면마비가 오고 나서 제때 퀄리티의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후유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으로는 지속적인 눈 떨림과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 비대칭 얼굴입니다. 그리고 입이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인데 환자분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은 계속되는 눈이 떨림입니다.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눈이 떨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쩌다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정도만 떨려도 불편하신데 하루 종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과 눈 밑의 근육이 함께 떨립니다. 특히 미모에 신경을 쓰시는 젊은 여성이거나 대인관계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더구나 스트레스가 많고 어떻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보통 2년 이상이 된 안면마비 후유증은 한 방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양방에서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부작용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치료를 기대해 봅니다. 안면마비도 중풍과 같이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온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6월 10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 또 안개 속입니다.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군이 이란 남부 지역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섰지만 양국 모두 전면전 수준의 충돌은 서로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또 전면전으로 확전될지 안개 속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4: 미국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시리크와 자스크 주변에서 몇 시간에 걸쳐 두세 차례씩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시리크의 물 저장 시설 두 곳 이상이 공격을 받아서 식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도시에 대한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시내가 아닌 해안지대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페르시아만 인근의 미군 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미군 기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방공망을 가동하며 경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날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잠재적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란의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입으로는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 테이블을 유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3: 개전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종전협상이 교착을 거듭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의미하는 대규모 대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은 종전 합의를 체결하고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끄는 이란 정권에 대응해 새로운 공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들으신 대로 미 육군 주력 헬기 아파치 격추에 대한 보복 차원의 이란 레이더 시스템과 방공기지 타격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휴전 기간에 방어 능력을 재건하려 했지만 간밤에 미국 공습을 막아내지 못했고 전투기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며 해군이나 공군 군대의 많은 부분은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 시사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 이후 미군과 이란군이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0: 수상 드론에 의해 미군이 구조된 것도 역사상 처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장담했지만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내부에서조차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마저 미국의 만류를 비웃듯 독자 공습을 강행하면서 트럼프식 외교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 월드컵 개막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곧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의 확전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거대한 외교적 치적을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는 미군이 이란 남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전격 공습하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대응이라지만 종전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습 일시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2: He wants the win against Iran and possibly the fall of the Ayatollah regime to be his main achievement.
1: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삼아 독자적인 압박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까지 동원해 페르시아만 안에서 홍해를 잇는 에너지 안보 벨트 구축을 노립니다.
3: It's not only the economical one, it's not only the security one, but also the political one, using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Iran is seeking to enhance cooperation with.
1: 더 심각한 건 집안 단속조차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밀어붙이는 대이란 양보안에 대해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4: Many of Donald Trump's own party members were against it because they said that's exactly what the Obama administration's deal with Iran was.
1: 동맹국과 적대국, 심지어 내부조차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호기롭던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억제력을 잃고 고립무원에 처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과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은 이란이 걸프국들을 향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지역 내 모든 국가, 특히 페르시아만 남부 연안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을 계획, 조직, 실행하기 위해 자국 내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성명은 이란이 미국의 보복성 공격 후 중동 내 미군 주요 시설을 상대로 한 재보복을 감행한 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중동 내 미군 기지가 활용되는 상황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격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어제 이란 내 여러 곳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이란 메르 통신과 비슷하게 반다르 아바스 게슘에서 폭발 공격을 강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이란 내 약 20곳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격이 진행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규정했지만 이란은 재보복을 곧바로 단행했습니다. 쿠웨이트도 자국 방공 시스템이 공중 표적을 요격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 지침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초기 평가 결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은 거의 모두 요격됐으며 현재로서는 미국 측 사상이나 미군 시설 피해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운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0: 육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2일 지난주에 열렸던 예비선거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결선행 티켓이 걸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선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선두 주자들이 일제히 결선 진출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하비어 바세라 후보가 약 28%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2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스티브 힐튼 후보는 어제 선거관리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현행 우편 투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튼 후보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현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발송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하비어 베세라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서 가장 준비된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측의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해서 선거관리국은 선거 전부터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캐런 베스 시장이 34%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티아 라만 시의원이 29%를 기록하며 2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캐런 베스 시장은 첫 임기 동안 산불과 노숙자 위기 등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지지자들의 격려 덕분에 4년을 더 이어갈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니티아 라만 역시 SNS를 통해 LA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본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역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LA 시장인 베스 시장과 당선 시 첫 남아시아계 여성 시장이 되는 라만 의원의 대결은 민주당 텃밭인 LA가 노숙자와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선택을 할지 이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 소인 찍힌 우편 투표는 일주일 뒤 어제까지 도착했으면 유효표로 인정돼 모두 개표에 반영됩니다. 때문에 개표가 완료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거의 마무리됐고 결선 진출자들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영킴 의원이 11월 본선에 결선의 결수국 진출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20.9%의 득표율로 2위를 확정짓고 11월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켄 켈버트 의원이 35%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민주당 소속이자 또 다른 한인이었던 에스터 킴 바렛은 16.6%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본선에서 펼쳐질 영킴 의원과 켄 켈버트 의원 두 공화당 현역 의원의 40지구 연방 하원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는 것이 남았습니다. 켈버트 의원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공화당 중진 의원이며 영킴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발히 활동해왔던 3선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켈버트 의원이 제41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해서 같은 당 현역 의원 영킴 의원과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한편 선거구 재편에 반발해 지난 3월 공화당을 탈당한 케빈 카일리 의원은 공중분해된 자신의 선거구 제3선거구 대신 제6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위로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찬반 투표에 붙여졌던 LA 카운티 의료서비스 재원 마련 판매세 인상안 메저 ER이 개표 막판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통과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어제 기준 어제 현재 메저 ER은 찬성이 2만여 표 차로 반대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는 한 만여 표 차다라고 전해드렸죠. 예, 만 표가 더 벌어져서 2만 3천여 표 차로 벌어졌습니다. 미개표 투표용지가 남아있어서 최종 결과는 유동적이지만 처음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1월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메저 ER은 필수 서비스 보건법입니다. 향후 5년간 LA 카운티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의료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최종 통과가 되면 LA 카운티의 판매세는 지금 9.75%에서 10.25%로 인상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다라고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투표도 소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알타데나 일대를 초토화시킨 이튼 산불이 남가주 에디슨사가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사용 중단 송전선에서 시작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LA타임즈는 보험사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 7일 발생한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이 에디슨사 소유의 노후 송전선이란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영상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파사데나의 게리시 수영 테니스 클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화재 발생 당일 오후 6시 11분 해당 송전탑 부근에서 두 차례 강한 섬광이 발생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섬광이 산불 발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이 송전선은 1971년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이른바 유휴 송전선으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접지 장비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LA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방치해 50년이 넘게 방치해왔던 송전선이 이튼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 원인이었다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고급 클럽 겸 레스토랑 마마 라이언의 공동 투자자 로버트 안 LA 한인 회장이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김 씨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대의 횡령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공개하고 있는 소송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안 회장은 지난 5월 20일자로 동업자 관계인 로버트 김 씨 및 K타운 호스피탈리티, K타운 파스타 등을 상대로 300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횡령 혐의를 골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버탄 회장은 개인 자격 및 회사를 대표한 주주대표 소송 형태로 접수한 소장에서 로버트 김 씨가 수년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유용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로버탄 회장은 소장에서 로버트 김 씨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개인 크레딧 카드 대금을 회사 비용으로 허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최소 313만 1,500여 달러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한국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 로버트 김 씨가 마말라이언의 자금과 인력, 발레파킷 운영권 등을 이용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다른 식당들의 비용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금을 무단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산 유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로버트 김 씨가 매니저의 사전 승인 없이 연 이율 무려 89.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회사에 23만 6천여 달러의 채무를 지우고 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회사가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도 월 1만 6천 달러의 무단 급여를 스스로 책정해 수령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로버트 김 씨는 로버트한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주장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김은 지난 5월 14일자로 접수한 소장에서 자신이 지난 10년간 마말라이언의 성공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이 연방이민당국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가 입수한 수백 건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LAPD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단체, 일부 시의원실은 LA시 가로등국의 플럭세이프티사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서둘러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플럭세이프티는 전국의 약 5천 개 경찰기관과 협력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에도 수십 대 장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플록 측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한 연방기관에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록 측은 캘리포니아주 정보 공유 제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고객기관이 소유하고 기본적으로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데이터 접근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LA경찰위원회가 LA경찰과 플록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마트 안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며 대형 소동을 비운 10대 소년들이 경찰에 쫓기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푸트힐렌치에 위치한 한 월마트 매장에서 미성년자 남성 2명이 전기자전거를 탄 채 매장 통로를 사방으로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소년 2명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매장 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전기자전거로 손님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셰리프 요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년들은 이미 자전거를 타고 매장을 빠져나가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격전 끝에 벌어진 치열한 총격전으로 로스앤젤레스 경찰관 한 명이 가슴에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과 총을 겨누며 격렬히 저항하던 용의자 역시 총에 맞아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 도난 신고된 픽업 트럭을 발견한 경찰이 추격전을 시작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용의자는 도주하던 차량으로 충돌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추격해온 경찰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경찰 역시 즉각 맞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가슴에 최소 한 차례 실탄을 맞았습니다. 짐 맥도넬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해당 경찰관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한 만큼 자칫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용의자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맨해튼 비치의 한 코인 빨래방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 한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비치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에비에이션 대로에 위치한 코인 빨래방에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갑자기 인도 위로 돌진하더니 빨래방 건물의 대형 통유리창을 그대로 박살내고 매장 안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보행자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벤츠 SUV로 매장 내부 깊숙이 파고든 채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운전자가 고령의 여성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와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70대 여성 간호사가 노인 학대와 절도 등 무려 77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71세인 로잔 마키스는 그동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사설 가정 간호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키스는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의존성 노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사업체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직원들을 위해 고용개발국에 납부해야 할 공제액과 분담금도 가로챈 것으로 법원 문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피해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가로챈 금액이 최소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마키스는 어제 총 77개의 중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으며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든그로브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학물질 유출 위기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최고위 임원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공우주 부품 제조 기업인 GKN 에어로스페이스의 스티브 칼린 수석 부사장은 어제 열린 시위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대피 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칼린 부사장은 수많은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GKN 과가든그로브 공장을 대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피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스테파니 클로펜스타인 가든그로브 시장이 해당 화학물질을 공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인지 묻자 칼린 부사장은 아직 지난 5월 21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초기 단계라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향후 명확한 정보 제공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 변수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측의 이 같은 태도에 회의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질문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구체적인 답변도 주지 않고 주민들을 계속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GKN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사태로 며칠간 대피 생활을 해야 했던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기금으로 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의 헌팅턴비치, 라구나비치, 뉴포트비치 등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서퍼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도가 몰아치면서 해안가가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기 위한 구경꾼들, 주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서퍼들이 지역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 화려한 파도의 향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 뉴포트비치의 유명 서핑 명소 더 웨지에는 거대한 파도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었습니다. 유럽에서 왔다는 한 서퍼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일 또 한 차례 초대형 파도가 이 남가주 해변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기엔 좋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 해변 위험 경보, LA 카운티 일대는 높은 파도 주의보 발령한 상태입니다. 말리부의 경우에도 10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안류 역시 위험하다라고 국립기상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안류는 바위, 심지어 부두에 있는 사람까지 한순간에 휩쓸어갈 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에 해안구조당국은 안전을 위해 일반인들의 입수를 전면 통제하고 그리고 파도를 보기 위해서 해안가 근처로 갈 때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바다에 들어갈 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뭐 바다와 얼마나 친숙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라이프가드에게 구조되는 일이 어제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11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11월 중간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재선 가능성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측근이자 단골 골프 파트너인 그레이엄 의원에 대해서 일찌감치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었습니다. 연방 상하원 주지사 뭐 여러 가지 예비선거 치러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4선 현역 의원부터 버니 샌더스 지지를 받는 정치 신예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격전지로 꼽히는 메인주에서는 40대 정치 신인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최근 잇따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예비선거 본선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유력 경쟁 후보였던 제니 밀스 현 메인주 지사는 후보에서 공식 사퇴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말 이후 선거운동을 중단해왔던 플래트너 후보의 경선 승리는 일찌감치 예견돼 왔었습니다. 플래트너 후보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공개 지지를 확보하면서 여론조사와 모금에서 다른 후보와 큰 격차로 선두를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를 앞두고 사생활과 관련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앨런 포드 주 법무장관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예비선거에서 66.2% 득표를 앞서면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현직 주지사 조지프 롬바르도가 개표 초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이며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선출직 하원의원 한 석만을 뽑는 노스다코타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현역 줄리 페토착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70% 이상 득표율로 사실상 승리를 굳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을 급격히 선회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 틀로 제시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협력하고 적대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풀이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미국과 중국을 위대한 두 나라 G2라고 언급하면서 양국이 대등한 초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미국 아시아 당국자들은 이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용할 의도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공격적인 접근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은 아시아 전역의 불안을 촉발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게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선회하는 대중국 전략에서 자국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략 변화는 대만 이슈입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에 대한 11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보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 개선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했던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대중국 전략 수렴이 미국과 인도 정책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에 새로운 물류, 급유 허브를 구축 중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내 훈련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방북에서 북핵에 침묵하고 그동안 중시해왔던 대북 제재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제3의 길을 모색해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을 지렛대 삼아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올해 첫 출국 외교로 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비핵화 문제엔 끝내 침묵했습니다. 대신 국경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을 비롯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수권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합작이나 신규 투자와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외교, 법 집행, 군대 교류 강화도 마찬가지. 중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엿보입니다. 군사협력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민감한 대북 제재와 맞닿아 있는 현안을 거침없이 꺼내든 겁니다. 외교 고립 탈출이나 러시아 견제를 넘어 북한을 반미연대의 전략 파트너로 끌어올렸습니다.
2: 두 나라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역사의 오른편에 언제나 함께 서 있으며 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1: 앞서 2019년 미국과 핵 담판 불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을 초청해 돌파구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도발이 불편했고 북한도 제재에 얽매이는 중국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 카드로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급속 밀착이 결국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물론 중국도 트럼프 2기 출범과 관세 전쟁, 이란 공습 등 격변 속에 전략적 실리를 택했을 뿐입니다.
3: 한반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5월 들어서도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5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4.9% 이후 3년 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5%가 올랐습니다. 전쟁 이전에 지난 2월 2.4%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 3.3%, 4월 3.8%에 이어서 5월 4.2%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를 비롯한 고유가 상황이 소비자 물가에 지속해서 강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9%가 올라 월간 지수 상승의 60%에 기여했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률 전월 대비 무려 7%나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문가 전망에 대체로 부합해 시장을 예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소비자 물가 선행 지표 성격을 갖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6% 올라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 지표 계속 발표될 때마다 경제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 70% 이상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명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비율이 4월 조사에서는 3분의 1, 5월 조사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을 비춰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오늘 16일과 17일 열립니다. 이때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력을 받는 워시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 다수는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정책 성명에서 통화 완화 기조를 철회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상당수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인하 예상을 아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는 연준이 다음 금리 결정에서 오히려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웰스파고의 톰 포르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금리 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워시 의장이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이란과의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국산 자동차가 한국, 일본산 차량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멕시코 정부는 미국 측에 이 같은 불만을 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수출되는 자국산 자동차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로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보다 높다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멕시코 자동차 업계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멕시코산 자동차가 다른 국가 차량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죠. 기뻐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 직원들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을 배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얼마나 파는 게 가장 좋을지를 놓고 자산 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엔스로픽, 오픈AI 이렇게 조만간 상장을 앞둔 거대 기업들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이 AI 시대를 맞아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경쟁, 상장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4: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둔 스페이스X에 이어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수 AI 기업들이 상장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각 600억 달러, 9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다른 AI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기업들은 이달 초까지 1,600억 달러어치에 육박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은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 메타도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생태계가 자본전쟁의 양상으로 바뀐 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4대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7,250억 달러, 1,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AI 기업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그만큼 증시나 다른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투자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5: Getting $75 billion in cash from this IPO, but how long is that going to last them? Like at their current rate, that's only a few years, and that's assuming they don't boost their capex in response to this new infusion. And so that is just a massive risk.
4: AI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0: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1: 오늘 833-388-189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 하는 HMO 시즈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12: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2-0으로 뒤지고 있다가 12-3으로 대역전극을 펼쳐냈습니다. 역전극도 1, 2점이 아니라 무려 12-3 네,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역시 경기를 하는데요. 원정 경기예요. 오늘 선발 투수가 오타니 선수입니다. 오타니 선수 아직 평균 자책점이 1위 되질 않아요. 0.79입니다. 때문에 오타니 선수의 올해 사이영상 도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NBA 파이널은 현재 4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30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 닉스 간의 NBA 파이널 4차전이 펼쳐집니다. 뉴욕 닉스 홈구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펼쳐집니다. 이 NBA 파이널 때문에 지금 월드컵이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북중미 월드컵 과연 뭐 한국 경기를 어디서 봐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길거리 응원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거리 응원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TV를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죠. 내일 오후 7시 한국과 체코 간의 경기는 FS1 그리고 텔레문도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6월 18일 오후 6시에 펼쳐지는 한국과 멕시코 간의 경기는 FOX 11 공중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펼쳐지는 남아공과의 경기는 역시 FS1 네.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경기는 모두 FOX 11 공중파를 통해서 생중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상대 체코를 꺾을 가능성 크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내다봤는데 16강 진출은 어렵겠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축구 통계 전문업체인 옵타가 예측한 홍명보의 체코전 결과는 한국의 승리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42.9%로 체코의 31.3%보다 높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6%입니다. 또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70% 이상으로 예측했는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11회 연속 본선 무대 진출이란 값진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옵타는 한국이 32강에서 캐나다와 만난다고 봤는데 16강 진출 가능성은 캐나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벨기에의 한 대학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7%로 더 높게 봤습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 그 다음 상대인 멕시코와 1-1로 비기고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에 2-1로 이기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 한편 이번 월드컵 전염병 확산 비상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에볼라보다 북중미에서 퍼지고 있는 홍역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이틴입니다.
2: 민주콩고 축구 대표팀이 칠레와의 평가전을 위해 프랑스 오를레앙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스페인에서 치를 예정이던 평가전이 에볼라 우려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당장 민주콩고에서는 에볼라 확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수들 모두 해외파 출신인데다 그동안 유럽에서 훈련해 발병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불안감에 경기는 관중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막겠다며 중앙아프리카 출신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3주 안에 에볼라 발생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유럽에도 에볼라 발병국 방문자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여행 제한 조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The number one priority of our foreign policy is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We cannot and will not allow any cases of Ebola to enter the United States.
2: 다만 전문가들은 월드컵 기간에 북미 지역에 에볼라가 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4: If you're a casual visitor to the World Cup from around the world, I think there's a very low risk that you would be at risk of Ebola. I think it's very, very unlikely.
2: 오히려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홍역을 더 큰 문제로 꼽습니다.
5: We're also really concerned about for this particular World Cup is measles. given the number of cases that we currently are experiencing in the United States, in Mexico, and in Canada.
2: 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세계 보건기구 탈퇴로 스스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린 것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2026년 6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5: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4: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5: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아이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Breaking news coming in from Capitol Hill, where you usually are. The House just passing that massive $70 billion immigration enforcement bill and now heads to the president's desk for a signature. What are you hearing?
5: 자, 한동안 안 보이던 이 복면 쓴 ICE 요원들을 조만간 대대적으로 보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이민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에 대한 7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치 규모입니다. 3년짜리 예산안입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214, 반대 212, 단 두 표 차로 해당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은 숫자상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5일 이미 통과된 뒤에 어제 하원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일반적인 1년짜리 예산안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묶음 예산, 소위 럼썸 형태로 책정됐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사용이 가능한 3년치 예산을 드디어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민단속 예산을 삭감하거나 막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민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 영장 의무화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서 일사천리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복면 쓴 이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을 곧 다시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는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예산안이 확보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그걸 봐야 합니다. 어제 통과된 이 예산안의 이름은 Secure America Act라는 예산 법안입니다. 일명 미국 안전법입니다. 아, 예산안인데 무슨 미국 안전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민단속 그 예산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민단속을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더욱 강하게 이민단속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막대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미국의 이민단속과 국경 통제 방식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전체 예산액은 말씀드렸던 대로 70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핵심은 국경 순찰과 ICE의 이 추방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원들을 더 모집하고 그들의 보수도 더 많이 주고 하면서 이제 이민단속이 더 강경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더 강경해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산 사용 계획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계획서에는 ICE 역량 대폭 강화에 380억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추가 모집과 훈련 비용, 그리고 법적 처리 등을 위한 이민 변호사, 즉 변호사를 대주는 비용, 그리고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지방 정부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비용 등으로 똑똑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점은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 도입에 5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는 불법 입국자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AI 기술과 첨단 장비를 공항과 국경에 사다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을 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 비용.

5천만 달러를 따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아이스가 연방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도심 내부 단속을 할 예산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도심 내부 단속이라는 것은 인테리어 인포스먼트라고 해서 외곽에서 오가는 사람들만 그냥 소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수 깊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공장이나 식당, 회사 등 실제 일터에 들어가서 불시 단속을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 연방정부 돈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뭐 LA, 뉴욕, 니들이 우리의 이민 단속을 안 도와줘?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직접 다 할 테니까 니들 신경 꺼 뭐 이런 겁니다. 이번 예산 통과는 트럼프 정부의 그 이민 정책에 소위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돈과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단속과 추방 강도가 이제 다시 한번 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냥 고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인사회 등 이민사회의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걱정되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체코와 첫 경기를 가는 한국 대표팀이 체코를 꺾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흥미로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만 딱 본다면 아예 지극히 당연한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스포츠 전문 매체 이 대부분이요.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가서 한국 32강 진출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가 예측한 홍명보의 체코전 결과는 한국의 승리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42.9%로 체코의 31.3%보다 높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6%입니다. 또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70% 이상으로 예측했는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11회 연속 본선 무대 진출이란 값진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옵타는 한국이 32강에서 캐나다와 만난다고 봤는데 16강 진출 가능성은 캐나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벨기에의 한 대학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7%로 더 높게 봤습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 그 다음 상대인 멕시코와 1대1로 비기고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에 2대1로 이기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승 2무가 되고 멕시코 다음으로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의 32강전 상대는 캐나다를 꼽았는데 이 매체도 한국이 1대2로 진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중동 매체 알자지라도 한국을 멕시코와 함께 32강에 진출할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32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월드컵인데 저희는 1차 목표가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1: 본선 진출국이 어느 때보다 많고 조별리그 상대도 훨씬 수월한 만큼 32강 진출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첫 경기인 체코전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암송
0: 이태센 뒤 그날의 꿈을 넘어서. 그런데 기왕 대회에 나왔으면 뭐 1차 목표, 2차 목표, 그럼 3차 목표도 있나요? 기왕 대회에 나왔으면 그 대회 우승컵 들어야죠. 네, 매 경기 승리를 위해 가자!

0: 그런데요, 이 월드컵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1: 아, 이어서 개막을 하루 앞둔 북중미 월드컵 흥행에 빨간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아, 이 시간 현재 FIFA의 공식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에는 조별리그 경기 티켓 17만 6천 장, 무려 17만 6천 장이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리세일 사이트에 아직도 팔리지 않은 경기 티켓이 무려 17만 6천 장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달간 재판매 사이트에 등록된 입장권의 중간 가격도 최고점에 비해서 20% 하락했습니다. 입장권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국가 대표팀의 경기에서는 관중석에 빈자리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란 경기의 경우에 무려 16,000장의 입장권이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입장권 최저 가격도 $138로 떨어졌습니다. 개최국인 미국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과 파라과이와의 이 개막전 입장권은 이 리세일 사이트에, 재판매 사이트에 4,400장가량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의 경기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스코틀랜드 등이 그 주요 나라들인데요. 멕시코의 조별리그 입장권의 재판매 물량은 딱 300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안에 다 팔릴 것입니다. 이 재판매 가격도 멕시코의 경우 최초 판매가의 평균 4배까지 올라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재판매 시장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국가입니다. 콜롬비아 경기의 입장권 가격은 현재 액면가의 5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보다 콜롬비아가 지금 더 핫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경기는 액면가의 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나라 하나, 스코틀랜드입니다. 30여 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스코틀랜드 역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경기 입장권은 최초 판매 가격보다 85%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브라질 경기의 입장권 중간 가격은 약 $2,000로 미국의 첫 경기 평균 가격 $800보다 $1,000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경기의 티켓 상황은 어떤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확인 결과 한국의 첫 경기인 내일 체코와의 경기 티켓은 현재 약 2,700장 정도 남아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인기이고요. 오늘 내로 상당 부분 팔리면 뭐 최소한 내일 경기 때 빈자리가 보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축구팀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멕시코 현지 주민들이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물론 경기를 갖지만 체코와의 붙는 그 경기에서는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경기의 티켓 상황 인기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쟁업체인 한국이나 일본산 차량보다 자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제 아래에서도 멕시코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별도 무역 합의를 통해 일부 차량의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0년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는 올해 협정상 의무 재검토 시점을 맞아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측이 최근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동차 관세 체계 개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USMCA는 북미산 자동차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하는 등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최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2.5%의 최혜국 대우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멕시코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멕시코 측이 주장하는 이 같은 관세 부담은 업계의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닛산 아메리카는 현재 체계에서는 멕시코 조립 차량이 다른 지역 수입차보다 더 높은 관세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닛산은 지난해 10월 멕시코 콤파스 공장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관심은 어느 TV 채널에서 주요 경기를 볼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어 중계권은 FOX11과 FS1이, 그리고 스페인어 중계는 텔레문도와 NBC 유니버소가 맞습니다. 모든 경기는 FOX 스포츠 앱, 그리고 NBC의 공식 스트리밍 서비스 피칵, 그리고 텔레문도 데포르테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한국 대표팀 경기는 모두 전국 방송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일 저녁 7시 체코와의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는 FS1에서 중계되며, 다음 주 목요일인 18일 오후 6시 멕시코전은 공중파인 FOX11, 그리고 24일 수요일 오후 6시 남아공전은 FS1에서 방송됩니다. 개최국 미국의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FOX11이 공중파로 생중계합니다. 미국은 오는 금요일 오후 6시 파라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되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정오의 호주전, 그리고 25일 오후 7시에는 튀르키예와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들은 모두 FOX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됩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졌던 판매세 인상안 메저 ER이 개표 막판에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면서 통과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메저 ER은 LA 카운티 의료 예산 마련을 위한 판매세, 이 세일즈 택스 인상안입니다. 현재 메저 ER은 찬성 100만 5,998표, 반대 98만 2,593표를 기록하며 2만 3,40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개표 초반 반대가 우세했던 것에서 역전된 것입니다. 아직 미개표 투표 용지가 조금 남아있어서 최종 결과는 다소 유동적입니다만은 처음으로 찬성률이 과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최종 통과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준인 LA 카운티의 판매세율이 또다시 0.5%포인트 올라서 세일즈 택스는 LA 카운티에서 10%대로 오르게 됩니다. 최종 통과될 경우에 현재 9.75%인 LA 카운티 판매세가 10.25%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세는 LA 카운티 내에서도 각 도시별로 추가 세율이 붙어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가령 현행 판매세율이 11.25%인 랭캐스터와 팜데일 지역의 경우에는 인상 후에는 11.75%로 뛰게 됩니다. 한인 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약사 서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약사 서 씨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처방전을 그 근거로 해서 불법으로 조제한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그의 아내인 62살의 서모 씨도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험에 가입한 뒤에 이를 안전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5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 올스테이트, 리버티 뮤추얼, USAA 그리고 파머스 등은 지난해 종결된 보험 청구 가운데 44.4%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10년 전 35.6%보다 8.8%포인트나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한 사례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응급실 의사 비키 와이드너는 2024년 골프공 크기의 우박 폭풍으로 차량은 물론 집 지붕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집 외부 지붕 설치 업체에는 와서 에스티메이트를 띄워본 결과 약 5만 달러 규모의 지붕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견적을 냈지만, 스테이트 팜은 피해 규모가 약 2천 달러에 불과하다라며 공제액 이하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와이드를 포함한 수백 명의 오클라호마 주민들이 스테이트 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 참전용사 예우 확대 결의안이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함께 복무한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참전용사 묘지 매장 및 추모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현충일과 한미동맹 추모 기간을 기념하는 추념식 및 타종식이 지난 6일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및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참석해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며 추모의 종을 울렸습니다. 이 마지막 세 차례의 타종은 또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LA 지회가 60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이제 오늘 오후 1시 30분 LA 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합니다. 광복회 LA 지회의 김혜자 지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한인 동포사회에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이어서 10년 넘게 항공기를 조종한 기장님은 가짜 기장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에어 캐나다의 한 조종사가 17년 동안 위조된 자격증으로 항공기 기장 직무를 수행했던 사실이 발각돼서 재판에 넘겨지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조종사인 올해 59살의 제프리 월은 지난 2009년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00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를 계속 운항했습니다. 제프리 월은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운항을 했고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받아 챙겼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정기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장님의 위조 서류를 발견하고 기장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켰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을 캐나다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인 월 기장은 기장으로 승진했을 때 기장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1998년에 입사해서 27년 동안 에어 캐나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기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필기시험 등을 거쳐서 항공운송조종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장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위험천만한 사실이죠. 에어캐나다는 해당 조종사가 유효한 상업용 조종사 면허는 있지만 기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은 결국 문서 위조,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캐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뇌수술을 하거나 심지어 심장수술을 하는 것과 유사한 케이스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확 와닿는 그런 적절한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를 우리 한인사회에 빗대어서 하나 전해드리자면 한 20여 년 전 LA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모 명문대학의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래서 총무직까지 맡아서 성실하게 총무직을 수행해서 차기 동문회장감이다 라고까지 알려졌던 한 인사가 사실은 그 대학의 문턱에도 못 가본 가짜 동문이었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문에 가입할 때 졸업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사람은 뭐 공문서 위조범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그럼 사기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없던 일로 묻혔습니다. 20여 년 전엔 그랬습니다. 이어서 운전자 없이 콜라를 실어 나르는 펩시의 자율주행 화물트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 펩시코가 인간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트럭을 실제로 운영에 투입했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는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 35대가 프리웨이와 일반 도로들을 달리면서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펩시콜라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펩시 화물 트럭은 현재 개발이 한창인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종전의 레벨 3 차량은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대 앞에 앉아서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레벨 4 차량은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상 자동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을 아예 비워놓고 사실상 운전자가 없이 100% 무인 운행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 무인 운행인 레벨 5가 그야말로 퍼펙트한 무인 운행인데 레벨 5 바로 아랫단계 레벨 4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가운데 레벨 4 트럭으로 대규모 물류 작업을 처리하는 사례는 펩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은 카메라는 물론 레이더와 레이저 센서인 라이더 등 각종 첨단 장비로 도로 환경을 분석해서 차량을 제어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이 펩시 무인 트럭에 시승을 했는데 그 결과 커브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대를 돌렸고 구간 내내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펩시는 자사 자율주행 트럭이 지금껏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경우에 자율주행 택시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운전기사의 오버타임 등의 제약 없이 그저 밤이든 낮이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물건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 등 운송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펩시 측은 이 자율주행 트럭이 정시 도착률이 무려 99%에 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트럭은 앞으로 인간 운전자의 하루 운행시간 제한 등등에서 자유롭게 되고 트럭기사 구인난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화물 운송 시대를 열게 될 전망입니다.

0: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 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8: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8: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8: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역사 조롱 마케팅과 관련해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한국에 사과를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이번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스타벅스 본사는 직접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4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영킴 의원은 20.9%의 득표율로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공화당의 켄 켈버트 의원이 35.0%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기 때문에 켄 켈버트 의원과 함께 영킴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이자 또 다른 한인 후보였던 에스터 김 바레 후보는 16.6%로 3위에 그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뉴욕시에 사상 최대 규모로 이민단속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탐 호먼 국경차르가 밝혔습니다. 탐 호먼은 어제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여러분은 뉴욕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이스 요원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작전 계획을 모두 검토했다라며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이어서 조만간 뉴저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다시 한번 대거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유세에 뜬금없이 등장한 오빠 사랑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K-POP 문화가 중남미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홍보 전략으로 등장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여당 후보인 이반 세페다는 오는 21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 유세로 K-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는 선거운동으로 K-POP 등 한국식 문화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자신을 홍보하는 그 영상 속에는 오빠 또는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넣어서 자신이 마치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세페다 후원은 또한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수시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젊은이들 코드에 철저하게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식 문화가 최고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미 지역에서 이 K-컬처의 위상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한류를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남미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는 탑10 순위에 언제나 두세 편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콜롬비아 대선에 한국식 문화를 활용해서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이 선거 전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K-컬처 전략이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세페다 후보에게 대선 승리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구 경기장에서 야유받은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전했습니다. 닉스 구단주의 초청으로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 내 스윗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NBA 파이널을 직접 현장에서 관전한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초대형 스크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우하며 거센 야유를 갑자기 보냈습니다. 이 야유가 계속 길게 나오자 당황한 카메라맨이 화면을 황급히 돌려서 선수들을 비쳤습니다. 그제서야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퀸즈 출신으로 맨하탄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에서는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또 뉴욕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된 점도 야유를 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 비싼 경기 티켓을 어렵게 구한 이 농구 팬들은 이 보안 검색을 위해서 가방도 없는데 최소 2시간 이상씩 검사를 받으면서 미리 2시간 전에 와라, 3시간 전에 와라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극심한 보안 검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중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마친 뒤에도 경기장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는데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가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 떡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트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결국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은 것입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9: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0: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9: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0: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9: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0: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9: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20: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9: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고
2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23: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4: 인기 휴양지 서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4: 동지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시청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속출하면서 각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관리 AI 플랫폼 UKG의 설문조사 결과 월드컵 개최국과 축구 강국 등 8개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로 17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물론 이건 추산입니다. UKG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8개국 기업 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서 그런 추산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조사 결과 직원의 27%는 지각, 조퇴, 무단 결근 등을 통해서 근무를 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왜요? 네, 월드컵 경기 보느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11%는 전날 본 월드컵 경기 때 마신 맥주 때문에 다음날 아침 숙취 상태로 근무할 것 같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직원 중에 14%는 근무 시간 중에 몰래 월드컵 경기를 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관리자급 인원들 역시 경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급 이상의 무려 42%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예 휴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고 45%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17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3.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물 재고는 155만 건으로 전달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많은 미국인들이 거래에 나서기 시작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 매매 건수가 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당연히 희소식입니다. 주택대출 금리가 연초 대비 지금 다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모든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의 70%가량은 연준이 올해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에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2명이 올해에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지난 4월 조사에서는 33%였고 그리고 지난달 조사에서는 약 45%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70%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오래 지속될 것임을 경제 전문가 대부분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건국 250주년 기념 이벤트를 앞두고 국무부가 UFC, 2종 격투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오는 11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국무부 청사에서 공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인 국무부가 격투기협회와 무슨 협력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해각서인 MOU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 후에 특정 협력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부는 스포츠 외교 구상을 강화하고 종합 격투기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이다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오는 14일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UFC 격투기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한 가설 경기장 설치도 현재 백악관에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국무부가 UFC 띄우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입니다.
0: 한국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인공지능 즉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AI 글라스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이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한 건씩 적발됐습니다. 시험 시작 전 글라스 착용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 AI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탑재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연동돼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실시간 번역하고 사물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렌즈에 띄울 수 있습니다. 지난달 메타가 이 AI 글라스를 한국 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반 뿔테 안경과 비슷한 외형으로 감독관이 육안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올 하반기 구글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글라스 출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AI 글라스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AI 기기의 확산에 따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국가 자격증 시험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올해 수능부터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안경과 반지 등 더 다양한 착용형 기기로 관리 대상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8: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9: 세종 송보감.
28: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9: 세종 송보감.
28: 쌩쌩 돌아라 하하.
29: 세종 송보감이잖아.
30: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31: 213-383-8899 383-8899
32: 세종.
3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코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7: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헬레 지역 오늘부터 좀 덥습니다. 낮 기온 오늘 83도, 내일 85도, 금요일 88도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우리 태극전사들이 내일 월드컵 첫 경기를 뛸 멕시코 그곳 경기장 인근의 날씨를 보니까요. 우리처럼 낮 기온 한 85도 정도쯤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가 아주 높네요. 습도가 무려 약 한 70%까지 달하고 있는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날씨가 된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태극전사들 내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레이네. 그래도 건조한 LA가 온도가 높아도 좋긴 좋죠. 자,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니하오마 와이니 따거 짜장짬뽕.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갑자기 웬 중국 말이냐고요. 아니 중국에서요 몰래 먹기 대회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규칙은 단 하나. 음식을 먹되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몰래 먹어치우면 승리입니다. 참가자들은 마치 첩보 영화의 스파이처럼 행동하는데요. 음식을 먹는 건지 작전을 수행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대회가 다 있죠. 옛날에요 진짜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새우깡을 샀는데 못 참겠는 거야. 수업은 시작됐고 이 새우깡은 왜 이렇게 바삭거려요. 그거를 그냥 입에 넣고 녹여 먹느라고 바삭한 맛도 모르고 진짜 몰래 먹느라고 몰래 한 사랑이 맛있다고 몰래 먹는 게 맛있을까요? 자자자 몰래 모여 자 외치자 대한민국 만세. 오늘은 바로 6월 10일 역사적인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100년 전 오늘 온 나라의 조선 독립 만세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진 60 만세 운동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가 100년 전 오늘 거리로 뛰쳐나왔던 젊은이들의 뜨거운 용기. 수고한다. 우리들도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어르신들도 함께 똘똘 뭉쳐 만세를 불렀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카운트다운이에요. 내일 어디서 응원하실 거예요?
3: 쿵따리 샤바라에 쿵따라 삐아 삐아삐아 닭다리 잡고 뜯어 클론의 월드컵송.

응?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의 클론의 월드컵송을 들으셨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이러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쿵따라 삐약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뜯어. 아니 부통령 제이벤스 제이디벤스 부통령 집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고 그래서 뭔가 이게 국가 안보 시설인가 했더니 닭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닭장이 아니고 더 예쁜 우리 집보다 더 예쁜 빅토리아풍의 럭셔리 닭장이라고 합니다. 닭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국가를 위해 알을 낳자. 알라스카. 알라스카는 요즘 빙하가 많이 녹았겠죠. 빨리 가봐야 되는데 알라스카.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이 딱 좋을 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알래스카의 전성기가 오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이 닭장을 설치했냐 그러면 이게 그 고기값도 올랐고 차라리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니 계란만 보면 막 사고 싶어. 그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란값이 최근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닭을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부인 또 얼샤 벤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닭장을 해서 야 싸워라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또 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닉스 농구 경기에서 야유를 받고 또 닉스는 또 지고 그래서 닉스 팬들이 난동을 부리고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UFC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백악관에서 UFC 관련 행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를 틈타서 또 우리 가족의 트럼프 브랜드를 활용해서 금화와 기념주화를 파겠다 이래서 최고 12,000달러의 야 진짜 비즈니스 진짜 잘해 진짜. 아우 이래서 벌고 저래서 벌고 대통령이 올라가시고 그 재산이 몇 배가 늘었다고 그러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두 배 이상은 훨씬 늘었어요. 아무튼 정치 이벤트와 상업적인 사업을 너무 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유 정말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파는 요즘 같은데 장사하는데 어떡할까. 옛날에는요 정말 몰래 야 다 같이 만세하자 이러는 대의 멍분 모두를 위해 살아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면 우리 가족 좀 희생하지 뭐 이런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100년 전 오늘 60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 날 삼엄한 일제의 감시를 뚫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 시위였어요. 3.1 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당시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 다 이념은 접고 이제 함께 손을 잡자 이래서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60 이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센 욕이죠. 하지만 그 어원을 여러분께 풀이하기 위해서 60 이게 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60 랄라랄라라 60에다가 랄라랄라라 이게요.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그 형벌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죽일 육, 응? 죽음 시해서 육시입니다. 죽은 시체를 다시 죽인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역죄를 지은 죄인이 형벌을 받기 전에 이미 감옥에서 병사하거나 자결했을 때 그대로 묻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왕권을 위협한 죄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래서 이미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머리를 패고 아 아파 사지를 찢는 형벌을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는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시체가 사지 찢기는 형벌을 받을 그런 놈이요. 이런 무서운 저주가 담긴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표현 중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육시 랄라랄라라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게

0: 제기? 랄라랄라. 제기 차다가 그걸 하신 건지. 아무튼 그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어원이 재밌더군요. 아무튼 조선시대에 이미 죽은 대역죄인의 시체를 다시 꺼내 형벌을 내리던 육씨. 죽어서도 사지가 찢기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언니, 오빠, 그때 젊은이들이 그런 고문을 이기고도 자유와 우리 민족의 평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자, 민초의 힘은 세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 바로 한국일보 57주년 기념이어서요. 랄라랄라랄라 하고 런치박스를 갖고 가다가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방송국 앞에서 만났어요. 그 얘기는 어제 이어서 오늘 뮤직극장에서 함께 나눌게요. 이 뮤직극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지만 제 얘기를 연기로 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고 없이 한번 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릴 겸 뮤직극장으로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7: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1: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11: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13: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4: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 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이 노래를요 AI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가사 없는 버전이네. 나중에요 이 노래를 멋지게 부르실 분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제2화 탱자 뮤직 극장 들어가 봐요. 그러고 보니 단체로 동해바다로 한 버스로 놀러 갈 때 두 대를 빌릴 여유는 없고 일부는 서서 갔지요. 서서 갔어요. 과적 단속 경찰 아저씨가 저 멀리 있으면 파수꾼 맡은 분이 잠수! 이렇게 외치면 서 있던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야 했죠. 그때 속아준 경찰분들 미안해요. 버스가 미시령 언덕길 굽이굽이 헐떡이며 정상에 오르면 아 그때 드디어 받게 된 선물 확 트인 동해바다 스트레스 확 날리며 굽이굽이 내려가다 보면 아 바다 바로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그렇게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 어제 사우나 갔더니 세상에 언니들이 별로 없대요. 환율이 좋다고 한국 가서 몇 개월 있다 오는 분들 계시다는데 팔자도 좋고 부럽구나. 언제 한번 추억을 더듬어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이 시간 혹시 듣는 분 가운데 고향이 남해거나 아니지 먼저 동해부터 가요. 동해시에서 태어난 분 계시면 전화 주세요. 내 고향 감자바우 동해 응? 강원도요 하시는 분 전화 주세요. 213-531-2291 213-531-2291 전화 안 와도 괜찮아요. 천천히 전화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음악을 들으며 정말 진주조 개잡이 가던 그 진주 혹시 진주에 사시는 분 설마 안 들으시겠죠? 진주가 고향이었다. 그 진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삼천포잖아요. 그때 제가 고3 때 진주에 어? 제가 팬티를 빨아들인 우리 교회 선생님 어?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고1 때 반주자로 따라갔다가 그 아름다운 산에 반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 자연이 있다니 이러면서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삼천코로 빠지면서 바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4월과 5월에 장미. 요즘 윌시옷길에 보면 애들이 꽃이요 흐지부지 피더라고요. 자카린다가 어느 날 팍 펴야 되는데 언제 폈어? 응? 따로따로 그렇게 어울려지면서 요즘 핑크빛하고 얼마나 이쁘게 피어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 꽃날은 금방 지나간대요. 4월과 5월에 우리 순진이 형은 잘 계실까? 제가 손에 꼽는 그런 연예인 오빠. 제가 최근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 인으로. 그러면서 옛날 방송할 때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찾다 보니까 세상에 패티김 응? 이 언니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에 쏠렸는지 패티김 사망 가짜뉴스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패티 언니 미안해요. 바로 이 노래는 패티김 언니가요 꽃밭에서라는 제목이 아니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좋은 날.

바로 이 노래는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3시부터 5시 고니 오빠의 아버님 우리 이봉조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 노래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18번이에요. 세상에 18번. 이 노래는 세상에 모르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대전역에 달려갔죠. 근데 택시 안에서 이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데요. 그 사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어? 사랑하는 이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요, 저는 그 벽에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거기에 탁 그걸 썼어요. 이게 뭐지? 성경으로 치면 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마치 아버지의 유언이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힘이 생겨서 응?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의 줄과 백이 되어줘라. 근데 아버지가 보시면 굉장히 그 뿌듯한 일을 제가 어제 했지 뭐예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일보 57주년 프리런치를 받아가지고 그걸 개별 포장으로요 봉투에 탁 넣어서 주는데 보통 도시락이 아니야. 야, 나중에 펴보니까 야, 최고의 도시락을 선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응? 우리 밴드 오빠랑 어제 만나기로 해서 LA 탑밴드라고 제가 밴드 하잖아요. 응? 나눠 먹어야지 했는데 저희 방송국 차 오늘 아침에 오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분수광장에 내일이면 이제 건너편에 우리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하는 그날이잖아요. 그걸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 다닙니다. 우리 집이 진짜 가까워. 아우, 이거 무슨 문명인지. 점돌아! 우리 점돌이 저 창가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갓길에 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응? 아우, 저도 몰래 Are you hungry? 이러면서 그 점심을 주는데 거기서 쭈그리고 앉지 말고 저기 분수대 앞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햇빛은 찌지만 가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Am I allowed? 내가 거기 갈수 있어? Why not? 내가 같이 있을게. 이래서 텍사스에서 온 우리 저스틴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배드 옆에서 입만 다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 도시락이요. 그 강남에 관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 진짜 와 너무 정성스러운 거기 장어 있죠, 살몬 있죠, 불고기 있죠. 저스틴이 그 계란을 보고요 다마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시를 먹어본 친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홈리스가 되어 있을까? 그 얘기는 아우 시간이 벌써 갔네. 어떡하나? 뮤직비디오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어. 아무튼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반의 반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요걸로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카톡 아이디 RS1650 혹은 라디오 서울1650.com 에 오시면 굿모닝 차차차와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혹시 이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쏠게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열립니다. 티켓 드릴게요. 응? 버스도 태워드리고 맞추시는 분 오늘 진짜 쏜다. 선착순으로 한 분 모실게요. 아 판타지 스프링 너무 멀어 하시는 분은 굿모닝 차차차 생자 파티에 가실 수 있는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맞춰주세요.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는데 아 사연이 너무 길어지네. 내일 to be continue.

0: 이 노래 제목 하시는 분 RS1650 radioseoul1650.com으로 제목 보내주세요. 우리 럭키 비키님, 대학생 때 영등포에서 술 먹고 바다 구경 간다고 무작정 부산표 끊고 갔는데 새벽에 도착하니 삼천포라 그러셨어. 진짜 삼천포로 빠지셨네요. 삼천포가 진주 사천으로 통합이 됐죠? 삼천포, 제게는 고향,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경험을 그곳에서 했어요. 아이들도 만났고, 그 추억 얘기는 뮤직극장에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바다! 오늘 바다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다를 정말 스킨스쿠버로 누비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어제 제가 수영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갔는데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애처롭게 어떤 분이 판 들고 그냥 다리만 이러는데 가다 수고 하는데 지치지 말라고 제가 그분한테 응원해드리면서 나도 당신처럼 그랬다. 유 선생님 만나서 내가 변했다. 유튜브 요즘은 구 선생이라고 그러죠. 구 박사님 구글도 있고 수영하는 법 공부 유튜브에서 하시고 그리고 물하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세요. 오늘 스포츠한 사람들 켄조 LH체육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내일도 LH체육회가 우리 월드컵 응원전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함께 얘기 나눌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스포츠와 사람들 LA 체육회 켄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8: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날 저희가 아침에 만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오늘 약간 우리 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일로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물.
7: 그러네.
0: 그리고 내일 월드컵 응원전 바쁘시죠?
8: 바쁘죠. 네. 저희가 드디어 내일 1차전 여러분들 지난주도 방송에서 알려드렸지만 내일 목요일 날이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1차전이 또 멕시코에서 체코와 1차전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분을 모시면서
0: 잠깐만요. 저는 내일 이제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감은 의자가 있어요. 의자를 들고 가야 돼요. 돗자리 들고 가.
8: 잔디에서 이제 응원하셔야 되니까
0: 그 의자를 가져가는 간의자.
8: 의자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깔고 이제 방석? 앉으실 수 있는 그런 돗자리? 것들이 더 편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그 부분도 저희가 방송이나 SNS 통해서도 많이 지역에 알려드리니까 오늘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의자를 두고 앉기에는 너무 뒷사람들이 가릴 수도 있어서 편안하게 미니 방석 같은 걸 갖고 오시면 잔디 광장에서 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월드컵 1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우리 저기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파서 방송 힘들어.
8: 지나시는 거 아니에요?
0: 뒤쪽에 어르신들은 좀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너무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있어요.
8: 저희가 특별히 시니어 존도 마련했으니까요.
0: 네.
8: 시니어 분들 저희 안내 데스크 우리 임원진들한테 얘기하시면 그 시니어 존을 저희가 따로 모실 수 있게 준비해드릴게요.
0: 네. 제가 언뜻 보니까 거기가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8: 네. 어제부터 저희 LA 시리에서 그 생크처리에서 아주 깨끗하게 지금 물청소도 하고 주변에 우리 또 젊은 청소년 재단에서도 휴지나 이런 개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똥들도 많이 치워주시고 그래서 아마 깨끗한 상황에서 저희가 모두가 즐기는 그런 월드컵 1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만나서 나는 개똥벌레 이러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뭐 홈리스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뭐 그 쥐도 있고 막 그러셔 걱정을 했는데 다 소독을 하고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했군요.
8: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0: 근데 내일 가면 그러면 어떤
8: 저희가 내일은 사실 2시부터 저희 임원진들하고 스태프들은 다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오시는 시간은 3시 반이나 4시부터 천천히 오셔서 저희가 프리 기브어웨이를 해요. 그래서 월드컵 응원하면 보통 우리가 빨간 티셔츠 생각나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입고 나왔던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저희가 선착순 1,000명은 1,000명은 먼저 드리니까 일단 오셔서 저희 부스에서 선물도 받으시고 다양한 또 저희가 이벤트가 있어요. 게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후반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선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대한항공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거든요. 한국 왕복 티켓을 저희가
0: 누구한테?
8: 한 부께 저희가
0: 어떻게 뽑아 그거를?
8: 공짜로 그것도
0: 어떻게 뽑아요? 추첨해서?
8: 저희가 추첨을 해서
0: 그런 랜덤으로 것도요?
8: 저희가 뽑아서 하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다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시기만 하면 나는 진짜 세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일서부터 한번 축구도 관람하시고 또 가족분들과 이제 요즘 시원한 날씨잖아요. 그래서 내일 넓은 잔디광장에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내일 그러니까 한 4시, 5시부터 오시는 분들은
8: 편안하게
0: 약간의 간식도
8: 저희가
0: 갖고 갈 수 있나요?
8: 이런 것들은 제공해드릴까요?
0: 물도 주세요.
8: 그 다음에 푸드트럭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푸드트럭 존에서는 본인이 좀
0: 사 먹을 수 있어요.
8: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존도 마련했으니까 푸드트럭 이용하셔도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0: 드링크도 적당히 알아서들
8: 물은 저희가 또
0: 뭔 말씀인지 아시죠?
8: 제공해드리고요.
0: 과음은 안 돼요.
8: 네 맞습니다. 즐기는
0: 자 우리 한번 대한민국 외치고 할까요?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3: 파이팅.
0: 야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
8: 그렇죠.
0: 야, 대단하다
8: 뭐
0: 우리
8: 너무
0: 진짜.
8: 자동으로
0: 나와. 손 시원해. 몸에 그냥 확. 자 오늘 드디어 너무 귀한 분을 모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8: 아니 제가 이분 소개하면서 그 노래가 여러분들 그 노래 Under the Sea 그 노래 아시죠?
0: 네 Under the Sea.
8: 아니 우리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인어공주처럼 머메이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물속을 누비는 그런 상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모시면서 그걸 직접 생활에서 느끼면서 매주 바다를 나가신다는 우리 준과 스킨스쿠버 전문 강사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어서오세요. 준곽. 와 제가 친한 언니가 곽씨인데 그래서 맨날 꽉꽉꽉꽉 오리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3: 맞아요.
8: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무려 1999년부터 스킨스쿠버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또 자격증도 다 소지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는 네. 또 15년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 또 이렇게 다이빙도 프리다이빙 저는 사실 프리다이빙의 분야는 잘 모르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네. 나누는 시간을 갖고
0: 네.
8: 스킨스쿠버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우리 준과
0: 네.
8: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런 분야도 우리가 있구나라는 걸 또 네. 한의사에 알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곽 선생님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왜 박사님 박사님이 되죠?
8: 그렇죠.
0: 물 박사님이죠, 뭐 물 박사님. 뭐,
8: 물 박사님이지 뭐.
0: 곽 박사님은 왜 이렇게 해초 냄새가 나죠? 분위기에서?
3: 뭐 저번 달에도 바다 나와서 아니 해 바다에 갔다 와가지고 네. 아마 그런가 봐요.
0: 아 물 만나셨네요, 진짜.
3: 어, 그럼요.
0: 어 뭐가 좋아요? 스킨스쿠버 자랑 좀 해주세요.
3: 네, 특히 LA 쪽은 이제 바다가 상당히 가까워가지고요. 한 30분 만 가도 언제든지 바다에 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0: 네.
3: 그리고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그 우리 평소에 봤을 때 그 수족관 같은
0: 네.
3: 어항 안에 있는 그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그런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엄청 편해지거든요.
0: 네.
3: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가는 거죠.
0: 아, 스킨스쿠버 보통 아우 그거는 너무 힘든 운동 아니야? 그리고 막 필리핀 세부 이런 데 갔다가 친구가 막 사고 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했는데
3: 그렇죠. 사실 운동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레저 쪽인데
8: 그렇죠.
3: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세이프티 안전을 먼저
8: 맞아요.
3: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제 지식
0: 네.
3: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론 교육을 거친 다음에
0: 네.
3: 그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면
8: 예전에 제가 캔콘을 네. 갔더니
0: 네.
8: 그렇게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 좋은
8: 완전히 거긴 바다가 시트루잖아요.
3: 네.
8: 캐러비안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깊은 바다를 가면 이렇게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저분들의 또 이렇게 레저를 보면서 아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그 다음에 그런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강사님의 그 스킨스쿠버에 빠져든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3: 아, 일단 제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요.
8: 네.
3: 이렇게 바다에 가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8: 아,
3: 그런
8: 그러시구나.
3: 게 조금 있고요.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상당히 그 자기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서 예쁜 걸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참 좋았어요.
8: 아 근데 그런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사실 뭐 산소통서부터 막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어느 기간 정도를 우리가 그걸 트레이닝을 받아야 우리가 말하는 스킨스쿠버의 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나요?
3: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8: 네네.
3: 이론 교육을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에서 한 이틀 정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그리고 바다에 가서 한 2번 정도
8: 오케이.
3: 총 4번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그 주중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시간 자기 여건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수영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3: 당연하죠.
8: 어 그래요?
3: 네. 근데 뭐 처음에 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바다에 뜨는 거는 일단 자기 몸보다는 저희가 외숱을 입어요.
0: 네.
3: 외숱 자체가 부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깔아 앉아야 되는데 깔아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무게를 더 차고 내려가죠.
8: 그래서
0: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 가서 스노클링을 제가 수영도 못했어요.
8: 그렇죠.
3: 네.
0: 근데 그 안에 막 예쁜 물고기랑
8: 보여.
0: 거북이 맞아. 보니까 막 걔네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 맞아.
0: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3: 네, 스쿠버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일단 스노클이나 프리다이빙은 그런 장비 없이 웨숱이나 아니면 오리발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0: 네.
3: 처음에 접근하실 때 먼저 바다를 이제 보시는 그거를 먼저 접근하시면
0: 네.
3: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스쿠버 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8: 그 프리다이빙 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이 좀 쌓이고 나서 그쪽 분야로 또 가시는 게 처음에 네. 도전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3: 프리다이빙은 이제 장비 없이 하시는 분들에서 좀 편한 감이 있고요.
8: 그렇죠.
0: 네.
3: 스쿠버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비용이 좀 추가가 되기 때문에
0: 네.
3: 조금 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0: 얼마인겨? 돈 얼마 들어? 잠깐. 제가 목욕탕에서요.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남편분하고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 70대신 두 부부가 카탈리나를 그렇게 가셔서 거기서 네. 하신대요. 너무 멋지고 인생이 그 기쁨으로 차이 맞아, 계시더라고요.
3: 맞아. 아, 그렇죠. 네. 좀 나이가 있으셔도 네. 이제 장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네. 어디 해외여행 갈 때도 예쁜 곳만 가서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저희가 가면 그 스쿠버 하시지 않는 분들은 바깥의 네. 경치만 보는데 정말 네. 좋은 지역의 여행 장소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너무 예뻐요.
0: 맞아. 아,
8: 그렇구나.
0: 제가 수영 못했을 때 야, 그 바다를 발견하고 어머나 내가 바보처럼 이 아름다운 어? 우리 그 땅보다 바다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세상에 모르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8: 자연에서 받는 힐링이 좀 있겠네요, 그죠? 남들이 잘 못 가는 곳도 많이 가시니까, 그죠?
3: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그 가는 지역마다 전부 다 저희도 이제 어디 갈 때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특색이 있어요.
0: 이를테면 여기 LA 근교.
3: LA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켈프. 저 해초라고 그러죠. 네. 해초가 지금 너무 많고 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예, 스피어피싱을 해가지고 물고기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잡아서 먹는 또 재미도 좀 있고.
0: 어디로 가면 돼요? 카탈리나?
3: 여기서 다이빙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팔로스 보디스도 있고 카탈리나 아일랜드.
8: 다우진 아일랜드도 네. 많이 예전에 네. 가시지 않았나요?
3: 위쪽에도 다우진 아일랜드 그쪽에도 있죠.
0: 네. 돈 많이 되나요?
3: 일단 그 비치에서 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비치에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힘이 들 좀 장비를 네. 메고 가니까 힘이 들긴 하는데 네. 그냥 자기 장비만 있으면 네. 들어갈 수가 있고.
8: 장비라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 분들이 어떻게 그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어떤 네. 게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3: 그렇죠. 그 프리다이빙이나 스노클은 그냥 자기 마스크? 스노클 핀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스쿠버는 자기가 물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기 때문에 네. 숨을 쉴 수 있는 장비 그래서 뭐 BCD 그다음에 레귤레이터 그다음에 산소 탱크 아니 에어 탱크 공기 탱크라고 그러죠. 공기 탱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샵에서 렌트를 하면 50불에서 한 100불 정도 해서 렌트를 해 가지고 쓸 수도 그렇구나. 있습니다.
0: 네. 야, 우리 진짜 스킨스쿠버를 하기에 너무 좋은 천혜 그렇죠. 그 지역에 우리가 사네요. 네. LA 캘리포니아 지역이.
3: 네. 아, 스쿠버 맨 처음에 시작한 데가 샌디에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큰 단체가 이제 나우이라는 데인데 네. 거기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나라에 이제 네. 그 전파가 된 거죠.
8: 그럼 우리 강사님이 많이 곳을 다녔을 텐데 야, 여기는 내가 그동안 다녔던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3: 이 LA 쪽에서 상당히 가까운 쪽이 이제 남미 쪽이거든요.
8: 남미요? 주로
3: 네. 특히 이제 멕시코 쪽이 네네. 그리고 라파즈라든지 칸쿤. 특히 칸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너무 가깝고 한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네. 거기서 사실 그쪽에 이제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네,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스노클도 하고 네. 이제 스쿠버도 하고 네. 또 하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동굴이 있어요.
0: 동굴
3: 세노테라고 그러는데 아, 그 동굴 예, 안에서 이제 햇빛이 비치면 물 안에서 그 비치는 네. 모습도 아, 보고 하는 정말 네. 예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0: 정말
3: 칸쿤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네.
0: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순서를 어떻게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8: 방송 들으시고 네. 아, 나 한번 이 가까운 바다도 한번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 강사님께 연락하셔서 나도 스킨스쿠버를 한번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늘 이 강사님께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제 연락처는요 213-820-9232 준강사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 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물 박사님이
0: 물 박사님
8: 물 박사님으로 네. 입력을 하시고
0: 지금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서 15년간 운영하신 게 베버리 다이브.
3: 네, 베버리 다이브에서 했다가 네. 오션 투 스카이즈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럼 오션 투 스카이, 오션과 하늘도 가시나요?
3: 네, 저 패러글라이딩 강사 자격증.
0: 오 마이 갓, 야.
8: 바다와 하늘과 뭐.
0: 패러글라이딩 얘기는 우리 곽 선생님 다음에 한번 더.
3: 그러시죠.
8: 아, 그거 너무 매력적인데 맞아, 그죠?
0: 네.
8: 야. 하늘을 날아간다는 그 말.
0: 야,
8: 아,
0: 진짜.
8: 그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네. 오늘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0: 네.
8: 물속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네.
0: 오늘 물 만나셔야 저희가. 되는데 조금 물맛만 보여주시고 본격적인 물맛은 다음에 한번 더 들어야 되겠어요.
8: 맞습니다.
0: 시간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8: 맞아, 맞아.
0: 곽 이러면 저는 왜 애국지사님이 생각나죠? 곽재우 선생님 또 뭐 있죠?
8: 네? 많은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0: 아,
8: 있는데
0: 진짜 참 오션과 스카이를 넘나들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물길과 하늘길을 열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면서요. 끝으로 우리 인사 말씀 한번 주실까요?
3: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더 바다나 산을 좀 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LA가 너무 이제 바다하고 산이 가까워서
0: 네.
3: 누구나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우리 이제 복 받았어요.
3: 그럼요.
0: 네.
3: 정말 좋은 곳에
8: 자연을
3: 있어요.
8: 즐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캘리포니아는 정말 조금만 올라가면은 눈도 있고
0: 네.
8: 또 조금만 내려오면 정말 코스트 라인이 막 바다가 정말 한없이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도시에서도 사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시간을 내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6월달이 되시고 네. 또 여름 시즌이 되셔서
0: 네.
8: 건강한 또 이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까 전화번호 주셨지만 그래도 직접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런 그렇죠. 분은 어디로 가시면 돼요?
3: 저희 다운타운에 있는데요.
0: 네.
3: 저희 주소는 515 웨스트
0: 515 웨스트
3: 27가
0: 27가
3: 네. 스트릿.
0: 네.
3: 그쪽이 있는데 먼저 전화 연락해 주시고 오시면
0: 네. 네.
3: 거기서 저를 볼 수 있습니다.
0: 네. 515 웨스트 27가
3: 네.
0: 전화번호
3: 213-820-9232
0: 213-820-9232
8: 혹시라도 주말에 이 강사님이 연락이 안 되시면 물속에 들어가신 거로 아시고요.
3: 네.
8: 저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3: 맞습니다.
8: 이분이 연락이 네. 안 되면 아, 이 시간에 물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번 주는 어디 가세요?
3: 이번 주는 지금 네. 팔러스 버티스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8: 너무 좋으시겠다.
3: 저희 조그만 정말. 배가 있어가지고
0: 네.
3: 주로 이제 배 타고 나가요.
0: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동호인들 모임 있나요?
3: 네.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3: 특히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주로 네. 많이 같이
8: 좋으시겠어요. 네. 매주 자연을
0: 물속에서 네. 야보 이러면서 혹시 애정행각 안 하시나요?
3: 아니, 말을 안 하니까
8: 물속에서 노코멘트.
3: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0: 그래도 몸짓으로
3: 그렇죠.
0: 물속에서 그 정말 함께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두 분이
3: 네.
0: 그렇게 스킨스쿠버하고 도시락 갖고 온 거 서로 까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3: 아, 참, 그리고 이제 네. 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네. 같이 오시면
8: 네, 네, 네.
3: 두 분이서 이제 한 분이 교육 받는 비를
0: 네.
3: 두 분이서 받는 걸 하나로 해서 제가 해드리고
0: 진짜요?
8: 네, 우리가 말하는 원 플러스 원
3: 네. 아, 참, 그리고 교육비는 보통 어디 하시는 분에 따라 어디 샵이냐에 따라 다른데 350불에서 한 500불,
8: 네.
3: 600불 사이로
0: 네.
3: 각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8: 그걸 수령한 후에 보통 이제 같이 바다에 나가서
3: 그렇죠?
0: 네.
8: 할 수 있는 거죠.
3: 이게 요 이걸 교육을 받는 이유는
0: 네.
3: 자기가 어떤 장비를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다이빙을 하려면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8: 그렇죠.
0: 네.
3: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8: 오케이.
3: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0: 네.
3: 안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받을
0: 네.
3: 수 있기 때문에 꼭 받고 하시기를.
0: 네네. 아, 난 반댈세. 커플은 말이야 같이 다니면 가스비도 저렴하고 그러는데 아 싱글 티켓 없어요? 아니 왜 커플만 원 플러스 원이야? 나 진짜 억울해서. 아니 꼭 커플해야 돼요? 여자 여자 가면 안 돼요? 시스터.
8: 저분은 독고다.
0: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화나 진짜. 네.
8: 그래도 오십시오.
0: 네 그래도 농담이고요.
8: 물속에서.
0: 네.
3: 아 친구도 같이 괜찮아.
0: 진짜요?
3: 그럼요.
0: 오케이 친구 콜 친구.
3: 네.
0: 우린 다 친구야. 아무나 가서 둘이 가면. 원 플러스 원 혜택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곽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다시.
3: 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아 시원한 바다로 퐁덩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날이 오네요. 굿모닝 차차차 잠시 후에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2: 진짜 감쪽 같네.
13: 역시 벤트웨이야.
1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5: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6: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7: 뭐.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6: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7: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6: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누가?
17: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5: 수제만두 생각나면
16: 신우랑 올케랑.
1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참 미안 자기야.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후니후니
1: 아니 분위기가 지금 썩썩 이 분위기인데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인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굿모닝 차차차 후니씨 네. 누나가 이럴 때마다 닭살 돋지 않나?
1: 도다요.
0: 괜찮아? 아 어떡하지?
2: 도다. 안 할게 그만할게.
1: 도다.
0: 어 후니씨 오늘 티셔츠가 아주 네. 멋있어요.
1: 아,
0: 여름 복장이네 이제.
1: 티셔츠라뇨.
0: 티셔츠라면
1: 마이 아, 마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그걸?
0: 그거를 그냥 셔츠라고 그러죠 미국
1: 셔츠,
0: 사람들은.
1: 네, 셔츠.
0: 티는 아니고 셔츠. 네. 멋있어. 여름에 무늬가 감사합니다. 있는 캘리포니아 스타일
1: 그러니까.
0: 좋아.
1: 어, 저 하와이안 셔츠 좋아하거든요.
0: 어!
1: 여름에 하와이안 셔츠 되게 자주.
0: 너무 입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은희 씨가 은근히
1: 저는요,
0: 패셔니스타.
1: 그게 아니고 약간 외모가 그래서 네. 하와이를 제가 자주 가긴 했는데 네. 하와이 공항 내리자마자 바로 저는 현지인 됩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이드인 줄 알아. 꽃 목걸이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기를 바래.
0: 아 진짜.
1: 진짜로요.
0: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원 조금만 약간, 살만 태우면.
1: 태우면 어 맞아요.
0: 원주민 필이 나.
1: 맞아요. 그쪽 그쪽 어. 쪽 느낌 나요.
0: 자기랑 네. 진짜 여행 가서 네. 자기 같은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1: 아 장난 아니죠.
0: 우리 언제 가지?
1: 어딜요?
0: 여행. 우리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네? 모두 모시고 우리 저기 어디
1: 크루즈?
0: 까탈리나라도 갔다 올까?
1: 아, 까탈리나? 괜찮은데요?
0: 네
1: 이거 복고 사셨어요? 안 샀어요?
0: 어제 샀어!
1: 샀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능해!
0: 아 근데 네. 복고는 카드로 못 사잖아요
1: 못 사죠
0: 그래가지고 막 제가 네. 어디서 받은
1: 카드로 사면 안 되죠.
0: 번호 갖고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그려가지고 돈 딱 냈는데 잠깐!
1: 네.
0: 돈이 없는 거예요 구불밖에 그래가지고 쏙 그러는데 이미 뽑아서 어떻게 하지? 1불 나중에 갖다 줘야 되냈더니 네. 슈퍼로또가
1: 1불이요.
0: 1불이에요? 저는 네. 2불인 줄 알았어.
1: 아, 슈퍼로또는 1불이야 캘리포니아는.
0: 나 2불씩 여태까지 계산했는데.
1: 아니야 아니야 그 2불은
0: 나 떠먹은 거 아니야 누가?
1: 파워가 2불이죠.
0: 아 파워가.
1: 어, 파워가 2불.
0: 아, 슈퍼로또가 1불.
1: 슈퍼로또
0: 메가는 5불.
1: 네.
0: 그래서 일단은.
1: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긴 넘어갔네요.
0: 그래가지고 다 털어서 샀어.
1: 와.
0: 잠깐에서 5불 찍은 거를 보니까 5불이더라고. 4불이 남아서
1: 네.
0: 그거는 그냥 그 랜덤
1: 네.
0: 번호로 해서 딱 9불을 찢었어요.
1: 아, 9불.
0: 응. 근데 오늘 돈 챙겨 왔어. 메가도 사고.
1: 왜 챙겨 와요? 그러면 됐죠.
0: 메가도
1: 또
0: 사고.
1: 사시게요?
0: 네.
1: 그치 메가는 살만하죠.
0: 왜냐면
1: 지금 되게 커요.
0: 저희 아버님이 네. 옛날에 미국 오셨을 때 볼꽃 열기가 한참일 때
1: 네.
0: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꿈을 해몽해서
1: 되셨어요?
0: 번호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00%를 산 거예요.
1: 그래서요?
0: 방송국 앞에 여기 와서
1: 아니 사시는 건 살 수 있어. 그 결론을 결과는 부동.
0: 꿈에서 그거 하나를 내가 네. 그거를 프리를 못해서 아우 너무 아쉽다고.
1: 프리를 못했어. 뭐 코드예요? 암호
0: 네.
1: 코드를 프리하시는 거예요?
0: 저희 아버지 그러세요.
1: 야, 그래서
0: 발명가시잖아요.
1: 아니 그래서 맞추셨어요? 못 맞추셨어요?
0: 꽝이지 뭐.
1: 하나도
0: 아, 빤대도 괜찮아.
1: 하나도
0: 재밌어. 그래서 나도 100% 착가. 꿈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저 불나는 꿈.
1: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셔야 한다니까요.
0: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6년 만에 나타나?
1: 그러니까.
0: 이거 뭐야 엄마 아빠.
1: 아버님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0: 좀 이끌어주세요. 많이도 안 바래.
1: 저는 꿈에서 산신령이 저한테 번호 준 적도 있어요.
0: 진짜요?
1: 진짜로.
0: 그래서?
1: 정말로.
0: 정말로?
1: 자는데 꿈에서 진짜 그 아직도 생생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네. 남아있는 게
0: 네.
1: 폭포수 밑에 진짜요. 할아버지가 툭 나오더니
0: 어...
1: 갑자기 암말더러 숫자를 툭툭 부르시는 거예요.
0: 진짜요?
1: 진짜로. 근데 자다가 꿈에서 헷갈리잖아요.
0: 네.
1: 이거를 기억한다는 그게 내가 얼마나 컸으면
0: 네.
1: 벌떡 깨가지고요.
0: 네.
1: 진짜 그 깜깜해서 펜 찾아가고 번호를 적고 잤어요. 번호를 적고 그 꿈을 또 이으려고 막 생각하면서 잤는데
0: 네.
1: 그 꿈은 끝났죠.

0: 진짜 긍정적으로 진짜 축하드려요. 생각해야
1: 강 씨 만나시면 네. 제 주변에 강 씨가 있긴 있는데.
0: 네.
1: 강
0: 있어요. 몇 살인데?
1: 두루미와 돌돌이. 그거잖아. 어? 아 진짜 있어요. 저 진짜 있어요.
0: 아 진짜. 아, 근데 너무해.
1: 복권 사셨죠?
0: 다시 진짜. 한번 해줘요. 강.
1: 뭐요?
0: 방금. 강.
1: 수화무. 두루미와 돌돌이 뭐 있잖아. 갑창국자 갑창차.
0: 너무 돌이 좋다. 돌이 뭐. 계속해.
1: 아, 근데 계속해. 아, 진짜 진짜 사셨죠? 일단 구불치는.
0: 구불치 샀었죠.
1: 지금 공략하세요.
0: 뭐요?
1: 1등 되면.
0: 되면?
1: 저 몇 프로 줄 거예요.
0: 자기도 그냥 같이 가는 거야.
1: 저는 가는 건 가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0: 예.
1: 우리 미옥씨 선배님 제가 사시라고 엄청 옆에서 압박 물론 돈은 드리지 않았어. 왜냐면 부정타. 내 돈 드리면 부정타죠.
0: 아, 정말.
1: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푸시했기 때문에 되면 1%는
0: 저는요
1: 제가 1%는
0: 여러분 다 모시고 네. 파티해야 할 거야. 탱자 파티.
1: 그러니까 그건 해주시고 1%만 네. 주세요.
0: 자기?
1: 네 그럼 제가 사회 환원 좀 할게요.
0: 진짜 1%를 못 주겠어?
1: 1%?
0: 여러분 템프로
1: 아니 아니요 템프로는 어감이 이상해.
0: 템프로 그렇구나.
1: 템프로. 1%만 주세요.
0: 2%
1: 2%도 음료인데
0: 2% 좋다.
1: 여러분 이거 방송 이건 아시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0: 자,
1: 저도
0: 우리,
1: 되면 드릴게요.
0: 어 가볼까 우리.
1: 네.
0: 바로 오늘은 후니 후니의 3-4
1: 수요일에 만나는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배우는 시간 3-4
0: 링 위에 막 올라간 것 같아.
1: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3-4 왜 이렇게 막
0: 월드컵 버전이야.
1: 저거한 느낌이죠. 웅장하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0: 아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야지 내일 골. 응?
1: 아 내일은요 우리 방송을 진짜 힘차게 하자고요.
0: 네.
1: 저 내일 아침부터 사실 관련된 이벤트를 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에 가서
0: 네.
1: 세팅하고 준비하고. 잠깐 와서 방송만 하고 또 가야 돼요 저는. 그 내일 좀 바빠요. 근데
0: 여기 또 주역이 있네요. 또 월드컵의 주역이.
1: 아, 주역은 아니죠. 제가 무슨 주역이에요? 제가 뭐 선수예요?
0: 그래도 모두가 주역이죠.
1: 아,
0: 네.
1: 아 그렇구나.
0: 네.
1: 아무튼 오늘 3-4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 오늘
0: 네.
1: 좀 어렵다. 이거 단어 모를 수 있어요.
0: 오늘은 3-4인데.
1: 네, 두 개만요?
0: 오늘 한 개만.
1: 한 개만 해.
0: 하루에 한 가지만 하자.
1: 왜 시간
0: 너무,
1: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0: 네.
1: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할까? 순서대로 하자. 1번. 1번. 자 배중사영 여러분 아마 청취자분들 뭐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0: 배중사요?
1: 배중사영
0: 네.
1: 한자풀이 갑니다. 술잔 배 가운데 중 뱀사 그림자 영. 자 뜻은요 금거 없는 의심이나 착각 때문에 스스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바로 배중사영.
0: 아니 스스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거에 왜
1: 바이중스양
0: 술잔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게
1: 자,
0: 뭔 소리예요?
1: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진나라 시대에 낙광이란 야 낙광 오광도 아니고 낙광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친한 친구를 네. 집으로 초대 술을 대접합니다. 친구는 술을 마시다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술잔 안에
0: 네.
1: 가느다란 뱀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0: 뱀주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1: 근데 뱀이 잔에 있으면 안 되지. 가느다란 조그만 뱀이. 그래서 야 근데 이걸 한마디 하고 싶은데 친구 주인이 따라준 술을 차마 뭐라 말 못하고 그냥 마신 거예요.
0: 어 마셨어.
1: 일단 마셨어. 근데 집에 안 돼.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살아있는 뱀을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독 있으면 어떡하지?
0: 어?
1: 혼자 막 고민 계속하는 거야.
0: 어떡하지?
1: 그러다 점점 식사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0: 나 죽는 거 아니야?
1: 어, 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뱀이 먹은 거 같아. 며칠 뒤에 낙광이 친구 아프다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친구에 마침내 얘기합니다. 나 아무래도 그 술잔 네가 준 거에서 조그만 뱀을 먹은 거 같아.
0: 어, 나 죽을 거 같아.
1: 어, 아파. 낙광이 야 술잔에 뱀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라고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야 너 일로 와봐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술잔을 따라줘요.
0: 네.
1: 그 순간 알게 됩니다.
0: 어.
1: 벽에 걸린 활
0: 네.
1: 활이 햇빛을 받아서 술잔에 비친 건데 그 그림자가 뱀처럼 보인 거죠. 그 진실을 알게 된 친구는 바로 병이 낫고 다시 멀쩡하게 친구 사이로 데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빠이중스양 배종사형. 아무것도 대충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혼자 걱정해갖고 혼자 머릿속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0: 네.
1: 혼자 아프고 혼자 걱정하는 바보 같은 짓.
0: 네.
1: 배종 사형.
0: 우리 한 박사님
1: 네?
0: 오늘 정말 좋은 거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나 네. 이거 몰랐네 진짜.
1: 저도 몰랐어요 사실.
0: 여러분 알아요? 배종 사형?
1: 이건 모르죠. 잘 모르. 배종 사. 아 그 저기 미옥 씨 왜
0: 네.
1: 이렇게 배종 사형하고 그래요?
0: 아...
1: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0: 배 나왔다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배중 사용.
1: 배종 사용하지 맙시다.
0: 배중 사용.
1: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0: 걱정하지 마라.
1: 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0: 걱정도 팔자야.
1: 어, 그렇죠.
0: 걱정을 사서 해.
1: 그렇지, 걱정을 사서 해. 아무것도 아닌 걸 왜 혼자 걱정해?
0: 그 인디언 말에 그런 속담이 있다잖아요.
1: 뭐요?
0: 걱정을 해서.
1: 이거 아니야?
0: 인디언 속담? 한번 해줘요. 인디언 말. 해줘. 음향 효과. 내가 할게. 음향 효과.
1: 시작해요.
0: 걱정해서.
1: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데?
0: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1: 어?
0: 걱정할 일이 없겠네.
1: 어? 이거 티벳. 저건데?
0: 그거요. 예.
1: 인디언이 아니고요.
0: 예, 인디언.
1: 아, 인디언 아니에요.
0: 인디언하고 티벳하고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한 통속이야. 아,
1: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0: 한 가족이야. 다 섞어야 돼.
1: 이 달라이 남아가신 말인데?
0: 아니, 원래 인디언의 오래된 저기
1: 그래요?
0: 나오고.
1: 아, 근데 서로 문화가 달라도
0: 티벳이랑 다 섞여 있어.
1: 어차피 뛰어나신 분 똑같아.
0: 이제, 어? 체코랑도 우리가 섞어야 되고.
1: 체코랑.
0: 멕시코랑도 섞어야 되고 남아프리카랑도 섞고. 이란하고도 섞고 미국이랑도 섞고 다 섞어가지고 그냥.
1: 하여튼 내일은 어쩌면 저희가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자, 아, 좋습니다.
0: 좋아요. 우리 진짜 힘내자.
1: 배종 사형 하지 마십시오.
0: 어, 걱정하지 말고. 네.
1: 즐기세요.
0: 이럴 때는 바로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1: 네?
0: 참 가사가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0: 몸이 좋다면 다 잡아먹어가지고요 싹쓸이를 당한 자연 동물에 관한 네.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노래 김혜연의
1: 뱀이다.
0: 아, 근데 귀여운 도토리가요 네. 40만 년 전에 빙하기에 네. 다람쥐 그 화석이 나온 거예요.
1: 이거 아이스에이지 나오는 그 캐릭터네?
0: 응. 그런데 네. 거길 보니까 그 똥화석, 다람쥐의 똥화석이죠. 네, 네, 네. 똥깨다! 똥화석을 보니까 어. 거대한 매머드 고기를 먹은 게 발견이 됐대요.
1: 그러니까 아이스에이지 만화가 또 정말 많네. 현실
0: 아니 그러니까
1: 고증이네.
0: 봐봐요. 어. 다람쥐인데 육식고기를 먹어? 도토리 안 먹고?
1: 에이 거기 DNA가 붙었겠죠. 설마.
0: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옛날에 정말 그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맹수들이 먹다 남긴 매머드의 사체나 뼈에 붙은 고기를 갉아먹었대요. 자, 다람쥐가.
1: 그때 원래 걔네들은 잡식 아니에요? 잡식?
0: 잡식성이니까. 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극한 상황이 되면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1: 근데 얘네들 어쨌든 걔네 맨머스를 사냥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0: 사냥 안 했죠.
1: 조그만 놈이 사냥을 어, 못했을 거 아니야.
0: 그 청소한 거야 청소.
1: 그죠. 남은 이제 자네들을 응. 조금 이렇게 바빴나
0: 네,
1: 보지.
0: 어. 그렇죠. 아 뼈를
1: 그 정도는
0: 잘
1: 뭐.
0: 갈라 먹어서
1: 국 끓여야 되는데. 저기 사실
0: 감자탕이 먹고 싶지 왜? 쪽쪽쪽쪽 어? 빨아가지고 다 갈가 먹는.
1: 쪽쪽 빨아 먹습니다. 아 감자탕 오랜만이네요
0: 네.
1: 진짜.
0: 감자탕.
1: 어 맛있겠다.
0: 아, 먹고 싶다. 야채 많이 넣어가지고.
1: 이 시간 되면 배고파요.
0: 네 이 그렇죠? 시간 되면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뭘 할까? 정말 그 귀한 한 끼.
1: 한 끼 그렇죠. 너무나 귀한 한 끼죠. 한 끼 한 끼가.
0: 네 현명하게 잘 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구문의 차차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프라이언즈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늘 보면요, 진짜 이분 보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 뭘 드시길래?
1: 그러니까요.
0: 아, 헬스 여신. 네. 헬스 코리아의
1: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시간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제 머릿속에 딴 게 있어 죄송해요. 말을
2: 다른 다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니?
0: 어떤 생각했는데?
1: 저요?
0: 네. 아니,
1: 사실 여러분 네. 아실 만한 분은 아시지만
2: 네. 네. 뭔지 알아요.
1: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6월 10일이에요. 10일. 네. 헬스 코리아가 5월 동안 가정의 달 맞이 5월 30일까지 응모권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거 발표가 오늘이에요.
0: 오늘이에요? 아, 자기 응모했다고 했죠?
1: 저 엄청 했죠.
2: 여러 장.
1: 그래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2: 아직 안 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요 방송 생방이잖아요. 생방송 끝나고 네. 바로 갑니다.
0: 어머나.
1: 오늘 12시 반인가요?
2: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시쯤 네.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세요.
1: 저는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아.
2: 이게 뭐 투표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저희
1: 요새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2: 각 매장에 있는 네. 저희 부정선거 아닙니다. 각 매장에 있는 것들을 다
1: 모아서.
2: 이제
1: 저 안 되면 부정선거예요.
0: 오늘 빅데이네요. 빅데이.
1: 아니요, 근데 제가 갔잖아요. 네.
2: 저희 촬영을 다 해요.
1: 정말 많은 분들 응모권이 있는 거예요.
0: 한 몇 분이나 응모하셨어요?
1: 아, 모를걸요?
2: 모르겠어요.
1: 이게 매장마다 있으시니까
2: 상자 안에 있으니까 네. 제가 막 흔들어서 해요. 뽑을 때마다.
0: 우리 다음에는 네. 오실 때요. 네. 그 당첨되신 분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 헬스코리아 체험기 좀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2: 저희가 그 작년에 마사지 체어 작년 네.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 때 행사했잖아요. 네, 그때 네. 마사지 체어 되신 분 네. 집으로 방문해서 세팅해드리면서 그분이 뭐 받는 모습이나 그분의 그 만족도 네. 막 이런 거를 다 촬영을 했었죠.
0: 네.
1: 그래서 저 촬영은 좀 그렇고요.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할게요.
0: 네. 아니 우리 전화 연결해서 나 이제 그런 거 처음 해요.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2: 그런 거 한번 그러면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0: 한번 꼭요.
1: 네. 준비하겠습니다.
2: 헬스코리아 하면 마사지 채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요. 그라비티.
2: 그라비티. 대표적인 건 그라비티인데 네. 저희가 마사지 채우 이제 아직도 안 갖고 계시다면 정말
0: 네.
2: 건강 생각하시는 분이 마사지 체어 아직도 없다 그러면 말도 조금 안 돼. 맞아요. 말도 안 돼요. 이제는
0: 놓을 데가 없어서 좁아 집이.
1: 아, 응?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2: 저희가 네. 사이즈별로 있어요. 네. 7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라비티도 문을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인데도 네. 이 디자인 때문에 얘가 네.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줄 알아요. 실제
1: 네.
2: 사이즈보다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문도 다 통과하고 차지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또 안 미끄러짐이기 때문에 네. 뒤쪽 벽으로 바짝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네. 받는 거기 때문에
0: 네.
2: 공간을 생각보다는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0: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네. 카이로스는
2: 더 컴팩트하죠.
0: 진짜 컴팩트해서 요만해서 네. 사실은 제가 겉들이 들겠더라고요.
1: 예쁘죠.
2: 그렇지만 마사지 그 성능 그 맛이죠. 그거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0: 그냥 쭉쭉 잡아줘서 I love 카이로스.
2: 네.
0: 제일 싸.
1: 지금 그러니까 다 다른 것들을 지금 네. 카이로스 좋아하시고
0: 난 싼
1: 우리 언저님은 네. 그라비티를 그라비티. 또 워낙
0: 저는 여기는 또 디바예요.
1: 저는 디바 또 러버고
2: 네. 네. 네.
1: 다 다른 취향이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네. 와서 뭐 체험을 하시던 선택을 하려고 마사지 체험 이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0: 네.
2: 매력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한 모델.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도 우리가 좀 뭐 전문 집이라고 해도 네. 다양한 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중국집 가도 짜장면 시키는 사람 짬뽕 네. 짜장면 많이 시킨다고 해도
1: 네.
2: 잡채밥 네.
1: 그렇죠.
2: 울면 이런 거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2: 그런 것처럼 자기 취향대로 네. 그 마사지 맛이 조금씩 달라요.
0: 뭐 진짜
2: 깊이 있게 부드럽게 사람의 손맛은 느껴지지만
0: 네.
2: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들 그런 거를 디테일까지 다 체크하면서 딱 나한테 맞는
1: 그렇죠.
2: 그런
0: 나는
2: 모델.
0: 왜 카이로스가 좋을까? 그거 얼마예요 지금?
2: 근데 카이로스가 카이로스도 지금 500% 올랐어.
0: 얼마예요?
2: 그래서 지금 3499불?
0: 3499불? 네.
1: 그거 봐요. 가격이 되게 착하다니까요. 보통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 6000불 정도 할 거 생각이 드는데
0: 그거 사지 뭐! 네. 사!
1: 아 오늘 또 복권을 사셔가지고
0: 당첨되면서
1: 오늘 당첨 예정이시거든요. 오늘 그냥 네. 난리 났습니다 양쪽에서.
0: 그러면 그라비티는 얼마인가요?
2: 그라비티도 500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유의견을 드렸어요 5월달에. 네.
1: 그렇죠.
0: 원래는 올랐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2: 그냥 지금은 아, 3,499불. 근데 요거는 진짜 7,000불, 8,000불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마사지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디자인은 너무 훌륭하고. 네. 근데 이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 때문에 48개월 무이자입니다.
1: 그렇죠.
2: 무이자. 그럼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1: 그러니까 100불 안팎 되는 금액으로 네. 정말 여러분들이 365일
2: 매일매일 관리.
1: 매일매일 네. 여러분들이 모든 온 가족이다.
2: 그것도 온 가족이.
1: 네. 그러니까요.
2: 진짜 이걸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니요.
0: 온 가족 밥 한 끼 값보다 싸네요.
1: 싸네요. 차. 티 한 모금.
2: 티. 그라비티.
0: 이거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1: 아 정말입니다.
2: 들여놓으셔야 되고 네. 마사지 체어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은 항상 다르다고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거는 네. 경험을 안 해보셨거나 네. 정말 그걸 그런 삶을 안 살아보셨으면 모르는
0: 거야. 너무 좋아.
2: 거야. 우리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1: 맞아.
0: 나도 옛날에 있었어. 너무 네. 좋아 진짜.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요 요즘은 블루투스에서 뒤에서 음악도 나오고.
2: 너무 좋아요. 저희 스피커도 그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 좋은 것들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디바는 최고고
1: 네. 네.
2: 그라비티도 그렇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네. 뭐 잔잔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네. 그냥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0: 잠이 바로 오더라고요.
2: 그럼요.
1: 제가 하나 살짝 네. 좀 번외 얘기긴 한데 네. 블루투스 말씀하셔갖고 네. 음악이 되게 잘 되게 서라운드가 좋아요.
0: 진짜 좋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그 게임 중에 슈팅 게임을 네. 디바에 저 이렇게 누워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갖고
0: 진짜 자다 놀랄 거.
1: 앉아지. 거기서 딱 네. 다리랑 쫙 해주면 자동 말고 수동으로 딱 돌리면서 저는 슈팅 게임을 합니다.
2: 네.
1: 그럼 여기서 소리가 다다다닥 나면서 네. 너무 즐거워요.
0: 아,
1: 나만의 휴식이 돼.
0: 진짜
1: 너무 좋아요. 너무 원래는 좋아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2: 가끔 한 번씩 가끔.
0: 네. 그리고서 가끔 이게 물어주면. 서라운드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2: 정말
0: 영화 한 편 보면 그냥 뭐 그리고 마사지 해주죠. 막 아우 오감이 그냥 다.
2: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그 네. 이제 응접실에 있다 보니까 네. 아빠는 또 텔레비전에서 뭐 스포츠를 볼 수도 야구도 볼 수도 있고 막 네. 이러면 네. 소리가 크잖아요.
0: 네.
2: 근데 처음에는 딱 이렇게 놀 때 아우 진짜 마사지 받을 때 좀 조용히 받고 싶은데
1: 그렇죠. 음악 주변, 딱 주변 들면 잡음이 들리니까 네.
2: 차단이 되는 거예요.
0: 아.
2: 그럼 그냥 저는 제 세계 그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 다른 세계의 삶을 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0: 머리끝부터 요즘은 발끝까지 다 잡아주는데
2: 두피까지.
0: 더군다나 히디드도 되죠. 따뜻해지는 거.
1: 아, 그럼요.
2: 당연히 되죠. 아, 그 이런 무릎 같은 데까지 다 되기 때문에
0: 네.
2: 이 종아리 부분 따뜻하게 왜냐면 사실 그라비티 정도 가격대의 마사지 체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네. 발 쪽은 거의 포기를 하세요.
1: 그렇죠.
2: 상체는
1: 하체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2: 어떻게 네. 얘가 발까지 해주겠나? 이러면서 그냥 네. 종아리, 발, 발바닥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그라비틴 발바닥도 그냥 박박 긁어주듯이 꼭꼭꼭 눌러주고
0: 네.
2: 그리고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오면서 진짜 두툼한 손으로
0: 네.
2: 꽉꽉 프로 지압사들이
0: 네.
2: 누르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그러니까 순환이 이게 발 밑으로 내려가면 혈액이 치고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나이 네. 들수록 더.
0: 네.
2: 근데 그걸 이렇게 순환이 확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받고 나면 혈색도 달라졌다 그러고
0: 네.
2: 붓기 빠지는 건 물론이고 네.
0: 월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네. 48개월 할부
2: 무이자
1: 네. 3년 풀 워런티
2: 무료 배송. 이거 무료 배송도 굉장히 큰 거예요.
1: 그렇죠.
0: 아, 진짜.
1: 그것만도 몇 배 불 이상 할 텐데.
2: 그 AS 때문에 헬스코리아.
0: AS. 19년째예요.
1: 그렇죠.
0: 헬스코리아.
2: 19년 됐어요.
1: 신용과 믿음으로 살아 네. 버텨오신 헬스코리아인데. 네. 아, 근데 저도 그거 하고 싶. 제가 예전에
0: 네.
1: 장모님 하실 때
2: 네, 네.
1: 자꾸 블루투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2: 아, 장모님이 디바 하실 때.
1: 디바 하실 때 제가 그걸 틀어드렸거든요. 비 오는 소리. 요새 유튜브처럼 다 있잖아요.
0: 어, 네.
1: 비 오는 소리 이렇게. 다른 거 한번 해드렸고
0: 그럼 화장실 가고 싶으시죠?
1: 아 그래서
0: 아, 진짜
1: 그래서
0: 회사
1: 회계 운동 해드렸잖아요. 그 연결성이 있어요?
0: 가끔 있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짜 옛날에
1: 제가 봤을 때는 네. 못 내시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단연
2: 금방이었지. 맞아 많아요. 아,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0: 네.
2: 모르게 나갔다 벌써.
1: 나 아직 내가 하세요.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인데 알고 보니 끝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100불 수준인데요.
0: 네.
1: 뭐.
0: 아니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오디오 전축 장사를 하셨는데
2: 네.
0: 할부를 많이 해줬어요.
2: 오.
0: 그러면 저 아는 그 언니 그 카페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내가지고 다시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1: 네.
0: 수거.
2: 저희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신용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아니 뭐 오늘 네.
0: 그냥 한 말이에요.
1: 아, 또 되실 분 이런 얘기하신다. 아,
2: 보통
1: 진짜.
2: 보면. 네.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차 되니까
0: 네.
2: 벌써 옛날에 끝난 거죠. 그래서 네. 와서 이게 어느 순간 끊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지금 진짜. 이민 생활이 네.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할 만큼 네. 빠져나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네. 다른 건 좀 아끼시더라도 맞아. 94불 플러스 택스에
0: 안 먹으면
1: 그럼요.
2: 온 가족의 건강 매일매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사지 체어의 그 정말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0: 진짜
2: 너무 안타깝고 네. 그냥 가셔서 한번 네. 만나보시고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신 다음에 네.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송에서 진짜. 얘기를 하는데는 그쵸. 뭐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
0: 가서 체험해 보세요.
2: 그 좀 의심이 가면 가서 좀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0: 맞아요. 바로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어요.
2: 네. 네.

0: 대표번호 안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대표번호가 언제든 네. 문의하시면 되고요.
1: 네, LA 매장은
0: 매장 안내 좀
2: 매장은 이제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마켓 들어가는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네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거기 이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네. 거기 인방앗간 떡집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1: 네. 아니 네. 훈이 씨, 네. 훈이 씨는 반신욕기도 사셨잖아요.
0: 아니요.
2: 아 디바 사은품으로
0: 사은품을 받았죠.
1: 사은품을
0: 네. 받았죠.
1: 없는 게 없어 훈이 씨네는.
0: 저는 사은품 받았죠.
1: 그거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
0: 저요? 저보다도
1: 사이즈가 우리 맞아요.
2: 아드님이.
0: 아 맞죠. 제가 무슨 비만으로 하시나 진짜. 들어가고 여유 있습니다.
1: 네.
0: 그 앞에 탁 내려놓고.
1: 아니 저는 안 so proud고요. 진짜 풋볼 선수 같지 않아요? 저 피지컬 봐요.
0: 그래서
1: 아,
0: proud of me예요. 저를 우리 어머니도 별로 proud 안 하는데 왜?
1: 아니 근데 그래서 어때요?
0: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물이 필요 없는 게 너무 좋고 반신욕 쪽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하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반신욕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게 이제 없었으니까 못 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디바를 사실 솔직히 더 좋아해요. 네.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은데
2: 그럼요.
0: 시간적으로 여기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얘는 밥 먹고 지가 배부르거나 좀 춥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다리가 운동 많이 다리 아프 이러면 지가 들어가서 딱 들어서 태블릿 들고
2: 똑똑해요.
0: 딱 파고 되게 쉽잖아요. 파워만 딱 키고 온도만 띵띵 누르면 끝이니까
1: 네.
0: 바로 들어가서 제가 뒤에다가 사실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 디바가 3단계 이게 더 씌우는 커버. 게 있어요. 커버가. 그 맨 위에 쿠션, 헤드 쿠션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떼서 여기다가 제가 달아줬어요. 그럼 벽에 아이가 딱 목에 벽에가 딱 닿아요.
1: 네.
0: 그걸로 애가 태블릿 보면서 네. 지가 거기 앉아 있어요.
1: 야, 아빠 최고다.
0: 너무 좋아요.
2: 최고예요, 최고.
1: 11살?
0: 10살.
1: 10살.
2: 근데 이렇게 배앓이하고 이런 네. 아이들한테
0: 최고예요.
2: 굉장히 좋고
1: 네.
2: 여자분 같은 여성들은 이제 생리통.
0: 아, 그렇죠.
2: 네. 그리고 저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찬데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성들의 로망이라고 해요. 먼저 여성 번식 반신욕기는.
0: 네.
2: 그래서 이게 단독 상품으로도 베스트셀러고 저희 뭐 네.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1: 이거
2: 만큼 제 있거든.
1: 이거 얼마예요?
2: 이게 1499분.
1: 와,
2: 1499.
1: 싸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사러 가셨다가.
2: 근데 네. 디바 사은품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디바 사시는 거예요.
2: 근데 또 그걸 걱정하세요. 무이자 할부를 48개월을 이용을 하면 사은품은 안 주는 거 아니냐.
0: 아.
2: 그런 걱정들을 하시고 아. 막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1: 주시는 거예요.
2: 그럼요. 그럼 무료배송까지 다 해드립니다.
1: 아. 네.
2: 네.
0: 너무
1: 디바.
0: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아까 뭐 여성분들 생리통도 말씀하셨는데 남자분들도 아 자녀분들 운동하시는
1: 네.
0: 분들 제가 아이들 테니스 치고 뭐 농구하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애들
2: 네.
0: 성장 애들 성장통 진짜 좋아요.
2: 아. 그렇죠.
0: 애들 성장통에도 너무 좋고요.
2: 순환이 네. 되니까. 네.
0: 저도 운동 많이 해갖고 좀 가끔 오바 나이를 입고 애랑 놀다
1: 네.
0: 보면은 막 두세 시간 미친 듯 뛰고 나면
1: 네.
0: 다리가 후두부둑거려요.
2: 맞아요.
0: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 디바는 무조건이고.
2: 디바.
0: 건식욕 들어가면 좋죠.
2: 건식 반신욕기 근데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0: 맞아요.
2: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0: 네,
2: 하는데
0: 좋은 건 아는데
2: 반신욕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으면 그 마사지 효과가 두 배, 세 배.
0: 그렇죠. 사실은 맞죠.
2: 그래서 이게 럭셔리 풀 스파 코스로
0: 맞아, 스파 코스가 되는 거예요.
2: 저희가 사은품도 그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본품이 항상 이렇게 좀 돋보이는 그런 사은품으로
1: 네.
2: 저희가
1: 네.
2: 결합을 해서 이런 이제
0: 그게 또 그라비티도 되잖아요. 그라비티도 시너지 품을 주시잖아요. 이지바이크 주시죠.
1: 아,
2: 이지바이크.
1: 그냥 이지바이크. 발만 얹어두면 네. 운동시켜주는.
0: 그러니까요.
2: 운동은 이제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0: 그러네요.
2: 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하시는데 이지바이크
1: 네.
2: 딱 들여놓으시면 안
1: 네.
2: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1: 그냥 저절로 움직이죠.
0: 자동으로
2: 그럼요. 뭐 TV 보시면서도 하시면 되고
0: 모두도 열어
2: 하체 근력
0: 네.
2: 강화.
1: 그거는 그라비티를 삼을 준다고요?
2: 그냥 드려요.
0: 요거
2: 무료 배송.
0: 요새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주신다고 하니까
1: 언제 없을지 몰라.
0: 언제 없을지 몰라요, 진짜.
1: 전화 주세요.
2: 저희 13385105. 13385105번이고
0: 네.
2: 알부민 얘기도 좀 해야
0: 돼. 네, 알부민
1: 얘기.
0: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1: 네.
0: 덴마크는 뭐가 떠오르세요?
1: 덴마크 튤립.
0: 그렇죠. 풍차.
1: 아 네덜란드인가?
0: 풍차. 아 네덜란드. 아 나 그 헷갈렸잖아.
2: 네덜란드는
1: 풍차 돌리기.
2: 풍차.
0: 네덜란드는 알부민 아니에요?
1: 알부민이 되돌란데요?
2: 덴마크산
1: 네.
2: 프리미엄 원료.
0: 네.
2: 남백 알부민.
0: 아. 그러니까.
2: 그 덴마크로 그렇게 연결하시려고.
1: 네. 덴마크가 왜요?
0: 네. 아니 네.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의 네. 프리미엄 원료가 덴마크산이에요.
2: 아~ 네, 저희는 녹용사 하면은 뉴질랜드산 녹용 최고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0: 공부한 사람의 멘트였습니다.
2: 남배가 알부민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게 네. 덴마크산.
0: 그럼요.
2: 프리미엄 원료거든요. 이제 네.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0: 그럼요.
2: 알부민 요즘
0: 이 정도면 상품 받을 만하잖아요. 오늘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상품 줘야지. 남편.
2: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요즘 알부민 먹는 알부민 많이 나왔어요.
0: 많이 나와요.
2: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헬스코리아의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는 원료부터가 다르다라는 네. 걸 얘기하는데 자꾸 웃으시면 어떡해요.
0: 신기한 부분에서 빵 터지시네. 저게 그래서 재밌는 건 아니었는데.
2: 여기다 이제 네. L-아르기닌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와. 이제 드셨을 때 간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0: 피로가.
2: 일단 간이 지치고 네. 힘들면 이제 알부민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알부민이 생성되는 곳이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은 뭐 이렇게 알부민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0: 네.
2: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간이 지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0: 그럼요.
2: 뭐 술 담배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간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알부민 생성을 못하는 거죠.
0: 그렇죠.
2: 근데 이 알부민은 혈액 중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많이 차지하는 단백질인데
0: 네.
2: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핵심 필수 단백질이라고 할 만큼 이게 네. 이제 영양 성분들을 몸 전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0: 네네네.
2: 그러니까 혈액 안에서 영양 성분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0: 몸속의 UPS.
2: 근데 네. 얘가 부족하면 네. 영양 성분이 아무리 그래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구석구석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부분 영양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염증이 네. 생기고 이렇게 돼서 몸에 무리가 오는데 그러니까 자두자도 피곤하고 뭐 잘 붓고
1: 네.
2: 그런 분들은 일단 알부민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맞는 것도 좋지만 맞는 거는 이제 너무 번거롭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수시로 쉽게 마실 수 있는 공연 이제 또 차별화된 최고의 네.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그러니까 한 병만 드셔도 그냥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하죠.
0: 약간 네. 붓기도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렇죠. 네.
2: 왜냐하면 얘가 또 그 혈액 내 수분을 잡아주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네. 스폰지 역할을 해요. 이게 만약에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0: 네.
2: 부종 뭐 이런 붓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1: 네.
2: 그런 역할들을 잡아주는 게 알부민이기 때문에
1: 네.
2: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1: 네.
2: 그런 이제 삼투압 조절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웃으세요?
0: 아니, 부정 붓기업 저를 쳐다보시길래 갑자기 눈이 마주쳤고 내가 도둑이 빵 터졌어요.
1: 이럴 때 나오는 우리 속담 도둑이 지발절인다.
2: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0: 아니 그 아무 말 안 하셔. 눈으로 부정 붓기업 저를 딱 쳐다보길래
1: 아니
0: 알부민 먹어라.
1: 혼인 씨 부은 거 아니에요.
2: 부은 거 아니에요.
0: 아니, 얼굴만.
1: 살이야 그냥.
0: 얼굴 안 나. 그래요.
1: 이쁜 살이야 이쁜 살.
0: 그러면 알부민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2: 네. 네.
0: 참살. 죄송해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것처럼 뚜껑도 이렇게
2: 그렇죠. 오픈어도
0: 오픈하게 딱 열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밀봉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2: 잘 돼 있죠.
0: 그래서 그걸 한 병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흔들어 먹는 게 맞나요? 근데?
2: 네네 맞아요.
0: 흔들어서 이렇게 톡 따면은 사이즈가 뭐라고 볼펜보다 작아요, 그죠?
2: 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판필이인 생각이
0: 나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있다. 판필이
2: 누가 그랬는데 그래서 얘가 딱 그 정도 양이다.
0: 딱 그 정도 양이에요.
2: 사이즈가 맞아.
1: 딱 요만한 데킬라 샷.
0: 그렇죠.
1: 딱 맞나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제 그게 맛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담 없이
1: 네.
2: 약간 이제 뭐 바카스 맛도 왜냐면 이게 이제 타우린, 엘아르기닌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몸에도 좋으면서 맛까지 즐기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박스 이제 30병 들어있어요.
1: 네.
2: 이 한 박스가 지금 출시 가격.
0: 네.
2: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0: 제일 좋은
2: 때문에
0: 가격이 출시 가격이죠.
2: 착한 가격이. 근데 199불.
0: 네.
2: 그리고
0: 30병에.
2: 이걸 보통 선물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네. 가정의 달 특히 막 여러 박스 사세요. 그래서
1: 네.
2: 저희가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와.
2: 여러분들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1: 네.
2: 세 박스 구매하시면 3 플러스 1이죠.
0: 와. 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2: 더들 네.
0: 공짜로 받으시는 게 한 박스 30병 199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이거 드시면 정말 좋아요.
1: 네.
0: 좋죠.
1: 제가 요즘 얘기 들었는데 어제 세상 떠나신 분이 우리 한의사회 두 분이나 계세요.
0: 아시는
2: 그런
0: 분이세요?
2: 소식들이 네. 와요.
1: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야. 아니 암이 다 나왔다고 이제 네. 축하까지 했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셨고 어떤 분도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진짜 잘 하면서 몸 관리하는 게 건강이란 가장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1: 알부민 맞아. 드시면 면역력도 네. 회복이 되고
2: 그러니까 알부민도 알부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사지 체어 그리고 헬스코리아에 오시면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모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가서 매장을 좀 방문하셨으면 하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네. 생각지도 못했던 필요한 것들을 또 찾게 돼요.
1: 그러니까
2: 눈 건강에 소홀하셨다가도 또 가면 네.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건강한 기운 있고 건강한 정보가 많은 곳에 가야 네. 내가 건강해지지 맞아. 생각만 하고 있고 아,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바라고만 있으면 뭔가를 행동으로 하셔야지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1: 그쵸.
2: 그게 이제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시는 겁니다.
1: 나중에 네. 아파서 네. 그 화학성분 약 이런 거 드지 마시고 미리.
2: 맞아.
1: 그리고 천연에서 나온 거잖아.
2: 맞아. 그리고 병원 침대비가 가장 비싸요.
1: 맞아요.
2: 침대.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치유를 아꼈다가. 자신에서 자연에서 얻은 네. 것들이 모아져 있는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2: 네.
1: 낙낙낙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네. 알부민 여러분 한번 보러 가시면서 또 네. 이렇게 마사지자 그라비트 네, 한번 네. 체험해보시고
1: 네.
0: 다양한 느낌 한번 체험을 네.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지금까지 5월달에 여러분 가정의 달 저처럼 많은 성원을 보고 응원권을 하셨던 분들 오늘 추첨합니다.
1: 네.
0: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1: 누가 되실까?
2: 저도 궁금해요.
1: 1등이 제가 마사지 체요?
2: 아, 디바 아니고 저희 이제 H솔루션 모델 중에 이제 티니 마사지. 네.
1: 거기에다가 수많은 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주시죠.
0: 진짜 핫 베스트셀러들이
2: 목 어깨 마사지기, 뭐 두피 마사지기, 뭐 네. 이지스티머 많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제가 말씀드렸죠. 저 목 네. 어깨 마사지 샀다고.
2: 아, 네, 네.
0: 저 사무실에 샀어요.
2: 네.
0: 목 어깨 마사지.
1: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요.
0: 네, 네.
2: 네.
0: 직원분은 맨날 제 앞에서 보고할 때마다 막 고개 꺾고 막 목 아파. 진짜 요새 MZ들은 그래요. 보고를 하는데 우리 때 보고할 때 어디 사람 앞에
2: 회사 복지가 좋은 거죠?
0: 어디 상사 앞에 보고를 하는데 뭐 이러고 막 보고 있어요.
2: 아니 근데 젊은 애들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0: 저한테 어필하는 거죠.
2: 예,
0: 자기가 그만 고생했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2: 그 일도 했을 거고
1: 이런다는 거죠.
0: 네. 네. 갑자기 저도 몸을 비둘기둘거려요. 진짜 몸 아프다고. 그 사줬어요. 쓰라고.
2: 너무 좋아하죠.
0: 저 안 볼 때마다 해요.
1: 최고의 사장님이다.
2: 최고 최고.
1: 우리 은희 씨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
2: 네. 원래 건강한 사람이 마음도 따뜻.
0: 그럼요.
1: 그렇구나. 네.
0: 밤마다 디바를 만나는 저는
2: 디바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0: 네.
1: 진짜 자. 아프면 짜증나요. 그죠?
0: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1: 건강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2: 네네.
1: 끝 인사 주실까요?
2: 저희 헬스코리아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턱도 없어요. 와서 체험도 해보시고 다양한 건강 그런 제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우리 쇼호스트님이셨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시간은요.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죄송합니다.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동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잠시만요.
3: 월타임 투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루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3: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루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00번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 후니 씨,
0: 네.
1: 그 얘기 들었어요? 거기 뭐 17년 동안 조종사 면허가 실제가 아닌 가짜를 가진,
0: 그러니까요.
1: 에어캐나다인가?
0: 에어캐나다가 파일럿과 면허증 없이
1: 했대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0: 와, 진정한 테토남, 진정한 사내죠 이분은.
1: 야, 가짜 면허로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
0: 그러니까.
1: 그것도 17년 동안. 18년으로 안 가기 다행이다. 지금 밝혀져서 진짜.
0: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1: 네. 우리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 훈이 씨도 한마디 하세요.
0: 아 근데 그 전에서 우리 청취자분, 애청자분 중에 데시카님.
1: 네.
0: 어저께 고모부께서 돌아가셨다고.
1: 아 제가 분이... 아는 그분하고 같은 분인가요?
0: 아 글쎄요. 뭐 아무튼 정말 삼가고인의 네. 깊은 위로 드리면서 또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1: 그래요.
0: 아무튼 네. 네, 고인 되신 분은 잘 보시고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또 아는 분은 아니지만 네. 태권도 협회장님이 또 암으로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0: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1: 그래요.
0: 네.
1: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0: 그러니까 진짜
1: 예,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드리면서
0: 네. 여러분 또 이럴 때 한번 더 네. 본인 건강 생각하시고요.
1: 갈 때는 순서 없어요.
0: 맞아요.
1: 그냥 내일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냥 우리 진짜 감사하면서
0: 행복하게,
1: 사랑하면서
0: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네. 하루 보내주겠습니다.
1: 우리 라우나님의 사내 드리면서요.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네, 아우 진짜 그 파일럿 정말 정말 대단한 사내예요.
1: 진짜 네. 아우 사내
0: LA 사내 뿌리훈이 한우였습니다.
1: 아우 그 사내 옆에 계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0: 그거 좀 사내
1: 사내
0: 이름 사내
1: 어 기훈이 사는 차차차 탱자미오였습니다.
0: 내일
1: 만나요.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7: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3: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12: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3: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6: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5: 정말? 어떤 건데?
18: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9: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9: 오늘은요, 탄산수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탄산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피로도 풀어줄 뿐 아니라 소화와 변비에도 좋다는 그러한 비결, 또 피부에 좋다는 속설, 그러므로 인해서 탄산수 화장품까지도 생겼는데, 오죽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탄산수 제조기까지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탄산수, 이름 그대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라는 그러한 물입니다. 탄산수는요, 천연탄산수와
6: 인공탄산수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종리 약수나 오색 약수처럼 이런 광천수를 탄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연탄산수인데요. 이러한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러한 미네랄 성분이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높이고 그래서 바로 이 미네랄이 항상 풍부하게 이온화되어 있기 마련인데 인공탄산수는 천연탄산수를 흉내내서 이 정제, 즉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녹여 물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함유는 더욱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만물, 즉 나트륨염이나 칼륨염이 첨가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산수 여러분들 왜 드십니까? 바로 소화를 돕는다는 그러한 장점인데 탄산수를 마시고 나면요 으윽하고 탄산가스가 이렇게 트림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더부룩함이 해소되는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소개 안 주셨던 우리 어르신들 식소다라고 해서 항상 주머니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 소화제라고 해서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속이 편해지는 그러한 이유일 뿐입니다. 절대로 치료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탄산수 함께 위산과 역류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진트림과 자진위산 역류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약산성 탄산수라 하더라도 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속쓰림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탄산수를 많은 여성분들이 드시는데 절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거나 체지방을 분해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 운동과 물의 효과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독주와 탄산수를 섞어 드시는 애주가들도 있는데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청량감을 더해준다고 해서 선호하는데 절대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숙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산수를요 우리 얼굴에 쓰는 세안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탄산수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 세균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정 능력이 있다 해도 일반 물보다 피부에 탄력을 주거나 모공을 축소하는 그러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산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9: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 LA시장 선거가 캐런 베스 현직 시장과 니티아 라만 LA시 의원 간 결선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9일 기준 개표 결과 베스 시장이 34.3%로 1위를 지켰고 라만 시 의원이 28.5%로 2위에 올라 11월 결선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선거 당일 밤까지 2위를 달리던 공화당 성향의 스펜서 프렛은 25.8%에 그치며 탈락했습니다. 라만 시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베스 시장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2028년 LA올림픽 전까지 거리 노숙자 캠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베스 시장은 연방 하원의원과 주의회 경력 그리고 시장 재임 기간 쌓아온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M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신인 프렛은 노숙자 문제와 치안 악화를 집중 부각하며 예상 밖의 지지를 얻었지만 우편 투표가 대거 반영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렛이 앞서고 있다가 패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검찰 LA 지부는 일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에서 확산된 프렛 후보 영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0: 지난 1월 알타르나를 초토화한 이튼 산불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방치된 송전선에서 시작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LA타임스는 보험사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산불발화 원인이 에디슨 소유의 노후 송전선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패사디나의 한 수영 테니스 클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는 화재 발생 당일 오후 6시 11분께 송전탑 부근에서 두 차례 강한 섬광이 발생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섬광이 산불 발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송전선은 1971년 이후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유휴 송전선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접지 장비가 손상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에디슨은 수십 년 동안 이 송전선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증거 공개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63살 약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부는 브이스에 사는 약사 서 씨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코돈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성이 높아 엄격한 처방관리 대상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위조된 처방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서 씨의 아내인 62살 서 모 씨도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아내 서 씨는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최소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허위 기재는 연방법 위반으로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23: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2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LA 시티칼리지 인근 한 미니마트 외벽에 북한 선전물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멜로즈 에비뉴와 헬리오트롭 드라이브 교차로에 위치한 이 업소 벽면에는 인공기와 함께 북한식 선전 포스터 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광고판에는 유명 비디오 게임 콜 오브 듀티라는 제목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최신작은 걸프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제작사는 마케팅 차원에서 북한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장소의 인공기와 북한 선전물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C는 상업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치적 상징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게임 홍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LA 시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가 입수한 수백 건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0: 차량번호판 인식기술 사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사벨 후라도 CEO는 경찰위원회에 플록과의 신규 계약이나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일부 시의원실과 주민단체들이 설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가로등국 관계자들은 일부 가로등 기둥이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감시 체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집된 차량 이동 정보가 이민자 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도심 한복판에서 골프공을 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8일 인스타그램 계정 Everywhere We Play Golf에 LA 일대 도로와 주택가, 상가 주변에서 골프공을 치는 장면이 다수 게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영상에는 골프공이 차량이 오가는 도로 쪽으로 날아가거나 건물 외벽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계정은 현재 팔로워 약 4만 6천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LA 지역 게시판에는 교통량이 있는 도로와 건물 쪽으로 골프공을 날린다는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LA 경찰국과 메타에 신고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도로 위 차량이나 탑승자를 향해 물체를 던지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착공 143년 만에 외관 공사를 마쳤습니다.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이 성당은 10일 마지막 주요 구조물인 중앙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중앙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탑으로 성당 전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입니다. 가우디는 1926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설계는 100년이 지나 비로소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준공식에는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해 가우디 타계 백주기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탑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 가족에게 바치는 이 성당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찾는 스페인의 대표 명소입니다. 내부 공사와 세부 장식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기를 넘긴 건축 프로젝트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0: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운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4: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무부가 이종격 투기단체 UFC와 공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는 11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스포츠 외교 강화를 위한 협정에 서명합니다. 국무부는 UFC를 NBA나 MLB처럼 선수 교류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공예교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FC는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리그로 전 세계에 중계되며 수억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오는 14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80살 생일 및 건국 250주년 기념 UFC 대회를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UFC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이트 회장은 그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입니다. 국방부는 이 행사에 참석할 장병을 모집하면서 체형과 체력 검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외교라는 명분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공식화하는 모습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올해 외관을 공식 완성합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이 성당은 1882년 착공했지만 가우디는 1926년 사망 전까지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가우디 타계 100주기로 최고 높이 172.5m의 중앙탑이 올라가면서 전체 외관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톨릭 정신을 담아 18개의 탑과 3개의 파사드로 구성됩니다. 가우디는 1936년 스페인 내전 중 화재로 도면과 모형 상당수가 소실되면서 후대 건축가들이 남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수석 건축가 조르디 파울리는 가우디의 설계를 따르면서도 포스트 텐션 석재 기술과 인공지능 드론 같은 현대 기술을 활용했다고 루 밝혔습니다. 가우디가 남긴 2m 높이 모형의 곡선 규칙을 각 탑의 높이에 맞춰 조정하고 지진과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통 방식만 고집했다면 21세기가 다가도 완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우디는 철제 주물과 타일 조각을 예술로 끌어올린 혁신가로 바르셀로나를 모더니즘 건축의 세계적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이번 주말 특별 마라톤 교실이 열립니다. 이즈러너스 마라톤 클럽이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세리토스 리저널 파크에서 오전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전 훈련법과 완주 경험담을 함께 듣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마라톤 훈련 노하우부터 풀마라톤 완주자의 실제 도전 스토리까지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 관점에서 본 마라톤 건강법과 전문 테라피스트의 현장 트리트먼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저스틴 이 공동회장이나 이강렬 공동회장에게 전화로 하면 됩니다. 이 클럽은 앞서 지난 6일과 7일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열고 신규 회원 정착과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나 기록 단축을 원하는 러너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이 가든그로브 소재 한미 시니어 센터와 1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시니어 센터 김가등 회장과 교통국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시니어 교통 서비스 홍보와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교통국은 셔틀버스 운영과 각종 시니어 프로그램을 센터를 통해 알리고 센터는 홍보 배너와 안내물을 배포합니다. 한미 시니어 센터 피터 이 사무국장은 교통국의 지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현재 교통국이 제공한 셔틀버스 3대를 운영 중입니다. 실비치 레저월드와 시니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매일 정기 운행하며 아리랑 마켓과 H마트에도 정차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남부와 북부를 오가는 이 셔틀은 센터를 거점으로 운행됩니다. 문의는 704,530,6700호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미국 무역대표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염전노예와 불법 어업 등을 이유로 12.5% 관세 부과 대상 46개 경제권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하기 위해 301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7일 청문회를 거쳐 새 관세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12.5% 관세가 확정되면 지난해 합의 수준인 15%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유럽연합도 다음 달부터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 통상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5대 주택보험사가 지난해 보험 청구권의 44%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국보험감독관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리버티 뮤추얼 USAA 파머스의 무지급 비율은 10년 전 36%에서 9%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산불과 허리케인 등 대형재해로 보험사들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액을 크게 높인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의사는 우박폭풍으로 지붕이 손상돼 4만 9천 달러의 수리비가 필요했지만 스테이트팜은 피해액이 2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허리케인이나 우박 피해에 별도 공제액을 적용하거나 주택가치의 일정 비율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일수록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청구도 보험사 기록에 남아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경우 공식 거절 사유서를 요청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메리클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대폭 늦췄습니다. 당초 2026년 12월과 2027년 3월로 예상했던 두 차례 인하 시점을 각 2027년 6월과 12월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5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메리클은 인플레이션이 자체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존 10%에서 20%로 높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긴축 선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통화 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리클은 2027년 중 두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3: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체제에서 비밀주의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현직 당국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오늘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 15명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일부 군 관계자들이 작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거나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CNN에서 매일 하는 모든 결정에서 그것이 장관을 자리에 남게 할지 해임으로 몰고 갈지를 따져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CNN이 인용한 익명 제보자들이 헤그세스 장관의 리더십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외부자들이라며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체제의 국방부 내부에서 비밀주의와 불신이 확산되면서 의사결정과 군 대비 태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 현직 당국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CNN 보도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내부에 비밀주의와 불신이 퍼지면서 주요 정책 결정과 군사 대비 태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 15명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 체제에서 일부 군 관계자들이 작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비밀 유지각서에 서명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에서 이 결정이 장관을 자리에 남게 할지 해임 위기로 몰고 갈지를 따져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결정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계획 요소가 됐다며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고려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국방부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책과 작전 판단 과정에서 장관 거취와 상부 평가를 지속적으로 의식해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고위 장교 20여 명을 해임하고 해군 장관을 교체했으며 육해 공군과 해병대 승진 인사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또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전 대응 과정에서 군사기획 담당자들과 거리를 뒀으며 갑작스러운 의사결정 방식이 미군 지휘관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 재임 기간에 대해 국방부 내부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극심한 불신 속에서 모든 일이 정해진 절차 없이 그때그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 위임도 신뢰도 없다며 권한 위임과 신뢰가 없다면 정책 결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CNN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시온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CNN이 인용한 익명 제보자들은 국방부를 흠집내고 헤그세스 장관의 리더십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외부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지도부를 대통령과 장관, 일선 장병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요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두고 전쟁을 사랑하는 장관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3: 1등 회사 사모건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텍사스 프리스코의 고등학교 육상대회 중 발생한 흉기살해 사건의 피고인 카멜로 앤서니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앤서니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비가 내리던 날 육상대회가 열리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앤서니는 대회 관중석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 증언과 현장 증거를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앤서니는 최소 17년 이상을 복역해야 출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학교 행사 중 발생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 대도시에서 노숙인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일부 도시에서 노숙인 인구가 1년 새 두 자릿수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과 마약 중독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임시 쉼터 확충과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주민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노숙인 증가로 치안 불안과 위생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강제 퇴거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 치료와 일자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사회는 공공안전과 인권 그리고 재정 부담 사이에서 해법을 놓고 70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SA Today 보도입니다.
8: 현대자동차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제목의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대의 차량과 로봇을 지원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영상에는 손흥민 선수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출연해 차세대 축구와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1999년부터 27년간 국제축구연맹과 파트너십을 이어왔으며 이번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16개 도시에서 펠리세이드와 산타페 등 주요 모델로 대표팀과 관계자 이동을 지원합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네발 보행 로봇스파 4대가 댈러스 국제방송센터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등에서 자율순찰과 보안 업무를 맡습니다. 대회 중반부터는 현대고로부터 토너먼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팬 투표로 대회 최고의 골을 선정합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투표 방식이 바뀌어 조별리그와 각 토너먼트 단계마다 최고의 골을 뽑고 결승 후 최종 투표로 대회 최고의 골을 가립니다. 현대차는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이자 로보틱스 파트너로서 월드컵 현장 전반에 걸쳐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7: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개최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스포츠 매체 기자는 K-POP과 손흥민에 대한 인기가 한국에 대한 애정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어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운 기억도 현지 팬들 사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멕시코 축구 팬들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내 풍경입니다. 자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유니폼을 맞춰 입은 건 기본이고 작은 반려견에게도 초록색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광장 옆에선 차량 통행을 막고 막바지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 과달라하라 대성당 앞에 펼쳐진 이 광장은 서울의 시청 앞 광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현지 주민들은 월드컵 합동 응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거리마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이곳 멕시코는 유독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스포츠 매체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 Heung-min Son is an international player and quite popular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here in Mexico. And Mexicans also like the Korean culture, especially the K-pop artists like BTS, Blackpink.
9: 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던 카잔의 기억도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10: How can I say grateful about that in song how the Korean players helped the Mexican team.
9: 이런 이유로 현지 축구 팬들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11: I think this tournament probably is a good chance for Asian teams to reach the higher levels. Mexico first, Korea second, Czech Republic third, South Africa fourth.
9: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현지 분위기를 등에 업은 홍명보 후보가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지 이제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2: 올여름 가장 뜨거운 경기, 월드컵 결승전을 어디에서 보시겠습니까? 집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재미는 다릅니다. 수천 명의 팬들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함께 환호하고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함성까지 짜릿한 승부의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느껴보세요. 7월 19일 헤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D 이벤트 센터에서 펼쳐지는 FIFA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관람 이벤트. 시원한 음료와 함께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즐기세요. 올여름 단 한 번뿐인 결승전, 더 크게, 더 뜨겁게, 더 특별하게. 평범한 펀 말고 더 큰 즐거움, 펀을. 티켓 예매는 헤라스 리조트 소켈. 7월 19일 헤라스 리조트 소켈에서 만나요.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교량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의 시간을 너무 끌고 있다며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지만 협상 속도가 느려 공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도 이란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란 군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며 해군이나 공군 같은 군대의 많은 부분이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무력 공방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헬기가 추락했다며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 영상을 광고에 활용해 일반 식품을 노화방지 제품인 것처럼 과장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비타민C와 휴모 등을 넣은 일반 식품 65만 개를 81억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일반 식품에 의사 추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광고를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가짜 의사 영상을 만들어 불법 광고를 이어왔는데 얻은 매출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 온라인 광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등장해 10년 어려지는 비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말하더니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4: 한 달 만에 아예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협조하시길 권합니다.
3: 들어가 있다는 화학물질을 언급하며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 새삼 전문성마저 느껴집니다.
4: 효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3: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지만 사실 이 의사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의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고 비타민C와 효모 등을 넣어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품을 의사가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인물을 활용하는 광고 역시 똑같이 금지된 광고입니다.
3: 이 업체는 이런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65만 개 제품 81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법인과 사업본부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조만간 지자체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식약처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AI 가짜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으며 관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확인됐으며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진상조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YTN 보도
2: 황보혜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7: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6: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6: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오늘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 회동하며 당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비당권파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정청래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맞섰고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논란 발언으로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 60 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9: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10: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8: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11: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8: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12: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8: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3: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8: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4: 미주 한인사회 대표 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 씨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 씨입니다. 서른도 씨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 씨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외 선물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외환 거래를 조사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율 상승을 노려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 대금 수령을 미루는 행위도 감시 대상입니다. 구부총리는 중동 정세와 미국 물가 동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 수장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인공지능 협력 동맹을 다졌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SK 최태원 회장과 세 차례 만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및 LG 구광모 회장과도 각 두 차례씩 만나 사업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는 고대 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PC방 방문과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만남, 그리고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회동 장소로 고르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한국을 미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AI 동맹 구축이라는 실리를 단단히 챙겼고 소탈한 먹방 순례와 파격적인 대중 노출은 정서적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을 미래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지난 5일 도착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이목을 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11: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10: 이후 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듯 가장 먼저 PC방에 달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수장과의 회동 무대 역시 PC방이었습니다. 진필사인 그래픽카드를 걸고 진행된 경품 이벤트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신을 K-젠슨이라 칭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독려하는 황 CEO에게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11: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Jensen.
10: 깻잎쌈을 먹고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는가 하면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수장을 마치 친근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HBM 반도체를 더 달라고 외치며 HBM 모양 과자를 직접 나눠주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HBM. 재벌 총수와의 회동 장소로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고르고 프로야구 시구에 예능 출연까지. 대중 노출을 꺼리는 국내 총수들과 달리 거침없던 황 CEO의 행보는 미래의 소비자가 될 대중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한국을 끈끈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2: 협력자이면서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는 친서민의 흔적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어떤 수천만 달러의 홍보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젠슨항의 장녀인 매디슨항이 아마 그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10: 주요 기업들과의 끈끈한 AI 동맹 구축 행보 역시 빈틈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무려 세 번 만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과도 두 번씩 만나 사업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깐부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AI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젠슨 황이 떠난 뒤에는 차세대 AI 사업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남았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13: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0: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222.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에 딱 절반입니다. 컨디션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기먹거리도 들을 수 있고 소경도 볼 수 있는 언어이다. 프랑스의 문어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진 언어가 바로 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팍팍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눈빛 한 번, 양보하는 손길 한 번이 눈먼 마음을 뜨게 하고 닫힌 귀를 열어준다고 하니까요. 자,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는 오늘 처음 스친 타인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이 오후를 정말 행복하게 채워가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어떤 이의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저마다 무거운 짐 하나씩은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맞죠? 내가 오늘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요. 오늘을 버텨낼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친절을 몸에 이렇게 익히고 산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한 주의 반을 넘어서면서 오늘은 좀 지치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날씨도 좀 더워서 몸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 네, 이러신 분들. 네, 기분 업, 에너지 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오늘 정말 애쓰고 계시네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의 말 한마디 건네시면서요. 우리 힘내자고요. 네, 따뜻한 마음 나눠드리는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친절은 가장 큰 힘이다라는 말씀, 예, 피드백 주셨네요. 친절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라는 댓글 감사해요.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라는 멋진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가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해피투게더 1,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계세요.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이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시죠?
1: 아니요.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0: 지난 방송 때는 세종 후코이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1: 그렇죠. 방송 후에 그 이런 분이 계셨어요.
0: 네네.
1: 후코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0: 네.
1: 너무 자세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후코이단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전화 주셨던 분도 계신데, 뭐 세종 후코이단도 그렇고. 또 요즘에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요즘 아주 뜨거운데 그
0: 네.
1: 제품도 그렇고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으니까
0: 그렇죠.
1: 뭐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아 세종바이오텍의 제품들 전부 다 네. 어우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대표님.
1: 아이, 고맙습니다.
0: 그럼요. 예, 네. 리포존 기술로 만든 비타민 C도 그렇고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산균도 그렇고요. 500억 네. 유산균이라고 하셨잖아요. 500억 유산균. 네네네. 자 오늘은 어떤 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1: 오늘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미 씨, 그 내일 우리나라 축구도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도
0: 맞아요,
1: 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0: 그쵸.
1: 6월 달에, 6월 이제 중순입니다. 6월 네. 중순이 되니까, 그 왜 축구 경기 하면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1: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제 반이 끝나면 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하프타임을 갖고 또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0: 네.
1: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건강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0: 어쩜 그쵸? 이렇게 멋진 말씀을.
1: 6월이니까 더군다나
0: 네.
1: 요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내일 뭐 축구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건강의 하프타임을 위해서 오늘은 뭐 다른 제품 다 빼고요.
0: 네.
1: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혈압, 혈관과의 혈액순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네. 우리 혈관 청소부
0: 네.
1: 세종 송보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상담했던 고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뭐 제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은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0: 네.
1: 그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도 안 먹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체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바이패스 수술을 하셨어요.
0: 아이고야.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1: 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을 자신했던 분도
0: 네.
1: 이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혈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거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종 송보감 혈관 건강 말씀 잠깐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그러면

0: 정말 주변에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뭐 우리 저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다 제 주위에도 그런데 뭐 아스피린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혈액순환 문제 또는 뭐 서플리멘트 오메가3 같은 것도 꾸준하게 드시는 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세종 바이오텍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세종 송보감이라는 제품이 18년 전에 처음 소개가 돼서 뭐 우리 LA에서도 워낙 유명하지만 제가 있는 동부에서도 우리 세종 송보감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0: 그렇죠. 세종송보감은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솔잎 그러면 뭐 고선미 씨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이면 솔잎 그러면 다들 잘 압니다. 박사님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이 솔잎의 효능을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AI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찾고 하는데 솔잎의 효능 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 궁금하네요. 뭐라고 하는지.
1: AI가 말하는 솔잎의 효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솔잎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요거는 모세혈관을 튼튼히 해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우리의 고혈압 기능을 안정시켜주고 뇌졸중을 예방시켜주고요.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인이 있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세종 송보감, 솔잎을 드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루테인이라는 성분, 두 번째는 당뇨에 좋은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테르핀, 탄닌,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말씀, 요거는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솔잎에는 다양한 이런 마지막으로는요. 솔잎은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0: 해독
1: 그래서
0: 기능까지.
1: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 니코틴이 몸에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이런 해독 기능이 있어서 니코틴을 배출시켜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저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솔잎에는 아피에긴산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 요거는 우리 몸 안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0: 우와,
1: 솔잎이
0: 와,
1: 좋죠?
0: 네네네네, 와, 솔잎의 효능 정말 짱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혈관 청소부 뭐 솔잎의 별명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보니까 해독 기능, 독소 배출 효능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디톡스 기능 그래서 혈관 디톡스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합니다.
0: 기억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세종 송보감은 요 혈관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도 꼭 필요한데 요거는 솔잎으로 개발돼서 말랑말랑한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돼서 하루에 아침, 저녁, 그다음에 요거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 많이 드렸죠? 의약품 제조 기준 마크가 뭐죠?
0: GM,
1: GMP.
0: MP.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크가 딱 붙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0: 믿고
1: 좋아하십니다.
0: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아니, 그리고 뭐, 비타민C도 풍부하다면서요. 철분도
1: 맞습니다.
0: 풍부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만성 피로에도 좋다고요.
1: 맞습니다. 솔잎에는 그 무기질, 비타민C도 그렇고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솔잎은 뭐 효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선미 씨 이렇게 말할까요? 세종 송보감은 꼭 드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정말 혈관 청소부라고 항상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세종 송보감 디톡스 효능도 있어서 이 혈관 디톡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먹어야 될것 같고요. 현재 이제 좀 성인병에 좀 노출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드셔도 너무나도
1: 일단은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당뇨, 혈압, 약 드시는 분들, 뭐 심장병, 뭐 고객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는 분들 꼭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피검사 했는데요, 보더래요, 보더. 그래서 아. 보더가 뭐예요? 그랬더니 보더라인에 걸쳐있대요,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더라인에 걸쳐있는 분,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음식 습관이 기름진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당부하죠. 1년에 한 차례 또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아.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네.
0: 자, 세종 성복암의 원료는 솔잎이라는 거 우리는 네. 이제 다 잘 네. 알고 있습니다. 솔잎의 효능은 뭐 한국 사람이면 정말 다 잘 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 하루에 요거는 캡슐이 돼 있어서
0: 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이렇게 복용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요거는 한 박스가 3개월분에 380불인데 하루에 두 번을 보통 드시고요.
0: 네.
1: 조금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0: 네.
1: 하루에 세 번까지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130불 꼴이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제가 여기 지금 원고에다가는 뭐 시카고의 박 선생님, 뭐 LA 타운의 누구, 뉴욕 베이사이드의 누구,
0: 네네.
1: 동부 메릴랜드의 누구 쫙 지금 사례를 적어놨는데
0: 예예.
1: 제가 뭐 다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고 워낙에
0: 네.
1: 뭐 많은 분들이 효능을 보시는데 그중에
0: 네.
1: 제가 있는 동부의 그 메릴랜드라는 곳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수년째 이분은 이제 당화혈색소 우리가 이제 혈당이라고 그러죠.
0: 네네.
1: 당화혈색소가 7.8 이었습니다. 아주 높았는데
0: 어이구야.
1: 지금은 송보감을 통해서
0: 네.
1: 6점대로 조정이 된 이후에는 아주 꾸준하게 복용하는 이분이 그러세요. 사장님이세요. 저는 세탁소 문 열 때 송보감으로 문 열고 먹으면서 또 세탁소 문 닫을 때 송보감을 먹으면서 문 닫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꽤 높으신 분이 이 세종 송보감을 복용하고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네요.
1: 네, 이분은 송보감을 통해서
0: 네.
1: 항상 혈관 관리, 그다음 네. 몸이 되게 가볍대요. 아무래도 독소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0: 네네.
1: 몸이 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세종 송보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혈관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세종 송보감에 대한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1: 네.
0: 오늘도 방송 때만 주시는 스페셜 세일 정보 기대가 돼요. 대표님 소개해 주세요.
1: 네, 제가 제품을 소개하고는 그 제품과 관련된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 분에게 세일 정보를 드릴 건데요.
0: 네네.
1: 제가 그 후코이단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후코이단 얘기는 안 하는데 선미 씨한테 질문 하나만 하고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0: 질문이요? 쉬운 걸로 내주세요.
1: 네. 쉬운 거니까. 네.
0: 네.
1: 우리 회사에는 송보감도 있고 후코이단을 제가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유가
0: 네.
1: 그 우리 이제 백세를 사는 백세를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0: 네, 네, 네.
1: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혈압
0: 그렇죠,
1: 이런 것 때문에.
0: 그렇죠.
1: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각종 암도 있고 또 이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면역력 하면 비타민 D도 있고 홍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자 질문드립니다.
0: 네,
1: 선미 씨 그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0: 네
1: 제가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포토시스 효과
0: 예.
1: 기억하시죠?
0: 그럼요 기억나네요.
1: 네.
0: 아포토시스 효과
1: 네네
0: 예.
1: 네. 뭐죠? 얘기해 보세요.
0: 아포토시스 효과는 몸속에 그 비정상 세포를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1: 네.
0: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1: 제가 딩동댕 그래야겠습니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
0: 예.
1: 제가 방송 때마다 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 얘기만 합니다. 후코이단은 암 투병하시는 분들 또 면역력 관리하시는 분들 또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는
0: 네.
1: 우리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병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게 되고
0: 네네네.
1: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게 되는데
0: 후코이단은
1: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세일 정보 드릴게요.
0: 네네네.
1: 좀 전에 말씀을 드린 혈관 문제는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380불입니다. 한 바퀴가.
0: 아, 네네.
1: 그리고 항암, 면역력에 좋은, 요즘에 아주 사랑받고 있는 세종 후코이다는 4개월분이 한 박스고 380불. 가격도 같습니다.
0: 네네.
1: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자, 요
1: 세일 정보. 네. 세일 정보.
0: 네, 세일 정보를 예 네,
1: 드리겠습니다.
0: 지금, 예, 빨리 주셔야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1: 제가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송보감의 예. 경우에는 예.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 그러니까 Buy two, get one free로 드리는데
0: 네네.
1: 오늘 우리 선미씨 방송을 듣는 낮에 이 방송을 듣는 다섯 분에게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
1: 다섯 분에게 특별 세일을 드리는데
0: 네.
1: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잘
0: 네.
1: 들으세요.
0: 네네네.
1: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명품 중에 명품인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아니 그냥 공짜로요?
1: 그렇죠. 그래서
0: 와와와와 대박.
1: 후코이단을 공짜로 주신다 그러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0: 그럼요, 당연히 놀라죠.
1: 요거는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0: 뭐 또 어떤 그다음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1: 네?
0: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1: 네, 요거는 송보감을 사시면 네. 후코이단을 조건 없이 드리고요.
0: 와.
1: 보너스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함께 드릴 겁니다.
0: 거기에다가 비타민 C 한 병까지.
1: 그러면 비타민 C는 이제
0: 진짜 감사합니다.
1: 아마 신제품이니까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보시면
0: 네.
1: 또 비타민 C만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0: 네네네.
1: 요거는 선착순 다섯 분에게
0: 네.
1: 드릴 거고요.
0: 네네네.
1: 미국 어디라도 배송은 무료입니다. 전화번호 드립니다.
0: 네.
1: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와, 오늘 세일 정보 완전 대박이에요, 대표님.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상착순 다섯 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저 무료 배송입니다. 그쵸?
1: 네, 무료 배송이고 한 가지 빼먹었네요.
0: 예예. 예.
1: 다음 주 21일이 6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0: Father's Day요.
1: Father's Day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0: 네.
1: 아버님 Mother's Day 때는 되게 바빴는데 Father's Day 때는 좀 덜 바쁜 것 같아요.
0: Uh-huh.
1: 그래서 자, 네. 요 세일은 아버님 선물로,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0: 너무 좋아요. 네.
1: 아버님 아버지의 날을 Father's Day를 맞아서
0: 네.
1: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0: 네.
1: 면역에 좋은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고 보너스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도 같이 드리는데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리미트 네. 두 세트까지고요. 한국에 보내실 분도 상담하세요. 그러면
0: 네.
1: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전화번호 제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0: 네.
1: 213-383-8899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세일 정보 대박입니다. 그리고 Father's Day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또 선물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건강을 선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세종 송보감은 혈관 청소, 세종 후코이다는 면역력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제품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1: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0: 예.
1: 가끔 이제 이렇게 세일을 하면 너무 땡큐인데요, 사장님. 송보감은 남편이 먹을 거고요. 후코이다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관계는 없는데 어떤 분은 저 혼자 먹을 건데 같이 먹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같이 드셔도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함께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드시면 송보감은 3개월,
0: 네.
1: 후코이단은 4개월을 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사장님하고 직접 상담할 수도 있죠?
1: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0: 네, 213-383-8899 213-383-8899 02-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5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요번 세일 대박 세일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일을 뜨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서장님.
1: 그렇죠. 마지막 네. 인사드려야겠습니다.
0: 예예예. 예.
1: 우리 LA 사무실은 윌셔 6가 버질길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혹시 직접 오실 분도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미리 예고 하나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0: 네.
1: 관절에 좋은 관절 보감.
0: 관절.
1: 또 방광 건강에 좋은 요로청 보감. 선미 씨나 저도 먹어야 되는 깜빡깜빡. 치매 예방에 좋은
0: 세종뇌보감
1: 네. 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소개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자,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모두
0: 너무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네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상담 전화번호 세종 바이오텍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예, 구입이나 상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 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감사합니다.

0: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네, 마지막 승부 들어봤습니다. 피파 북중미 월드컵 내일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 공식 응원가는 인기 아이돌 그룹입니다. 예, 투어스가 가창한 드림이더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예. 대한민국 축구협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투어스가 그 대표팀의 승리와 선전을 기원하면서 부른 곡이에요. 함께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청춘의 열정과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유의 그 청량감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음색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붉은 악마 응원단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어디 있니? 예. 정식 음원 발매에 앞서서 6월 4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경기장에서 선 공개됐는데 현장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공식 SNS를 통해 이 멤버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대한민국 파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는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제가 잘 들었었는데 말이죠.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죠? 이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 국민의 염원을 담은 클래식한 월드컵 그런 응원가. 이번 2026년 대회는 투어스의 청량한 에너지가 붉은 물결과 함께 경기장을 채우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노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Korea! 이 곡이네요.

나는 우리 거. 아, 정말 좋네요. 엘레이 한인타운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붉은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네, 대한민국 2026 월드컵 응원성입니다. 아, 대한민국 함성이 아주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 내일 윌셔 잔디 광장, 라디오 서울 건너편입니다. 그 잔디 광장에서 이 대한민국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팀 1차전 경기 체코와 있죠. 6월 11일 내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많이 모이셔서 응원에 힘을 보태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 경기는 멕시코와 있죠. 18일 목요일 오후 6시, 3차전은 2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각각 열리게 됩니다. 자, 1차전과 3차전 응원전은 한인타운 그 윌셔 잔디광장에서 있고요. 2차전 응원전은 서울국제공원 앞 올림픽 블루바드와 이 노르만디 교차로의 다홀정 인근에서 거리 응원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경품 추천도 하더라고요. 그 티셔츠도 뭐 매 경기마다 천장씩 배포가 됩니다. 네, 붉은 암마의 빨간 티셔츠 우리의 상징이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거 입고 거리로 나와서 윌셔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뭐 큰 소리로 외쳐보자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니까 그 다음 노래 뭘 들어야 하지? 뭘 들어야 할까? 예, 잠시 망설여졌어요. 다 잘 될 거야. 이 노래 듣죠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우승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여행 스케치 노래예요.

0: 잘 될 겁니다. 정말 노래가 좋죠. 다 잘 될 거야. 아, 진짜 위로가 되네요. 힘이 나네요.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핫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6: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6: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5: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빨라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이 미니마트 외부의 광고 이 벽면에 북한 찬양 포스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찬양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광고 도안들이 등장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물은 최근 한인타운 북쪽 LA 시티 칼리지 인근의 멜로즈 에비뉴와 헬리오트랍 드라이브에 있는 한 업소 외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광고판에는 유명 비디오 게임 명칭 그 콜 오브 듀티가 한글로 써 있고 이 북한 인공기와 함께 북한 찬양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며칠 전에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매장 내부를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는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행과 안전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과 공원, 해변 지역 등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위험한 묘기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졌던 LA 카운티 의료서비스 재원 마련 판매세 인상안이 개표 막판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준인 LA 카운티 판매세율이 또다시 0.5%포인트 올라 10%대로 치솟게 돼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확보된 재원 가운데 최대 45%는 LA 카운티 보건 서비스국에 배정되고 공공병원 운영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또 공중보건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 재가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고급 클럽 겸 레스토랑인 마마라이언의 공동 투자자 로버트 안 LA 한인시장이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김 씨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대의 횡령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LA 한인타운 지역의 유명 요식업체 운영을 둘러싸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용 의혹과 명예훼손 그리고 비즈니스 방해 주장 등을 이슈로 현직 한인 회장이 포함된 투자자들이 서로 맞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유럽인이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현지 시간으로 9일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 그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랜디 브레스니, 또 루카 파르미타노, 안드레 더글러스, 프랭크 루비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란을 향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면서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 가능성과 이란의 보복 경고가 이어지면서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또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핫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AM 1150
7: 라디오쇼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어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은 실천이고 현장이고 숲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참 작가의 시각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 가는 거, 일상생활을 뭐 벗어나는 거, 뭐 낯선 거리, 낯선 풍경, 낯선 음식일 수도 있겠고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 어쩌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로리 블락이 불러준 집시 보이였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잠시 후에는요. UN 사주 투어의 박병식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5: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7: 간다.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10: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해피투게더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아주 투어 이 아주 관광이죠 박평식 교수님과 또 헬렌 팍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루트 66 대륙 횡단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2: 네.
0: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박병식 교수님 옛날에 교수 활동을 한국에서 하셨었죠?
1: 예, 요즘도 하고 있고.
0: 아, 요즘도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그전에도 했고 조금씩 그냥 그 네네. 전임은 아니고 네. 개인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66번 도로를 네네. 그 좀 알려드리게 바로 이 인문학 강의하고 똑같은 스타일인데요.
0: 아, 이게
1: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66이 뭐냐고 66번이 뭐냐고 잘 네네.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66번이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0: 네네네. 네, 루트 66이 그 굉장히 매력적인 66이 길이라고 들었어요.
1: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요, 가끔 네. 66의 사인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네. 66국의 사인판이 시작해요. 그 시작점이에요.
0: 아.
1: 거기서부터 시카고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이제 66번 도로 이거를 그 미국에서는 마드로드라고 하면서 네. 미국 사람들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서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냥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1920년대 무렵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오클라호마주에 크게 홍수가 나고 그냥 아주 기후가 안 좋았어요.
0: 네.
1: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론 소작농도 있었지만은 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파산지 돼버렸어요. 많은 네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살 길이 없을까 가자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꿈의 땅이다 해서 캘리포니아를 가야 되는데 그때 딱 온 길이 66번 길이에요.
0: 그때 그렇군요.
1: 어떤 길이. 근데 그

0: 1849년 포디나이너스를 해서 캘리포니아가 붐을 이루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오면 황금이 쏟아진다는 하는 소문이 있을 때 그런 걸 듣고 중간에 오면서 가면서 만나갖고 캘리포니아 가지 마라 이런 소리도 듣고 가봤자 별 수 없다 이런 말 들으면서 왔던 길 향수가 있는 그런 그 역사가 있고 향수가 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황금은 그 길 따라서 대륙 횡단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 살면서 66번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미국인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 중요한 길이다 이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을 네네. 이번에 그 미국의 진짜 근현대사의 그 길을 생생하게 그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이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부로 향했던 수많은 이민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뭐 그런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 투어와 함께 루트 66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헬렌박 대표님, 예, 성모님께서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루트 66 하면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길이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길인지 언제 처음 생긴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우리 박병식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예, 우리 헬렌박 대표님 예, 말씀해 주세요.
2: 약 100, 정확한 100년 전
1: 네.
2: 지금이 2026년이죠. 네. 100년 전이면 1926년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 길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1: 와,
2: 그래서 지금
1: 걱정하네요.
2: 딱 100년 전이죠.
1: 예.
2: 그때 26년 뒤에 3년 뒤에는 또 대공황이 미국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2: 그래서
1: 네.
2: 정말 살기가 막막했는데 홍수도 났지만 그리고 그 은행이 파산해서
1: 네.
2: 은행 예금이 다 날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래서 정말 막막한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카고 시작해서 이제 쭉 이어서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산타모니카까지.
1: 아, 네,
2: 그래서
1: 네, 네.
2: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에요.
1: 네.
2: 어떤 길은 포장이 됐고 어떤 비포장 도로인데 66이라는 루트를 도로를 이름을 이제 만드는 거죠. 도시를 연결하면서. 그래서 포장된 도로와 비포장 도로가 섞인 루트 66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 도심은 지날 때는 다운타운을 연결하면서 지나고 에브에서는 그냥 비포장 도로를 지나게 됐는데 그게 천 그러니까는 지금 100년 전인데 한 1900년 1985년쯤에 그 이름 자체가 사라졌어요.
1: 아하.
2: 왜냐하면 이제 루트 66이 아니고
1: 네.
2: 프리웨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0: 그
2: 탄생하면서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이제 지나다 보면 자동차 여행을 하시다 보면 루트 66이 있는데 저게 왜 생긴 건지 무슨
1: 그쵸.
2: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예. 그거는 그 당시 이민자들에게는 희망의 길이자 마더로다 불릴 만큼 네
1: 아.
2: 자기한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길처럼 이민자들이 그 당시에 여겼었던 곳이기 때문에
1: 아하.
2: 이제 저희도 한인 이민 1세대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인 이민도 100주년 넘었죠.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도 한번 이 길을 따라서 뭔가 정말 뜻있는 미국 역사 제대로 알고
1: 네.
2: 미국의 음식은 어떤 것이고 어떤 지역에 어떤 이민자들이 와서 살았는가.
1: 어허.
2: 우리는 동부 쪽에도 살고 캘리포니아 살고 물론 전 세계 각 지역에 한국분이 없는 데가 없지만 그러나 미국에 산 우리 이민자로서 루트 66을 따라서 이민 선배들 미국 이민의 땅이잖아요.
1: 네.
2: 우리보다 앞선 이민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길에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를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주관광이 지금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와 굉장히 멋집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미국 역사가 있고
1: 예.
0: 추억이 있고
1: 예.
0: 음식이 있고 옛날 음식.
1: 아
0: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이런
1: 그것도 궁금하네요 정말.
0: 아주
1: 네.
0: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1: 헬렌박 대표님께서 아까 그 어머니의 길이다 마더로드라고
2: 네.
1: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길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나 봐요. 어머니의 길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나 보죠.
2: 네. 자기 마더로드라고 한
1: 예,
2: 거는
1: 마더로드.
2: 위로를 주고 품어주고
1: 아하.
2: 우리한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분들이 그 길이를 뭐 생각했던 거예요.
1: 가슴은 쿨합니다.
2: 네, 이 시카고로 떠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를 가면 어머니가 주를 보듬을 수 있는 아하.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1: 그런 의미고요.
2: 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길 마드로드 아. 이렇게 아. 말을 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0: 사실 네네.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네. 그 쓴 분이 누가 있냐면 존 스타인백이
1: 존
0: 분노의,
1: 분노의
0: 포도를 썼어요.
1: 작가죠.
0: 그냥 네. 소설이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난픽션에 가까운 보면서 네. 자기가 거의 그 또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거의 사실체로 썼어요.
1: 네.
0: 그때 픽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1: 네, 난픽션이죠. 네. 사실이죠. 네. 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0: 그리고 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아 네. 미국 그 당시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서 또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보다 1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
1: 네.
0: 아 이것도 아마 감동적일 것 같아요.
1: 아주 관광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네. 예, 네. 길입니다. 루트 66 대륙횡단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0: 이게 전무후무하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올해가 66 도로 또 등록하고 또 유명한 관광지도 들르면서 또 66번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도 가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우리가 쭉 하면서 그 텍사스도 들르고
1: 네.
0: 뉴멕시코도 들르고 오클라호마도 가고 시카고까지 가면서 시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가서는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고
1: 네.
0: 그 가까이 갔으니까 그 뉴욕도 가보고 그렇게 둘러 돌아오는 겁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16박 15박 16일
2: 네.
1: 15박 16일
2: 네.
1: 코스죠.
2: 네.
1: 와. 단순히 지도상에 점을 찍는 게 아니라 풍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예, 여정이 될 것 같아요.
0: 맞죠. 하루하루가 색다른 감동이 있는 예, 그러한 곳입니다. 그냥
1: 와,
0: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간다는 거죠. 참 네. 의미 있는 길을.
1: 네.
0: 그래서 그 상당히 그 클래스가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1: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떠나볼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6일간의 위대한 대륙횡단, 예, 루트 66이라는 이 대륙횡단 여행이잖아요.
2: 네.
1: 나는 대륙횡단 꼭 한번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2: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그런 일반적인 대륙횡단하고는 좀
1: 다른가요?
0: 차원이 다른 또 아, 대륙횡단
2: 의미가
0: 코스예요.
2: 정말
0: 네. 의미가 깊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세상 많은 곳을 가봤다, 미국도 많이 가봤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게 안 가봤다는 분이 또 많을 수 있어요.
1: 그쵸.
0: 이곳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가보신 분이 아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40년 이상을 하면서 관광 역사상
1: 네.
0: 처음 시도해보는
1: 아하.
0: 뭐 대부분 관광 코스가 아주 관광 시작했지만은 그래 네. 이 코스도 또 새롭게 선보입니다.
1: 새로운 여행지를 개척하는 곳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박병식 교수님.
0: 예, 그렇습니다.
1: 그죠?
0: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아주 관광에서 시작한 코스죠.
1: 네.
0: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 카피해서 하고 좀 따듬어서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색다른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1: 네. 자, 66 여행이 루트 66 여행이 그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지역마다의 전통 맛집.
0: 네.
2: 네.
1: 예. 그런 맛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16일 동안 어떤 미식의 여정이 있는지 그 여정길의 전통 맛집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동안에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맛 따라 한국 고향 맛 찾아서 그냥 내 고국 그냥 한국만 주로 알렸었는데요.
1: 네네.
2: 생각해보니 루트 66을 따라서 많은 유럽 이민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 대한 음식, 그들이 저기 이민자 살았던 그 고장에 어떤 음식들이 있나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이번에는 루트 66을 따라서 그들이 했던 길도 가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정통 음식이 맛집이 되는지
1: 네.
2: 그것도 또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민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이 멕시코 이민자들은 그 칠리 매운 거
1: 네.
2: 그리고 그 타코 우리
1: 아,
2: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그 지글지글 끓는 소리하고 아삭한 향기 그게 사마의 공기를 채울 때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캘리포니아는 이제 칠리와 타코가 정통 음식이고요.
1: 아하.
2: 그리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가면 독일 사람과 체코 사람들이 유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캐치간 고향이 이제 텍사스 오클라호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넓은 평원에 그분들이 왔었는데 그들은 텍사스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1: 네.
2: 그 체코식 페스트리 코락도 꼭 드셔보셔야 되고 또한 거기서 100년 전 그 사람들이 희망을 그러니까 희망을 생각

0: 하며 네. 이제 음식을 먹었던 희망의 맛이라고 불리는 바비큐 그의 그런 바비큐 이제 맛있죠. 우리가 이번에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카고와 클리브랜드를 가면 동유럽 분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그 정착한 곳이라 또 동유럽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많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거기서 진정 동유럽 음식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 딥디시 피자 같은 것도 먹어볼 수 있는 정말 투박하지만 좀 큰 것들 동유럽 가면 음식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빵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핫도그를 먹는다 치면 정말 저는 놀랬거든요.
1: 네.
0: 큰 사이즈가 얼마나 빵이 크고 큰 사이즈의 핫도그인지 놀랬는데
2: 고기도 그런, 커요.
0: 네.
1: 큰 고기도 커요.
0: 투박하지만 네. 그 그들의 음식을 우리가 직접 이제 먹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그 상체 노력을 했구나 그런 걸 느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각 고장의 각 지역에 네. 맛집도 저희가 찾아갑니다.
2: 그 와, 정리하자면 미국에 살면서
1: 먹는 즐거움.
2: 예, 미국을 가면서 예. 유럽의 맛집을 맛본다.
1: 맛볼 수 있는.
2: 특이하죠.
1: 아,
2: 그러니까 그 아주 특이한 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네.
2: 상당히 그 이번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행의 그 참 뭐랄까 어떤 욕구가 아주 높은 분들
1: 네.
2: 아주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네.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언제 떠나보나요?
2: 네. 9월 29일
1: 얼마 안 남았네요. 네. 9월 29일이면
2: 이제 지금 네. 이제 거의 그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1: 네.
2: 그
1: 네.
2: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1: 이 시간에 처음 말씀을 네, 주시는
0: 아직,
1: 거예요.
0: 네, 광고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공보도 안 했고 아직 아주 그 VIP 레스도 안 보냈고
1: 네.
2: 아 지금 처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네네. 아주 저 여기 나오면은 방송할 때 그냥 모든 게 머릿속에서 달달달달 나오는데 지금 좀 약간씩 이렇게 좀 헷갈려요.
1: 아니 저도 이 스튜디오에서 원고를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떠나실까 궁금했는데 와 진짜 이 깜짝 이벤트.
2: 예,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아주 예, 특별 루트, 이벤트고 루트 깜짝 66? 이벤트고 그렇습니다.
1: 예, 대륙 횡단 여행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좋은 여행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왜 하필 이 루트 66 대륙 횡단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의 그런 정말 의미도 특별할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1: 네.
2: 이민자인 여러 곳에서 이민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살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되고 음식도 맛보면서 그 미국 역사를 또 돌이켜보면서
1: 네.
2: 이렇게 여행을 하는 특별한 인문학 여행입니다.
1: 인문학 여행. 네. 아, 그 표현이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2: 네.
1: 정말 단순히 뭐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는 예. 새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예.
1: 네.
0: 네, 16일이라는 시간이 네. 좀 날짜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그동안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추억의 깊이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1: 네.
0: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또 사진만 찍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서사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주관광이 추구하는 루트 16의 관광입니다.
1: 네. 사실 이 아지투어가 2023년에도 대륙횡단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그때부터 시작은 했죠. 대륙횡단 네. 했는데 그때는 그냥
1: 국립공원을
2: 예, 국립공원 위주로 중요한 거
1: 대륙횡단
2: 좀 유명한 거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네. 더 유명한 거 66루트에는 더 유명한 게 있다.
1: 네.
2: 인생이 있고 참 인생 그 속에는
1: 네.
2: 참 역사가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
1: 네.
2: 더 중요한 곳을 간다 이겁니다.
0: 네. 그렇죠. 역사, 미국의 여행. 이민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실제로 보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1: 아 진짜 예. 멋집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 참 이런 깊이 있는 여행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투어만의 강점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그렇죠. 혼자서는 정말 불가능하죠.
1: 네.
0: 루트 66이 그 옛날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없었었기 때문에 1985년에는 이름 자체가 없었었기 때문에
1: 네.
0: 이거 찾아서 다닌다는 건 너무 피곤하고 네, 잘 모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시도를 하는 건데요.
1: 네, 네, 네.
0: 이 길을 따라가시면 우리 다 이민자들인데 그 우리 고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1: 네.
0: 이게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후예인지 다시 보면 다 이민자들이긴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도 가고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 대평원을 네. 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울푸드까지 다 먹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가시면 안 되고 저희도 40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네. 저희와 가고 싶은 분들 같이 동행하시면 정말 풍경과 사색만에 집중할 수도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쓸 수도 되니까 네. 아주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같이 가시면 좋으니까 혼자 가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준비합니다.
1: 네.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버스로 이제 이 대륙 행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버스 몇 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을 움직이게 될까요? 참여하는 분에 예, 따라서 버스.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2: 예, 인원에 따라서
1: 거겠네요.
2: 이제 변경이 되겠는데요. 한 대는 그 30 2명이 맥시멈입니다. 네. 고객 탈 수 있는 게. 근데 네. 그 버스가 그 가이드까지 33인승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보다는 좀 좋다. 네. 아마 안 타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 네, 네. VVIP 버스.
0: 네. 버스로 아주 모실 편합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아주 편안하게.
1: 굉장히 편하더군요.
0: 네, 네. 여러분들께서 피곤함을 못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모시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가이드도 아주 정말 잘하는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1: 네, 네, 네. 네.
2: 아주 맛있는 식사와 네. 호텔도 좋은 걸로 이제 엄선하고요. 66번 루트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곳에 좋은 호텔이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좋은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갔다 하면은 파이브스타 호텔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뭐 다르게 네. 아주 고급스럽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유,
1: 고맙습니다. 왠지 이렇게 뭔가 깜짝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렇겠죠.
1: 굉장히 생소한 여행지를 소개해 주셔서요.
0: 네,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설렘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2: 예, 제 주변에서도 그 대륙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네, 많아요.
1: 많습니다.
2: 예, 주변에서 많은데 네. 뭔가 남 하는 거 말고 옛날에 하던 거 말고 네. 색다르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군요. 자, 오늘 루트 66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 이민사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민 선조들, 예,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할 점, 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이민 왔지만 먼저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민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 그 개척 정신을 저희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한인사회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네. 그죠? 그리고 그분들도 많은 차별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네. 차별과 고난, 그 속에서도 이제 미국사에서 정말 그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 게 그 네. 선조들 덕분이 아닌가. 그분들 개척하신 정신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드림의 가치를 지금 또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겸면하고 성실한 뭐 이미 다 인정받고 있는데 네.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보여주신 그 신뢰 결과가 오늘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이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코리안에서 자부심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왜? 그 이민 선조들 개척을 했은 덕분에 그리고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평등 기회를 우리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교육에 쏟아부었던 그 치열한 열정이 네. 오늘날 우리 2세, 3세들이 미국사의 주류로 진출하는 사다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고생하며 지켜내온 그 자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2세, 3세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우리 이민 선조들에게 감사하면서 루트 66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네. 이렇게 여행 이야기 정말 멋진 의미 있는 여행 이야기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 이번 여행을 가면서 진짜 예. 멋도 있고 네. 맛도 느낄 수 있고 네. 낭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시카고든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1: 정신없이 네. 살아온 세월이죠.
2: 네, 약간 그 시골 마을을 지나가면서 하늘에 별도 좀 쳐다보고 네. 시골의 흙도 좀 밟아보고 네.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더 편안한 이런 여행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자, 루트 66, 16일간의 위대한 대륙 횡단 9월 29일 떠날 예정입니다. 자, 관심 예. 있으신 분들은 잠시만요. 미리 전화를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려 본다면은요. 213-388-4000번입니다. 맞죠?
2: 그렇습니다. 네. 예.
1: 213-388-4000번으로 문의를 하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이미 몇 분은 네. 그 문의를 하셨고요. 네. 준비만 해라 가겠다 하는 분이 계셨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버스에 탈 수 있는 그 인원이 네. 딱 30명을 한정됐기 때문에 미리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인원이 늘어나면은 버스를 두 대든 세 대든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2: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은 게 많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앉아서 미국을 돌면서 외국의 맛을 보고 멋을 네. 느껴보고 한단 그리고 우리 또 이민 선배들의 그 모습도 네. 한번 둘러보고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요 지나간 100년 사이에 우리도 한인 이민 사회도 10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1: 네.
2: 코리아타운 사실 LA 코리아타운도 이제 한 5-60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뒤진 것도 아니에요. 네, 따지고 보니까
1: 네.
2: 저도 아주 그건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 코리안들이 어떻게 바뀔까 네. 변할까 하는 이런 생각하면은 네. 상당히 막 익사이팅합니다.
1: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주투어 박평식 교수님과 또 헬렌파크 대표님께서 이 루트 66, 16일간의 위대한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은 아주 좋은 아주투어와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2: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1: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2: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1: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2: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harrahssocal.com입니다.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1: 신우랑 올케랑.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치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이었어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예, 2시간 후딱입니다. 지금 2시 45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말이죠.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주디 갈란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아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영화 주제가인 오버 더 레인보우는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고 있지요. 주디 갈런드는 20세기 미국 대중문화계를 상징하는 불멸의 아이콘이자 영광과 상처가 정말 극적으로 대비되는 천재 예술가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오즈의 마법사와 도로시 1939년 불과 17살 나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오버 더 레인보우 영화 속에서 그녀가 정말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부른 이 노래는 미국 대공황기 미국인들에게 마음을 그런 미국인들의 그런 마음을 좀 달래주었고 또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영화 주제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주디 갈런드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아카데미 아역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알았다고 합니다. 안았다고 합니다.

0: the Wizard, the wonderful Wizard of Oz. He nearly is the Wizard of Wiz, if ever a Wiz there was.
1: 화려한 음악의 뒤편에서 그녀는 대형 영화사의 가혹한 시스템으로 인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죠. 이 당시 영화사 간부들은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좀 주디 갈란드가 통통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못생긴 아기오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엄격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게 됩니다. 하루에 블랙커피와 담배, 닭고기 수프만 먹으면서 버텨야 하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그 어린 17살 한참 예쁜 나이에 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살을 빼고 촬영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영화사가 그 준비한 식욕 억제제와 각성제를 복용했고요.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혹사당한 거죠. 이 10대 시절의 강제적인 약물 복용은 평생에 걸친 지독한 약물 중독과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은 영화와 무대 위에서 항상 빛을 발했습니다. 그 슬럼프를 겪은 후 복귀해서 찍은 뮤지컬 영화 스타 탄생에서 최고의 연기력과 이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전설로 기억되는 카네기 홀 라이브 공연으로 쇼 비즈니스 역사상 최고의 밤이라는 찬사도 받았고요. 그때가 1961년도예요. 이 공연 실황 음반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그 여성 아티스트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디 갈란드는 다섯 번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재정적인 파탄,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9년 6월 22일 런던의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47이었습니다.
2: Imagining things. You always get yourself into a fret over nothing. Now you just help us out today and find yourself a place where you won't get into any trouble.
3: Some place where there isn't any trouble.
1: Do you suppose there is such a place to... 정말 너무 예쁘고 순수한 주디 갈란드의 17살 때 모습. 그 모습을 담은 오즈의 마법사. 예, 주디 갈란드의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3: Behind the moon, beyond the rain.

존 레논 노래 듣고 계십니다. All my love.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 투게더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 오후 3시 이 전형적인 LA의 오후 햇살이 아주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도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오늘 일상에서 많이들 지치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상에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게 한 줌에 좀 에너지를 더해드릴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음악들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시는 좋은 음악들도 있고,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오셔서 왜 이렇게 오늘은 손님들이 안 오네? 아, 화면이 화나시다고요, 순철님. H님 들어오셨습니다.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 오네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수요일 순서 첫 곡으로 주현미의 안 오네 함께했습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안 오세요? 손님들도 안 오시고 기다리던 사람도 안 오시고, 그러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만큼은 꼭 오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H님이 개근상 타셨습니다.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순철님 화면이 환하네요. 그리고 인사들 나누셨고, 우리 TK님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전을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D1입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요. 뭐 축구 때문에 뭐 다른 얘기 선곡이 안 올라오네요. 어떤 선곡 하셨습니다.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 저희 라디오 서울 앞 그 광장에서 내일 커다란 응원전이 있고, 아마 선물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모처럼 만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이 다운타운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아주 1,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응원을 하고, 아마 미리 예약들 됐고 내일은 타운이 아주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아, 예, 신청곡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마음껏 들으시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지나왔던, 살아왔던 그리움이 묻어나는 추억으로 가는 그런 여행 시간, 오늘도 티켓 한 장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들르셔서 기대십시오. 그냥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내가 전성기 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이야 기운이 빠져서, 이런 얘기 아마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시고 본인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아, 전성기 때는 골프 정말 잘 쳤는데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전성기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지금이

네, 잘 들으셨죠?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서부터 전성기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전성기는. 네, H님 가수 이름이 도윤이라는 가수의 전성기라는 노래입니다. 티케이님 신청 주셨고,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고니영님이라고 주셨네요. 네, 아 예, 신청곡 주셨고 지금 통근 버스 타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월드컵 얘기 아까 조금 아까 나누었는데 이제는 뭐 내일은 아마 이미 타운의 모든 식당들 또 맥주 파는 집들 모든 데서 모여서 저도 나름대로 그 저는 매 월드컵 동안 2002년도로 기억을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첫 게임서부터 그 당시는 시간이 이곳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게임이 열렸어요. 그래서 11시, 12시쯤 만나서 밤을 꼬박 새고 4시에 게임 보고 6시에 밖에 나가서 월남국수 먹고 헤어지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이태리전인가요? 그때는 거의 경기를 포기하고 저도 베란다에 나가서 이제 졌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환성을 듣고 들어와 보니까 우리의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정환의 골든골 아마 우리나라 역대 역사상 그 게임처럼 우리를 신명나게 하고 들뜨게 하고 날뛰게 했던 그런 경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바라건대 내일 체코전도 우리 손흥민, 이강인을 주축으로 모든 선수들이 분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제가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오후죠. 오후 방송 때 여러분께 승전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계님 아침 먹고 출근 준비 중이시라고. 아, 2002년도 월드컵 개막전 육군 훈련소 나머지 경기는 후반기 교육받다가 보셨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 20대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니까 지금 26년, 지금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 아, 나이가 들통이 났군요. 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TK님이 제가 이 노래를 3일 동안 계속 트는 것 같아요. 물론 서른도시 이제 3주 남짓 남았죠. 판타지 스프링스 특별 이벤트 센터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초청으로 서른도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서둘러서 예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안내 말씀 드립니다. 40대 중반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노래 원래 우리 하동진 씨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리메이크했던 원래 원곡자 서른도시의 나만의 여인 우리 TK님 함께 하시죠.

네,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우리 TK님 아 좋으시다고 와우 왔다 좋습니다. H님 한국 4강에 들었을 때 한국에 있었는데 아주 감격이었다고 내일도 기대해본다고. 샌디님 오늘도 변함없이 김호중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샌디님 아 우리 샌디님도 2002년 여름까지는 한국에 계셨다고요? 아 예 나만의 여인 이번 주는 제가 3일을 계속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만큼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뭐 매일이라도 제가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서른도 씨가 아시다시피 그 뭐 임영웅 씨한테도 좋은 노래를 줬죠. 여러분 아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동진 씨한테도 자기 노래를 줬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서른도 씨가 아주 수제자로 이렇게 발굴한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바로 그 우연희의 주인공 우연희 씨 우연이란 이름도 우리 서른도 씨가 지어줬고 명성을 얻고 있는데 또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도 씨가 만드는 좋은 노래 우연히의 목소리입니다. 몰랐네.

0: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역시 그 우리 소련도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노래였죠. 몰랐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철님의 신청곡, 또 우리 샌디님의 신청곡,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한 20분 정도 굉장히 좀 그 아주 좀 신명나게 에너지를 한 줌씩 드리느라고 애를 써봤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한 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6: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2: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11: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믹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2: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11: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믹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2: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0: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미란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네, 순철님의 신청곡 당신의 뜻이라면. 아, 여러분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자, 아, 우리 제이슨님 오셨습니까? 신청곡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비비안님, 아이고 마구마구 뛰어오셨다고 관절 내 관절 내 관절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와주셔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름철이 되면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시원한 수박 아니겠습니까? 수박은 뭐 그냥 통째로 잘라서 먹어도 맛있고, 어렸을 때는 그 화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수박 화채라고 그러죠. 수박을 둥둥 띄어서. 야, 참 그 굉장히 시원한데, 이 수박이 원래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전래했고, 사과, 배 등을 재배가 본격화된 일제강점기 시절 무렵서부터 대중적으로 소비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조선의서 동의보감에는 수박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아 갈증을 해소하고 더위로 인한 일어를 식혀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이 낮아서 여름철 건강 간식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박이 생각보다 심혈관, 심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일석삼조입니다. 수박이 혈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올해는 수박 좀 마구마구 실컷 좀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안에 듬뿍 담겨 있고 국내외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애용을 바라겠습니다. 권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 내일 칠레하고 축구입니다. 아, 한의사님 등장하셨네요. 네, 김호중의 만개입니다. 우리 샌디송님의 청곡입니다.

0: 네, 김어중의 만개였습니다. 샌디님 말씀이 만개꽃이 활짝 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비비아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오늘 출근 못하겠다 했는데 쌍화탕 두 개 드시고 잘 견디고 있다고. 우리 비비아님한테는 쌍화탕이 몸살 올라올 때 최고인 것 같다 그러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권 교수님 잘 지내고 있고 큰손녀가 방학을 해서 같이 잘 놀고 계시다고. 자, TK님 레몬차 따뜻하게 먹어서 해서 꿀 타서 드시라고. 생강차도 드시고 쌍화탕도 드시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아이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네, H님 신청곡입니다. 이은아, 당신께만.

0: 네, 이은하의 당신께만 H님, 이은하 콘서트의 동료 가수들 혜은이, 전영록, 양수경이 등장했는데 감동했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은하 씨가 요사이 참 그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어요. 몸집도 많이 커지고 병 중에 투병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콘서트를 해서 감동을 줬는데 본인도 감격에 젖고 우리 H님 말씀처럼 그 동료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정말 그 감동의 현장, 정말 목소리만큼은 독보적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시는 그 무명전설의 이루네라는 가수가 빨간 양복에 빨간 양발 신고 아주 멋진 춤으로 이 노래를 역주행시켰던 장본인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게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연예인, 특히 가수라는 직업은 말이죠, 목소리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노래도 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목소리가 예전보다 성대 결절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유로 달라진다면 저라면 정말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살맛이 안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은하 씨 정말 기적입니다. 그걸 딛고 아직 좋은 목소리에, 사실 이은하 씨 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다시 재기를 해서 노래를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또 좋은 노래 발표하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반가 반가. 예,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은하 씨가 부른 당신만이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루네라는 가수가 무명전설이라는 그 경연 프로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3: 화로로 간다.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8: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7: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8: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7: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8: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7: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8: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7: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로라님 어서 오세요. 일할랴 못 들을랴 나중에 뵐랴 화장실 쉬야. 네, 바쁘시군요. 신청곡 주셨고 순철님 신청곡 주셨고 비비아님 아 저희 라디오 친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왔으니 다 나올 거라고 보약이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이 저 다음에 만날 때 쌍화탕 보내주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 샌디님이 산삼 좀 드시라니까 산삼은 안 드시고 에브리데이 아 그런 거 드셔봤다고 그랬더니 우리 통계님이 홍삼을 추천하신다고. 자 잠깐 제가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아서 드릴 때 일단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드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또 하는 것도 제가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에게 순서를 드리고 한 곡 정도 신청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에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신청곡을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유튜브에는 나와 있는데 음원상에 없는 노래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제가 할 수 없이 유튜브로 대신 들려드리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가 선곡한 곡은 내일 틀어도 되고 모레 틀어도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가능하면 푸짐하게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제이슨님의 신청곡 박상민의 네가 그리운 날엔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0: 우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삼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TK님의 신청곡 네킹콜보다 더 멋있다는 아주 그런 노래였습니다. 진짜네요.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 추억의 팝송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 또 아주 명곡이 한 곡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아, TK님, 3시에 다이얼 DJ, 영원한 DJ 감사합니다. 3시에 다이얼 참 굉장히 그 낯익은 아주 굉장히 친근감 있는 한국에서 그 DJ들이 2시에 다이얼, 3시에 다이얼, 다이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가까이 와닿는 제 옆구리를 훅 하고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듣다 보니까 저한테 떠오르는 그 노래가 한 곡 있어서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 진짜 3시에 다이얼 고니입니다를 연상하면서 잠시 추억으로 다녀가는 우리 LP판 듣던 그 세대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What memories from 1963. Well, later that same year, this gold.
1: 네, 아이고 참 정말 옛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선곡을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노래도 있어요. 연결고리가 되겠죠. 아, 우리 비비안님. 순철님 멋져 불어요. 야, 우리 저 H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네요. 아, 얼마 전 동훈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네요. 제 어릴 적 가명. 네. 멘트 녹음해놓고 가끔 듣는데 보니까 웃음소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H님 대박. 행복하시다고 이 노래 들으니까.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신디님 들어오셨습니다. 스마일 빠져주셨네요. 자, 이렇게 옛날 그 시절에 이게 아마 60년대, 70년대 로 같은 노래니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노래지만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고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렸을 적 아마 여자분들은 그 단발머리 내지는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진짜 소녀 시절에 들었던 그런 노래 아닌가 싶어요. 아, 애치님 이 노래 멋지게 부르고 싶다고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뭐 우리 비비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DJ를 했던 그런 추억들 아주 느끼한 목소리로 그걸 또 우리 비비안님은 이렇게 또 녹음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팝송을 보통 한 곡 정도 듣곤 하는데 오늘은 분위기상 이런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한 곡 더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더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엘비스 프레슬리. 비록 40대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가 부른 이 노래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기억들, 또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어떤 그 추억의 순간들, 야, 참 이 음악과 함께 추억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보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아마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닌가, 저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흐르는 음악에 그냥 몸과 마음을 맡겨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저 흐르는 음악들이죠. 우리가 신청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제가 선곡하는 노래들, 이 노래 그냥 뭐 귀로 들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제일로 잘 불렀던 이 노래라고, 가사도 기가 막히고 완전 유혹에 빠지게 사랑이 신비하다고. 우리 알청님, 옛정을 생각나게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H님, 황홀하게 좋다고 말초 신경까지 잠자야 되는데 어찌 잘 수가. 최고의 음악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요. 네, 자, 비비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이 음악에 여러분들 그냥 몸을 맡기세요. 비비안님의 신청곡입니다. 돌아와 주오 임희숙.

네, 진정난 몰랐네 주인공 우리 이미숙 씨의 돌아와 주오 함께 하셨습니다. 아.

우리 H님 누워서 감상하는데 본인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셨네요. 네. 아 비비안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멜랑꼬리 하셨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시니까 항상 그랬지만 좋으시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로라님 지금쯤 퇴근하셔서 혹시 운전 중 아닌가 싶은데 신청곡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허각과 함께합니다.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고백.

보고 명창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요의 명창인 것 같아요. 우리 허각 씨는 아무리 들어도 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명창이라고 감히 제가 일컫겠습니다. 이만하면 명창 아닌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의 시간이라고. 아이고, 참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께 가끔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어떤 노래를 듣던 간에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H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려주니까 저도 굉장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로라님 덕분에 이렇게 또 허각 씨의 멋진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머릿속을 스치는 노래가 한 곡 있네요.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손디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이선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의 아저씨란 그 주제, 드라마 주제가를 불렀던 어른이라는, 그 손디아 씨가 불렀던 조독배의 꿈애가 굉장히 맛깔났던 거로 기억나서 이 노래하고 혹시 콤비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 화이팅! 오늘은 어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준비한 제 선곡입니다.

0: 네, 조덕배의 꿈에 오늘은 손디아라는 가수의 음성으로 아이유가 아닙니다. 네, 아이고 해가 달이어서 깜깜하면 더 운치가 있겠다고 비비아님 기대고 싶은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결국 각자 할일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 주시는 청곡과 제 선곡을 함께 나누어서 들어보는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4시 25분 정도 되면 하루 중에서 아마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지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명나는 노래는 신명나는 대로 또 이렇게 차분한 노래는 차분한 노래대로 여러분의 좀 에너지를 조금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1: 수제만두 생각나면
12: 신우랑 올케랑.
0: 네,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태원입니다. 가을의 연인.

참 우리 순철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물가물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선곡을 멋지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와, 우리 정말 음악 부장님에 걸맞는 그런 그 선곡들인 것 같아요. 아, 세인트님 아저씨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잘 듣고 있다고 하프 소리도 오래간만에 듣고 이 노래가 꽤 오래된 그 노래들입니다. H님 오늘 노래들이 왜 이리 좋나요? 비비안님 대한민국 김소룡님 이소룡님보다 멋진님 반갑다고. 아, 네.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우리 또 알청님이 아, 또 너무 좋다고 표현해 주시네요. 아, 참. 오늘은 유난히 날도 햇살도 따사로운데 선곡들이 너무들 좋은 것 같아요. 아,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아이고, 순철님 수줍어서 살 수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의 우리 세인트님,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아, 제가 한국에 있던 시절에 이 가수요. 아, 조금 아까 노래 부른 가수가 태원이라는 가수입니다. 태원, 가을의 연인. 우리 세인트 이 친구가 한동안 많이 좋아했었고 아마 지금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인트 이 친구 출장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은 한국에 계시는 세인트님의 신청곡으로 제가 가정하고 한 곡. 여러분, 우리 세인트님은 이 노래를 좋아했었고 아마 지금도 좋아할 겁니다.

0: 네, 조관우가 불러줬던 모래의 성입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백호 같은 세인트님 선곡 좋다고, 시간이 멈췄으면 할 정도로 오늘 음악이 겁나게 좋다고 H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하광문이라는 작곡가 여러분 아시죠? 제 첫사랑도 작곡하고 변진섭이 홀로 된다는 것. 사실은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그 제 친동생의 40년지기 친구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 노래도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 저 세인트님하고도 아주 친해요. 형동생 하면서 한국에서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 메모리라는 앨범이 이제 조관우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었어요. 오래전이죠. 벌써 15년 20년 전인데 15년 전쯤 될 거예요. 근데 그 메모리라는 앨범이 히트를 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개 노래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신곡으로 들어갔던 노래가 이 모래성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자, 권 교수님. 아, 김민주님의 효령표. 아,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네, 우리 권 교수님의 신청곡이네요. 강민주입니다. 회룡포.

0: 네, 아이고 우리 권 교수님 슬프면서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노래 아닌가 싶다고. 비비안님 심금을 울린다고. 예, 마음에 위안이 도는 노래. 네. 자, 우리 강민주 씨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가수입니다. 아, 87년도에 KBS 신인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89년서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35년 차가 넘은 그런 중견 가수인데, 뭐 아쉬운 것은 본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면서 그동안 왜 미스트롯이나 그런 그 오디션 프로 트롯신이 떴다, 뭐 무명전설 이런데 왜안 나오셨는지. 제가 만일에 그 아는 지인이라면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에라도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적극 추천을 드리는 그런 가수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시간이 어느덧 훌쩍 흘러가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9: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8: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9: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8: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9: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8: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9: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분들이 너무 명곡 같은 신청곡을 주셨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셔서 원래 이 시간이면 제가 배가 굉장히 고픈데 오늘은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여러분들의 성원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H님 말씀처럼 헤어지기 싫다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비안님 세월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난다니 어쩌겠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우리의 운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은 드디어 체코와 결전의 날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 조항조의 그냥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AM 1650
8: 라디오서.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5시 이브닝 뉴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